0: 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를 둘러싼 정치자금 투명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비히스티드 페이먼트라고 불리는 관행입니다. 정치인의 요청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비영리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회 정치자금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이 관행이 뉴섬 주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 오랫동안 이 방식을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선 주자급 정치인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의회 일각에서는 후원 상한선 설정과 공개 의무 강화를 담은 규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 단체들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와 돈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치자금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4: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예비선거가 전국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경선이 아니라 워싱턴 DC의 권력 균형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 획정된 선거구 지도를 발판 삼아 하원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공화당은 현역 의원들과 보수 성향 유권자 결집으로 의석 수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재편된 경계선 탓에 공화당 현역 의원 2명이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후보와 라틴계 후보들이 다수 도전장을 내밀면서 캘리포니아의 달라진 인구 구조가 정치 지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됩니다. 예비선거 결과는 11월 본선의 경쟁 구도를 결정짓는 동시에 하원 다수당 향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내일 아침까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카리브해의 인기 휴양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이탈리아 관광객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9일 도미니카 공화국 남동부 해안마을 바야이베에 위치한 비바 윈덤 도미니쿠스 비치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이탈리아 국적의 46살 여성 프란체스카 발렌티노가 숨졌으며 적어도 9명이 부상을 입어 이 중 3명은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당국은 바야이베 일대에서 관광객 1,690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호텔 지붕 일부가 야자수 잎으로 만들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겹쳐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드론 영상에는 해변을 따라 늘어선 건물 여러 채에서 짙은 회색 연기가 치솟아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대피한 투숙객들은 같은 운영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바 윈덤 도미니쿠스 팰리스 호텔로 옮겨졌으며 이 호텔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비상운영센터는 바야이베와 인근 지역의 관광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이란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인 19일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가 오늘 새벽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공습하자 이란은 종전 합의가 먼저 위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이스라엘군에 휴전을 다시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작으로 출발했지만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먼저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6: و در صورت ادامه تجاوز گام‌های بعدی برای پایبند کردن دشمن به اجرای تعهدات برنامه‌ریزی و اقدام خواهد شد.
5: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도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6: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هشدار داد شناورها به تنگه هرمز نزدیک نشوند در غیر این صورت امنیت آنها به مخاطره خواهد افتاد.
5: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통제권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이란이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일단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이는 협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이스라엘의 تعهدات طرف مقابل مطالبه گری داشته باشیم و مشخص بشه که طرف مقابل به چه نحو میخواد تعهدات خودش رو اجرا بکنه.
5: 19일 잠시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뒤인 20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향해 또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헤즈볼라 역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협의 사항이라며 20일 또 한 번 이스라엘군에 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향후 협상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8: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0: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8: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0: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8: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안경 거만과.
4: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5: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6: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5: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6: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9: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8: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9: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8: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9: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2026 월드컵에서 전례 없는 퇴장 장면이 나왔습니다. 파라과이 미드필더 미겔 알미론이 6월 19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터키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피파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새 규정을 도입했는데 선수가 상대 선수와 대화 중 입을 가리면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반 추가 시간 알미론은 터키 선수 메르트 뮬더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입을 가렸고 심판 이반 바르토는 비디오 판독 끝에 즉시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파라과이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은 입을 가리면 퇴장이라는 규정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라과이는 10명으로 남은 경기를 치렀지만 1대0으로 승리의 조 1위 미국의 16강 진출을 확정짓는데 기여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 호주와의 경기입니다. 레드카드 징계로 알미로는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파라과이가 패할 경우 탈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피파 회장 잔니 인판티노가 직접 추진한 것으로 지난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선수가 입을 가린 채 상대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알미로는 이번 대회 첫 경기 미국전에서도 비디오 판독으로 옐로 카드를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새 규정으로 제재를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 선발로 나섰지만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후반 12분 만에 교체됐습니다. 앞선 체코와의 1차전에서도 6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후반 24분 교체 아웃됐습니다. 두 경기 모두 조기 교체라는 결과가 반복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전에서 선제 실점 후 동점을 노리는 중요한 시점에 손흥민 대신 체코전 역전골의 주인공 오현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최소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내야 32강 토너먼트 자력 진출이 가능합니다. 해설위원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메이션을 바꿔 그를 왼쪽 윙포워드로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남아공전에서 득점에 성공하면 박지성과 안정환을 넘어 한국 선수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가 됩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중인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0대1로 패하며 32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현재 1승 1패 승점 3점으로 A조 2위에 올라있습니다. 오는 25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최종전에서 비기거나 이기면 조 2위로 32강 토너먼트에 직행합니다. 설령 남아공과 비기는 상황에서 체코가 멕시코를 꺾어 승점이 같아지더라도 1차전 맞대결 결과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조 2위 자리를 지킵니다. 반면 남아공에 패하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길 경우 한국은 1승 2패로 최악의 경우조 4위 탈락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이번 대회 48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먼저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체코와 남아공은 각각 승점 1점으로 3위와 4위를 나누고 있어 최종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크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의 남아공전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킥오프입니다. 2026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0대1로 패배한 가운데 해외주요 언론들이 이번 경기에 대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번 경기가 이번 대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합산 기대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다고 지적하며 아무도 이 경기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90분 동안 슈팅 8개에 그쳤고 한국 역시 슈팅 9개에 불과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멕시코는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도 답답했고 한국 역시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번 경기를 월드컵 개막 이후 가장 재미없는 경기로 규정하며 이 경기를 2030년까지 계속했어도 한국이 골을 넣을 것 같지 않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의 치명적인 실수가 멕시코의 승리를 안겼다고 짚으며 경기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장면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조 1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공격보다 수비에 무게를 두는 소극적인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국제 언론의 냉혹한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AI 패권 경쟁이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초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은 올해 AI 인프라 투자에 총 7,500억 달러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80% 넘게 급증한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자체 수익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될 만큼 투자 규모가 수익을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오라클, 아마존, 알파벳, 메타는 채권 시장을 통해 각각 수백억 달러씩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사 OpenAI가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채권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스페이스X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빅테크는 그동안 막대한 자체 수익 덕분에 금리 변동에 둔감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채 조달이 늘면서 이제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문사 원포인트 BFG 웰스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피터 부크바는 기술주 투자자들도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 물가지표, 그리고 채권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1: 보이라이츠 상공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대형 냉동창고 화재는 단순한 구조물 화재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태양광 패널이 덮인 지붕 아래 유해물질 우려가 제기됐고, 당국은 실내 대피 명령과 공기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가 다시 반복됐습니다. 행정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질문은 그 다음을 향합니다. 왜 이런 화재가 반복되는가? 대형 산업시설의 위험은 왜 사전에 관리되지 않았는가? 지난 팔리세이즈 산불 이후 LA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시민들은 아직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언제나 현장에서 싸웁니다. 문제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의 도시입니다. 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점검이 느슨하고 위험한 장소가 방치되는 도시에서 사고는 반복됩니다. 예산 부족과 낡은 인프라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프라를 고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현재 시정을 맡은 시장과 시의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재 이후의 브리핑이 아니라 화재 이전의 점검입니다. 보이라이츠의 연기는 곧 거치겠지만 그 질문은 시청 앞에 남아있습니다.
0: 로스앤젤레스 카노가파크에서 경찰의 복지 확인 출동이 한 가족의 반려견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이웃 주민이 한 여성의 집에서 계속 소리가 들린다며 911에 신고했고, LAPD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주한 것은 폭력 사건이 아니라 뉴욕 닉스의 NBA 챔피언십 우승을 기뻐하던 주민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연 견주마리 마르세유 씨에게 개를 제지하라고 요구했고, 골든 리트리버와 푸들 믹스견인 제임슨이 밖으로 나오자 경찰관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LAPD는 제임슨이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에 총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측 변호인은 공개된 바디캠 영상을 근거로 경찰관이 초반부터 총을 꺼내 들고 있었고, 개의 크기를 문제 삼으며 거친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총격 당시 견주가 경찰의 사선 가까이에 있었던 만큼 자칫 사람까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를 했던 이웃 주민도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경찰이 도착한 뒤 고압적으로 행동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LAPD 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이번 총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복지 확인 출동 방식과 현장에서의 치명적 무력 사용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비시민권자에게도 일부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하는 헌장 개정안을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10대어 표결로 이 안건을 승인했으며 휴고 소토 마티네즈 시의원이 주도했습니다. 개정안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 영주권자와 다카 수혜자 임시보호신분 보유자 등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진 주민들이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11월 투표 통과가 곧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격 기준과 별도 유권자 명부 운영 방식 등 세부 조례를 시의회가 다시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지 측은 세금을 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지역 정책에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이라면 지방정부 선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투표권은 시민권의 핵심 권리라며 자격검증 문제와 선거 신뢰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상 비시민권자는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 투표할 수 없어 이번 안건은 어디까지나 시와 교육부 선거에 한정됩니다. LA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인 만큼 이 논쟁은 지방선거 이슈를 넘어 전국적인 정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투표함은 시민권과 대표성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를 LA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는 자리가 됩니다.
2: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2: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0: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3: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오늘 오전 10시 46분 아주사 지역 푸틸 프리웨이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프리웨이 위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며 복수의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 구조 및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고 경위와 정확한 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푸틸 프리웨이 해당 구간은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지역을 이용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38분 벤나이스 우드만 에비뉴와 옥스나드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경찰 차량이 용의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벤나이스 946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차량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충돌 이후 용의자는 현장을 이탈해 동쪽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추적에 나서 사고 최초 발생 지점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상태이며 사고로 인해 차단됐던 동쪽 방면 도로도 현재 전면 개방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4분 볼드윈 파크 인근 210번 프리웨이 동쪽 방향 어윈데일 에비뉴 인근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 탑승자가 차 안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해 긴급구조가 요청됐습니다. 현재 어윈데일 경찰서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특수장비를 이용한 차량 절개작업을 통해 탑승자 구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 주변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56분 노스 할리우드 랭커심 블러바드 7473번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어 화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이 상황을 최초 신고하였으며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화재 규모와 건물 내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수습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및 인명피해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라디오 서울은 추가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 씨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 씨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 씨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 씨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6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LA 다저스가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극적인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9회 말까지 뒤지던 경기를 뒤집은 주인공은 젊은 포수 돌턴 러싱이었습니다. 러싱은 결승 적시타를 터뜨리며 팬들의 함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저스 홈구장을 가득 메운 5만여 관중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구단과 선수단은 포기하지 않는 팀 컬러를 보여준 경기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지구 선두 자리를 더욱 굳혔고 가을 야구 전망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시즌 중반을 넘어서며 팀의 집중력이 살아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확인됐습니다. 다저스는 이어지는 홈 3연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4: 이번 주 일요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북반구 대부분 지역이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맞습니다. 하지입니다. 지구의 북반구가 태양을 가장 많이 향하는 날로 천문학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기준으로 이날 해가 가장 일찍 뜨고 가장 늦게 집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더위의 절정은 보통 7월과 8월에 찾아온다고 설명합니다. 주민들은 해변과 국립공원으로 나가 긴 햇빛을 즐기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기상 조건입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예보되면서 산불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수분 보충과 자외선 차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가 지나면 낮 시간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긴 낮을 지나는 순간부터 계절은 이미 가을을 향해 움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입니다. 올해 북미 극장가에서 이례적인 흥행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저예산 공포영화 두 편이 각각 제작비의 수십 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유튜브 출신 20대 감독들이 연출한 것으로 전통적인 대형 스튜디오 방식과는 거리가 먼 작품들입니다. 스트리밍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팬덤을 먼저 쌓은 젊은 창작자들이 극장가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포와 스릴러 장르는 제작비가 적어도 관객 반응이 뚜렷하고 손익 분기점이 낮아 투자 위험을 분산하려는 흐름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내 독립 제작사와 후반 작업 스튜디오에도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수억 달러짜리 블록버스터 중심이었던 할리우드의 제작 지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제동에 걸렸습니다. 시의원 수를 15석에서 25석으로 늘리자는 안은 사실상 무산됐고 주민투표에 붙일 헌장 개정안에서도 빠졌습니다. 독립위원회는 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 100만 명의 주민을 한 명의 의원이 대표하는 현행 구조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시의회는 대신 윤리 규정 강화와 투명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분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본적인 대표성 문제를 비켜간 미봉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판단은 주민투표로 넘어갑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개혁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LA 시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논쟁이 다른 캘리포니아 대도시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6: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3: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4: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3: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4: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 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0: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2: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2: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3: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생활 전반에 걸친 새 법안들이 일제히 시행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주 기본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불 90센트이지만 LA 카운티와 산타모니카는 18불 47센트로 오르고 LA시는 18불 42센트, 패사디나는 18불 57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호텔 등 환대산업 종사자는 LA시와 산타모니카 글렌데일 기준 시간당 25불 롱비치는 26불 50센트까지 오릅니다. 식품 표기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의 모호한 판매 시한 표기가 금지되고 품질 최상 시기와 고위험 식품 사용 시한으로 이원화됩니다. 전국 20개 이상 매장을 둔 대형 레스토랑 체인은 땅콩, 밀, 생선 등 9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의무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법이 시행되어 모든 학교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자체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립 및 차터스쿨은 성중립 화장실을 최소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에서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경찰이 운영업체에 현장 티켓을 발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 노선 반 마일 이내 단독주택 전용 구역에는 다세대 주택 개발이 허용되며 직원 100인 이상 대기업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의무 지원해야 합니다.
4: 로스앤젤레스시가 저소득 취약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던 주정부 보조금 1억 달러를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보이라이츠와 다운타운 스키드로 그리고 윌밍턴 지역의 보행자 안전시설과 자전거 도로 가로등 인도정비 등에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LA 시가 사업 완료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가 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보조금 회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예산삭감과 공학국, 도로관리국, 교통국 등 핵심 부서의 인력 부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 측은 이번 문제가 취임 전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자본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사업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확보에 관여했던 케빈 드레온 전 LA 시의원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날리는 것은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통시민단체 스트리츠 보홀의 마이클 슈나이더 대표는 경쟁이 70일 보조금을 따내고도 실제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산업지구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받은 돈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방치된 스키드로 주민들에게 이번 사업은 최소한의 희망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LA시는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인데 이번 사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한 예산조차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행정 역량의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자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본인이 아니었다면

0: 이스라엘은 오는 날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며 정신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1: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중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2: If it weren't for me, Israel would not exist today because I terminated the Barack Hussein Obama deal, the JCPOA, which was a road to a nuclear weapon.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2: If it weren't for Donald Trump, Israel would have been eviscerated. It's good, but we have to keep him a little bit sane.
1: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2: They're gone. They're all gone. And we're dealing with the third group, who I actually think is the smartest group. And I actually think it's regime change. They're different people. Khamenei Jr. is different from the father.
1: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멈추기 위한 협상이 스위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각 토요일 오후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해 스위스로 향했고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스위스 외무부가 확인했습니다. 협상 장소는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로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특사가 먼저 현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출발 전 기자들에게 하루 이틀 머물 예정이며 이후에는 실무팀이 남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가 이번 협상의 두 가지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재개 직전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이 예상됩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0여 명이 숨지면서 협상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6: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6: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0: 쇼핑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 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 안경 검안과.
4: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5: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 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주말 저녁 LA 하늘이 참 맑죠. 이런 날 저녁은 어디서 뭘 드시고 계세요?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 아니면 집에서 쉬시는 분 반갑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행자 김재현입니다.
1: 그리고 저는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 날씨 진짜 좋았죠? 이런 날 한인타운 걸어다니면 기분이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올림픽이랑 웨스턴 사거리 지나는데 저녁 노을이 딱 지더라고요. 아, 나 왜 여기 살지 싶다가도 이런 날 보면 그냥 납득이 되는 거 있잖아요.
1: 선배 그거 UFO 보신 거 아니에요?
0: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오늘은 우리 동네 얘기합니다. LA 한인타운. 윌셔 버몬트, 팔가 올림픽.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그 골목들. 오늘 저녁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요.
1: 맞아요. 그냥 지나치던 그 거리에 사실 이야기가 엄청 많거든요. 오늘은 한인타운 2026년 요즘 맛집 트렌드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 사실 오늘 월드컵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요.
0: 아, 저도요. 저도 그게 더 급해요, 솔직히.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맛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컷 떠들어 봅시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만든 자작곡도 잠깐 소개할 건데요. 필승 코리아, 붉은 파도 코리아, 이것도 기대해 주세요.
1: 선배 AI로 만드셨죠? 전 미리 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 뭔가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 동네 한인타운 오늘 저녁 같이 걸어봐요. 여러분도 기억나는 골목 단골 식당 처음 왔을 때 기억 뭐든 좋습니다.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LA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 먼저 챙겨가야죠. 저 김재현 이번에 곡을 두 개나 만들었어요. 하나는 왜 필승 코리악, 또 하나는 왜 붉은 파도 코리악. 사실 요즘 제가 밤마다 물구나무 서면서 영감을 받거든요. 거꾸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서다가 갑자기 태극전사들이 막 눈앞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코리아 이겨라 붉은 악마, 그 기운 이어가자 이 마음 하나로 만든 곡들이에요.
1: 선배 물구나무 서다가 영감을 받으셨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냥 축구 보다가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0: 그게 그거 아닌가요?
1: 맞아요. 그게 그거네요. 어쨌든 오늘 방송 곳곳에 필승 코리악랑 외붉은 파도 코리악 두 곡 다 녹아들어 있으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주말 저녁 맑은 하늘 아래 한인타운 이야기랑 같이 들으면 딱이에요.
0: 자, 그럼 곡 한번 듣고 본편으로 바로 갑니다. 오늘 저녁도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랑 같이 해요.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 서울 AM1000 650RADIO SUUL1650.com에서 보내드리는 재현이와 지수의 LA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 저녁 하늘 너무 맑지 않아요? 퇴근길에 윌셔 쪽으로 해지는 거 보는데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LA 날씨가 딱 축구 보기 좋은 날씨죠. 근데 제가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 악마가 한 명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1: 웃음, 아 오늘요? 저 완전 이천이모 들어왔어요. 빨간 티에 머플러까지 하고 이어폰 줄에 작은 태극기도 달았거든요. 선배가 축구 특집이라고 해서 제대로 준비해봤어요.
0: 아니 저 정도면 광화문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온 수준이죠. 라디오인데 이렇게까지 풀세트로 차려입고 오는 진행자는 처음 봤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 열기가 벌써 뜨겁습니다.
1: 라디오는 안 보이지만 기분이 중요하잖아요. 저 오늘 마음속으로는 이미 멕시코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선배, 저 이렇게 입고 왔는데 오늘 축구 얘기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0: 그럼요, 그럼요. 원래는 오늘 LA 맛집 특집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올해가 멕시코에서 월드컵 열리는 해라 얘기가 자연스럽게 축구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1: 맞아요. 요즘 한인타운만 나가도 느껴지잖아요. 치킨집이랑 술집 앞에 축구 경기 일정 종이 붙어 있고요. 경기 있는 날이면 웨스턴이랑 올림픽 근처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이더라고요.
0: 특히 경기 있는 저녁에는 치킨, 떡볶이, 맥주 세트가 그냥 기본이더라고요. 가게 안에서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보는 그 맛이 있어요. 자리는 또 왜 이렇게 빨리 차는지 늦게 가면 서서 봐야 돼요.
1: 선배 예전에는 월드컵 보면 새벽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느라 힘들었다고들 하시잖아요. 지금은 멕시코 쪽이라 시차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보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0: 그게 진짜 신세계죠. 예전에는 졸린 눈 비비면서 새벽에 커피 마시고 봤는데 지금은 한인타운에서 김치찌개나 치킨 시켜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녁 응원 모드로 들어가니까요.
1: 요즘은 코리아타운뿐 아니라 다운타운 쪽 바나브런치 카페에서도 경기 틀어놓는 데 많더라고요. 친구들이랑은 아츠 디스트릭트 쪽에서 타코 먹으면서 보고 부모님이랑은 윌셔 쪽 한식당 가서 보고 그런 식으로요.
0: 아, 세대별로 보는 장소가 다 나뉘는군요. 저는 아직도 한타치킨집에서 다 같이 대한민국에 치는 그 맛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분위기는 진짜 다양해졌어요.
1: 근데 선배 맛집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네요. 북창동 순두부 같은 데는 경기 있는 날 밤에 가면 거의 반은 유니폼이나 머플러하고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경기 보며 먹는 맛집인 거죠?
0: 그렇죠. 순두부 먹으면서 골 들어가면 다 같이 일어나서 환호하고요. 선농단 같은 갈비찜 집들도 단체로 자리 잡고 응원하는 팀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LA 전체가 한 그릇 들고 보는 느낌이에요.
1: 그리고 요즘은 한식만이 아니라 멕시칸 타코 집에서 멕시코 경기 보고 브라질리안 바비큐 집에서 브라질 경기 보고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응원팀이 살짝살짝 나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0: 그 LA가 진짜 음식으로 치면세계 월드컵 개최 도시 같아요. 어느 골목으로 가느냐에 따라 응원 언어도 다르고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메뉴도 확 달라지고요.
1: 근데 선배 정작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대표팀이잖아요. 요즘 손흥민 선수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까지 삼각형이 딱 그려지니까 경기 보는 맛이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앞에서 해결사 역할 해주고 황희찬 선수는 진짜 치고 들어가는 힘이 대단하고요. 저는 요즘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왼발이 예술이에요.
1: 이강인 선수의 그 감각적인 패스는 진짜 예술이죠. 근데 선배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네요. 또 한마디 나오려는 것 같은데요.
0: 웃음, 아 들켰네요. 제가 요즘 제 최애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왜냐면 약간 저를 닮았어요.
1: 잠깐만요. 선배 이강인 선수 팬분들께 일단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본인을 미남 선수 라인에 올려놓으시네요.
0: 아니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눈빛이 약간 예술가 느낌 나잖아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라 축구만 빼고요.
1: 그러니까 축구부터 좀 닮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선배 축구 실력은 말로 하는 게 제일 강점이시잖아요.
0: 그게 또 제 포지션이죠. 말로 분위기 띄우는 플레이메이커. 근데 지수씨 아까부터 은근히 축구에 자신감 있는 톤이시네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있죠 있죠. 저 사실 축구 얘기 나오면 할 말 좀 많아요. 저희 엄마가요 안정환 선수 완전 광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를 축구팀에 넣어가지고 골대 앞에서 뛰게 하셨었어요.
0: 아 그래서 지수씨가 괜히 전술 얘기할 때 전문가 냄새가 났군요. 집안이 원래 축구 덕후 가족이었네요.
1: 그렇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 얘기할 때는요 선배보다 제가 발차기 조금 더 정확할 자신은 있어요. 오늘 이 붉은 티도 그냥 패션이 아니에요.
0: 이야, 도전장까지 나오네요. 근데 이 얘기는요, 제가 보니까 오늘 한 번에 다 풀면 아까워요. 뒤에 2002년 월드컵 이야기할 때 지수씨 어머니의 안정환 팬스토리까지 묶어서 제대로 들어보면 좋겠네요.
1: 좋아요. 그때 제가 우리 집 안방 응원단 얘기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대신 선배는 USC 시절 족구 얘기 준비해오셨다면서요?
0: 그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USC 잔디밭에서 족구하고 끝나면 불고기 구워 먹던 그 시절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오늘은 LA 맛집 얘기하다가 멕시코 월드컵 타고 제 유학생 시절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 그리고 나중에는 한인타운 유가 새벽 응원 얘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랑 같이 LA 한인타운 맛집에서 시작해서 월드컵 추억여행까지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어요.
0: 네, 주말 저녁이니까요. 한타에서 뭐 시켜 드시면서 라디오는 AM 1650에 맞춰놓으시고 저희와 같이 축구 얘기, 맛집 얘기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본격 토크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오늘 본격 이야기 한번 들어가 봐야죠. 지수씨.
1: 네, 선배 오늘 블로그는요, 진짜 이 프로그램 제목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 LA 한인타운 이야기잖아요.
0: 맞아요. 그때는 말이죠. 월드컵 같은 큰 경기 있으면 버몬트 올림픽 그 근처 몇 군데 안 되던 한식당에 다 모였어요. 화면 큰 데가 거기뿐이었거든요.
1: 저는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직접 본 세대는 아니거든요. 요즘은 윌셔 쪽이든 유가 8가든 심지어 다운타운 브런치 카페까지 중계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헷갈릴 정도예요.
0: 제가 80년대 중반쯤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스포츠 중계 제대로 틀어주는 데가 몇 군데 정해져 있었어요. 어른들 다 거기서 골라면 박수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얼싸안고 그랬죠.
1: 지금은 진짜 다르죠. 특히 다인LA 같은 큰 미식축제 한번 돌고 나면아 이 집은 월드컵 때 꼭 와야겠다 이런 리스트를 다들 하나씩 만들더라고요.
0: 다인LA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올해 초에도 한인식당들 많이 참여했죠.
1: 네, 이번 겨울 시즌에만 한식당이 20군데 가까이 참여했거든요. 가격대도 단계별로 나뉘어서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좀 제대로 먹는 코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0: 예전에는 한인식당이라고 하면 딱 이미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설렁탕 메뉴판이 거의 비슷했죠.
1: 요즘은 코리아타운 안에서도 전통 한식보단 한식 소주, 바, 칵테일 나오는 한식바까지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제 한식이 꼭 코리아타운 안에만 있지도 않아요.
0: 하이랜드파크나 아츠 디스트릭트에 있는 한식집들 얘기죠?
1: 맞아요. 센츄리시티나 사우텔 쪽도 그렇고요. 요즘 10년 사이에 한국 음식이 한국 식당에서만 먹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시 전체로 퍼져버렸어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한때는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무조건 한인타운으로 가야 한다 이게 공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점심은 회사 근처 모던 한식 다이닝, 저녁은 코리아타운 순두부, 이런 식으로 동선이 넓어졌네요.
1: 맞아요. 실제로 북창동 순두부 같은 데는 이제 관광 코스처럼 돼서 구글의 리뷰도 엄청 많잖아요.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LA 가면 여기 꼭 가 이렇게 추천 올라오는 집이 됐고요.
0: BCD는 진짜 밤에 가면 각 나라 사람들 다 섞여 있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 상상도 못했어요. 반찬 계속 달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공통이더라고요.
1: 선농당 같은 갈비찜집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한인 회식 장소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은 현지 회사 사람들이 단체 예약해서 오고 생일 파티하러 오는 미국인들도 많더라고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끼리만 알던 집이 어느 순간 미국 잡지 관광청 사이트에 꼭 가야 하는 곳으로 올라가 있으면 뭔가 뿌듯한데 또 살짝 아까운 느낌도 같이 와요.
1: 선배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데려가 주던 허름한 집이 갑자기 미쉐린 리스트에 올라가면 자랑하면서도 이제 줄 더 길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같이 들어요.
0: 미쉐린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LA가 진짜 맛집 월드컵 하는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새로 이름 올린 집들도 거의 절반이 여기라면서요?
1: 네, 최근에 새로 선정된 레스토랑들 중에 LA에 있는 곳들이 눈에 띄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는 멕시코 음식 모던 아시안 내추럴 와인바까지 스타일이 다 다른데 한식도 그 옆라인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0: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월드컵이라고 하면 어디 한인식당 가서 치킨 시키고 소주 한 병에게 공식 코스였는데요. 이제는 오늘은 타코집 다음 경기는 브라질 바비큐, 마지막은 한식 바 이렇게 도시 투어를 하겠네요.
1: 진짜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낮에는 리틀 도쿄 쪽 카페에서 경기 보고 저녁에는 코리아타운에 와서 김치찌개에 막걸리 한 잔, 한 도시 안에서 작은 월드 투어하는 느낌이랄까요?
0: 2026년 월드컵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특히 멕시코 경기들은 우리랑 시차가 거의 없으니까 퇴근하고 바로 한인타운으로 오는 분들 많겠어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새벽에 알람 맞춰보고 학교에서 가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치킨 떡볶이 맥주랑 같이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퇴근 후 직관 느낌이라고 할까요?
0: 경기 보면서 먹는 메뉴도 세월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USC 다니던 때는 불고기 김치 소주가 다였는데 요즘은 치즈 올라간 떡볶이에 수제 맥주 곁들여서 나오는 한식 타파스까지 나오잖아요.
1: 그건 진짜 달라졌어요. 요즘 모던 한식바들 가보면 김치전이 작은 안주처럼 예쁘게 나오고 고추장 소스를 살짝 얹은 프렌치 프라이 이런 메뉴들로 경기 보면서 계속 집어먹을 수 있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0: 그 와중에 치킨은 변함이 없네요. 월드컵이든 프리미어리그든 치킨집은 항상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특히 골 들어가면 치킨 튀김 소리보다 사람 소리가 더 커요.
1: 선배, 요즘은 치킨집도 스타일이 갈리잖아요. 옛날식 양념 후라이드 파대 간장치킨 마늘치킨에 수제 맥주파, 거기에 또 비건치킨 콜리플라워 튀김 같이 새로운 메뉴들도 나오고요.
0: 월드컵 시즌 되면 코리아타운 안에서 가게들끼리도 살짝 경쟁 생기잖아요. 어느 집은 대형 스크린 설치하고 어느 집은 응원도구 나눠주고.
1: 맞아요. 또 한인타운만 그런 게 아니라 다운타운 스포츠바들이나 리틀 도쿄 아츠 디스트릭트 쪽 브루어리들도 다들 월드컵 스페셜 메뉴 만들어서 여기 와서 경기 보세요 하고 홍보하거든요.
0: 지금은 진짜 어디서 보느냐 보다 누구랑 무엇을 먹으면서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 같아요. 가족이랑 전통 한식집에 가느냐 친구들이랑 브루어리 가느냐에 따라 기억이 다르게 남잖아요.
1: 맞아요. 저희 또래는 부모님이랑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보고 친구들이랑은 타코집 스포츠바 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집안에서만 봐도 세대별 동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 지수 씨는 한인타운으로 다시 이사 오셨잖아요. 월드컵 시즌 되면 집에서 걸어서 어디 갈지 혹시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데가 있어요?
1: 저는요, 한국전은 한인타운 안에 있는 전통적인 찌개집에서 보고 다른 나라 빅매치는 다운타운 쪽 브루어리나 멕시칸 타코집에서 보고 싶어요. 하루에 김치찌개랑 타코를 같이 먹는 게 딱 LA 스타일 같거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요즘 LA 관광청에서도 월드컵이랑 먹거리 같이 묶어서 프로그램 많이 내놓더라고요. 경기장 근처 페스티벌에 음식 부스 쭉 깔리고.
1: 네, 소파이 스타디움 쪽은 당연하고 콜리세움 주변이나 해변공원에서 팬존 열어서 경기 중계하면서 푸드트럭 팝업 레스토랑 같이 운영하는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큰 푸드코트가 되는 느낌이에요.
0: 이 정도면 월드컵이 축구 대회라기보다 전 세계 음식이 모이는 박람회 같네요. 오늘은 어느 나라랑 경기하냐보다 오늘은 어느 나라 음식 먹냐를 먼저 고를 수도 있겠어요.
1: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이번 2026년에는 너만의 미식 월드컵 코스를 짜보라고 얘기해요. 코리아타운에서 김치찌개 차 타고 조금 나가서 타코, 또 다른 날은 브라질 바비큐 이런 식으로요.
0: 지수씨 말 들으니까 이번 월드컵 기간에 우리 청취자분들나만의 맛집 응원 코스 사연 받아도 재미있겠네요. 나는 한국전은 무조건 순두부집에서 남미팀 경기는 타코 집에서 본다 이런 식으로요.
1: 너무 좋죠. 또 우리 1세대, 2세대, 요즘 MZ세대가 어디를 고르는지 비교해보면 세대별로 경기 보는 장소 먹는 메뉴가 어떻게 다른지도 딱 보일 것 같아요.
0: 근데 한 가지는 궁금해요. 지수씨 이렇게 모던 한식이니 미쉐린이니 하는 시대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옛날 스타일 한식당이에요. 아니면 요즘 감성 한식바예요.
1: 솔직히요? 축구 볼 때는 아직도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집이 제일 좋긴 해요. 대신 경기 없는 날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땐 모던 한식바도 너무 좋아요. 둘을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상황별로 둘 다 챙기는 쪽이에요.
0: 역시 세대다운 대답이네요. 저는 아직도 경기 날이면 화면 앞에 앉아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치즈 올라간 떡볶이는 아직 살짝 낯설어요.
1: 그럼 이번 월드컵 때 선배는 전통 코스, 저는 모던 코스 담당해서 어디가 더 좋았는지 나중에 방송에서 비교해볼까요? 청취자분들께 생생한 후기 전해드릴게요.
0: 좋습니다. 제가 몸을 던져서 옛날 스타일 응원과 메뉴를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지수씨는 새로운 곳 발굴해서 저 좀 데려가주세요. 요즘 핫플은 제가 잘 몰라서요.
1: 알겠습니다. 선배, 그럼 저는 다인LA 참여했던 집들부터 모던 한식, 다이닝 한인 셰프가 하는 와인바까지 코스 짜놓을게요. 선배는 위장만 준비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입니다. 지수씨, 요즘은 월드컵 보면 치킨이니 뭐니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LA 처음 왔을 때는요, 축구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던 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1: 어디였어요, 선배? 저희 세대한테는 그냥 한다 아무데나 가면 다 중계해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월드컵 비슷한 거 본 게요. 버몬트 쪽 한식당이었어요. 간판도 지금처럼 막 네온으로 화려한 게 아니고 그냥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식당 딱 써있는 그런 집이었죠.
1: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올드스쿨 간판이네요.
0: 맞아요. 안에 들어가면 나무 테이블들 반질반질하죠. 거기 늘 있던 삼촌들이 있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 유학생들, 이민 온 지 좀 되신 아저씨들, 담배 연기가 천장에 살짝 떠 있고 구석에는 작은 TV 한 대가 달려 있었어요.
1: 요즘처럼 큰 스크린 말고 진짜 네모난 옛날 TV였겠네요.
0: 그렇죠. 화면 모서리가 살짝 둥근 그 브라운관 TV요. 어떤 날은 사장님이 의자를 TV 쪽으로 다 돌려놓고 밥 먹는 사람들 다 같은 방향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늘 경기 있구나 느낌 나는 그런 날이요.
1: 와, 약간 작은 극장 같았겠다. 뭐 드시면서 보셨어요, 선배?
0: 그때는요, 제일 흔한 게 설렁탕이나 순두부였어요. 저녁 시간에 가면 커다란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김이 확 올라오고 옆 테이블에서는 소주병 딱딱 부딪히는 소리 나고 경기 잘 안 풀리면 국물 막 괜히 더 세게 후루룩 마시게 되고요.
1: 아, 그 긴장감 알 것 같아요. 잘 안 풀리면 괜히 젓가락으로 김치만 계속 자르는 그 느낌.
0: 한 번은요, 한국팀 경기였는데 전반 내내 답답한 거예요. 다 같이 거의 말도 안 하고 TV만 쳐다보고 있는데 딱 골이 한 번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에 숟가락을 떨어뜨린 소리가 식당 전체에서 동시에 났어요. 웃음.
1: 진짜요? 상상된다. 숟가락 젓가락 다 쨍그랑쨍그랑.
0: 어느 아저씨는 너무 신나셔서 옆 테이블로 소주잔 들고 가서 한잔해야지 이러고 모르는 사람끼리 어깨를 툭툭 치면서 웃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와 여기서도 우리가 같은 팀이구나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1: 그때 선배는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친구들이랑요?
0: 처음엔 혼자 갔다가요. 나중에는 기숙사 친구들 데리고 갔죠. 야, 진짜 한국 축구 보려면 거기 가야 된다 이러면서요. 미국 친구 한 명 데려갔는데 그 친구가 순두부를 처음 먹고는 이거 진짜 뜨겁다면서 혀 데이고 동시에 골 들어가서 같이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1: 완전 입단 테스트네요. 순두부랑 축구로 한 번에 세례받는 느낌이었겠다.
0: 또 기억나는 게 올림픽 거리 근처 조그만 술집이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카운터 오른쪽에 테이블 몇 개 천장에 TV가 대각선으로 달려있던데요. 경기 시작 전에 주방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쫙 올라오는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 긴장을 풀어줬어요.
1: 그 집은 뭐가 유명했어요, 선배? 메뉴 하나만 콕 찍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0: 그 집은요, 양념갈비가 진짜 맛있었어요. 불판 위에 올리면 양념이 지글지글 끓으면서 좀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서 경기를 보고 있으면 골문 앞에서 공 오가는 소리랑 불소리가 섞여가지고 귀까지 바빠지는 그런 밤이었죠.
1: 와, 지금 듣기만 해도 배가 고프네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 찾기 좀 어렵죠?
0: 요즘도 좋은데 많지만 그때는요, 식당이 거의 가족거실 느낌이었어요. 사장님이 옆에서 같이 욕도 하고 아줌마가 반찬 더 가져다주면서 오늘은 꼭 이겨야 되는데 한마디 얹고 누구 하나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1: 선배도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이미지상으로는 점잖게 보시는 스타일 같은데요.
0: 에이, 제가 또 그때는 젊었잖아요. 웃음 한 번은 심판 판정이 애매하게 나왔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가 너무 흥분해서 일어나시다가 의자를 뒤로 확 밀어서 제가 발을 밟혔어요. 아파서 아 소리 났는데 바로 또 슛 상황 나오니까 저도 같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1: 발 아픈 것도 잠깐이었겠네요. 축구 앞에서는 다 잊게 되니까.
0: 또 한 번은 새벽 경기였거든요. 밖은 아직 캄캄한데 식당 앞만 밝아요. 커피포트에서 믹스커피 계속 나오고 어떤 유학생은 시험 공부하다가 책 들고 와서 골킥 나올 때만 책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TV만 보던 그런 풍경도 있었어요.
1: 아, 그 느낌 알아요. 저도 예전에 시험 기간에 밤새 축구 보다가 골킥 때만 괜히 책 펴놓고 있는 척 했거든요.
0: 한 번은 시험 전날이라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요. 기숙사 복도에서 형들이 야, 오늘은 가야지, 이건 역사야 이러는 바람에 끌려나갔어요. 결국 새벽까지 보고 아침에 버몬트에서 USC까지 버스 타고 가면서 졸다가 내릴 정류장 지나친 적도 있어요.
1: 그럼 시험은요? 망하진 않으셨어요?
0: 겨우 중간은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시험 점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식당에서 누가 어디 앉았는지, 골 들어간 순간에 누가 소리 제일 크게 질렀는지는 아직도 떠올라요.
1: 선배 얘기 들으니까 요즘 큰 화면 좋은 의자 있는데도 좋지만 사람들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좁은 식당의 공기가 떠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문 열면 바로 주차장으로 뜨거운 공기 들어오고 밖에는 오래된 일본 차들 줄줄이 서 있고요. 안에서는 한국말 영어 가끔은 스페인어까지 섞여서 들리는 그 소리에 TV 해설까지 겹쳐지는 밤, 그게 제가 기억하는 한인타운의 초창기 월드컵 밤이죠.
1: 선배단 월드컵에는 그런 작은 가게 하나 정해놓고 우리 팀이랑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살짝 드네요. 그때는 제가 선배 대신 자리 맡아드릴게요.
0: 지수씨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이야기 한번 해봐야죠. 요즘 한인타운 돌아다니다 보면 축구랑 먹는 얘기가 아예 세트 메뉴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특히 이번 겨울에 다인 LA 했을 때요. 한인 식당들 이름이 쫙 올라온 거 보면서와 우리 동네가 진짜 메인스트림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0: 예전에는 한식당이라고 해봐야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집들 몇 군데였잖아요. 요즘은 관광청 사이트에도 꼭 가봐야 한다 이런 대로 북창동 순두부 같은 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1: 네. 북창동 순두부는 이제 그냥 야식집 이 아니라 구글에 리뷰 엄청 올라오는 여행 코스가 됐잖아요. 외국인 친구들도 BCD 가봤다 이게 자랑처럼 얘기해요.
0: 그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순두부는 그냥 밤에 속 편하게 먹는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월드컵 날이면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응원 스폿이 된 거죠.
1: 순두부만이 아니고요. 선농당 같은 갈비찜 집도 요즘은 현지 회사 사람들이 단체 회식하러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한인들 회식 장소 느낌이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0: 다인 LA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이번 겨울에 한인 식당이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가격도 단계별로 맞춰가지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코스로 한식 즐겨보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요. 점심에 가볍게 먹는 가격대부터 특별한 날 저녁으로 딱 좋은 코스까지 쭉 나와 있어서와 이제 한식도 프랑스 음식처럼 코스로 즐기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0: 지수 씨 세대한테는 좀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제 세대한테는 한식이 코스 요리라는 말이 아직도 살짝 낯설어요. 김치찌개는 그냥 뚝배기로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1: 근데 선배 요즘 모던 한식 다이닝 가보시면요. 김치찌개 맛을 완전 해체해서 소스처럼 쓰기도 하고 그래요. 하이랜드파크나 아츠 디스트릭트 쪽은 그런 집들이 꽤 있어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제가 얼마 전에 다운타운 쪽 모던 한식바에 갔는데요. 메뉴판에 떡볶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 이름이 막 예술 작품처럼 적혀 있더라고요.
1: 무슨 맞아요. 거기서는 떡볶이를 스파이시 라이스 케이크 이런 식으로 써놓고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칵테일이랑 같이 내오잖아요. 그게 또 월드컵 경기 보면서 먹으면 묘하게 잘 어울려요.
0: 그럼 지수 씨는 올해 월드컵 큰 경기 있으면 어디 가서 뭐 먹으면서 보고 싶으세요? 한인타운 전통 한식 쪽이에요? 아니면 이런 모던 한식이나 브런치 쪽이에요?
1: 저는 약간 반반이요. 가족이랑 볼 때는 윌셔 쪽 한식당 가서 찌개 전파전 이런 거 시켜놓고 보는 게 좋고요. 친구들이랑은 다운타운 브루어리나 타코집에서 맥주랑 같이 보는 것도 좋아요.
0: 이제는 진짜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네요. 예전에는 어디 모이냐 이게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포기하냐 이게 고민인 거죠. 한인타운 리틀 도쿄, 아츠 디스트릭트 다 각자 색깔이 있으니까요.
1: 리틀 도쿄도 요즘 스포츠 중계하는 바들이 꽤 있고요. 아츠 디스트릭트는 브런치 카페가 아예 빔 프로젝터 설치해서 경기 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낮 경기 있으면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보는 거예요.
0: 근데 지수 씨,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분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한인 식당 몇 군데 딱 모이다 보니까 모르던 사람끼리도 금방 친구 되고 그랬거든요.
1: 그건 이해돼요. 선배, 근데 요즘 방식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게 세대별 취향별로 자기 자리를 찾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치킨집, 부모님은 전통, 한식당, 젊은 친구들은 스포츠바 이런 식으로요.
0: 그러면 같은 집안인데도 너희는 어디서 봤냐 이게 완전 다르게 나오겠네요. 저는 아직도 월드컵 하면 다 같이 한 가게에 모여있는 그림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1: 요즘은 그룹 채팅방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각자 다른 데서 보고 있어도 실시간으로 같이 떠드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 자리에 있어야만 그 열기가 공유됐잖아요.
0: 그건 인정해야겠네요. 저희 때는 경기 끝나고 나서야 전화로 받냐? 이러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골 들어가는 순간 동시에 여기저기서 알림이 울리니까요.
1: 그리고 LA 자체가 요즘 약간색의 미식 월드컵 같은 도시가 됐잖아요. 코리아타운에서 김치찌개 먹고 바로 옆 동네 가서 멕시칸 타코, 조금만 더 가면 브라질리언 바비큐까지 다 있으니까요.
0: 멕시코나 남미팀 경기 있을 때는 진짜 재미있겠어요.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전 보고 그 다음날은 다른 동네 가서 그 나라 음식 먹으면서 또 다른 응원하고 이런 식으로요.
1: 그래서 저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청취자 여러분이 자기만의 미식 응원 코스를 한번 짜보시면 좋겠어요. 한 경기당 한 나라 음식 이런 식으로 한 달짜리 계획 세우는 거죠.
0: 지수 씨 말 들으니까 한인 이 세대 3 세대들한테는 이런 변화가 자긍심이면서도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가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음식이 이제 LA 맛집 지도를 좌우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맞아요.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음식은 트렌디만 강조되다 보면 원래 집밥 느낌, 소울푸드 느낌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지키고 싶어요.
0: 그래서 월드컵 같은 시즌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멋진 모던 한식 다이닝에서 코스도 한번 즐겨보고 또 동네 오래된 김치찌개집 가서 소박하게 함께하면서 경기도 보고요.
1: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월드컵 때는요. 늘 가던 집 한 군데 말고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식당 한 군데를 꼭 껴서 일정 짜보시면 어때요? 우리 동네 새로운 얼굴들 만나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지수 씨 AI한테 물어봤더니 2026년 LA는 경기장만 뜨는 게 아니라 공원하고 레크리에이션 센터까지 합치면 응원자리가 별 700 군데쯤 별표 5호로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동네 식당 얘기만으로는 못 담는 스케일이죠.
1: 어머 진짜요. 선배 그건 좀 의외네요. 저는 한인타운 몇 군데만 북적일 줄 알았는데 공공장소까지 다 열리면 도시가 아예 응원판이 되겠네요. 그건 확실히 LA답습니다.
0: 그리고 식당 쪽도 재미있어요. 다인 LA 레스토랑 위크 같은 큰 미식 일정은 참여 식당이 별표 400곳 넘게 별표 잡히는 해라서 월드컵 보러 왔다가 식사 코스 짜느라 더 바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1: 선배 그건 정말 새 그림이네요. 예전엔 어디 가서 TV 볼까였는데 이제는 어디서 먹고 어디로 옮길까가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한인타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0: 맞아요. AI가 비교해보니까 LA는 월드컵이 별표 도시 전체 이벤트 별표로 번지는 반면 뉴욕은 스트리트 퍼레이드와 바 문화가 강하고 토론토는 다문화 커뮤니티별 응원 공간이 더 또렷하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은 반대로 구단 문화가 워낙 강해서 동네별 색깔이 더 짙고요.
1: 아, 그 차이는 알겠어요. LA는 차 끌고 이동하면서 먹고 보고 뉴욕은 걸어서 몰리고 토론토는 커뮤니티별로 갈라지고 런던은 축구 클럽 중심으로 붙는 느낌이네요. 선배는 LA가 제일 입맛에 맞으시죠?
0: 그렇죠. 저는 LA가 좋은 게 올해는 소파이 스타디움만 봐도 월드컵 경기가 별 8경기 별표나 잡혔다고 하니까요. 한 군데에 힘이 몰리면서도 주변 동네 장사까지 같이 살아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5년 뒤, 10년 뒤엔 아예 AI가 메뉴 추천까지 붙일 것 같아요. 오늘 한국전은 매운 거, 브라질전은 바비큐 이런 식으로요. 관광객도 그 흐름 따라 움직이겠죠.
0: 아이고, 그건 정말 그럴듯하네요. AI가 본 LA의 미래는 축구 중계보다 별표 동선 설계 별표가 더 중요해지는 쪽 같아요. 경기장 식당 응원 장소 이동 시간까지 한 번에 엮어주는 서비스가 붙으면 동네 상권도 훨씬 촘촘해질 것 같습니다.
1: 선배 그럼 한인타운도 그냥 맛집 동네가 아니라 경기 보러 왔다가 식사하고 또 다른 문화권 음식까지 도는 출발점이 되겠네요. 그건 이 세대 3세대들한테도 꽤 흥미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름이 걸리는 순간 음식점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별표 기억나는 장소 별표가 되죠. 저는 그런 변화가 LA라는 도시의 장점이라고 봐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참 세요. 주말 저녁에 창밖 보니까요. 윌셔 쪽으로 해지는 거랑 하늘 색깔이 딱 오늘 우리가 한 얘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잔디밭 거리 응원 스튜디오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1: 맞아요. 선배 낮에는 덥다가도 이 시간쯤 되면 선선해지잖아요.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친구들이랑 한타 어디 카페에서 경기 보자고 단톡 오는 그런 공기 같달까요?
0: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예전 USC 잔디밭에서 숨 헐떡이면서 족구하던 그 주말이랑 새벽마다 육가 쪽이 빨간색으로 물들던 그 장면이랑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우리까지 한 줄로 이어져 있네요.
1: 그러게요. 그 잔디밭 옆에서 아이들은 놀고 어른들은 족구하고 불고기 구워 먹던 시간 지나서 육가에서 북소리 울리던 새벽 거쳐서 이제는 제가 붉은 티에 머플러 두르고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0: 그 사이에 선수 이름도 계속 바뀌고 응원 도구도 바뀌고 보는 장소도 집에서 식당 또 요즘은 야외 스크린까지 다양해졌는데요. 막상 사람들 얼굴 표정만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웃고 소리 지르고 괜히 눈시울 붉어지고.
1: 맞아요. 선배 누가 골 넣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지면 또 괜히 해설 욕하면서도 다음 경기 기다리고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축구 볼 때만큼 온 가족이 한 방향 보는 순간이 또 어디 있냐고요.
0: 그래서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에 식탁이든 거실이든 한인타운 어디 카페든 좋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월드컵은 언제였지? 이 질문 한 번씩 꺼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그때 누구랑 어디서 봤는지 그날 먹었던 메뉴가 뭐였는지 사소한 얘기라도 나누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잠깐 묵혀놨던 이야기들이 슬슬 풀릴 것 같아요. 그게 또 이번 월드컵을 기다리는 작은 예열이 될 거고요.
0: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살짝 맛만 보여드리고 지나갔던 LA, 진짜 로컬 맛집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보면서 뭐 먹을지 동네 한 바퀴 같이 돌면서 상상해보자고요.
1: 지금까지 재현이와 지수의 LA 이야기였고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주말 저녁마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수다 떨어주세요.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집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월드컵으로 흘러가버렸는데 뭐 어때요? 한인타운 사는 이야기가 다 그렇죠. 밥 먹다가 축구 얘기 하다가 또 어디 가서 뭐 먹을지 얘기.
1: 맞아요. 그게 한인타운이잖아요. 주말 저녁 맑은 하늘 아래 올림픽 거리 어딘가에서 딱 이런 대화 나누고 계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에필로그에서 저희 방송 뒷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0: 광고 듣고 오세요. 금방 돌아옵니다.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아이고, 끝났다, 지수 씨 후. 오늘 좀열 올렸네. 내가 월드컵 얘기하다가.
1: 선배 거의 감독이었어요. 감독 전술판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
0: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 나 흥분하면 말 빨라지는 거. 중간에 PD가 손으로 내려내려 이거 하더라고.
1: 봤어요. 저도 옆에서 눈치 보느라. 근데 PD님도 마지막엔 같이 대 한민국 속으로 하고 있었을걸요.
0: 그니까 아까 우리 맛집 얘기 잠깐 하다가 완전 월드컵으로 직진했잖아.
1: PD님 삐지 나오는데도 우리 둘이, 잠깐만요. 그 얘기 하나만 더 이랬다니까요.
0: 아, 근데 지수 씨, 나 진짜로 중간에 그 선수 이름 잠깐 까먹었어.
1: 알아요. 눈위로 한번 치켜뜨더니 갑자기 그애 우리 7번 이랬잖아요.
0: 야, 그래도 청취자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야. 다 같은 마음이지. 뭐 필승 코리아지.
1: 그쵸 그쵸. 오늘 완전 응원단 분위기였는데. 아 배고프다 갑자기.
0: 아, 딱 우리 맛집 얘기하다 배고픈 거 참고 방송했네. 이 시간에 한인타운 딱 좋을 텐데.
1: 지금 나가면 BCD 순두부들 좀 줄었으려나. 거기 24시간이잖아요. 야식각인데.
0: 야식은 좋은데 내 위가 안 좋아요. 요즘 얘는 마음은 20대인데 위장이 58세라니까.
1: A 선배 위장은 이미 은퇴하셨고요. 그래도 순두부는 좀 괜찮지 않아요?
0: 순두부는 괜찮은데 그거 먹고 또 김치찌개 시키잖아. 내가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어, 문제야.
1: 맞다. 선배는 항상 반 공기만 해놓고 결국 리필하시잖아요.
0: 아까 방송 중에 나 팔가에 새로 생긴 그 고깃집 얘기하려다 못했네. 백정 새로 오픈한 거.
1: 아, 저 거기요. 요즘 다들 인스타에 올리는 데잖아요. 줄 장난 아니라고 예약도 빡세다던데요.
0: 줄 길어도 또 간다니까. 고기 앞에선 줄설수 있어, 사람이.
1: 선배는 고기면 다줄 서죠. 월드컵 응원도 고깃집에서 할것 같아요. 소갈비의 필승 코리아.
0: 괜찮은데? 소갈비 필승 코리아, 이거 광고 카피인데, 완전.
1: 선배 요즘 너무 상업적이야, PD님. 지금 그만 그만하는 표정이야.
0: PD 표정? 지금 약간 맛집 얘기하랬더니, 월드컵 얘기, 월드컵 하랬더니, 또 고기 얘기, 이런 눈이야.
1: 그러니까요. 옆에 인턴도 콘솔 쳐다보다가 우리 쳐다보고 다시 콘솔 보고 눈치 엄청 보더라고요.
0: 근데 지수 씨, 오늘 지수 씨 멘트 하나 빵 터졌던 거 알아요?
1: 어떤 거요? 나또 이상한 말 했어요? 헐.
0: 그 LA 월드컵 얘기하면서 여기선 치맥이 아니라 소맥 말고 소다스 먹죠? 이랬잖아.
1: 아, 그거 나도 말하고 헷갈렸어요. 사이다 말하려고 했는데 소다랑 섞여가지고 소다스.
0: 나는 순간 새 음료 나온 줄 알았지. 소다스 주세요. 이러면 나오는 줄.
1: 괜찮은데요? 한인타운 새 카페 이름 각인데요. 소다스 감성 있잖아요. 약간.
0: 요즘은 가게 이름도 다 그런 거잖아. 뭐, 약간, 한글반, 영어반 섞어가지고.
1: 맞아요. 진리 이런 데도 그렇잖아요. 한식 주점인데 완전 힙한 느낌 나고.
0: 진리 거기 안주 괜찮대. 나 가보라 그러더라고. 후배들이.
1: 선배 거기 가면 또 혼자 설렁탕 찾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국물은 없어요? 막 이러고.
0: 야, 나도 힙해요. 나도 한때 클럽 좀 아니지. 이 얘긴 하면 안 되겠다.
1: 선배 클럽 얘기 나오면 피디님 바로 마이크 내린다. 토요일 밤인데 위험해요.
0: 근데 진짜 토요일 저녁에 날씨까지 맑으니까 지금 한인타운 완전 살아있겠다.
1: 그러니까요. 지금 시각이면 서른민스에서 빙수 먹으면서 경기 다시 보기 보는 사람도 있을걸요.
0: 빙수 좋다. 근데 요즘 빙수도 비싸잖아. 깜짝 놀랐어. 가격 보고.
1: 맞아요. 갈비 정식이랑 빙수랑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거의 인스타에 누가 런치 갈비 1인 30삽을 올렸던데.
0: 아휴, 그래도 맛있으면 또 용서가 되긴 한다니까. 이게 또 그렇다니까.
1: 선배 스타일 나왔다. 맛있으면 비싸도 용서. 이 멘트 오늘만 세 번째예요.
0: 아까는 방송용이었고, 지금은 진심이야, 배고파서.
1: 지금 선배 눈에 PD님도 갈비로 보이죠?
0: 야야, 그건 아니고, 한인타운이 무서운 게, 이렇게 밤에 방송 끝나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
1: 맞아, 순두부 국밥 치킨 빙수. 근데 요즘 새로 생긴 데도 진짜 많더라고요. 2년 사이에 100개 넘게 생겼다잖아요.
0: 그 기사 봤어. 나도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져. 지수씨 동네가 자꾸 유혹을 해.
1: 선배 탓 아니고 동네 탓이다? 한인타운 불변의 법칙 나왔습니다.
0: 지수 씨는 어디가 제일 위험해? 지나가면 무조건 들어가는데.
1: 저요? 요즘은 꼴통 치킨 쪽 치킨 냄새 나면 그냥 끝이에요.
0: 치킨은 인정이지. 월드컵이랑 치킨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
1: 근데 이번엔 LA에서 응원하면 타코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K파사 이런 데서.
0: 타코집 크런치랩 맛있대며.
1: 네, 완전 야식용 선배. 오늘 동선 나왔다. 순두부 타코 빙수 3코스.
0: 야, 삼각형으로 돌려버리네. 아주 그냥 내일 아침에 후회하겠다, 이거.
1: 내일 아침에 또 설렁탕 찾으시겠죠? 뭐 어제 좀 달렸더니 속이 이러면서.
0: 아까 그거 말하려다 못했네. 한밭 설렁탕으로 하루 시작한다는 그 코스.
1: 맞아요. 한인타운 진짜 24시간 도시예요. 아침엔 설렁탕, 밤엔 순두부.

0: 또 집에 가셔야 돼.
1: 와, 선배 쏜다 했다. 증인 많아요. 지금 스튜디오에.
0: 이거 말 잘못했네. 근데 뭐 어때, 주말 밤인데 한번 싸야지 또.
1: 그럼 우리 이따가 진짜 메뉴 정하면서 또 싸우겠네요. 순두부냐 치킨이냐.
0: 싸우다가 결국 둘 다 시키는 거 아니야?
1: 아, 그러다 그래서 한인타운이 위험한 거예요, 선배.

0: 아이고 끝났다. 지수씨 오늘 텐션 장난 아니었네.
1: 선배가 맛집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진짜로.
0: 아니 고기 얘긴데 어떻게 안 반짝여요. 방금도 박대감 생각나서 침고였어.
1: 아 배고프다 갑자기. 근데 선배 잠깐 담주엔 뭐해요? 우리 또 먹는 얘기예요. 어쩔 거예요.
0: 또 먹는 거 하면 PD님 진짜 삐지겠다. 아까도 눈빛 약간 그만 먹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1: 맞아 인턴은 옆에서 축구 얘기할 때만 막 고개 끄덕이고 있었잖아요. 완전 필승 코리아 모드.
0: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거의 월드컵 토크로 마무리했잖아요.
1: 선배가 먼저 그랬어요. 2002 때는 말이 하면서 제가 말린 거예요 중간에.
0: 아 맞다, 내가 또 옛날 얘기 길게 했구나. 근데 지수씨도 눈 반짝였어. 안 그랬어?
1: 인정, 저 축구 얘기 좋아해요. 요즘도 다들 LA 월드컵 경기 어디서 볼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맞아, 한인타운 펍들이랑 스포츠바들 벌써 자리 예약 얘기 나오던데요.
1: 그러니까 담주는 그냥 아예 축구로 박는 거 어때요? 진짜로 월드컵만.
0: 오? 한인타운 별표 월드컵 모드 별표 특집 이런 거?
1: 선배 또 제목 만든다? 방송 아직 안 끝난 줄. 그냥 우리 어디서 볼지 뭐 먹으면서 볼지 이런 수다 정도?
0: 아, 그 정도면 좋지. 공식 정보 말고 진짜 우리 동네 사람들 스타일로.
1: 예를 들면 BCD에서 순두부 먹으면서 야식으로 2차 연장전 보는 사람 스타일.
0: 아 그거 완전 공간밤에 깃발 흔들다가 뜨끈한 순두부 딱, 이게 국룰이지.
1: 아 근데 또 먹는 얘기네. 우리 정신 차리자 주제는 축구. 근데 사이드 메뉴로 맛집.
0: PD님 들으면 또 한숨 쉰다. 또 사이드가 더 길어 이러면서.
1: 에이 주말밤인데 좀 봐주셔야죠. 밖에 날씨도 맑고 다들 지금 나가서 치맥할 분위기예요.
0: 그러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테라스 자리 딱 잡고 경기 보면 끝인데.
1: 선배 그러면 담주에 이런 거 어때요? 한인타운에서 월드컵 볼 때 생기는 일들.
0: 오, 예를 들면?
1: 옆 테이블이랑 갑자기 친구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인데 콜 넣으면 얼싸안고.
0: 맞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냥 짜장면 시켰어 물어보는 그 바이브.
1: 그리고 집에서 보다가 화 못 이겨서 2차 전 한인타운 뛰쳐나오는 사람들.
0: 아 그거 나다. 예전에 진짜 그랬어. 집에서 보다 열받아서 바로 차 끌고 나감.
1: 봐요 이런 얘기 하자니까요. 약간 우리 청취자분들 사연도 받아보고.
0: 내가 겪은 레전드 월드컵 밤 이런 거.
1: 그쵸 첫 골 넣었을 때 어디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뭐 먹고 있었는지.
0: 또 먹는 걸 꼭 묻네.
1: 아니 그거 중요하죠. 선농당 갈비찜 먹다가 골 들어가서 젓가락 날라감 이런 스토리 있을 수 있잖아요.
0: 아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치즈 갈비찜에 태극기 머리띠 하고 있는 나.
1: 선배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음 달력까지 짜놨네. 이 경기 선농단, 이 경기 한바설렁탕 이런 식으로.
0: 야 이거 좋은데? 경기별 추천 메뉴.
1: 안돼 그러다 우리 또 맛집 방송 된다니까요.
0: 그래 중심은 별표 월드컵 별표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담주엔 진짜 LA에서 월드컵 보는 법.
1: 오 괜찮다. 예를 들면 1. 가족이랑 집에서 조용히 보는 법. 2. 한인타운에서 떼창하는 법. 3. 직장인 몰래 보는 법.
0: 3번은 위험한데 회사 듣고 있다.
1: 익명 회사 이름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0: 그럼 사연 받을 때 코드네임 쓰라자 뭐 퇴근 못해요 99 이런 거.
1: 상사랑 같이 봐요 밑줄 헬프 이런 거.
0: 좋다, 점점 재밌어지네. 담주엔 우리 진짜 필승 코리아 모드로 가는 거다.
1: 완전 오늘은 맛집 반 월드컵 반이었잖아요. 다음엔 거의 월드컵 80 먹는 얘기 20.
0: 20으로 줄인다고? 자신 있어요 그거?
1: 일단 시도는 해볼게요. 실패하면 뭐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듯.
0: 그래, 이 시간에까지 같이 들어주시는데 뭐든 다 이해해 주시지.
1: 주말밤에 우리랑 같이 수다 떨어주는 분들이니까요. 거의 가족이야 가족.
0: 그러면 정리하자. 담주는 우리 동네 LA에서 월드컵 어떻게 즐기나 이 감성으로.
1: 사연도 받고 한인타운 응원 문화 얘기도 하고 약간 그때 그 시절 추억도 소환하고.
0: 나 또 2000이 얘기 길어지면 바로 자르기도 알았지.
1: 내내 제가 타임키퍼 할게요. 선배 30초 끝. 이렇게.
0: 알았어 믿어볼게 오늘도.

0: 고생했어요. 지수 씨.
1: 선배도요, 이제 진짜 뭐 먹으러 가요? 말만 하지 말고.
0: 야식각이네. 배고프다, 갑자기.
1: 청취자분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월드컵 수다로 다시 와요.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한인타운 이야기 실컷 했더니 저 갑자기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어졌어요. 주말 저녁이 이러면 안 되는데.
1: 선배, 저도요. 방송 끝나고 올림픽 쪽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이야기까지 딱 좋은 저녁이었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다음 주는요. 슬슬 월드컵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요. 이번 주에 맛보기로 살짝 건드렸는데 다음 주엔 제대로 한번 달려볼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1: 한인타운에서 다 같이 응원하던 그 기억 저도 꺼내놓고 싶은 이야기가 한가득이거든요. 여러분도 기억나는 월드컵 이야기 있으시죠?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1: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로는 본질을 왜곡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동행한 참모들과 이탈리아 로마의 임시 회의 공간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영범 정책실장은 물론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정운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순방 중 화상을 통한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겁니다.
3: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2: 주요 국내 현안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부정선거론을 직격했습니다.
3: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2: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검경 합수본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선관위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행동으로 답할 때란 건데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3: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또 2년차 국정 목표는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기간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0: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의 막이 이번 주 오를 전망입니다.
1: 국민의힘은 내친 김에 특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각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 휴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맹폭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도 성과급을 사실상 전액 집행했다는 YTN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입니다.
4: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외부 감사관 도입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한 발 더 나가 이 대통령의 밥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 진짜 실권자인 만큼 즉각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분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드러났다. 국민 공분을 달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는데 자칫 여권 책임론이 부각될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6: 국민의힘도 정쟁용 혹은 정권 발목 잡기용이 아니라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4: 우선 양당은 국정조사엔 뜻을 모았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협상한 뒤 오는 목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개문 발차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7: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4: 국조특위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이냐 여야 동수냐 위원 세부 구성을 두고는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청와대나 정부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지 등도 쟁점입니다.
8: 국민의힘은 폭넓은 국정조사는 물론 대규모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고 민주당 눈치 보는 검경 합수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면서 특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저지른 부실이라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느냐며 온 국민이 진상규명을 외치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거부는 공범 자백이자 정권 몰락의 방아쇠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열흘째인 어제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 길어지는 집회에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휴일에도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째 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엔 성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해태를 규탄했습니다. 주말밤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집회 규모는 수백 명으로 줄었다가 수천 명으로 늘어난 등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집회에 참여하거나 10대 학생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통일되는 등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커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현장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위를 주도하는 집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관위 부실관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집회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시위가 다시 변곡점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유럽 순방 중에 책임 정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여야 모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1: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휴일 잠핵을 이어갔는데 거취 압박 속에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여당의 열정은 자신의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유럽 순방 중에 무려 1,500자글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SNS에 민주당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취임 1주년 회견과 환송 행사에 이어 세 번째 정청래 불신임 신호로 읽혔기 때문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각오를 다진 대통령 메시지를 곡해하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10: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했다면서도 본인 감옥 안 가겠다고 국가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집 가진 국민을 마귀로 몰고 반대편을 최악의 저질이라고 한 건 잊었느냐며 친명 친청 싸움이 어지간히 피곤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아직 선거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말 내내 공개 일정 없이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등 전당대회 실무 준비는 순항 중이지만 사퇴 요구는 여전하고 18일 대통령 귀국길에는 마중을 나가게 될지 등 변곡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게 될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장파가 요청한 의총은 이번 주 중후반 열릴 전망인데 장동혁 당권파는 거취 문제보단 선관위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11: 지금 사퇴한다 의사를 밝히신 바도 없고 최고위원 4명의 사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9: 지방선거 뒤 나란히 사퇴 압박을 받는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향후 여야 권력 지형을 좌우할 밀도 높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3,100여 명 출마자 가운데 2,200여 명이 당선돼 72% 수준의 역대급 당선률을 기록한 만큼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에는 지방선거 기획단 활동 등 전반적인 과정과 함께 각 후보의 캠페인 전략, 선거 중 나온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국면에서는 조작 기소와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당 안팎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국민의 어떻게 반응했는지 추적 조사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0: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1: 26년 전 6.15 공동선언이 남긴 희망의 불씨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2: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우리말로 집전한 미사에 유럽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등 순방단도 참석했습니다.
1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 이 대통령은 특별미사 뒤 기념연설에서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분열과 대립이 여전하고 남북 사이에도 불신과 긴장이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14: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섰습니다.
12: 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동선언이 남긴 희망의 불씨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군사적 신뢰 회복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12: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요청하며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은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이틀 연속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더욱 자신감을 내보이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내고 한미 핵협의 그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은 핵무기 사용을 정책화하면서 상대방한테는 핵 무장 해제를 요구한다며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또 이 같은 비핵화 요구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비핵화는 이미 끝난 얘기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에는 한 EU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데 발끈한 겁니다.
14: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5: 북한이 이처럼 이틀 연속 대남 비방에 나선 것은 남북 간 대결보다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중 회담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인정 또는 최소한의 묵인을 얻어냈다는 자신감이 담겼다는 겁니다.
16: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건 작년 김정은이 방중함으로 인해서 그때 세 명이 동시에 섰지 않았습니까? 막루에 북중러. 같이 섰을 때 그때부터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15: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북한의 핵 존재감 과시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에 이뤄집니다.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군지휘부 4명이 동시에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김 전 의장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란 취지의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합참의 내란 관여 의혹은 종합특검이 처음 인지한 사건으로 김 의장 신병 확보 여부가 수사 동력에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당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등 40여 명의 리스트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려 했다는 게 내란 특검 결론이었습니다. 오는 16일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두 사람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해할 만한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 전 실장 등이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루 뒤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심 공판이 열려 특검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세 개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1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온다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입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 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6만 원대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도 금액 산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수조 원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증여를 통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공동 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고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마주 앉더라도 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이희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성남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이희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3월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전 사장에 대해 해임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인천 송도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절단된 다리의 신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신체 부위는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재활용 센터를 드나든 수거 차량 추적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해수센터에서 발견된 41cm 길이 왼쪽 다리의 당사자를 찾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변사자는 물론 강력범죄 피의자 유전자 정보까지 대조했지만 결단된 다리와 일치하는 DNA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 관련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단순 변사부터 토막살인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점에서 의료 폐기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의료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통해 별도로 수거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반 쓰레기에 뒤섞여 유입됐을 상황까지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회수센터를 출입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블랙박스 영상, GPS 정보까지 확보해 발견 당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는 만만치 않은 국면입니다. 발견 당일 반입된 재활용품 규모가 40톤에 이르는 데다 수거 차량이 빌라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거리 곳곳의 폐기물까지 함께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수거 차량을 특정하더라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까지 확인할 정보가 광범위해 신체 부위를 역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을 특정할 단서도 제한적입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실종자나 가정폭력 사건 기록, 학교 장기결석 학생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며 신원 특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성별과 나이대가 세부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증시가 화랑이었던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을 판매해 주택 매입 자금에 사용한 금액이 3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 그리고 대출 규제가 센 15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에 사용된 비중이 높아 자산 양극화 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지금은 8,000대까지 올라온 코스피 지수. 올해 초엔 4,000대에서 4월 말까지 6,000 중반대까지 치솟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른 주식을 팔아치운 판매 대금은 어디로 갔을까? 4월까지 제출된 올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들을 취합한 결과 부동산 매입에 쓰인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은 3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권 15억 원 이상 상대적 고가 아파트로 흘러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우선 그간 강남 3구 주택 구매에 쓰인 금액이 1조 100억 원 정도. 올해 4월까지 전국 부동산 매입에 쓰인 주식 채권 매각 금액 가운데 27%를 차지했습니다. 또 15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자금 중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4%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0%가 넘어갑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구매하는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줄기에 주식 등 자산을 팔아 메꾸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연령대별로도 보면 30대가 주택 구입에 활용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1조 2천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증시 호황 속에서 불린 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하는 흐름에 서울 집값이 또다시 자극받아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큰 상황 속.
20: 주식으로 막대한 양도 수익을 얻은 사람들, 양도 차익을 얻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 필요 없이 바로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고 이 기회를 당연히 잡으려고 하는 거죠.
19: 주택담보대출이 중심이었던 가계부채 규모가 주식 투자를 위한 비투 열풍으로 몸집을 불리는 상황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호입니다.
0: 정부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실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년층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혜택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1: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화했습니다. 작년 대선에선 관련 공약이 빠졌지만 당선 뒤에 탈모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22: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3: 하여튼 세대 간에 이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이런.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21: 청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소외감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추진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 탈모를 중점 언급했습니다. 탈모 건강보험 추진은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쟁점이 있지만 청년층 탈모도 청년들 건강에선 중증이라는 의견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 실무 검토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 현재 원형 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 환자에게만 건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상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탈모 건강보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의견 수렴을 거쳐 건보 재정이 감당할 만한 나이대를 좁힐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합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한 것을 비판하며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몇 시간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인근 공습에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서명을 몇 시간 지연시켰다며 지금쯤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지금부터 몇 시간 뒤로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을 방문한 중재국 카타르 협상단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종전 합의문 조항과 세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에 가까운 소식통은 최종 타결된 것은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더라도 핵심 원칙은 결국 이란의 모든 고려사항이 최종 합의에 온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서명만 남았다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다이에 지역 공습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헤즈볼라 지휘소를 정밀 타격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주거시설이 파괴됐고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또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의 침공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묵인하면서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는 이른바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로 역할 분담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만약 미국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서명만 남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모하마드 자파르 아사디 부사령관도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다양한 방어와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와 경계 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영토를 향한 어떠한 공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영국이 러시아가 원유를 밀수출하는 그림자 함대에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영국군이 직접 나서서 작전을 벌인 건 처음인데요. 경제 제재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 작전으로 대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영국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상공에 뜬 헬기에서 영국군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선체에 진입한 대원들은 운항을 차단하고 수색을 벌입니다. 카메룬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던 이 선박은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스미르투스. 그림자 함대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밀수출하는 유조선 집단으로 러시아의 주요 전쟁 자금줄로 꼽힙니다. 이번 작전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영국이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 선박을 저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 Evading sanctions to fund an illegal war in Ukraine will be countered with decisive action, and that's what we've done on this occasion.
17: 스타머 총리는 푸틴의 전쟁 자금줄을 또 한 번 타격한 성공적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영국군의 조치를 환영했지만 러시아는 스타머 총리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나포 작전을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그림자 선단 선박을 잇따라 나포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경제 조치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 작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지난주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진 반이민 폭동으로 10여 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유럽 내 반이민 정서가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민자를 겨냥한 폭력을 멈추라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도로를 점거한 사람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 이들은 반이민 시위대입니다. 지난 9일 한 이민자가 백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자 이민자를 쫓아내라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들은 곳곳에 불을 지르고 주민에게 국적을 물으며 검문하는 등 도심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2: I'm afraid maybe I might be the next to be attacked on the street. So I don't know what to take my family, my children who is 9 years old.
7: 북아일랜드 당국은 SNS에 확산한 불법 동영상이 폭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동영상은 강제로 삭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인 이민자에 대한 폭력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3: It breaks my heart to feel that they can't come out and come to work.
24: This is what this city is about. And I say to those racists, you're not welcome. This isn't your city. This belongs to everybody.
7: 이탈리아에서도 극우 단체들이 이른바 재이민이란 이름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라며 정치권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로마 콜로세움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25: C'è qualcuno che prova a spiegarci che esistono ragazzi di serie A e ragazzi di serie B che sono cresciuti qui, che hanno studiato qui come noi e che però dovrebbero essere deportati.
7: 극우 세력의 대두와 함께 이민 문제를 둘러싼 유럽 사회 내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서부 지역에서 헬리콥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최소 6명이 숨졌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전 9시쯤 헬기들이 공중에서 충돌한 뒤 전기차 대리점 주차장으로 추락했다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최소 20대의 차량이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모두 사고 헬리콥터 탑승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빅매치로 꼽힌 브라질과 모로코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1: FIFA랭킹 6위와 7위 팀의 대결답게 두 팀은 전반에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별리그 빅매치로 꼽힌 FIFA랭킹 6위 브라질과 7위 모로코의 대결은 역시 달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4강팀 모로코가 브라질을 강하게 압박하며 전반전을 주도했습니다. 전반 21분, 모로코가 역습 기회를 살리며 사이바리가 침착한 칩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브라질은 비니시우스의 개인기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는 측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후반에 측면 윙백의 공격을 자제시키며 수비를 강화했고, 모로코는 눈에 띄게 움직임이 저하되며 승부는 1대1로 끝났습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챔피언다웠고, 브라질은 네이마르의 공백이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3: We called us in Africa, Brazil of Africa. So, Brazil, watch us. We're gonna batter you.
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3전 전패를 거뒀던 카타르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카타르는 스위스와 첫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내주고 경기도 끌려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 후이의 극적인 헤더 동점골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B조는 캐나다와 보스니아를 포함한 네 팀이 모두 첫 경기 무승부를 거두며 순위 싸움은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홍명보호가 A조 2위로 32강에 가면 B조 2위 팀과 격돌합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0: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2차전을 앞두고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1: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체코전 최고 수훈 선수를 누구로 지목했을까요?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 기자입니다.
4: 전날 회복 훈련을 진행한 축구대표팀은 모처럼 꿀맛 같은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체코와의 1차전. 결승 득점을 올린 오현규는 그 공을 황인범에게 돌립니다.
5: 인범형이 다 만들어줬죠. 사실 인범형이 딱 믿고 있었거든요. 패스를 그렇게 올라올 거라.
4: 골에 도움까지 올린 황인범은 대표팀 공격수들에게 배웠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6: 흥민이 형, 강인이, 희찬이, 규성이, 형규 이런 또 골 잘 넣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보고 또 배우니까 저도 모르게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4: 황인범에게뿐 아니라 패스 성공률 100%로 외신의 극찬을 받은 이강인은 옆에 있는 서령우와 장난을 치면서도 실력을 인정합니다.
7: 열심히 뛰잖아요.
8: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7: 했지. 막 하나를 특별히 잘한다보다는 모든 부분을 다 뭔가 잘한다.
4: 결정적인 선방으로 승리를 지켜낸 김승규는 주장 손흥민이 숨은 영웅이라고 언급했는데 정작 손흥민은 손사래를 칩니다.
9: 힘들었을 건데 저희가 전반에 이제 뒷공간으로 때리는 볼도 많았는데 흥민이가 진짜 많이 띄워주고 앞에서 해가지고 수비 때도 띄워주고 공격 때도 많이 띄워줘가지고 수비들이 빨리 지쳤던 것 같아요.
10: 김범이랑 형규랑 뭐야? 신경이랑 다 잘했죠 뭐. 저는 한 거 없습니다.
4: 가족과 함께 하루 휴식을 취한 대표팀 선수들은 내일부터 다시 멕시코전 승리를 향해 축구와 끈을 조여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의 통합 우승을 이끈 김원수 감독은 선수 시절 한 번도 주목받아본 적이 없는 무명 출신입니다.
1: 20년의 지도자 생활을 묵묵히 걸어온 뒤 이제는 여자농구 국내 최고 대우를 받게 된 김원수 감독의 지도 철학은 무엇일까요? 허재원 스포츠 부장이 만나봤습니다.
11: 둘, 셋. 농구에 대한 열정, 간절함은 없었고 은퇴하거나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좀 더 농구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많은 후회를 함으로써 이제 선수한테 이제 저 같은 본보기가 안 되게끔 해주셔서 좀 더.
12: 재능은 있었지만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아쉬움 가득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11: 매니저부터 해서 뭐 사무국 이제 지원팀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사회에 대해서 뭐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구단 돌아가는 시스템 그런 부분 되게 많이 배웠고요.
12: 한때는 고향으로 내려가 다른 길을 고민했지만 이내 농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간의 아마추어 지도자 그리고 5년의 프로팀 코치 생활을 거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지도자는 어느덧 가장 준비된 감독으로 성장했습니다.
11: 저 또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공부하고 안 됐던 부분을 다시 보완하면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잘 나오지 않았나.
12: KB 감독을 맡은 첫 시즌에 이어 두 번째 통합 우승을 일궈낸 김환수 감독은 매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3: 지도자인 본인도 굉장히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11: 저는 뭐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한참 더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선수들이 뭐 잘 따라와 준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 뭐 저는 아직까지 뭐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배고픕니다 지금.
12: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김환수 감독은 이 시대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3: 네, 흑수저들에게 보내는 희망을 좀 던져줄까?
11: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런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세요. 그런 응원 때문에 또 제가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동기부여가 항상 생기는 것 같습니다.
13: 2연패 해야죠.
11: 네, 2연패 하고 싶고 어떻게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YTN 서재원입니다.
0: 천원주택과 천원택배 등 인천형 천원 정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인천시가 이번에는 천원 세탁소 정책을 내놨습니다.
1: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인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14: 금속을 깎고 다듬어 밸브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인천의 한 업체입니다. 이러다 보니 작업복은 기름과 쇳가루, 먼지로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돼 가정집에서 세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5: 작업 특성상 이 기름 묻은 작업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가정용 세탁기에다 세탁을 하게 되면은 세탁기가 오염이 돼요.
14: 인천시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50인 미만이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천원 세탁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서구 산업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최대 500벌을 세탁할 수 있도록 대형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3대씩 갖췄습니다. 세탁과 건조까지 마친 작업복은 다시 작업장으로 배송됩니다. 수거부터 배송까지 받는 비용은 겨울옷 1,000원, 봄여름 옷은 500원에 불과하니 호응이 좋습니다.
16: 믿음이 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선택을 하게 됐고 선택해서 빨래를 해갖고 온 거 보니까 깔끔하고 깨끗해요. 내가 이 집 쪽 냄새도 맡아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14: 인천시는 서구와 검단 계양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는 남동구 등 인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대상이 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0: 혈관 속에 피가 굳어 막히는 혈전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1: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멸종위기에 처한 분비나무에서 강력한 항혈전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17: 뾰족하고 지푸른 잎이 인상적인 한국 고유 침엽수 분비나무입니다.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면서 경기도엔 이젠 가평군 화학산 일대 단 15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나무에서 놀라운 효능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분비나무 줄기 추출물에서 혈관을 막는 혈전을 억제하는 강력한 성분을 찾아낸 겁니다. 특히 이 추출물은 기존 혈전 치료에 쓰이는 아스피린보다 2배 이상의 뛰어난 항혈전 효능을 보였습니다. 천연 물질인 만큼 위장장애나 출혈 같은 부작용 우려도 적습니다.
18: 분비나무 추출물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과 의약품 개발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17: 도는 특허 등록을 마치고 관련 시료를 민간에 분양해 바이오 제품 상용화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3년간 확보한 산림자원 추출물은 155종에 달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19: 6월이지만 기온은 한여름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2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3,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체감 더위는 덜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무척 높겠습니다. 또 남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부산은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쪽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32도, 전주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됐습니다.
1: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거고,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그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0: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의 막이 이번 주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친김에 특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각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 휴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맹폭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도 성과급을 사실상 전액 집행했다는 YTN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입니다.
2: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외부 감사관 도입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한 발 더 나가 이 대통령의 밥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 진짜 실권자인 만큼 즉각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분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드러났다. 국민 공분을 달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는데 자칫 여권 책임론이 부각될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4: 국민의힘도 정쟁용 혹은 정권 발목 잡기용이 아니라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2: 우선 양당은 국정조사엔 뜻을 모았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협상한 뒤 오는 목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개문 발차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5: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것 아니겠느냐.
2: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이냐 여야 동수냐 의원 세부 구성을 두고는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청와대나 정부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지 등도 쟁점입니다.
6: 국민의힘은 폭넓은 국정조사는 물론 대규모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시민들이 열흘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집회에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휴일에도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째 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엔 성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해태를 규탄했습니다.
8: 주말 밤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집회 규모는 수백 명으로 줄었다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등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집회에 참여하거나 10대 학생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통일되는 등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커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현장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위를 주도하는 집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관위

0: 부실관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집회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시위가 다시 변곡점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14일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대면이 아닌 전자 서명 방식으로 서명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내일, 즉 현지 시간 14일에 서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이 될 거라며 이란의 비핵화 약속이 포함됨을 강조했습니다.
3: They will not only not have, they will not purchase, develop in any way, any shape, in any way, shape or form a nuclear weapon.
2: 합의문 서명 장소나 방식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화상회의를 통한 전자서명 형식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트럼프가 프랑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벤스 부통령까지 미국을 비울 수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하루 앞서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으로서도 미국 지도부와 대면에 악수하는 모습이 노출되면 반미 강경파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4일에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 이틀 안에 제네바 등지로 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4일 대면 서명식 개최를 부인한 것일 수 있는 만큼 양측이 막판 이견 조율을 끝내고 14일 전자서명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이란이 종전 합의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여전한 내부 강경파의 반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 생일인 14일을 피해 다른 날짜에 서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미국과의 합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협상 실무를 맡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초강경파는 협상단이 굴욕적인 합의문을 받아왔다고 반발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국 식민지를 자처한다는 비판까지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이번 합의안이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도 합의에 반대하는 건 최고 지도자 뜻을 거스르는 거라며 조만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만큼 이 날짜만큼은 피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 중동 전문가는 이란은 트럼프에게 생일 선물을 안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14일 서명식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일각에선 주말 사이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15일이나 16일 중 서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소식통은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까지 비행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온라인으로 서명식을 개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최종안을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과 이란 영토에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란은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을 약속했으며 미국은 해상 봉쇄 해제와 제재 유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영토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하자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의 다히의 침공은 미국이 자국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어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묵인하면서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는 이른바 역할 분담 전술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 송도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절단된 다리의 신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신체 부위는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재활용센터를 드나든 수거 차량 추적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해수센터에서 발견된 41cm 길이 왼쪽 다리의 당사자를 찾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변사자는 물론 강력범죄 피의자 유전자 정보까지 대조했지만 절단된 다리와 일치하는 DNA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 관련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단순 변사부터 토막살인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점에서 의료 폐기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의료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통해 별도로 수거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반 쓰레기에 뒤섞여 유입됐을 상황까지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회수센터를 출입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블랙박스 영상, GPS 정보까지 확보해 발견 당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는 만만치 않은 국면입니다. 발견 당일 반입된 재활용품 규모가 40톤에 이르는 데다 수거 차량이 빌라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거리 곳곳의 폐기물까지 함께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수거 차량을 특정하더라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까지 확인할 정보가 광범위해 신체 부위를 역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을 특정할 단서도 제한적입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실종자나 가정폭력 사건 기록, 학교...
6: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인간이 자신만의 프로젝트가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로 결심할 때온 우주는 자신만의 빛으로 빛나는 것을 볼수 있게 정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있겠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프로젝트가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로 결심할 때온 우주가 나서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빌런 몇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나를 사랑하는 데 써야 될것 같고요. 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장기와 특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전념할 때온 우주가 자신만의 빛나는 것을 볼수 있게 정렬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1: Tutto, non senti?
2: No, non mi lasciare, vengo con te.
3: Un momento, non fare bambina.
2: Io cosa faccio?
3: Ma dove vengo, lo sai? Non muoverti, eh?
2: Torno subito.
3: Io volo.
2: Ma io?
3: Canti, giochi, conti.

누군가의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지켜내기 위해 건네는 눈물의 거짓말 말입니다. 감독 겸 작가였던 넬로리치가 연출하고 찰리 채플린의 딸인 제럴딘 채플린이 주연을 맡았던 1966년작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합작영화 우리는 도시로 간다. 바로 이 작품의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봉 당시 제목이 슬픔은 어느 별 아래였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박해 속에서 눈먼 어린이를 동생을 돌보던 유대인 소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 돈을 벌면 기차를 타고 도시에 가서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동생을 달래왔지만 결국 마지막에 수용소를 향하는 기차를 타고 가게 되죠. 누나의 손을 잡고 누나 우리 정말 도시로 가는 거지? 라고 묻는 동생과 눈물을 흘리는 누나의 엔딩 장면은 월드 시네마 팬들에게 가장 슬픈 명장면으로 손꼽힙니다. 음악감독 이반 벤더가 작곡한 메인 테마는 이탈리아의 국민 가수 이바 자니키가 부른 주제가였는데 국내 즉 한국에서는 문준환 씨 등이 번안 곡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화인협회 정광석 회장님의 신청곡이었죠. 다음은 백혈병에 걸렸지만 치료를 거부하던 그런데 우연히 물건이나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하던 그 두 사람이 연인이 돼서 스코틀랜드의 땅끝이라고 하는 천의 해각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던 영원한 사랑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금성무와 지네림은 여러 작품에서 함께 했습니다. 사실 홍콩 영화, 대만 영화의 마지막 전성기 멜로 영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중국 때문에 모든 영화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영화나 홍콩 영화가 많은 부침이 있곤 하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천혜해각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반전에는 아버지의 유골을 모셔다 드리기 위함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혜해각은 한자인데 이걸 번역하게 되면 세상의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독한 성장통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삶의 이면에 숨겨진 쓸쓸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17소녀의 눈부신 여름날, 그 끝에 찾아온 차가운 고독을 그렸던 영화 슬픔이여 안녕의 주제가를 들으시겠습니다.

1969년생인 저에게는 두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각 교실마다 학급 문고가 있었고요. 군대 때는 각 내무반마다 진중 문고가 있었죠. 그런데 진중 문고는 정말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기증받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천재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이란 책이었습니다. Bonjour la triste. 그런데 이 책을 저는 군대에서 몇 번이나 봤죠. 진중문고의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오토 프레밍거 감독의 1958년작 영화죠. 비극적인 성장통을 감각적으로 그려냈고 남프랑스의 눈부신 해변을 배경으로 17세 소녀의 예민한 심리와 질투 같은 것들을 아주 그려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지우는 마지막 진 세버그의 공허한 표정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 남았었죠. 프랑스의 전설적인 샹송 가수 줄리엣 그레고가 부른 바로 이 주제가를 들으셨고요. 다음은 슬픈 천사 폴 모리아 악단과 메리 홉킨스의 노래 Those Were the Days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비틀스의 그 유명한 폴 매카트니가 찾아낸 보석 같은 목소리. 메리 호킨이 부른 이 곡은 원래 오래된 러시아의 민요에서 출발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땐 정말 좋은 날들이었지라며 아련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회상하는 서정적인 노랫말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왜 이토록 가슴 시리게 아름다운 걸까요? 늘 곁에 머물 줄 알았던 젊음과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아련한 그리움뿐이라는. 그래서 러시아 민요의 제목도 먼 길을 따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을 감을 때마다 언제고 우리를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로 데려다주는 마법 같은 음악, 프랑크 프루셸의 연주로 듣는 꽃피는 언덕 들으시겠습니다.

이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요. 프랭크 프루시의 오케스트라의 명연주로 들으셨는데, 원래 1965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이탈리아의 깐촌의 명곡입니다. 레꼴린의 소노 인 피오레. 꽃들은 피어나고 가슴은 설레는데 사랑하는 이는 곁에 없다는 애틋한 그리움을 담은 곡이죠. 한국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날로그 감성의 대명사 같은 연주곡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거대해서 내 안의 언어로는 다 채울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신의 이름을 빌려 나지막하게 고백하곤 했다는 바로 그 노래 Dio come ti amo, 신이시여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곡을 파라벨리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역시 1966년 산레모 가요제를 뒤흔들었던 지글리오라 칭게티의 맑고 처연한 목소리의 곡이었죠. 그런데 까라벨리가 들려주는 이 풍성하고 화려한 음악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까라벨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격정적인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아마도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이 곡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1966년도 곡이었고,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 수도 없이 정말 오마주 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역시 산레모 가요제에서 니콜라 디바리와 나다가 각각 불러 공동 우승을 차지했던 이탈리아의 국민 간추오네 하나 드리실게요. 한국에서는 가수 이용국 씨가 마음은 집시라는 제목으로 불러 대중적으로 엄청난 메가히트를 기록한 곡 일구오레 에 우노 징가로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죠. 내 마음은 정처 없이 떠도는 집시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눈물만 흘리네. 방랑자 같은 사랑과 쓸쓸함을 담았던 그러한 니콜라 디바리의 묵직하고 거친 목소리의 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1964년 영화 유혹받고 버림받고의 주제 음악이죠. 마리오 마르첼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영화 중에 가장 황당했던 이탈리아식 이혼의 날카로운 풍자극,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했던 명예와 체면, 그리고 가부장적인 구수업에 얽매인 인간들의 군상을 유쾌하면서도 신랄하게 꼬집은 작품이었죠. 다음은 지글리오라 친케티의 라 비오지아 들으시겠습니다.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당신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아주 당차고 로맨틱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경쾌한 리듬과 청량한 목소리의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번안가요가 되겠는데요. 아날로그 라디오 시절의 감성과 향수를 자극하는 숨겨진 진짜 보석 같은 명곡이죠. 리바이벌 크로스의 스트링티 알라 미아 마노 눈으로 말해요를 역시 번안가요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1974년에 발표됐던 이 곡은 이탈리아 깐촌의 특유의 애잔함과 70년대 프로그레시브한 소프트락의 서정성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됐던 음악입니다. 감미로우면서도 어딘가 처연한 남성 보컬의 음색, 곡 후반부로 갈수록 드라마틱하게 휘몰아치는 현악 연주가 듣는 이의 감성을 완전히 압도하는 힘이 있죠. 한국 팬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번안 가요였고, 홍민 선생의 고별이란 곡으로 다시 재취입을 하셨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번안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대 눈빛을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정서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그 아련한 약속처럼 지친 오늘 그리고 한 주의 끝에서 이 음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 번안 가요를 들려드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정서로 만든 그 노래들이지만 번안 가요로 번안하는 동안 정말 아름다운 한국 가사와 한국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아날로그 시절의 감성과 향수가 아닐까 싶은데 번안 가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 가요들의 가사들을 보면 창조적인 재해석도 했고요. 진짜 보석 같은 숨겨진 명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번안가요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음악들을 듣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윌리엄 고메즈의 아베 마리아를 들으셨죠. 벨립 클라시에게 음성으로 들으셨는데요.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 윌리엄 고메즈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베 마리아는 슈베르트나 구노 뭐 이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곡은 라틴 아메리카의 애잔한 고독과 따스함이 클래식 기타 선율 속에 가득 녹아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투명한 새벽 하늘을 닮은 음악이기도 하죠.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가만히 안아주는 이 성스럽고도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20세기 스페인 출신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윌리엄 고메즈가 만들었던 이 곡은 올드 시네마와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애절하고 아름다운 아베 마리아로 손꼽히는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곡이죠. 다음으로는 사랑의 기쁨인데 제목이요. 노랫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을 노래하는 음악 플레지다무 나나 무스꾸리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렸던 사랑의 기쁨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이별 뒤에 찾아오는 슬픔이 평생을 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라 불렸던 나나 무스꾸리 음색으로 듣고 있는 바로 사랑의 기쁨. 18세기에 만들어졌던 오래된 프랑스 가곡이죠. 나나 무스꾸리의 그 맑고 투명한 유리창 같은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시대를 초월한 슬픈 사랑의 시가 됐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찰나처럼 짧고 사랑의 슬픔은 삶의 전반을 지배한다는 이 아픈 역설. 오늘 밤 유독 우리의 마음을 깊게 파고드는 건 아니었을까요?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했던 사랑과 그만큼 깊었던 이별의 추억을 가진 분들에게 이 음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치고 고단한 날 마음의 서랍을 가만히 열어보았을 때 고생들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눈부신 기억들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유리의 성에 주제가였죠. Try to remember 해리 벨라폰테이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Try to Remember 이 곡은 여러 버전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 해리 벨라폰테 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삶은 감미롭고 너무나 달콤했던 그 눈부시던 구원의 날들. 뭐 이렇게 읊조리듯 시작하는 이 곡은 아무래도 해리 벨라폰테의 버전이 가장 마음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고이 접어둔 계절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나 사람의 얼굴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이 감미로운 선율을 이정표 삼아서 그 정겨운 기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기 위해 이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곡은 1960년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던 더 판타스틱스에 삽입된 이후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하게 됐고 영화 유리의 성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리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버전이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이 곡을 선택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Song of Liberty, Song for Liberty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하면 나나무스쿨인데 이미 나나무스쿨인 노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저 멀리서 동통하는 새벽의 빛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시련과 고독의 무게가 아무리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가슴 속에 품은 자유와 희망이라는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멜로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아름다운 시로 재탄생시킨 곡이었죠.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자유와 희망이라는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고 있고, 특히 2030 세대들이 깨어나서 계몽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자유와 희망을 외치는 것을 봅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Sixpence None the Richer가 부르는 25살의 키스의 주제가 있던 키스미 들으시겠습니다.

지나간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서툴고 어설프고 또 외로웠던 기억이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가장 눈부신 순간은 바로 그런 서투름을 딛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이 곡은 그런 곡입니다. 영화 자체가 25살에 첫 키스를 해봤다 뭐 이런 건데요. 마침내 생애 첫 키스를 나누던 그 마법 같은 순간 기억나십니까? 참 가슴이 터질 듯이 저를 설레게 하는데요. 드루 베리모어의 눈부신 미소를 담았던 달콤한 그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솔베이지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눈부셨던 청춘이 저물어가도 단 한 사람을 향한 마음만큼은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고여있는 그런 사랑이 있죠.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지독한 기다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북유럽의 차가운 새벽 공기와 닮았던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클래식 명곡 에드바르 그리그의 솔베지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평생을 방랑하며 헤맨 남자를 향해 평생을 오두막에서 기다리며 늙어간 여인 솔베이지의 슬프고도 위대한 순정이 담긴 곡이었죠. 다음은 좀 밝은 곡으로 가시겠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1994년작 컬트 영화의 걸작이었죠. 펄프 픽션의 주제가 척베리의 You Never Can Tell 들으시겠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1994년 걸작 영화였죠. 존 트라볼타와 우마 서먼이 클럽 무대 위에서 맨발로 트위스트를 추던 그 전설적인 댄스 장면의 음악입니다. 적베리 신나는 락앤롤 명곡 You Never Can Tell. 잭 래빗 슬림스 클럽에서 빈센트와 미아 시크하면서도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손가락을 눈가에 대며 춤을 추던 그 명장면은 영화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은 바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1994년에 개봉했던 펄프 픽션은 깐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기도 했죠. 이 펄프 픽션이라는 제목은 저들 종이로 찍어내는 싸구려 애글거리 잡지를 뜻하는 관용어에서 나왔죠. 근데 정말 이 영화 때문에 월트 디즈니사가 폭력적인 영화를 배급한다면서 욕을 먹은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관계는 거의 없다고 하고 있고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뒤죽박죽인 만큼 등장인물들의 행적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원래 시간 순서로 차례차례 행적을 서술해야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전기 영화가 나왔었죠? 마이클 잭슨의 밴 들으시겠습니다.

노래는 매우 강렬했지만 영화 내용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1972년도에 아주 앳된 소년의 목소리로 불렀던 전설적인 명곡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 외톨이가 된 이들을 향해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내 곁엔 내가 있잖아 라고 나직하게 위로를 건네는 이 투명한 노랫말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을 들어도 가슴 먹먹한 감동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양연화에 나왔던 귀사스 귀사스 귀사스를 반주와 그리고 네킹콜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Quizás.이 곡은 본래 1962년 산네모 가요제에서 발표됐던 경쾌한 보사노바 풍의 깐조네였습니다. 하지만 재즈틱한 목소리로 느낀 콜이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비밀스러운 음악으로 만들었죠. 언제쯤 당신은 내 사람이 되어줄까요? 언제쯤이면 그래서 키사스 언제쯤이면 뭐 이렇게 애타하게 부르게 되는 가사가 되겠죠. 영화 속 양저우와 장만옥의 스쳐 지나가는 눈빛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이라는 화양연화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아련하고 애틋한 기억으로 남는 바로 이 곡을 들으셨고요. 다음은 존 덴버의 애니송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의 애니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남성 A씨는 그날 연인의 장례식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을 잃고 빈소를 지키던 자리였는데도 말이죠.
5: 아유,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며?
6: 아이고야, 저 사람인가?
4: 유족과 남자친구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반발했죠. 그렇다면 이런 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던 걸까요? 논란의 출발점은 광주 소방본부의 한 문서였습니다.
5: 사망 원인, 남자친구와의 갈등.
4: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작성된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고인의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이라 적혀 있었는데, 유족과 남자친구 측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죠.
6: 공문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친구와의 갈등이라니요. 아,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5: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감찰도 제대로 안 되고.
6: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이 억울한 죽음 도대체 어디에 알려야 하는 겁니까? 예?
4: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이나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노래방 가야 할 것 같다. 고인의 남자친구가 공개한 메시지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음주 강요, 조직의 사후 대응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7: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직장 내 갑질, 묵살, 꿈도 꿀 수 없게 하겠습니다.
4: 결국 이 사건,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찰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젊은 소방공무원의 죽음, 그 배경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4: 20대의 아주 젊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시점을 보니까요 지난해 10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한 지 약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8: 네, 안타깝게도 고인은 지난해 10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약혼자나 가족 같은 주변 분들에게 직장 생활의 고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소속 소방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정작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려버린 걸로 알려졌어요. 유족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결국 노조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까지 나서면서 8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크게 불거진 겁니다.
4: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이 없다,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유족 측에서는 이 부분에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8: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무 문제 없다고 끝내버렸으니 유족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유족과 노조 측 주장을 보면 고인이 잦은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았다거나 상급자와 둘이 노래방에 동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거나 심지어 술, 커피,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회식 한두 번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인 거죠.
4: 그런데 여기서 유족 측이 더 황당해했던 부분은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그러니까 서류에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8: 네, 이 부분이 유족이 가장 분통을 터뜨린 대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와의 갈등 또는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이나 약혼자는 이걸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고충을 호소하던 사람의 죽음을 조직 내부 문제는 쏙 빼놓고 사적인 연애 갈등 탓으로 돌려놓은 셈이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두 번 상처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4: 남자친구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더라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실제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공문에 그렇게 적었다면은 이거 단순한 뭐 행정착오라든지 실수 이렇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누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적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까?
8: 네.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데도 그렇게 단정해 적었다면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적었다면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한 책임을 따져볼 수 있거든요. 핵심은 몰라서 잘못 적은 거냐, 알면서 그렇게 적은 거냐고요.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론 냈는지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 정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연애 문제로 몰아간 거라면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네. 유족 측은 감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급 기관을 찾아간 뒤에야 감찰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 물을 수 있죠?
8: 네. 유족 측은 감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보도를 보면 유족이 두 차례나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소방본부가 입증 자료를 가져와라는 식으로만 회신하며 5개월 넘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결국 유족이 상급기관인 소방청을 직접 찾아간 뒤에야 감찰이 시작됐다는 거죠. 만약 담당자가 마땅히 할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라면 직무유기를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4: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직무유기 인정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단순히 조사가 늦어졌다, 뭐 처리가 미흡했다라는 것과 알고도 일부러 덮었다, 묵살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디테일하게 차이가 갈릴까요?
8: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법적으로 일이 좀 늦어졌다, 처리가 미흡했다 정도로는 직무유기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좀 게으르게 일했다고 다 처벌하면 안 되니까요. 직무유기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작정하고 내팽개쳤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빠서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늦어진 거라면 처벌이 어렵고요. 반대로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덮었다거나 손도 안 대고 방치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왜 5개월이나 걸렸느냐를 넘어서 알고도 일부러 미뤘느냐를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4: 의도가 있냐 없냐 이 문제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현재 여러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하나가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이미 직장 내 갑질로 내부 신고가 된 적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레드휘슬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8: 네, 레드휘슬은 쉽게 말해 소방 조직 내부의 익명 신고 제도입니다. 갑질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는 내부 고발 창구인 셈이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가 고인이 숨지기 석 달 전쯤 이미 부하 직원 갑질로 이 레드휘슬에 신고당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신고당한 걸 안 직후 오히려 부하 직원들한테 신고 때문에 힘들다, 만나자는 식으로 연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4: 이 대목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만약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데 조직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이후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면 조직이나 관리 책임자의 책임도 물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특히 지금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랑 추가적인 접촉까지 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8: 네, 저도 이 부분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과거에 이미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직이 제대로 조사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넘어갔고 그 결과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면 이건 가해 당사자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장에는 구성원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가해자 개인의 책임과는 별개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조직과 책임자에게도 손해배상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리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이 예견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책임 인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그리고 올해 초 인사이동 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인물이 오히려 좋은 자리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물론 소방본부 측은 정기 인사였다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인사 조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나요?
8: 네, 인사 조치도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신고 직후 외근으로 밀려났다가 6개월 만에 본부 내근 요직으로 복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조 측은 좌천됐던 사람을 다시 영전시킨 것 아니냐, 소방본부는 정기 인사일 뿐이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립니다. 갑질 의혹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지도 않고 좋은 자리로 보냈다면 그 인사가 정당했는지 따져볼 수 있고, 의혹을 알면서 감싸준 거라면 부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시점이 공교롭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평가 근거가 객관적으로 공개돼야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기도 합니다.
4: 법적으로 가장 핵심은 결국 음주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있었느냐. 뭐 내용만 보면은 성희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같은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되는 음주 강요, 뭐 상급자가 한잔해 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어떤 정황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지, 특히 이 사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사건이고 지금 이제 또 피해자도 없잖아요. 어떤 자료들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8: 네, 결국 핵심은 음주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느냐인데요. 상급자가 회식에서 한 잔에 권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 권하는 문화를 다 처벌할 순 없으니까요.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이런 정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불러냈다거나 둘이서만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라 당시 메시지나 통화 기록, 동료들의 진술, 회식 빈도 자료 같은 게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네, 당시 메시지라고 말씀 주셔서 드린 말씀인데, 특히 남자친구가 공개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10번이나 토했다, 뭐 취해도 보내주지 않는다, 남자 팀장님이랑 단둘이 노래방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 법적으로 증거의 가치가 있습니까?
8: 네, 당연히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고인이 그 상황을 직접, 그것도 당시에 실시간으로 남긴 기록이라 한참 지난 뒤의 기억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여러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음주 강요나 괴롭힘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그리고 구상청구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국가배상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8: 네,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 소속인데 소속기관 상급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괴롭힘을 가했고 조직이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한 잘못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의 구상청구까지 언급했는데요. 구상청구라는 건 일단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한 다음 실제 잘못한 가해자 개인에게 그 돈을 되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조직도 책임지고 가해자 개인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괴롭힘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4: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아, 신호 바뀌었다. 자, 이제 길 건너자.
4: 누군가에겐 그저 빨리 가고 싶던 몇 초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그 몇 초가 평생을 바꿔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호 위반은 단순한 운전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 위 모두가 함께 믿고 있던 최소한의 약속을 깨뜨린 중대한 과실입니다.
10: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그대로 달려와서 저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1: 아, 그게 그 옆에 다른 차가 있어서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아예 앞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4: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빨간불이어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들이 있죠. 바로 구급차,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법은 긴급자동차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모두가 멈춰야 하는 순간에도 정말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통행의 우선권을 인정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예외가 언제나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 그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 해서 그러다 보니까
6: 응급 환자도 없었잖아요. 빈 차였잖아요.
10: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를 태우러 가는 중이어서.
4: 긴급성이 불분명한 상황에도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4: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가 화물차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신호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황이었다는데 어떻습니까?
12: 네, 이 사건 저도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고 피해자 부부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이미 횡단보도의 3분의 2가량을 건넌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자로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지킨 상황이었던 거죠.
4: 혹시 음주운전이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12: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피해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신혼부부였고 퇴근 후 귀갓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의 C씨는 임신 17주였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뱃속 태아도 함께 세상을 떠났고요. 남편 B씨도 늑골골절과 폐손상 등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C씨가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고 꾸준한 헌혈로 헌혈 유공장까지 받은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4: 신호 위반을 그저 단순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잠깐 못 봤다, 금방 건너면 될 줄 알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몇 초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됐죠?
12: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C씨가 사망했으며 B씨도 크게 다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본 거죠.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금고 2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징역 2년과는 뭐가 다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네, 둘 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긴 합니다. 다만 징역은 수감 중 노역, 즉 작업을 해야 하고 금고는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에서는 징역보다 금고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부주의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금고 2년이지만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실형은 아닙니다.
4: 근데 이 점에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숨졌고 심지어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더군다나 보행자 신호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왜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온 걸까? 의문이 남을 것 같거든요.
12: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지점입니다. 결과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또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크게 본 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강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의 일정 부분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완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산부와 태아가 모두 사망하고 남편까지 중상을 입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 형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볼 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고였는데 일단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피해자 측과 합의가 고려됐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요. 혹시 형사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오히려 민사를 염두에 둔 합의였을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12: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합의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해서 민사 청구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모든 손해를 합의금으로 가름한다라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에 관한 합의라는 취지 정도로만 작성을 하고 민사 청구권은 유보한다고 명확하게 적어둔다면 민사 청구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 합의에서는 합의금의 액수만큼이나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4: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항목이 쟁점이 되고 법원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배상 범위를 판단하게 될까요?
12: 이 사건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하는 겁니다. C씨가 대학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에 직업, 나이, 기대 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비와 장례비 같은 재산상 손해입니다. 사고 후 중환자실 치료가 있었고 장례비도 발생했으니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셋째는 위자료입니다. 여기서는 태아 문제도 중요한데요. 태아 자체에 대한 독립된 손해배상은 쉽지가 않지만 태아를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 B씨 역시 본인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멈춰야 하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급차,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들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2: 네, 맞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특례가 있습니다. 정말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위반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핵심은 정말 긴급했느냐입니다. 구급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제 여부가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를 이송하러 가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환자가 응급상태가 아니었고 신호를 지켜도 지체되는 시간이 수분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본 겁니다. 결국 긴급자동차도 교통안전주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신호위반이 허용되는지는 실제 응급성, 부득이성, 사고 위험을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4: 최근 이 지점에서 논란이 된 사고가 있었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일단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12: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다가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SUV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여성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보호자와 구급차 내원 SUV 탑승자 등도 다쳤습니다. 중요한 건 사고 당시 구급차가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찰도 이 상황이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중랑구에서도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송 중인 환자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네,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케이스와 아주 유사한 사례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긴급자동차가 특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12: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인천 사고처럼 환자를 태우고 있었다면 일단 긴급자동차 운행이라는 전제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가 실제로 응급상태였는지 신호를 위반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상황이라면 응급상황으로 보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중랑구 사고처럼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였다면 특례 인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아직 환자를 태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만약 응급상황이 아니었다,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이 사고는 결국 일반적인 신호위반 사망사고처럼 다뤄지는 겁니까? 특히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했다면 이 부분을 혹시 더 무겁게 평가할 여지도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12: 네,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신호위반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문제됩니다. 여기에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켰다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나 응급의료법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렌을 켜면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정말 응급상황이겠지라고 믿고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긴급하지 않은데 신호를 위반했다면 단순 부주의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이런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까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걸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이 긴급 자동차의 어떤 이제 생명을 살릴 그런 의무에 대해서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12: 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뭐 당연히 나와야 할 목소리라고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민간이송업체를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절반이 넘는 업체에서 운행기록 누락이나 출동기록 미제출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기록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면 사설구급차가 법령에 맞게 운행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구급차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진짜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양보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4: 네.
12: 그래서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켜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실질화하고 운행기록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특례는 진짜 긴급한 상황을 위한 것이지 편의를 위한 면제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4: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하림의 출국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요즘 성형수술이나 시술 받는 분들 주변에 보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고를 때 많이 보는 것 바로 유명인의 후기 또는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이죠.
13: 이야, 이 사람 얼굴 좀 봐봐. 방송 나왔을 때랑 완전 달라졌지?
14: 그러게, 원래도 예뻤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우아해진 느낌?
4: 최근 한 연예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달라진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예뻤지만 방송 이후 더 예뻐진 것 같다, 어떤 시술을 받은 거냐, 뭔지 알면 나도 받고 싶다라는 관심이 이어진 건데요.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이 출연자의 얼굴을 내세운 홍보물이 등장했습니다.
13: 이거 봤어? 이 병원인가 봐. 30개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데? 오, 우리도 한번 가볼까? 나도 그 시술 받고 싶어.
4: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 출연자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한다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누군가의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마치 병원의 시술 효과를 보여주는 광고처럼 쓰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5: 나 여기서 상담 받아보려고. 사진 봐봐.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 대박이지?
14: 진짜 같은 사람 맞아? 이 정도면 병원 실력 믿을 만한데?
15: 그치. 완전 대박이지?
4: 성형외과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고 해당 병원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였다면 어떨까요?
13: 아니, 제가 보고 온 거랑 너무 다르게 됐는데요? 이 사진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14: 아, 그 사진은 AI로 만든 참고 이미지입니다.
13: 에? AI요? 아,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진 믿고 결정한 건데요.
4: 이런 경우는 허위 광고일까요? 소비자 기만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홍보 방식인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본모빈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4: 최근 한 연예 예능 출연자의 얼굴이 달라졌다, 더 예뻐졌다, 비결이 뭐냐,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 병원에서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고 해서 해당 출연자의 얼굴을 담은 홍보물을 내놨다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출연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12: 네,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옥순 씨가 자신의 SNS에 제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줬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병원 내부 홍보물에 옥순 씨 사진과 함께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핵심은 옥순 씨가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은 없고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사용됐다고 하니 결국 SNS를 통해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4: 보도를 통해 전해진 출연자의 입장을 보면요. 전화해서 내려달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도용하시면 신고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12: 우선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영리국적 광고에 쓰인 것이니까요. 형사적으로는 단순 사진 무단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홍보에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출연자가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겠다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사진 삭제, 재사용 금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4: 네, 뭐 광고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이제 보전처분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30기 옥순님이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뭐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방송에 나온 얼굴이고 이 시술을 설명하는 예시로 쓴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12: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병원 측은 이 병원에서 시술 받았다고 직접 쓴 건 아니다. 방송에 나온 공개된 얼굴이다. 예시 이미지로 쓴 것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홍보물을 보면 어떨까요?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와 얼굴 사진이 함께 있으면 그 병원 시술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송에 나온 얼굴이라고 해서 누구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이나 유명인도 초상권은 보호받고 특히 영리 목적 광고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받지 않은 사람을 마치 시술효과 사례처럼 사용했다면 소비자를 충분히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마치 그 병원에서 뭔가 시술을 받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예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꽤 있던데 어떻습니까?
12: 네, 대표적으로는 가수 백지영 씨 사건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 흡입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백지영 씨의 수영복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법원이 초상권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4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도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발 이식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병원 직원이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본인이 그 환자인 것처럼 거짓 후기를 올린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결국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홍보에서 사진을 함부로 쓰면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허위 후기, 명예훼손 문제까지 함께 번질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런 식의 무단 도용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 사례도 여럿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 어쩌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또는 손해배상액보다 홍보를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 알면서도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2: 뭐 그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배상액이 400만 원,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명인 얼굴을 활용한 홍보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걸려도 몇백만 원 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유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좀 더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 위자료가 아니라 병원이 그 광고로 얻은 이익이나 유명인의 광고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배상액이 너무 낮으면 무단 도용이 이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4: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방금 이야기한 사례들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사용했다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근데 사진을 통한 홍보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2: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진 사용에 동의까지 포함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건 의료 행위에 동의한 것이지 내 얼굴을 홍보에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환자의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의료 정보와 결합된 개인정보입니다.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얻은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 의료법상 환자 정보 누설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분이 확인을 안 하셔서 그렇지 처음에 수술이나 시술 동의서 받을 때 사진 활용 동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네, 병원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서에 사진 활용 조항이 있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나 시술 동의서에 작은 글씨로 여러 조항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사진 활용 조항이 숨어 있었다면 제대로 설명을 받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사진을 홍보에 쓰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병원이 동의서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4: 그나저나 병원 광고에서 유명인 사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근데 만약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로 생성한 이미지였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2: 이건 단순한 과장 광고를 좀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나 미용실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실제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인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이미지라는 표시가 없이 실제 사례처럼 올리는 게 문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술 결과가 아니라 AI가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였다면 충분히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 표시 광고법상 부당 광고가 문제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사진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의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실제 사례처럼 보이게 하는 AI 광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4: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올리는데 본인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애프터 사진이 보정이 된 거예요. 포토샵을 해서 실제 결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후기까지 막 글로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12: 사진 사용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포토샵으로 결과를 실제보다 좋게 조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시술 결과를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든 전후사진은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가짜 후기를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뭐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에서도 수술 전후사진이 눈을 가린 채 성형 앱에 올라왔는데 수술 후 사진은 포토샵으로 조작이 되어 있었고 후기도 병원에 칭찬 일색으로 꾸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4: 네,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면 성형수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유명인들은 인터넷에 얼굴이 노출돼 있으니까 병원이 그 사진을 가져다 썼다 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의 성형 전후사진은 병원 말고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수술한 병원도 아닌데 거기에 실제 사례처럼 홍보로 등장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2: 네, 아주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발 이식 수술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은 받지 않은 환자의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건입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자신이 그 환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24차례나 거짓 후기를 올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6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조심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 사진은 진료 목적 자료이지 홍보용 컨텐츠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피해를 발견했다면 먼저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 날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 증명으로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면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4: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3: 벌써 3년이나 지났어. 15년 중에 3년이 지났다고. 어떡하면 좋아.
4: A씨는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A씨가 말하는 15년이란 숫자는 15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이 15년이란 숫자는 A씨를 살해하려 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이었습니다.
13: 네가 딴 남자 만나는 꼴은 못 본다고. 그리고 마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주변 사람 없을까 너를 없을까 씨 웃으면서 살려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4: 예상하셨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뒤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은 채 흉기를 들고 직장을 찾아갔죠. 피해자는 가까스로 정말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매 순간 그날의 공포와 다시 마주해야 했고 가해자 가족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11: 사건 이후 한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가족을 봤는데 피해자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군요.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했습니다.
4: 방금 듣고 오신 내용은 피해자의 말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란 말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용서해 주질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4: 오늘 다룰 사건,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입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12: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고 2023년 1월부터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월 중순 A씨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A씨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고요.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23년 3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A씨가 B씨 직장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서로 이동해 피의자 신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조사를 마친 직후인 오후 5시쯤 A씨가 다시 B씨 직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번에는 몽키스패너와 흉기를 들고요. B씨는 당시 회의 중이었는데 A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나와라고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직장에 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A씨가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겁니다.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직장 동료들이 달려 내려왔고 그제야 A씨가 제압됐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동료 직원도 다쳤고 그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둔 분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동료들이 곧장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보도로 알려진 것만 봐도 당시 상황이 정말 긴박했던 것 같거든요.
12: 네, 동료들이 조금만 늦게 내려왔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왼쪽 머리가 7cm가량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경막까지 크게 손상됐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고요. 담당 의사가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B씨는 인터뷰에서 A씨가 귀에 대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했지라고 말했다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4: 이별 후 스토킹, 신고 이후에 보복, 실제 살해 시도까지 이어진 사건인데 가해자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죠?
12: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흉기로 재차 찌르려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는 취지로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 2024년 3월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자 어머니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 때문인데요. 탄원서에는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봤고 아니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야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4: 그런데 어쨌든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물론 누군가에게는 긴 세월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하던데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2: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 년 전 폭행 벌금형 2회 정도로 많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피해자를 향한 집착과 보복성이 강한 범죄에서는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라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게 훨씬 직접적인 위협이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바로 그날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신고에 대한 앙심이 곧바로 보복으로 이어진 사건이죠. 이런 패턴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더 무겁게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보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위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바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 네, 15년 뒤에 출소하면 뭐 전자발찌라든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민까지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12: 네, 저도 피해자가 이민까지 생각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기 때문에 출소 후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 5년이 붙어 있어서 출소 후 일정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자발찌가 기각된 경우에는 다소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출소 사실을 통보받는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4: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끔찍한 교제살인 미수 사건이자 스토킹, 보복성 범죄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알려졌어요.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은 이유, 소송 배경 설명해 주시죠.
12: 네,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0: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오후 1시 30분에 A씨 직장 방문이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경찰로서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지 같은 잠정조치를 검토해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패소였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그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각과 실제 범행 시각 사이가 약 1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노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A씨가 이를 목격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범행 동기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국가 배상에서 요구되는 위법성이나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1: 그런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달랐습니까?
0: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 대응에 문제가 있었지만 법원이 본 핵심은 달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성폭력 의심 정황이 강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증거 수집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된 거죠. 반면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아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안내나 임시 숙소 이동 권유 등은 있었다고 보았고, 범행까지의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경찰 대응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수사기관의 부작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그 부작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느냐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이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내일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피해자가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인 건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끌어내려면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0: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1심 판결도 경찰 대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거든요. 항소심에서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경찰이 조사 당일 A씨를 긴급체포하거나 잠정조치를 신청했더라면 과연 범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 그 점을 더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1시간이 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사실 노출 문제인데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신고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이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다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 당시 상황을 더 촘촘히 짚어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한 피해자의 문제를 넘어서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더 깊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X파일.
1: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영치금이란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돈을 말하죠. 말하자면 교도소 안에서 쓰는 일종의 생활비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이 영치금을 둘러싼 뉴스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4: 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해?
5: 기억하지. 알지도 못하는 여성 쫓아가서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사건은 왜?
4: 그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영치금 관련 무슨 신청을 냈다더라고.
5: 무슨 신청?
1: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는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건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자 피해자는 교정시설에 있는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려 했죠. 실제 압류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압류할 돈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법원에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내가 쓸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4: 아니, 영치금 잔액이 없다며? 그런데 무슨 매달 10만 원은 압류 없이 자기가 사용하게끔 해달라는 거야?
5: 그러게. 누가 돈을 넣어준다고 한거 아닐까? 아, 나도 모르겠네.
4: 와.

0: 그나저나 피해자 입장에선 이 소식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1: 그러니까 1억 배상 판결을 받으면 뭐해?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2: 실제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는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충돌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합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2: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법원에 영치금 관련된 어떤 신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건인데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영치금 관련해서 무슨 신청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3: 네, 먼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로 폭행하고 이후 성폭행 정황까지 드러나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강간살인 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니 피해자가 교정시설에 있는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려 한 것입니다.
2: 영치금이라는 게 교도소 아닌 수용자의 돈이고 그 돈으로 생활용품 같은 걸 사게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압류가 됐다는 거죠?
3: 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갈 때 갖고 있던 돈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밖에 넣어준 돈입니다. 이 돈으로 교도소 안에서 간식, 생활용품, 문구류, 우표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 쓰는 일종의 생활비 같은 돈인 거죠. 법적으로 보면 이 영치금도 수용자의 재산입니다. 정확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대해 갖는 영치금 반환 채권인데요. 피해자는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이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돈은 압류가 제한되지만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수용자는 일반인의 최저생계비 보호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이 있어야 압류도 의미가 있겠죠. 이 씨처럼 영치금 잔액이 850원밖에 없으면 압류 결정은 받았어도 가져올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1년 반 동안 받은 돈도 40만 원 남짓에 그쳤다고 합니다.
2: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달라 신청을 했고 그 결정이 실제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영치금 잔액이 거의 없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최근 보도 내용은 가해자가 영치금 중 일부를 자신이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3: 쉽게 말하면 압류된 돈 중 일부는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까지 전부 막아버리면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인 겁니다. 이 씨가 한 신청도 바로 이겁니다. 나는 수용자이긴 하지만 병원비도 필요하고 매점에서 물건도 사야 하니까 매달 들어오는 영치금 중 10에서 15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빼달라는 거죠. 법원이 받아들이면 앞으로 누군가가 이 씨 영치금에 돈을 넣더라도 그중 일정 금액은 피해자가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 근데 계속해서 드는 의문은 영치금 잔액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850원밖에 없었다는 건데 근데 가해자는 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신청을 한 건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3: 지금 당장은 잔액이 없지만 앞으로 누군가가 돈을 넣어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을 보내줄 수도 있고 교도소 내 작업으로 작업장려금이 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압류될 수 있으니 미리 법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은 내가 쓸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두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부담이 더해집니다. 피해자는 이미 형사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다 거쳤는데 이제는 가해자가 낸 이런 신청에도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2: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압류로 빼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도 실제 피해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가해자는 자기 영치금 일부를 쓰게 해달라 하고 있는 거니까 변호사님은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수용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식주가 국가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잠자리도 제공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최저 생계비를 주장할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수용자에게 영치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 자금이라기보다 추가적인 편의를 위한 돈에 가깝습니다. 물론 외부 병원 진료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소명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씨의 신청은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용자도 사람인 만큼 최소한의 처우와 건강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7: 오늘은 건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들려요. 동시에 의학도 발전하면서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전문의, 또 암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이후 건강 관리까지 정말 너무 중요하죠? 안 메디컬의 안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네.
7: 우리 원장님은 USC 암 전문의 교수시잖아요.
8: 네네.
7: 네, 이번에 안상훈 내과 이래서 설립을 하셨어요.
8: 네네.
7: 축하드립니다.
8: 네, 감사합니다.
7: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셨어요?
8: 네. 제가 USC의 현재 네. 그 암센터에 네. 그 종양내과 전문의, 그러니까 암 전문 교수죠. 네.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진료를 그동안에 꽤 오랜 기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암 전문의를 아시고 계실 텐데
7: 네.
8: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이제 네. 서울대의대를 졸업을 하고 네. 원래는 가정의학과 의사였습니다.
7: 네. 네. 네,
8: 동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받고 가정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7: 네.
8: 암 환자분들 주치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국립암센터에서 한국의 일산에 국립암센터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네. 암에 관심이 생겨서 미국으로 와서 암 전문의가 돼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진료를 하다 보면
7: 네.
8: 이 암 환자분들은 또 암이 없는 분들이랑 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7: 네.
8: 이제 암 치료에 이제 가이드를 또 잘 받으셔야 되고
7: 네.
8: 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7: 네.
8: 또 생존자로서 여러 가지 또 겪는 이런 문제들도 있으시고
7: 네.
8: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좀 이걸 일찍 발견했으면은 이렇게
7: 네.
8: 고생을 많이 안 했을 텐데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7: 네.
8: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 가족을 위해서
7: 네.
8: 아 내가 좀 주치의를 해가지고 예방부터 조기 검진 뭐 치료뿐만이 아니고
7: 네.
8: 예방 조기 검진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신 다음에 생존자 관리라든지 등등
7: 네.
8: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주치 프랙티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7: 네.
8: 생각을 하다가
7: 네.
8: 생각만 하다가 이제
7: 네.
8: 이번에 새롭게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7: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8: 네.
7: 진짜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잡아주면서 전담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위치는 어딘가요?
8: 제가 현재 이번에 개업하는 곳은 오렌지 카운티 풀러튼의
7: 네.
8: 세인 주드 병원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풀러튼 근처에 있는
7: 네.
8: 그 대형 커뮤니티 병원인데
7: 네.
8: 그 근처에 있습니다.
7: 네.
8: 그래서 그 위치 자체는 그 세인 주드 병원 자체가 이렇게 메디컬 컴플렉스처럼 여러 다양한 과의 의사들이 있거든요.
7: 네.
8: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한인 주치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한인들은 플로텐에 많이 사시는데.
7: 네.
8: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업을 하게 됐고.
7: 네.
8: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건물 빌딩은 이제 여러 다양한 과 의사들과 같이 있어서.
7: 네.
8: 이제 오셔서 뭐 다른 과 진료가 필요하시면 같이도 협진할 수 있는.
7: 네. 예,
8: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7: 아, 플러튼에.
8: 플러튼에 있습니다.
7: 거기 LA는 없나요?
8: LA는 그래서 내년 초에 2027년
7: 네.
8: 초에
7: 네.
8: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 아, 여러분 들으셨죠? 안상훈 내과. 아, 우리 선생님이 계시면 네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는 그런 힘이 생기네요, 선생님.
8: 네네.
7: 전화번호 드릴게요. 657-888-9919 657-888-9919. 근데 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8: 네.
7: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암 검진이 어떻게 발전했나요?
8: 그 한국 분들은 특히 이제 네. 건강 검진하러 한국도 많이 가시고 하시니까
7: 네.
8: 일찍 발견 암을 일찍 발견하시는 경우도
7: 네.
8: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암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7: 네.
8: 그래서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드리면
7: 네.
8: 폐암 같은 경우에는
7: 네.
8: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검진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폐암이
7: 네.
8: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암 때문에 사망하는 원인 1위가 폐암이거든요. 남녀공이. 그런데
7: 네.
8: 근데 이제 폐암에 대한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없다가
7: 네.
8: 원래 흡연하신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7: 네.
8: 1년에 한 번씩 저선량 흉부 CT라고 해서
7: 네.
8: 방사선 노출이 최소화되는 그런 CT를 1년에 한번 찍으시라고 하는데
7: 네.
8: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시다
7: 네.
8: 보니까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늦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흡연이랑 관련 있잖아요.
7: 네.
8: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서부터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7: 네.
8: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피시니까 벌써 60대만 돼도
7: 네.
8: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하루에 한 갑씩.
7: 반세기를 폈어요.
8: 네, 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7: 네.
8: 그런 분들은 당연히 스크리닝을 하셔가지고
7: 네.
8: 일찍 발견하면은
7: 네.
8: 쉽게 또 완치할 수 있거든요.
7: 네.
8: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모르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7: 네.
8: 이제 그런 조기검진 가이드라인 계속 바뀌고 하는데 아직 한인분들 중에 그런 조기검진 가이드라인 잘 모르시고 하셔서
7: 네.
8: 잘 안 하시고 늦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8: 그래서 늦게 발견하시면 이제 물론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지만
7: 네.
8: 그래도 조기 발견해서 하는 것보다는 완치율이 떨어지고
7: 네.
8: 또 당연히 치료 때문에 고생을 하시게 되죠.
7: 네.
8: 그래서 조기검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7: 네. 담배 평생 한 번도 안 폈는데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서 요리하면 또 그렇게 폐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8: 네, 맞습니다. 그래서
7: 네.
8: 요즘에는 특히 그 비흡연자 여성분들, 특히
7: 네.
8: 한인분들이 이제 폐암 진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요.
7: 네.
8: 아마 앞으로는 그 여성분들도 이 폐암 그 스크리닝 조기
7: 네.
8: 검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7: 네. 네. 가장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8: 그렇죠. 이제 조기 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7: 네.
8: 원래 증상이나 징후가 없을 때 일찍 발견하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7: 네.
8: 당연히 증상이 없을 때 하셔야 되고요.
7: 네.
8: 그다음에 저희가 조기 검진은 모든 암을 다 하는 게 아니고
7: 네.
8: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암을 하는 거거든요.
7: 네.
8: 근데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에 들어와 있는 암들만 제대로
7: 네.
8: 잘 검진을 하셔도
7: 네.
8: 내가 평생에 생길 수 있는 암의 거의 한 60% 가까이는
7: 네.
8: 일찍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겁니다.
7: 네.
8: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 한국분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암이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 암인데요.
8: 네.
7: 연령별대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암이 있을까요?
8: 그 지금 말씀하신 암들이 대부분
7: 네.
8: 연세가 드셔서 많이 생기지만
7: 네.
8: 요즘 추세는 유방암이나
7: 네.
8: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점점 발생 연령이 낮아져서
7: 네.
8: 30, 40대 분들도 이런 암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네.
8: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자꾸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 네.
8: 옛날에는 대장암 검진이 50세 이상이었는데
7: 네.
8: 지금 45세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점점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한인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대장암이 많이 생겨요.
7: 왜 그러죠? 식습관 때문에?
8: 식습관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왜 유독 한인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대장암 많이 생기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7: 네.
8: 그래서 사실 그 가족력도 봐야 되고 이분이 네. 과거 병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요.
7: 네.
8: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언제부터 어떤 암을 조기 검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7: 네.
8: 아까 저희가 대장암 말씀하셨지만 대장암은 대부분 폴립이라고 용종이라 그래요. 네. 사마이 같은 거.
7: 네.
8: 근데 용종을 내버려둬서 암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종 단계에서 떼내야 되고
7: 네.
8: 어떤 분들은 용종이 또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7: 네.
8: 이런 분들은 그 대장 내시경을 더 자주 하셔야 되고.
7: 네. 네.
8: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 그게 꼭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나요?
8: 대장 내시경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뭐 CT 찍는 것도 있고 대변 검사로도 할 수 있는데
7: 네.
8: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하시게 되면은 용종이나 이런 게 발견됐을 때 떼서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7: 네.
8: 대장암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인데 예 안 생기게. 근데 안 생기게 한다는 거는 폴립 단계에서 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CT나 아니면은 대변 검사나 이런 거는 대장 내시경보다 덜 불편하긴 하지만 예방이 안 되니까.
7: 근데 내시경을 하면서 보이면 바로 떼내니까.
8: 그렇죠. 내시경은 아. 바로 그냥 보면서 바로 진단 겸 치료를 하니까 아. 암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7: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8: 네, 그렇습니다.
7: 그거 하고 나면 똥꼬가 좀 아파. 네. 치료 후에 이 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암 생존자들이 평생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8: 아 물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이 처음 생기셨다는 거는
7: 네.
8: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고
7: 네.
8: 내 유전적인 이런 거 그다음에
7: 네.
8: 내가 노출된 환경
7: 네.
8: 식생활 습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7: 네.
8: 다 작용을 해서 암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7: 네.
8: 한 가지 암이 치료됐다고 해서 다른 암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요.
7: 네.
8: 또 그다음에 이게 재발되는가도 잘 봐야 되고
7: 네.
8: 또 다른 하나는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이나 항암제나
7: 네.
8: 이런 약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추후에 한참 있다가
7: 네.
8: 다른 2차적인 암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7: 네.
8: 당연히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7: 중요할까요?
8: 그래서 일단은 암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에 따라 다른데요.
7: 네.
8: 혈액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액검사 말고도
7: 네.
8: 또 다른 혈액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7: 네.
8: 사진을 갖다가 또 특별하게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7: 네.
8: 이 목 있는 쪽에 방사선을 쏘이는 이런 치료들이 있어요. 뭐 림프종이라든지
7: 네.
8: 이런 게 생기면은
7: 네.
8: 목 쪽에 방사선 쏘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추후에 갑상선암 같은 게 생길 위험성이 있고요.
7: 네.
8: 그다음에 유방암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암제를 썼던 분들은
7: 네.
8: 한참 시간이 지나면 골수암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7: 네.
8: 백혈병을 포함한.
7: 네.
8: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유심히 일부러 신경을 써서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7: 네.
8: 그래서 이제 일반 그냥 암 환자, 암을 경험하셨던 분들 또 그
7: 네.
8: 가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치의 케어도 중요하지만
7: 네.
8: 그런 또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7: 그래서 암을 잘 아는 주치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8: 네, 네.
7: 우리 안상훈 내과 선생님 여기만 가면 암과는 모르는 응? 근데요 이렇게
8: 네네.
7: 이제 관리를 잘했지만 암 예방을 위해서
8: 네.
7: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꼭 전하고 싶은 건강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8: 네, 암 예방을 위해서요 딱 한 네. 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7: 네.
8: 금연입니다. 담배 안 피시는 거.
7: 아. 네,
8: 담배는 정말 암의 제일 친한 친구고요. 우리의
7: 네.
8: 최대 적입니다. 그래서
7: 네.
8: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다 하시는데 나는
7: 네.
8: 두 개는 다 못 끊는다 그러시면 담배를 끊으시고 차라리 술을 드십시오.
7: 아.
8: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7: 네.
8: 흡연은 절대 안 되고요.
7: 네.
8: 그다음에 담배
7: 그거는요. 네. 베이프라고 요즘 뭐,
8: 네.
7: 뭐 에스프레소 맛
8: 네, 사실 근데 그것도 요즘에 연구를
7: 네.
8: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암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아, 그래요?
8: 네, 그래서 대체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없고요.
7: 네.
8: 안타깝게. 그다음에 이 담배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7: 맞아.
8: 있거든요.
7: 예,
8: 그 간접 흡연 자체도
7: 네.
8: 암 유발하는 그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해서도
7: 맞아요.
8: 금연하셔야 됩니다.
7: 네.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요. 저쪽 공원에서 누가 피고 계신데 너무 냄새가 역겨워서 야, 이 나쁜 걸 왜 피까?
8: 네, 맞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고요.
7: 네, 빨리 끊으세요.
8: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식생활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7: 네, 네.
8: 근데 사실은 식생활은 다 일반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7: 네.
8: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색상의 이 신선한 야채 드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7: 네.
8: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다 상식적으로 알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 그냥 탄수화물만 줄이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고
7: 네.
8: 예, 배를 일단 채워야 되잖아요.
7: 네.
8: 예, 그러려면은 야채를 먼저 좀 드시고
7: 네.
8: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조금 네. 드시는 양도 줄일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식사하시기 전에 야채를 한 네. 막 이렇게 큰 접시로 하나 딱 드시고 그다음에 드시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7: 네.
8: 예, 다른 음식들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아, 맞아요. 제가 요즘 겨자 입 그거를 갖고 그냥 불에다 그냥 후루룩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씁쓸하고 맛있어.
8: 네네.
7: 그런 거나
8: 네.
7: 이 마켓에 가면 얼마나 그렇게 싼 게 뭐 많아요.
8: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식생활 습관 말씀드리면 네. 아, 평생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7: 네.
8: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네. 철저하게 잘 드시고
7: 네.
8: 주말에는 한두 끼는 또 드시고 싶은 거 네. 드시고 그래서 좀 네. 장기전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네. 건강하게 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7: 네. 원장님은 어떤 음식, 어떤 야채를 제일 잘 드세요?
8: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나는 거 좋아하고요.
7: 네.
8: 예, 빨간 왜냐면 빨간색 나는 것들이 예,
7: 네.
8: 그런 거 피망이나 뭐, 토마토 이런 거. 근데
7: 네.
8: 그런 것들이 전립선암 예, 전립선암 같은 그런 암 예,
7: 네.
8: 위험성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7: 아.
8: 근데 사실은 색이 그러니까 색이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색을
7: 네.
8: 내는 게
7: 네.
8: 파이토 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7: 네.
8: 세포 노화도 막고 암 네. 발생 위험성도 낮추고 예, 그렇습니다.
7: 아. 선생님 누가 그러시네요. 정말 믿음이 가는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이시로군요. 선생님 개원하시면 바로 선생님 병원으로 갈게요. 선생님 최고예요. 그러셨어요.
8: 감사합니다.
7: 이미 개원을 하셨죠? 플로턴에는?
8: 아, 7월 1일부터 개원을 하고요.
7: 네.
8: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전화를 하시면 제가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7: 아.
8: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7: 네.
8: 사실은
7: 네.
8: 그 제가 암 전문의로서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동안에.
7: 네.
8: 근데 암 전문의를 그만두고 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7: 네.
8: USC 대학병원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암 진료를 하고요.
7: 네.
8: 그러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제가 내과 주치의로서 개원을 하는 겁니다.
7: 와, USC 암 전문의 교수님이 그리고 수많은 그런 경험과 수많은 멋진 이력을 가지신 선생님이 주치의가 되신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안상훈 내과 LA에 문 여는 날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8: 네, 네, 조금만 네. 기다려주십시오.
7: 네, 지금까지 암 전문의 우리 안상훈 교수님이셨습니다. 6578889919 6578889919입니다. 교수님 가시기 전에 끝 인사 주시죠.
8: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새로 개원해서 하는 게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건강해지고 특히 이제 100세 건강 많이 얘기하는데 암 안 생기면 100세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열심히 한번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7: 우리 안상훈 교수님 짜자자.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이 아주 화사했습니다. 우리 비비아님, 클라라님 반갑습니다. 더 예뻐지셨네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그 제가 오시기 전에 그 남녀 얘기를 좀 했는데 여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화장을 하면 무조건 이쁘다는 생각을 하는데 화장은 제가 알기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약간 커버해주면서 좋게 보이게 하는 용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단점이 덜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남자로서 그렇게 해석해요.
1: 전 입술이 조금 부족하대요.
0: 아니요.
1: 물어봤더니 입술이 너무 얇대요. 그래서 입술을 조금 발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프라노 클라라 신입니다.
0: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지난 6월,
0: 6월
1: 6일 날에
0: 6월 6일 날 예.
1: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선이란 단체에서
0: 네네네.
1: 파페라 그룹
0: 예, 지난번에 예, 소개해 주셨죠.
1: 네. 그래서 네. 파페라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페라를 지향하는
0: 네. 네네.
1: 예, 그런 음악을 조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사실 성악가들이 힘들어요, 그거 하기.
0: 그럼요.
1: 그래서 밴드랑 같이 공연했습니다.
0: 아.
1: 좀 처음 이루어지는 시도였기 때문에
0: 네.
1: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0: 처음 하는 게 가장
1: 네.
0: 힘들고
1: 네네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잘 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셨고
0: 아, 그러셨군요.
1: 예,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성황리에 잘 맞췄습니다.
0: 안타깝게도 네. 저는 또 그날
1: 오디션 있으셨죠.
0: 오디션이 있어서 한 30여 명 오디션을 봤어요.
1: 아, 그 30여 명이 우리 여기 보러 왔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말이에요. 만약 그러게요. 아니었으면 다 갔었죠.
1: 네.
0: 예.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누구나 느끼는 거.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저도 이제 내일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1: 네네.
0: 노래자랑인데 처음으로 네. 시도하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실 만족감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아쉬움 같아요.
1: 그렇죠. 아쉬움이 많이 나와요.
0: 이걸 왜 몰랐을까? 서부터
1: 네,
0: 시작해서
1: 네,
0: 다음엔, 이럴 줄 알았으면.
1: 네, 다음에 이렇게 꼭 해야지 뭐 이런 거.
0: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네, 만들고.
1: 그게 병이죠.
0: 그게 병인데
1: 네.
0: 저희는 DNA가 그렇게 돼 있어서
1: 네.
0: 저는 벌써 다음에 뭐 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1: 어머나,
0: 있어요.
1: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요.
0: 예.
1: 네.
0: 제가 다음에 뭘 하고 싶은가 하니 네.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축구 보면서 목사님을 뵀어요.
1: 아.
0: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성가와 우리 대중가요의 만남을 한번 주선하고
1: 또
0: 싶다.
1: 또 이렇게 일을 치시려고
0: 예, 그래서
1: 큰일을 치시려 하시는군요.
0: 보통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교회 가셔서 대중가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랑으로라든가 뭐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사 내용도 그렇고
1: 좋고.
0: 굉장히
1: 네.
0: 겹쳐지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크로스오버가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하고 음흠. 그거를 약간 대중적으로 우리가 듣기 좋게
1: 맞아요.
0: 연주를 에, 곁들여서 노래를 할 수 있다면 네.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1: 네.
0: 또 이런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1: 아유, 또 이제 큰일 치시겠네요.
0: 네.
1: 네.
0: 네.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제가 얘기 딴 데로 빠졌는데 이번 공연에서 가장 좀 그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1: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이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뭐 교육을 받거나 뭐 시간이 많아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되게 어설픈 춤과 사실 노래도 참 더 시간을 내서 연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0: 아, 그렇죠.
1: 발성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그 MI라는 학교를 갔을 때 되게 그걸 체인지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분들도 이제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조금 연습이 좀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는 뭐 우리끼리 이제 하는 얘기지만 연습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분만 하자. 그렇지만
0: 아.
1: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연습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만큼의 또
0: 아, 그럼요.
1: 안 되고
0: 네,
1: 그리고
0: 안
1: 또
0: 되죠.
1: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의리로도 같이 가야 되는데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다음엔 좀 더 연습을 해서 좀 더 알차게 좀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게 조금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하고 나서도 보니까 좀 더 나은 레퍼토어를 가졌으면 이렇게 어디서 불렀을 때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남았고요.
0: 그렇죠.
1: 네. 예. 그 의상비도 사실은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의상도 여러 번 갈아입고. 왜냐하면 노래도 이제 노래만 보여드리기엔 그렇고 저희가 뭐 LED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그런 것도 이제 원 오브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0: 그렇죠, 네.
1: 그런 것도 많이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구성이나 이런 거는 참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0: 네.
1: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공연을 위한
0: 네.
1: 예,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사실 여담이지만 저도 풀밴드는 구성을 안 하는 게
1: 네.
0: 풀밴드를 구성하면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불가능해요.
1: 네, 네, 네.
0: 저 같은 경우는 엘프라는 반주 기본에 거기 기타, 색스폰, 키보드 이렇게 얹어서
1: 네네네.
0: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1: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밴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풀밴드로 하시겠어요?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는 사실 이게 그 돈 받고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알차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0: 많죠.
1: 저도 풀밴드로 그러니까 찬양 외에는
0: 네.
1: 풀밴드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저희 이제 성악가들한테는 굉장한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0: 아, 그럼요, 대단하죠.
1: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막판에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고 나서 또 다시 보니까 아 우리가 또 좀 더 연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혹시 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소프라노나 이 클래식 같은 경우나 크로스오버든 됐건 간에 주로 오케스트라
1: 네, 오케스트라도 많이 하고요.
0: 밴드 많이 하고 그런 네. 느낌의 밴드를 쓰시잖아요.
1: 맞아요.
0: 대중가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완전 대중가요 밴드 썼어요.
0: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1: 왜냐하면 이제 클래식 악기를 쓰게 되면 그러면 클래식 악기를 위한 또 이 음향 장치가 또 필요하기
0: 아유,
1: 때문에
0: 대단해요.
1: 네, 근데 이거 저희 이제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페이가 나갔거든요.
0: 아유, 제가 설명 안 하셔도요. 근데, 제가 잘 압니다.
1: 예,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두 시간짜리 짧게 뭐 그냥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얼마나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클래식은 그냥 클래식 악기 앤드 뭐 노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만 또 음향 장치 거기에 음향 장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할래니까 예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는 예, 컸습니다.
0: 하나 예를 들고 저로 예를 들면 대중가요 밴드 보통 저는 이제 5인조 기본이거든요.
1: 네.
0: 드럼 가운데
1: 저희도.
0: 놓고 그다음에 기타,
1: 네.
0: 베이스.
1: 네.
0: 보통
1: 2건반 예.
0: 건반
1: 네,
0: 쓰든지
1: 그렇죠.
0: 아니면 기타 돌 쓰든지
1: 네, 네.
0: 거기다 이제 브라스가 들어가면 더 비싸고.
1: 그러면 어메이징하죠.
0: 근데
1: 네.
0: 이게 밴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네.
0: 라이더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악기 내지는 그 개인 스피커를
1: 네, 거기에 모니터까지 다
0: 드럼이면
1: 네.
0: 그 북마다 다
1: 네.
0: 아,
1: 몰랐어요. 저는
0: 이거 돈으로 환산 안
1: 네,
0: 됩니다.
1: 그렇게까지 다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0: 두 배 들어가요.
1: 예, 저희는 사실 클래식만 하던 사람이기
0: 그럼요.
1: 때문에 이제 저도 배워가는 단계예요.
0: 그렇죠.
1: 사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 이어 이거
0: 이어
1: 잭 다
0: 이어까지
1: 있어야 되는지
0: 예,
1: 예. 뮤지컬 할 때 똑같더라고요.
0: 그럼요.
1: 보니까 그런데 그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건 모든 거 다 해서 할래니까 사실
0: 네.
1: 생각보다는 컸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막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누님 이렇게 그냥 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0: 그랬구나.
1: 안 그랬으면 솔직히
0: 그렇죠.
1: 이것도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0: 그렇죠.
1: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공연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네.
0: 자, 그렇다면 뭐 요즘 또 펼쳐지는 좋은 또 소개해 줄 만한 공연이나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으시면
1: 좀. 네.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EU 여사가 미국에다가 미국 이민 여성들을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드셨어요.
0: 이휘호 여사,
1: 네,
0: 김대중
1: 예,
0: 대통령의
1: 예,
0: 사모님.
1: 예, 영부인 이휘호 여사가 예전에
0: 예,
1: 만드신
0: 예,
1: 건데
0: 예, 예.
1: 그분께서 만드신 단체가
0: 네.
1: 코윈. 그러니까 그 우리 투자하는 코인 아니고요. 네. 코윈이라고 KOWIN 아. 코윈 LA라는 단체가 있어요.
0: 아, 예.
1: 네, 그 단체에서 그 단체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예전에는 네, 네. 굉장히 그 미주 여성 리더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였는데
0: 네네.
1: 지금은 굉장히 평등하게 아. 많은 분들에게 오픈돼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단체예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근데 그 단체에서 이번에 Empower and Rise라는
0: 네.
1: 그 꿈꾸고 역량을 강화하며 비상해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 내일 6월 22일
0: 예, 예.
1: LA 놀만디하고 피코의 그 선상에 있는 허핑턴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0: 네.
1: 그 한국 분들이 잘 모르세요.
0: 네네.
1: 근데 거기 성당 같은 곳에 안에 있는 센터인데 그곳에서 세미나를 해요.
0: 멀지는 않네요. 올림픽
1: 네,
0: 뭐
1: 너무 가까워요.
0: 놀만디 피코면 뭐 타운이네요.
1: 굉장히 가깝고 네네. 그 지나다니기는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라
0: 네네네.
1: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곳에서 아침 9시 반부터 10시부터 그러니까 행사는 10시부터예요. 10시부터 4시까지
0: 어우, 굉장히 예, 오랫동안 네, 하네요.
1: AI를 주제로 한 세미나 두 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비즈니스 네트워크 설계라는 또 이 지역의 비즈니스 전략가이신 제니퍼 조씨를 모시고 또 소칼 K그룹이라는 곳의 회장님이시래요. 2세들 1.5세 2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오셔서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인 세미나를 또 해주시고요. 손재건 대표님이라고 또 그 한국과 여기 그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 뭐죠?
0: 네.
1: 실리콘밸리.
0: 네.
1: 실리콘밸리에서 활약 중이신 AI 전문가
0: 네, 네.
1: 이분이 또 경제 전문가시래요. 이분이 네. 오셔서 경제에 대한 세미나를 또 해주시고 또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 을 가르쳐 주시러 또 장주영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또 강사님이 오셔서
0: 요사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배워야 분들, 되는 예, 것 예, 같아요.
1: 핫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여성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0: 네.
1: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는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어떠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0: 예.
1: 그런 고민을 한몫에 털어줄 수 있는 칼라를 이렇게 칼라 퍼스널 블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칼라를 이렇게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0: 네.
1: 나에게는 어떤 칼라가 맞을까?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강사님이 네네. 또 오셔서 또 이걸 실습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세미나를 또 해주세요.
0: 남자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남자분들도 여기 이거는 여자 원래 여자들 그룹인데요. 1년에 3번인가가 오픈이 되는 때예요. 이게 한 번은 골프대회, 한 번은 연말 파티, 그리고 한 번은 이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는 남성분들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오셔서 나에게 맞는 칼라가 어떤 건지 그 칼라를 어떻게 접목해서 입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저 쿨톤이 잘 맞는데요. 제가 골드가 잘 맞나 제가 골드는 좋아하는데 골드도 많이 해보고 또 실버도 많이 해봤는데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골드보다는 실버가 잘 맞고 그다음에 쿨톤이 잘 맞고 그래서 블루나 제가 퍼플이 잘 맞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머리가 퍼플이었는데
0: 네.
1: 그분이 어머 퍼플 칼라 너무 잘 어울리셔요. 그래서 얼굴이 살아 보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추해요. 이거 오셔가지고 꼭 세미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0: 왜냐하면 사실 여자분들은
1: 네네.
0: 그래도 패션이라는 감각도 있고 항상 관심인데
1: 네.
0: 사실 남자분들은 무작위 패션이에요.
1: 그냥
0: 그러니까 일하시는 데 바빠서
1: 네네.
0: 그냥 사모님이 사주시면
1: 네, 그냥
0: 입고
1: 그냥 입고 나가고
0: 그냥 뭐 막 하다 보니까
1: 네네.
0: 저야 뭐 항상 화면을 봐야 되니까
1: 네.
0: 그래도 남자 중에서는 조금 신경 쓰는
1: 네네,
0: 편이지만
1: 신경 많이 쓰시죠.
0: 예. 그런데 남자분들이 디자인을 떠나서 컬러만 좀 자기한테 네, 어울리는 맞아요. 거 해도 네. 훨씬 달라 보이거든요.
1: 네, 네, 맞아요. 근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가 있거든요.
0: 그거예요,
1: 근데 저는 골드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0: 아.
1: 근데 골드 컬러가 저한테 맞는 컬러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아, 나는 조금 시원한 색이 밝은 색이 아. 어울리는구나. 아.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컬러가 잘 맞는다고
0: 아,
1: 얘기하시더라고요.
0: 그러시구나.
1: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셔서 이 컬러를 그렇죠? 좀 많이 매칭하는 에. 그 작업을 같이 실습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이 단체에 지금 대표로 계시는
0: 네.
1: 김주희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0: 네네.
1: 그 회장님께서 그 여성 리더로서 나는 그리고 남성 리더로서 나의 리더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평판과 기회와 그거에 연결되는 어떻게 하면 나를 블렌딩할 수 있을까 나를 브랜딩해서 이제 밖에 내놓을 때 어떤 식으로 내놓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세미나를 해주세요.
0: 예, 예,
1: 네.
0: 예.
1: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로
0: 예.
1: 또 저희 팀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0: 저희가
1: 예,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뮤지컬을 만들게 됐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0: 야.
1: 또 그런 것들을 또 발표합니다.
0: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죠? 가려면?
1: 가려면 일단은 내일 그냥 9시 반에 오셔서 티켓을 사서 들어오셔도 돼요. 지금 몇 자리가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러시군요.
1: 한 10자리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9시 반에 놀만디하고 피코에 있는 허핑턴 센터에 그냥 오셔서 그냥 들어오셔서 저는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하시고 그냥 40불 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0: 예.
1: 그리고 아니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 좀 주시겠어요?
1: 네. 213
0: 네.
1: 392
0: 네.
1: 3133.
0: 아, 예, 예. 예.
1: 네.
0: 그렇구나. 참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래요. 내가 필요하다면 엑소를 떠나서
1: 네.
0: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1: 네.
0: 그냥 되는 건 없어요.
1: 그럼요.
0: 투자는 해야
1: 네.
0: 돼요.
1: 그리고 돈을 내고 들어와야지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고요.
0: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라도 네, 맞아요. 열심히
1: 맞아요.
0: 해요.
1: 그래서 예. 들어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가실 때 양손에 가득 뭔가를 또 더 그 이상 그다음에 가슴에
0: 그럼요.
1: 머리에 다
0: 그럼요.
1: 채워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저도 솔직히 노래 강의를 할 때 개인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받아요.
1: 아유, 그게 좋아요.
0: 그래 그 돈 때문에
1: 네, 열심히
0: 눈이 초롱초롱해지십니다.
1: 네, 맞아요. 그래야지
0: 네,
1: 이게 공짜로 오면
0: 네.
1: 그 공짜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공연은 뭐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티켓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공짜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0: 아, 그럼요.
1: 내가 이 티켓을 사서 당신을 초대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들어오시는 게 그래도 내가 이 행사나 이 어떤 세미나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그만큼 또 열심히 들으실 거고 또 가실 때는 또 양손, 머리, 가슴 다 채워서 가실 수 있는
0: 그렇죠.
1: 예,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요.
0: 와, 네. 너무 좋네요.
1: 네.
0: 자, 이건 뭐 그냥 여담인데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내일 이제 제가 노래자랑을 하다 보니까
1: 노래자랑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0: 예, 노래자랑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노래를 좋아하시고
1: 네.
0: 즐겨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인데
1: 네, 네, 네.
0: 사실 일반 분들은 어떤 분들은 몇 년에 한번 노래방 갈까 말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1: 저요.
0: 아, 그래요? 그래요?
1: 저는 한,
0: 의외네.
1: 한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 갔나?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모임에서 이제 애프터로 가자 이래서
0: 그렇죠.
1: 잠깐 가서 한곡 부르고 나왔어요.
0: 자, 그러면
1: 네.
0: 보통 가수들이
1: 네.
0: 노래방을 가면 저도
1: 네.
0: 그 중에 하나지만 무대와 관계없는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많이 불러요. 우리 클라라 씨는 애창곡이 뭡니까?
1: 저는
0: 가게 되면
1: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가요를 일단은 잘 몰라서 그냥 뭐 예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했던 노래 뭐 이은미 노래나 아니면
0: 이은미의 예를 들자면
1: 뭐 애인 있어요?
0: 아,
1: 네.
0: 그 이은미 노래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인데요.
1: 네. 그 노래는 제가 MI라는 학교 다닐 때 클래스 시간에 영어 노래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I'm Korean 그랬더니 오케이 너 Korean 해라 그래서 그냥 이은미 노래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미 노래는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분위기 띄워주려면 그냥 트로트 같은 거는 그냥 네, 또 열심히 합니다.
0: 그러시구나. 네. 그 뭐 그 바라건대 네. 만일에 제가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 2부 시간에 여기서 색스폰 라이브 연주를 해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네,
0: 그래서
1: 네네.
0: 언제고 만일에 시간이 되시면 네네. 아,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니까 네네. 뭐 다음 달도 좋고 다다음 네네. 달도 좋고 애인 있어요를 한번 들려주시면
1: 이런 제가 가능할까요?
0: 그러면 제가 우리 저 단장님하고 색스폰 연주 키에 맞춰서 네. 멋지게 기념으로 하나 네네, 언제 네네. 한번 기회를 주시면
1: 네네. 그러면 제가 와서 예. 제가 6월 달에는 캐나다에 공연 가요. 다음 주에
0: 그러세요?
1: 다음 주에
0: 캐나다 가세요?
1: 예, 6.25 기념해서 이제 그 캐나다에 계시는 6.25 참전 용사들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어떤 분이 여시는데 그곳에 초청받아서 노래하러 가요. 그래서 아이고. 거기 갔다 오고 그리고 그 7월 마지막 주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0: 예약입니다. 7월 자,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제가 드디어 우리 클라라 님하고 우리 장요새님하고 콜라보를 해서 멋지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1: 노래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캐나다는 일정이 어느 정도나 다녀오세요?
1: 캐나다는 다음 주 수요일 24일 날 우리 축구하는 날.
0: 축구하는 날.
1: 예, 그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리허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금토일 계속 공연하고요. 예. 그리고서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네.
0: 자, 마지막으로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저는 뭐 노래를 가리키지만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애청자들한테 가장 어렵지 않게 노래를 잘하려면 일단 소리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애청자분 소리 낼 일이 없잖아요. 살다
1: 네, 그렇죠.
0: 보면. 그래서 요만큼 팁이라도 소리를 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1: 저는 레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예. 저는 말할 때도 사실은 호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왜 딱 잡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도 호흡을 빼면 목소리 뒤집어지고
0: 제가 옳았네요. 네. 저도 호흡을 1번으로
1: 네,
0: 생각합니다.
1: 호흡이 1번이에요. 호흡을
0: 사실 저희 말하는 것도 호흡이에요.
1: 맞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플 때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노래가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네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호흡이 일단 메인으로 잡혀져야지만 그 다음에 호흡이 잡혀진다는 건 호흡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아래로 내려가야
0: 아래로.
1: 되고
0: 예, 예.
1: 예 그리고 호흡을 잡아서 그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는 소리 그래야지 소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커지고요.
0: 예.
1: 그 다음은 자음을 씹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말할 때 empower and rise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소리를 내실 때 무조건 앞에다가 다 붙여서 네, 가사를 네, 네. 가사를 많이 읽어야 돼요. 예.
0: 그것도 제가 옳았네요.
1: 네, 가사를 예. 많이 읽지 않으면 네.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0: 네.
1: 이제 성악가들은 특히 가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근데 가수들은 가사가 잘 들리잖아요.
0: 잘 들리죠.
1: 이유는 아마 가사를 많이 읽어서 그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맨날 그 그러니까 성악발성으로 노래를 배워오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하실 때 무조건 가사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으세요. 그것도 호흡을 잡아서 읽으셔야지
0: 그렇죠.
1: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0: 네.
1: 호흡 안 잡으면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 없고요. 목만 가요.
0: 네.
1: 그래서 많이 피곤해서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호흡을 잡아서 가사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편안하고 무사히 네. 좋은 공연 캐나다 네. 다녀오시고
1: 네.
0: 여러분들 7월에 약속했습니다.
1: 네, 7월 마지막 주에.
0: 알겠습니다.
1: 네.
0: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미국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세부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갈리바포 의장 등 이란 협상팀은 이미 스위스에 도착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명목 등으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에 들어갑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선 가스총을 갖고 있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5: 북중미 월드컵 1차전에서 일본과 비겼던 강호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1로 완파했습니다. 하루 휴식을 취한 홍명보호는 내일 32강 진출 운명이 걸린 남아공전을 위해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J.D.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문제에서의 진전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협상 구조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군은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앞서 19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은 이르면 오늘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5: 71일 만에 재개되는 두 나라 대표단의 회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합의 위반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언제 도착하는 건가요?
7: 네, 벤스 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른 오후에 스위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4시간 전쯤 워싱턴 DC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스위스 도착까지는 앞으로 4시간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협상은 현지 시간 21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됐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곳 시간으로 아침 7시나 8시 정도로 예상됩니다. 잠깐 쉬고 협상장에 나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이미 오늘 아침 스위스에 도착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종전회담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의 셰바즈 사리프 총리도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대표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지난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첫 회담 이후 71일 만입니다.
4: 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첫 회담인데요. 그런데 시작 전부터 무산 위기가 있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회담은 원래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때문에 이게 연기됐습니다. 회담 직전에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 80여 곳을 공습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서 이스라엘 군 4명이 숨지는 등 교전이 격화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이라는 양해각서 1조를 위반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8: آن چیزی که ما در این تفاهم نامه آوردیم اینه که نقض آتش‌بس هست، چون خب قید حاکمیت لبنان آمده دیگه، تمامیت ارضی لبنان آمده در.
7: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이 서명한 협정에 관계없이 지옥문을 열겠다며 다음 날 또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종전회담은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협의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휴전을 명령하고 회담 재개 토대가 겨우 마련됐습니다. 그렇지만 레바논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요구도 거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5: 네, 그럼 오늘 회담은 양해각서 합의문의 어떤 조항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까요?
7: 네, 이란은 당연히 이참에 레바논 문제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의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오늘 만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레바논 휴전 문제를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다루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레바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와 공격 중단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테고 이 미국은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연계해서 논의하려는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이란 핵 문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3천억 달러를 약속한 재건 기금의 구체적 내용이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출발하기 직전 이번 협상이 이틀 정도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대표들이 만나는 회담이 여러 차례 깊이 있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시로입니다.
4: 이틀 동안 호남을 돌며 연임설에 불을 지피던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입원 중인데 내용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당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도 본격화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먼저 민주당은 오늘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요?
9: 네,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싸움 과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뒤 호남 일정에만 집중하며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자 메시지를 내며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미묘한 기류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홍이 시달리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물론 장 대표 사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니라 쇄신파의 즉각 사퇴론과 당권파의 현체제 유지

0: 시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의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해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2차 기관 보고, 그리고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등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집중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벼르는 상황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이어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도 삿바싸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특검이 먼저다라는 입장이라 국조특위는 여야 간 치열한 전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경원 기자, 합수부 수사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2: 네, 합수부는 주말에도 당시 투표 현장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우선 오늘까지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1차 참고인 조사를 끝내고 당일 투표소 행적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에 집중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수본 수사는 이르면 이번 주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태학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키고 직원 해외 출장지에 유명 휴양지가 포함되며 제기된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 네, 개표소 봉쇄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는 시위가 오늘로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고, 곳곳에 모기장과 같은 텐트와 돗자리도 눈에 띕니다. 어제 내린 비로 시위 참가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주말처럼 오후와 저녁으로 갈수록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2시부터 예정된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경기장 봉쇄 장기화로 인근 경기장과 야외 무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에는 가스총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제지됐는데, 경찰은 오늘도 기동대 경력을 배치해 현장 순찰과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4: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조문을 정리하고
3: 헌법은 선거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재정권까지 각종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정가의 보도로 쓰였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오부요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5: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이라든가.
3: 소쿠리 투표 사태 다음해인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합니다.
6: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에게 할 것이고.
3: 결과는 선관위의 승리.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위상 덕분인지 소쿠리 투표

0: 대표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 아빠 찬스로 부정채용 논란이인 당사자는 파면은커녕 이후 승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했지만 또 한 번의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련법 개정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데요. 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2: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임명하셨습니다.
3: 인사하십시오.
2: 성기홍 수석은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입니다.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수를 임명하셨습니다. 김경자 수석은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입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에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입니다. 강건작 차장은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제3차장은 송기호 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안보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부,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와대 인사 개편 관련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좀 여러 명의 네, 이름이 호명이 되었는데요. 먼저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임명이 되었고요.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운전 중이신가요? 아니면 주말에도 벌써 일터에 나와서 일과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시면서 창밖에 있는 햇살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하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한 그런 방송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죠.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직장인, 사업가 또는 누군가의 책임자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순간만큼은요, 그 모든 이름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나로 계셔도 괜찮을 시간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고 그리움을 주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내 스스로 다독여주는 느낌으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자꾸 올라가네.
1: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 이문세 옛사랑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요, 사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웃는 얼굴이 생각이 나실 수 있고, 누군가는 떠난 사람의 얼굴이 생각날 수 있고, 누군가는 말하지 못했던 미련에 대한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발라드는 참 정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말 사랑하는 느낌이었고요. 이별한다고 말하면 정말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가사가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LA 같은 타지에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시간만큼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끔 음악은 그 거리를 줄여줍니다.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 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또 다른 발라드, 제가 아주 멋진 곡을 선곡해 보았거든요. 변진섭이 부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0: 지금 들려드린 노래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였습니다. 현재 시간 LA 시간으로 10시 12분 44초를 지나고 있네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 조금 피곤하게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거나 또는 생각이 많아서 잠을 설치셨거나 말이죠.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완벽한 아침은 없거든요. 주말이라도 대부분의 아침은 좀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죠. 커피 한 모금으로, 햇살 한 줄기로, 또는 이렇게 라디오 한 곡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괜찮은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90년대 발라드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I believe.

지금 들려드린 곡 신승훈의 I Believe였습니다. 제가 늘 곡이 끝나면 가수와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아, 이 노래는 아는데 제목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래방에 갔는데 갑자기 노랫말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전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노래가 끝나면 가수 이름과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비비아님께서 와우, 정말 젊은 날 듣던 멋진 음악이 흐르니 아주 최고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 방송을 젊은 분들보다는 한 40, 50대 또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꽤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요즘 노래보다는 조금 지나가고 또는 굉장히 많이 히트했던 곡보다는 조금 잊혀져 있지만 숨겨진 명곡,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좀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라는 도시는 좀 이상한 도시 같아요.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데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익숙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웠던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은행에 가는 것, 자동차 뭐 렌트를 계약하는 것, 뭐집 렌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것,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 영어도 또 새로 해야죠. 또 직장에 갔더니 또 멕시칸들 다루는 그런 회사에서는 또 스페인시도 해야 됐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런 모든 것들에 적응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LA라는 곳, 미국이라는 곳, 정말 나 삶의 일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갔더라면 지금의 여기에 있는 나는 없었겠구나라고 말이죠. 가끔 제가 들려드리는 이런 좀 옛날 노래가 그런 시간을 떠올리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도 모르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요,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지금까지 정말 성실히 살아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명곡을 제가 소환해 보겠습니다. 김건모가 댄스 곡만 부른 게 아니거든요. 김건모가 멋지게 부른 발라드도 있습니다. 이 곡은 바로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아름답진 않은 것 같네요. 이별이라는 단어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 또는 어떤 시간을 끝낸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될 때가 있죠. 모든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 말이죠. 사람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시간과의 이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때 이별, 30대 때 이별, 그리고 지나간 나와의 이별.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과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좀 너무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약간 좀 그 뭔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집착하거나 또는 옛날 속에 좀 있어서 또 요즘 감각을 또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린 노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별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이게 많은 매니아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해 보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제목은 별이 진단해.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3: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4: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5: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가끔 LA의 하늘을 보면요, 한국보다 더 밝고 화창한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화창한 날을 볼 때 말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아, 정말 고민이 돼요. 하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훨씬 잘 버텨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어떤 약속을 기다리는 것, 또는 어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 가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종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요, 또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여유가 있어지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멋진 발라드 곡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김민종이 부릅니다. 귀천도의

지금 들려드린 노래 김민종의 귀천도해였습니다. 현재 시간 LA 시간으로 10시 43분 12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6월이 되고 보니까요. 햇살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주말의 공기도 저녁 때까지 따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 이 시간은 좀 묘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아침도 아니고 완전히 오후도 아닌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요, 많은 분들이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미국은 기회의 도시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미국은 선택의 도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충분히 대단하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벌써 미국에 온 지 26년, 27년이 되어 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멀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노래처럼 말이죠. 오늘이 Father's Day인가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지금 들려드린 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아, 우리 비비아님께서 계속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부동산 하는 건또 어떻게 하셨는지 제 유튜브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구독까지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부동산 얘기는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힘이 나고요. 또 하지만 또 채팅을 떠나서 저한테 늘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 말 없이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리고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순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계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좀 미련이 남을 때도 있고, 더 잘해보자라는 욕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LA라는 도시에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어떨 때는 마음을 숨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악은요, 그런 마음을 다시 꺼내줄 때가 있어요. 이제 11시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나머지 한 시간도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갈 시간을 조용히 바라볼 시간을 또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이분은요, 또 아주 특별한 또 순서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나온 날들보다는요, 앞으로의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 말이죠. 다음 주 케빈의 토요일주와 1부에서도 더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 마음까지 제가 다 한번 힐링을 시켜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케빈의 토리조와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6: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6월 20일 세 번째 토요일 LA 시간으로 11시 1분 3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집 청소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마켓이나 친구 약속 때문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또 아이들이 올 걸 준비해 집안 청소를 또 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잠이 덜 깨서 잠옷 차림으로 계신 분들도 있겠죠. 아,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저 이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 희한하게 생각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구수하면서도 정겹고 흥겹다가도 어느 순간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역사, 우리 서른도님과 함께 한 시간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서른도님 콘서트가 이곳 멀지 않은 판타지 스프링스라는 카지노에서 열리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MC를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다 보면요, 아, 이 노래도 서른도였어 하시는 곡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추억도 꺼내보시고요, 웃음도 꺼내보시고요, 또 조금은 울컥한 기억도 꺼내보는 시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른도님의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2부를 맞이해 분위기를 확 올려보겠습니다. 제목은 삼바의 여인.

지금 들려드린 곡은요, 서른도님의 삼바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서른도님 콘서트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6월 27일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최소 6시 전에 입장을 하셔야 뭐 경품도 좀 받으실 수 있고 또 미리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아마 그 장소에 3시쯤에는 가 있을 예정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지금과의 또 다른 모습으로 멋지게 콘서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아마 벌써 많은 분들이 예약도 하셨고 티켓도 아마 진행을 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여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서울이나 우리 홈쇼핑 월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잔여 물량을 보시고 또 콘서트에 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서른도 씨의 매력은요, 정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가만히 듣고 있어도 어깨가 들썩이고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이 막 리듬을 타게 되고 괜히 나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런 트로트를 들으면 더 마음이 움직이신다고들 해요. 왜냐고요? 바로 한국 냄새가 난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옛날 한국의 시장 골목 냄새, 또 포장마차 냄새, 버스 정류장 냄새, 그리고 길거리 동네 슈퍼 앞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까지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어떤 노래 한 곡은 순식간에 우리를 한국으로 소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른도님의 또 다른 히트곡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임영웅님도 불러서 굉장히 화제를 몰았는데요. 오늘은 서른도님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보랏빛 엽서.

0: 지금 들려드린 곡 설운도님의 보랏빛 엽서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디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보랏빛 엽서를 들으니까요, 아, 이 노래는 정말 세월이 지나도 분위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참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군대 간 아들에게 쓴 적도 있고요, 서울 올라간 자식들에게 쓴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멀리 떨어진 연인에게 쓴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미국에 이민 와서 또 한국에 편지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야, 뭐해? 뭐 아니면 여보, 남편, 뭐 잘 지내고 있지? 뭐 등등 정말 짧은 편지 한 줄을 쓰는데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카톡 하나면 끝나고 또 진짜 뭔가 좀 뭐라고 하나, 너무 쉽게 쉽게 내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편지 한 장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보내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이 보랏빛 엽서를 들으니까 괜히 마음도 좀 뭔가 멜랑콜리해지고 또 천천히 마음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가끔 이런 노래는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해주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설운도님의 히트곡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잠 좀 깨시라고 조금 힘차고 아주 파워풀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

지금 들려드린 곡은 뭐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다 함께 차차차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니까 이 정도 텐션 괜찮으시죠? 혹시 지금 집안일 하시다가 또 혼자서 이렇게 또 뭔가를 또그 흥에 빠져가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을 또 춰보신 분이 계시면 환영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좀 나만을 위해서 즐기기도 하시고요. 또 스트레스 해소도 좀 하시고요.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슬픈 노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1982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뭐 지금 와 벌써 얼마입니까? 40년이 넘었네요. 수많은 히트곡을 내셨고 그리고 우리 서른도님은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본인이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노래를 잘또 부르시기도 했지만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후배 가수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노래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미에 우리 서른도님이 주신 노래,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제가 또 그런 곡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오랫동안 안 보이셨는데 우리 착한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채팅을 올려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신청곡은 파파야의 스무살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된 게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지금 우리 서론도님 스페셜로, 왜 다음 주에 우리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2부에는 정말 통으로 우리 서론도님의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아, 정말 우리 서론도님의 노래는요, 힘든 시절도 웃게 만들고 지친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특히 80년, 90년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아마 이런 노래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트로트는요, 제가 보건데 뭐라고 할까요? 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노래는 또 어떤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서른도님의 원점이란 곡인데요. 뭐 요즘 진짜 한국의 대세죠. 우리 임영웅님의 버전으로 제가 미스트롯에서 나왔던 그 생방송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임영웅님은 어떻게 부를까요? 제목은 원점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우리 임영웅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바로 원점이었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릴게요. 저희 라디오솔 홈페이지가 완전히 개편이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보기 확 좋게 눈에 확 띄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시면 주가도 다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진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8대 주식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보권 번호도 보실 수가 있고 심지어는 현재 가스비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주유소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편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우리 그 매일 정말 우리 애청자들이 많이 보유되어 있는 우리 여러 가지 각각의 우리 DJ분들의 썸네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글로 들어가시면 또 그 방송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으실 수가 있고 그 DJ분들과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저희가 실시간 라디오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스트리밍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라디오 서울 1690을 검색하시면 저 유튜브로 검색이 되는데 혹여라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금만 스크롤 다운을 하셔가지고 왼편에 빨간색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박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스크롤 다운 하셔서 왼편으로 보시면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정말 최신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기사도 검색하시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으시고 만약에 보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아 라디오를 한번 우리가 진짜 한번 라이브로 볼까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제목처럼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다들 하시죠?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대학교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 뭐 20살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첫사랑을 만났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첫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또 그때 못해봤던 여러 가지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이 미국에 처음 올 때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 그때 정말 LA의 낯선 그 풍경 또 희한하게 LA에 그 좀 묘한 공항 냄새가 있어요. 아, 그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리고 딱 내렸을 때 그 뭔가 좀 이렇게 사막 같은 그런 공기, 그런 온도. 아, 그리고 또 내리자마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았던 영어도.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처음 코리아타운으로 오는데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짐을 했었을 거예요. 나 꼭 성공해야지. 나 꼭 성공해서 멋있게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지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성공보다 더 소중한 걸 얻고 있더라고요. 결국 가족이 있었고 결국 내 지인들이 있었고 결국 저의 남은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모르게 그때 당시보다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배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노래를 들으면 또 옛날 추억에 한번 잠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서른도님의 히트곡 또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자, 제목은 뭘까요? 바로 누이입니다.

0: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함께
2: 차차차.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디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서른도 콘서트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은 서른도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스페셜 이벤트 홀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 7시인데요. LA에서 버스가 출발하고 있어요. VIP들만을 위한 굉장히 좋은 버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운전이 좀 힘드신 분들은 LA에서 한번 타시고 또 부에나팍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스케줄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오시면 미리 콘서트 전에 몇 가지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를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서른도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께 아주 멋지고 좋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브라비 합창단이라는 그 굉장히 멋진 분들이 나와서 또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오시면 볼거리, 즐길거리, 또 멋진 추억거리까지 만드실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콘서트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라디오 서울이나 우리 홈쇼핑 월드에 연락하시면 좋은 티켓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당일날 오시면 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27일날 콘서트 전에 제가 즐겁게 여러분들과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누이란 노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형제 자매 생각이 난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 있는 뭐 누나나 뭐 형님, 또 한국에 있는 또 친한 친구들, 또 연락이 뜸해진 또 주변의 사람들. 사실 이민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나만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를 나가서 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한국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뭐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지만 또 생각보다 연락을 많이 못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 나와 좋은 관계가 있었던 분들인데 또 나도 모르게 조금 소원해져서 연락이 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번 창피하면 됩니다. 전화 먼저 하셔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얘기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아들 하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오늘 방송을 다 들으시고 난 후에 부모님이나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잘 지내라고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서른도님의 히트곡 여자 여자 여자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여자 여자 여자였습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20대 때 알바를 좀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 결혼식 사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뭐 이벤트 사회도 보게 되고요. 생각보다 다른 알바보다 조금 이렇게 페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한 200건 이상 결혼식 사회를 봤던 것 같고요. 결혼 뭐 돌잔치도 꽤 많이 이제 제가 사회를 봤고 그러다 미국에 왔는데 우연치 않게 또 다시 또 결혼식이나 이런 또 이벤트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뭐 골프 대회 사회도 보게 되고요. 이제 뭐 그러다가 그냥 제가 숨기고 원래 제 본업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우리 서론도님의 콘서트에 MC를 보게 됐는데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원래 이제 이런 콘서트를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이 관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이 오셨을 때 너무 지루해 하시면 안 되니까 한 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분위기를 이렇게 돋구어 드리는 사전 MC라 그래, 정확하게는. 그래서 좀 오신 분들이 콘서트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선물도 좀 나눠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달해드리고 또 거기에 저희가 이제 노래 자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제가 알기로는 뭐 경품 행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서론도님께서 오시면 정말 그 본인의 그 모든 액기스를 뽑아서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래를 많이 불러주신다고 하시니까 앵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진짜 이 끝나는 시간은 지금 예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본 행사가 시작이 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오신 분들이 야 티켓이 정말 아깝지 않다, 아 정말 이 콘서트 잘 왔다 하실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저희들도 영혼을 끌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11시 42분 52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쯤 되면 주말이어도 이제 고속도로가 슬슬 막히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마켓들도 주차장 찾기 정말 어렵죠. 뭐 한인타운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또 한인타운으로 오시는 분들 진짜 오늘은 더 운전 조심하시고요. 주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차 안에서 이런 노래 들으시면 사실 차는 막혀도 기분은 조금 뻥 뚫릴 수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 마지막까지 서론도님의 노래들로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서론도님은요 굉장히 대단한 가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노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작사 작곡해서 다른 가수들께 드렸거든요. 얼마 전에 그 린이라는 가수가 아이 좋아라는 노래를 우리 서론도님께 받아가지고 그 어디죠? 미운 우리 새끼인가 거기에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와 또 린이라는 가수가 이 발라드가 아닌 트로트를 부르는데도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도 굉장히 빨리 히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일까요? 사실은 제가 우리 서론도님의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 던지네스 통계님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이 노래를 꼭 들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뭐 여러분들의 그 귀를 조금 바꿔서 신청곡 어떤 거냐면 파파야의 20살 잠깐 들려드리고 다시 우리 서론도님의 노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야가 부릅니다. 20살.

0: 파파야의 20살이었습니다. 우리 비비아님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프로 끝나고 나가려고 했는데 트래픽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차에서 들으면서 갈게요. 케빈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 늘 혼자서 진행할 때가 좀 있는데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또 어둡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여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너무너무 이 채팅도 좋은 메시지 많이 올려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이렇게 10시에 늘 인사드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운전 조심하시고요. 요즘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늘 조심해서 방어운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0: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2: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1: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2: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덧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까지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미국 온 지 5년 같았는데 20년이 훌쩍 지나 있고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온 것 같은데 벌써 다 훌쩍 커 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도 많이 변해 있고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시간,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죠. 트로트의 힘은요, 결국 사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우리 귀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오늘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시간 동안 우리 서론도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들어보았습니다. 흥겨운 시간도 있었고요. 또 조용히 추억에 잠기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괜히 울컥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나도 모르게 잠깐 명상에 잠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나 자신을 이해하면서 조용히 가도 괜찮고요. 천천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LA의 따뜻한 토요일 정오 직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바로 우리 서른도님께서 임영웅님에게 작사 작곡 해주신 노래라 그래요. 임영웅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8: 애기엔 참 예쁜 곳이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12: 유 기자님.
13: 네.
12: 축구 보세요?
13: 봐야죠, 이제.
12: 봐야죠.
13: 네,
12: 봐야죠. 몇 대 몇 오늘 예측해 보세요. 아,
13: 저 항상 뭐 3대 0으로 시원하게
12: 이겨요?
13: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글쎄 멕시코가 네. 너무 강국이라고 들어가지고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2: 그래서 몇 대 몇?
13: 한 2대1?
12: 2대1로?
13: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다. 네.
12: 저는
13: 그래도 골이 좀 들어가야 재밌잖아요.
12: 저는 2대2. 무승부.
13: 2대2. 아, 무승, 어, 무승부.
12: 네. 그 우리 한국과 멕시코 조별리그 2차전 소식부터 짚고 갈게요.
13: 네. 이따 오전 10시에 멕시코전이 네. 열리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이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12: 네.
13: 이번 경기에서 멕시코를 이기면 A조 1위를 차지를 하면서 32강 진출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양국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 손흥민과 네. 히메네스의 맞대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히메네스는 멕시코의 간판 공격수로 이 황희찬 선수와 함께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이 간판 스타들의 대결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저도 방송 끝나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님, 우리 한번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1: 네,
0: 같이 시작. 대한민국 파이팅!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첫 번째 뉴스 가보시죠.
1: 네, 장동혁 사퇴론 분출하는 국민의힘입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거취 문제로 시끄러워요. 어제는 가을 전까지 지도부가 다 같이 물러나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네요.
1: 네, 맞습니다. 어제는 친한동훈 개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우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우리 지도부가 이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지도부 총사퇴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불신도 해소를 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저부터 장동혁 대표님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우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이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를 잡는 게 몹시 부끄럽다 하면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들이 사퇴하라라면서 이제 공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제 장 대표 이제 사퇴 여부를 두고 이제 계속 이제 설전이 이어지자 이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마디 하면서 좀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정 원내대표가 이 사전 회의나 비공개 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우리 당의 난맥상만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양측의 설전만 좀 이어졌고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0: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야지 비공개로 하면 뭔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당권파 조광한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들 이분들의 발언이 외계어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제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됐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어제 경기 지역 의원들이 조찬 모임을 하다가 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뜻을 모은 건데요. 이 김선교, 안철수, 유이동 그리고 이제 김성원, 송석준, 김용태 의원 등 이제 7명입니다. 이 조차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김은혜 의원은 전화로 이제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 기자회견 일정이 미리 알려지자 이제 안철수 의원과 이 김은혜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이제 번복을 좀 하면서 이 기자회견이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이 조차 모임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회견을 한다는 뜻을 이제 확실히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보도 이후에 좀 여론의 압박이 좀 이어지면서 좀 취소를 한 게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럼 뭐 다섯 명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맞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 네, 맞습니다. 이 장 대표가 어제 오전 병원에 이제 응급실을 찾았다고 하는데 의료진이 이제 권고를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로와 이 단식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최근에 TV 조선에서 뭐 땅과 관련해서 기획부동산 뭐 관련해 가지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성 입원이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한 정청래입니다.
0: 네, 지난 9일 순방 출국 환송 행사 당시에 정청래 대표는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정청래 대표 패싱 된 거 아니야? 막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에게 있지 않다. 이런 해석을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자리에서는 초청을 했고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9박 10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이제 여권 인사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대통령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통령이 이제 김민석 총리 악수를 했고 따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요. 이제 이어서 대통령이 이제 정 대표를 만났는데 정 대표가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한 후에 이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0: 표정이 엄청 무섭던데 청와대는 화해 모드를 위해서 정청래 대표를 부른 겁니까?
1: 일단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당청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그림이 좀 연출되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계속 이제 당청 간의 좀 갈등이 부각이 되어 왔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난 9일에 이제 대통령 출국 때 이제 김민석 총리는 참석을 했지만 이 정청래 대표가 초대를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가 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환송 행사를 이제 축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청 갈등설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0: 그렇죠.
1: 예, 이후에도 이제 갈등 국면이 계속 좀 이어졌잖아요. 정 대표가 이제 지난 이제 10일에 당 회의에서 한 발언도 좀 화제가 됐는데
0: 네.
1: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대통령을 좀 저격한 발언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0: 네.
1: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지난 13일 X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포용과 이제 통합을 좀 강조를 했는데 이 역시 지방선거 이제 결과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청와대가 좀 더 이상의 이제 당청 갈등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더 키우지 않고 좀 수습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유 기자님이 지난 열흘간에 여권의 갈등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한껏 띄우는 발언을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어제 정 대표가 이 본회의 전에 열린 이제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저 읽기도 힘든데
0: 네.
1: 예, 이렇게 굉장히 좀 이런 말을 했고요.
0: 네.
1: 그런데 좀 이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본인 처지를 빗댄 좀 약간 묘한 뉘앙스의 말도 지금 같이 한 것도 이목을 끌었는데요.
0: 네.
1: 이 정 대표가 의원 총회장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이 말 뜻은 8월 17일 날 있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여기에 나는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1: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유 기자님도 출마할 것 같으세요?
1: 당연히
0: 저는 출마 못할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0: 너무 내기예요.
1: 네,
0: 제 밥 살게요.
1: 좋습니다.
0: 네. 아니 유 기자님이 살 수도 있어요.
1: 아.
0: 네.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1: 네, 종전 MOU 뚜껑 열어보니 이란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0: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협정이 발효됐어요. 근데 MOU 대부분 조항이 이란에게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프랑스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베르사유 궁에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에 이 14개 항의 종전 MOU 문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 문서의 핵심이 이란은 핵을 포기한 대신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약속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 조항을 보면 이란은 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참관하는 현장에서 이제 희석을 하기로 했고요.
0: 네.
1: 이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서 폐기를 하겠다 이런 미국의 이제 기존 입장에서도 좀 크게 물러선 조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4조 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을 받기로 했고요. 이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도 이제 미국이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과 이제 오만이 관리 시스템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즉 이번 MOU를 통해서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뿐만 아니라 이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돈까지 챙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이란이 이런 훨씬 유리한 조항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454조 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을 미국은 한 푼도 안 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어요. 누가 돈 내는 거예요? 누가?
1: 예, 일단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국 정부가 이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과 이 세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이 걸프 동맹국과 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민간 기업들이 출자를 약속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요.
0: 네.
1: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제 말레이시아의 기업들이 출자를 약속한 것으로 이제 좀 전해졌습니다. 이 출자 방식을 좀 보면 이란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에너지와 뭐 물류, 이 제조업 등의 분야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기금을 채운다는 설명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전쟁이 이제 미국이 시작했는데 그 뒤처리가 이제 엉뚱하게 이 동맹국들의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이 양해각서가 공개된 뒤에 트럼프의 패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질투의 눈에 먼 바보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식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폭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질투의 눈이 멀었거나 악의적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프랑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도 이 종전 MOU가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했습니다.
0: 아휴, 이게 맞는 자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9000선 돌파한 코스피 만스피 갈까입니다.
0: 아, 이거 얘기 들으면 저 속상해요. 저는 어쨌든 어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9000피 돌파했고 어제는 미국 금리 인상 소식이 있어서 소폭 상승하며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가파르게 치솟더니 결국 9000선을 돌파했어요.
1: 예, 맞습니다. 어제 오후 이제 9106까지 올랐다가 9063으로 이제 장을 마쳤는데요.
0: 네.
1: 이 코스피가 이제 9000을 넘은 건 이 8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3주 만입니다.
0: 와.
1: 삼성전자는 이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뒤로 넘어갔네.
0: 네.
1: 예. 삼성전자는 이 36만 원대, SK하이닉스는 268만 원대를 넘어섰는데요.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115%로 전 세계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제 지수가 이제 10%만 더 오르면 이제 꿈의 만스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0: 아니 대부분 다른 기업들은 주가는 떨어졌어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주주들은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할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이 상승 국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1: 네, 일단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는 코스피 1만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빠르면 다음 달에 1만 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어디까지 또 상승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이 메리츠 증권은 1만 1,500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1만 1,000까지 또 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고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에 정점을 찍고 이 3분기에는 상승 기울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0: 배 아프지만 돈 많이 버신 분들에겐 축하드리고 또 본인 주식 안 올라가서 슬퍼하는 분들은 좀만 기다리시죠. 저랑 같이 제 것도 자꾸 떨어져가지고 걱정인데 참 슬프기도 하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유 기자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후속 협상이 첫 대면 일정부터 연기되면서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4: 네, 워싱턴입니다.
3: 네, 미국과 이란 간 첫 후속 협상 개최와 관련해서 진척이 좀 있습니까?
4: 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벌이면서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앞으로 며칠 안에 협상을 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회담 연기를 알리면서 향후 며칠 안에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장을 관할하는 스위스 주 정부는 양국 대표단이 19일에서 21일 사이 MOU 이행을 위해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20일까지였던 주변 지역 통행 제한을 최장 22일 오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 측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 협상단의 움직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의 첫 기술 실무 협상을 주말로 예상하면서도 이란의 준비가 언제 완료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3: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중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선 상황이죠.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NBC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 그냥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이스라엘 측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통화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카타르 협상단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는데요. 휴전 발효 시점 이후에도 공습이 당분간 이어졌지만 추가 공습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통화도 이스라엘의 비협조로 MOU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막으려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 전쟁 기간 여러 번 전화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6: Obviously, we fought very well with Israel, and we've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Israel. We were very formidable. And Bibi Netanyahu is a warrior prime minister.
4: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통화하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후속 회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회담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후속 협상 진척에 도움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이 미뤄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57로 전장보다 0.9% 올랐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영향으로 유가가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와 재건 작업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7: 지난 3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맹국들은 트럼프 압박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8: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7: 평화헌법을 방패 삼아 거절했다. 투자 선물 보따리 전략이 먹혔다 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9: I mean, I'll be honest. Japan was not willing to get involved during the war. I asked her, I said, you want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I did put the heavy cell on, but they said, no, we don't want to get involved.
7: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개입할지를 물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확히 언제 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그녀는 나의 열렬한 팬이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켜세웠습니다. 다 끝난 일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 이후 본격화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8: 자위대의 파견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은 없습니다. 미 이란 간의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상황을 見極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7: 그러면서 종전 합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낸 공동 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엔 호르무즈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와 발맞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화제가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겐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11: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둘 다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12: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7: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10: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래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13: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12: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13: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2: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13: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12: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애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청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12: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13: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0: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건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짊어기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5: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14: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16: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14: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7: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14: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8: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밀 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다음 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은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어제 활동을 종료하며 선관위가 용지 인쇄를 50%로 축소했지만 이는 본말 전도이자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통제를 위해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주말인 오늘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의 특정에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받고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0: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에 요원별 성명과 임관연도, 특기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1: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개연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2: 군사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20: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노 전 사령관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수도권의 경찰관이 새로 부임한 과장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숨진 경찰관이 생전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며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부서장 B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가 속한 부서의 과장인 B씨는 고인의 유서에도 언급됐는데 A씨는 유서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의 부당한 짓이나 언행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경찰이 동료 직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과장과 분리 조치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A씨가 생전에도 과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과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로 힘들어했다며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고 말했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과장이 1시간 간격으로 찾아와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이게 왜 안 되느냐고 질책하며 거듭 다시 쓰게 해 종일 수정에만 매달린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부인과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숨지기 직전인 지난 주말엔 부인에게 사무실 공사를 해야 해 내려가지 못한다고 연락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갑질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 익명 게시판엔 고인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3: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는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괴사가 심해 절단수술한 환자의 다리를 깁스로 착각해서 잘못 버렸다는 건데 경찰은 자문을 거쳐 수술의 위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0: 인천 송도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9일 만에 풀렸는데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국과수로부터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0: 병원 측은 지난 8일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 측은 가족의 요청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만큼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쌓인 상태로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려졌는데 청소 업무를 맡은 6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하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붕대가 이미 똘똘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석고라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0: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병원 관계자가 신체 부위가 잘못 배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은 병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수술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절단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0: 9,3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변동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2: 9,000피 시대 이틀째 코스피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9,3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며 9,000선을 내줬습니다.
5: 9,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맞물리면서 매도 세력이 한 오전부터 좀 급하게 나와가지고 9,000포인트를 잠깐 하회했던 걸로 보입니다.
2: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도 한때 8,000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7,000조 원대로 후퇴했습니다. 막판에 상승세를 회복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3% 하락한 9,052로 마감하며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24: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 가서 이제 종전 서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좀 석연찮은 이유로 연기됐다. 이제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전쟁이 지속되는 건가 이 불안감이 또 확산되면서
2: 외국인이 3,500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팔자에 나선 반면 개인이 1조 6천억 원의 사자세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는 2.94% 상승한 276만 4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2.34% 하락한 35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로 개장했지만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주며 3.43% 내린 96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내외 여러 요인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에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1,540원에 육박했다가 당국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며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0: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라고 삼으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일보 또한 보도가 나면서 사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4: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7: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일가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6: 우리는 향후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8: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뭐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가 비슷한 회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7: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0: 서울 서남권의 최대 정비 사업이죠.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사활을 걸고 각자의 몫을 다투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현장을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재건축 조합 현수막이 걸린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엔 대형 건설사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한다는 배너를 경쟁하듯 곳곳에 붙여뒀습니다. 사실 속뜻은 시공사로 뽑아달라는 것.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전부가 정비구역 지정을 끝낸 상황에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 규모만 총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목동 일대 재건축 수주전에 각 대형 건설사들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각자 목동 곳곳에 프리미엄 브랜드 홍보관을 세우며 조합원들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외관으로 목동 지역 대장단지를 짓겠다고 홍보에 나선 곳이 있는가 하면
9: 고급 주거에서는 프라이빗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스카이 프라이빗 스타를 비롯해서 프라이빗 짐,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왔고요.
7: 한강 등 조망을 우선시한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며 각각 강점을 내세운 건설사들의 여론전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압구정과 여의도에 이어 대형 건설사들을 목동 재건축 수주전에 끌어당기는 가장 큰 요인은 수익성입니다. 일단 목동 14개 단지의 현재 용적률 수준은 모두 150% 이하로 재건축 시 층수를 높여 사업성을 키울 여력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40층 높이의 청사진들을 건설사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2030년 말부터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 기준에 김포공항 주변인 목동 일대 스카이라인도 90m 제한에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개 단지 모두가 그 전에 시공사를 뽑아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11: 그 전에 조합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까지 끝마치시면 이커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7: 그렇게 정해진 시한 안에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14개 재건축 단지 중 이주와 철거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곳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전세난 속에 얼마만큼의 이주비 지원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지도 목동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명암을 가를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10: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가 판매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이마트와 롯데마트 40개 지점에서 미국산 신선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까지였던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맞서 기존 사관학교 동문들이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군사적 논쟁에 더해 육군 사관학교의 지방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2: 최근 전직 육군 참모총장 13명이 일간지에 게재한 성명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이 졸속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육사 총동창회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대 논리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장교 전문성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통합 사관학교를 창설한 뒤 1, 2학년엔 공통교육을, 육해공군별 전공교육은 3, 4학년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2년 만에 공군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냐는 게 대표적인 반론입니다. 최근 안규백 장관이 3군 사관학교를 순회했지만 생도와 학부모 사이에선 현장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를 지방으로 옮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학교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3: 제가 봐서는 전문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ROTC는 왜 안 합니까? 이게 자체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12: 국방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사관학교 통합은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육해공 합동작전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장교 양성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과 과정을 잘 설계하고 우수 교수진을 초빙하면 교육의 질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5: 미래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서 지금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12: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는 건 12.3 계엄이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육사 출신 힘을 빼고 군별 이기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당사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3: 오픈 AI가 국내에서도 ChatGPT의 광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적 대화를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오픈 AI가 국내에서도 ChatGPT의 광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광고 노출 대상은 ChatGPT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고요금제를 사용하는 성인입니다. 오픈 AI는 ChatGPT 무료 버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고는 ChatGPT의 답변과 명확히 분리돼 이용자가 광고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료 버전에서도 1일 무료 메시지 수를 줄이면 광고를 수신 거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는 물론 건강과 연애 등 ChatGPT와 나누는 사적인 대화가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17: 건강 관련된 거라든지 개인적인 민감

0: 이는 아쉽게 졌지만 우리 대표팀을 향한 시민들의 믿음은 전혀 꺾이지 않았는데요. 현장의 생생한 응원 목소리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1: 빨간 색깔 옷 입고 지하철 탔을 때 조금 민망했거든요. 근데 광화문 오니까 이제 다 같이 열기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설레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왔어요.
2: 저는 4년 전부터 이미 심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여기 올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시작한다고 하니까 바로 왔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강인이 설영구 쪽으로 멋진 크로스를 날렸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고 다음 경기도 정말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4: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땀으로 샤워를 한다는 느낌으로 응원을 했어요.
5: 대한민국!
6: 화이팅! 화이팅!
0: 네, 멕시코에 아쉽게 진 우리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멕시코에 완패한 뒤 체코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두 경기의 내용은 많이 달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7: 남아공은 멕시코와의 개막전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며 힘 한번 못 쓰고 졌습니다. 그러나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경기했고 롱볼 위주로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체코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자 남아공은 계속 압박하며 기회를 만들었고 결국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뽑아내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남아공의 직선적인 공격은 김민재와 이한범이 버티는 우리 수비진이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롱볼 이후 세컨볼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격 능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 보입니다. 남아공은 체코전에서 양쪽 윙백을 과감하게 동시에 전진시켰습니다. 빠른 공수 전환과 팀투가 강점인 홍명보로서는 역습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남아공의 가장 큰 악재는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메이커 모코에나의 결장입니다. 모코에나는 체코전에서 팀 내 최다인 93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페널티킥 동점골을 넣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8: In the first half, I was not too impressed at all. My second half, you know what? We came, we showed South Africa, we showed what we about.
7: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32강 진출 여부를 정하게 된 홍명보. 우리나라 대표팀은 역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4번 만나 1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9: 기승을 부리는 더위도 이번 주말만큼은 비 소식에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량도 줄어들겠고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약 1, 20만 대가량 더 감소하겠습니다. 비가 꽤 내리다 보니 곳곳으로는 돌발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인데요. 김천분기점 일대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견인작업 때문에 지금 이 일대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리 시간 꽤나 걸릴 것으로 보여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온

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수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일주일 내내 이어졌던 여야 대표의 사퇴 관련 논란들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언제까지 기분이 좋을 예정입니까?
4: 글쎄요.
3: 2028년도까지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4: 아니, 2030년에도 좋아야 되지 않아요?
3: 그것도 너무 시간 많이 남아서 축하드립니다. 용기 있는 남자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한겨레 김한 기자는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한 기자 오면 세 분과 함께 시작을 하고요. 아이고 강수영 변호사님 왜 그랬어요?
5: 왜요?
3: 고백. 사랑 고백은 괜찮아도 탈모 고백은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5: 아, 제가 참 진짜 야심차게 탈모 고백을 했는데 네. 바로 다음 날에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받으면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3: 그래요? 네,
5: 다른 건으로. 예.
3: 왜 탈모 고백했냐라고 민주당에서 고발했어요.
5: 아니, 그때 고발 당한 건 아니고요. 예, 어떤 그 500만 탈모인들의 서름을 한번 제가 대변하고.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뭐 눈 나쁘면 안경 끼는 거고 뭐 귀 나쁘면 보청기 쓰는 거고 뭐 머리 나쁘면은 뭐 가발 쓰는 거고 뭐 그렇게 네.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게 좀 자유롭게 이게 그 안경에 준하게 뭐 가발 쓰는 게 뭐 어때? 이런 인식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수록 또 퍼지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좀 아내가 또 제발 그냥 좀 얘기해라.
3: 아, 그러셨어요?
5: 예, 예. 왜냐하면 자꾸 연관 검색어에 네. 네이버든 뭐 이런데 강수영 치면 꼬리에 그 강수영 가발 네. 이렇게 나와요. 연관 검색어에. 그러니까 자꾸 논란 만들지 말고 네. 예,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맥락 있을 때 까라.
3: 예, 문자나 연락 좀 많이 받으셨어요?
5: 아니요, 뭐 전혀 그런 건 없고 이제 어디 업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대구 업체입니다. 예.
4: 진짜 못 알아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 옆뒤만 재물이고 위가 가발이에요. 옆과 뒤는 재물이고요. 예, 여기는 밀고시. 아. 예.
3: 김한 기자 지금 오셨습니다.
6: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3: 예. 왜 이렇게 늦어요? 어제도 딴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6: 아, 아침 방송에 이제 애를 데려다 주고 와야 돼. 내려주고 와야 돼갖고 늘 약간 변수가 있는데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3: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탈모 고백 얘기 듣고 처음에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6: 슬프더라고요.
3: 저는 나 진짜 이걸 얘기한다고 아, 막
6: 뭐 이게 방송이 정말 시대가 변해갖고 이런 얘기도 다 뭐
4: 아, 대단한 분이에요. 네. 저 방송 많이 하는데 최근에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3: 아, 네, 강수영 변호사님 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존경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쭤볼 건 여쭤봐야죠. 네. 청청래 대표 90도 폴더 인사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표정이 저는 너무 쌀벌했어요. 해석해 주세요.
5: 뭐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90도로 인사하는 그 모습도 되게 순간적이었지만은 아유 저는 무슨 헤딩하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이제 정무라인을 통해 가지고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당연히 뭐 협의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오해가 자꾸 생기면서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여당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방향을 이제 설정한 것이었는데 그걸 이제 정천희 대표 쪽에서는 뭐 최근에 화제가 됐지만 관계자의 말이긴 하나 당무 개입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가니까 네. 이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 기류를 이제 그냥 대통령을 이제 입틀막을 하고 더 얘기하면 당무 개입이에요. 이때까지 한 것도 당무 개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아마 비행기 안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안 불러버리면 또 이제 논란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너무 쪼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긴 불렀는데 근데 그 앞에서 또 너무 과하게 뭐 그제는 또 뭐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발돋움하니 그러니까 칭찬만 하면은 그게 치명이 되냐 이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와 같이 발걸음을 함께 해야 그게 뭐 이재명 정부와 당정청이 한 몸이 되고 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 뒤에서 행동은 행보를 다르게 가면서 앞에서 사람들 보일 때는 그렇게 막 숙이고 하면 대통령 당연히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3: 무슨 의미예요? 출마하지 마, 막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해석을.
5: 아니 그냥 뭐 그렇게까지
3: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냥
5: 뭐 이런 거죠.
3: 김한 기자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6: 일단 청와대 쪽 반응은 이제 순방과 관련된 얘기가 또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순방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내 정치 상황에 묻혔고 순방 따라간 기자들이 약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해외 바이라인을 달고 국내 정치 기사 쓰는 거를 회사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많이 나왔다고요. 뭐 로마 바이라인을 단 단독도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가 네. 뭐 그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에도 굉장한 불쾌감을 표했다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아무래도 했겠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일 좋아하잖아요. 일을 잘한다. 내가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제 그걸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번 순방도 역시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핀트가 나가버린 상황 이 상황들이 있었을 거고 정청호 대표의 90도 폴더 인사는 어쨌든 뭐 정치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는 자세를 보여준 거죠. 본인이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도 과연 좋은 이미지 아 이제 뭔가 수습이 되나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아 뭐 90도 인사까지 하고 그래 이런 이제 인상을 받을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강변호 회사가 말씀하신 정청호 대표의 이제 평소 행보 혹은 이제 대통령 이후의 행보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뭐 어저께 이제 한번 만나 마주쳤다고 이게 갈등이 봉합 수순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게 전반적인
3: 대통령의 굳은 표정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6: 뭐 내심을 알 수는 없는데 뭐
3: 왜 나왔어? 이, 네.
6: 아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대통령도 어쨌든 한마디 해준 거잖아요. 수고했다고 네.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대통령도 어쨌든 뭐 여기서 그러면 뭐 더 확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3: 근데 그게 입장에서는. 더 확전 아니에요? 김한 기자님 저녁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부인께서 수고했어 그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 나오지도 않아. 어? 표정 막 이렇게 째려보고 그거랑 네. 네. 잠깐 여보 앉아봐 식탁에 앉아봐 여보 이게 청소도 좀 하고 애들도 좀 잘 데려다 주고 이렇게 꼬치꼬치 얘기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무서워요?
6: 둘 다 무섭죠. 둘 다 무서운데
5: 일반적으로 그래도 네. 좀 짧은 게 낫지 않아요? 아. 어쨌든 기이나 짧으나 이제 잔소리는 똑같은데.
6: 아니, 저는 오늘이나 오늘 내일 중에 아마 만남이 있을 거다. 어떻게 정무석이 가든지 뭐 형식이 어떻게 갖춰주던지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당내 분위기라든지 지지층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걸 청와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한테 모종의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 그다음에 성과도 이제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공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남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3: 이 두 분들은 막 좀 좋게 아 그래도 좋게 좋게 해석하려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4: 뭐 부부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부부가 아닌데
3: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4: 이재명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게 이유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을 위주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게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단어라고 봐요. 네. 민주당 일부에서는 보안 수사권하고 공소 취소하고 교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 없게 만든다면 검찰에서 공소 취소 안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등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정청래 대표가 그걸 올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부터도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아플 거란 말이에요. 뭐 정권이 짧고 이 얘기는 둘째 치고 가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뭐 당권을 가지고 다음에 총선 공천권에 뭐 대선 이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정말 깊은 거다. 네. 그리고 메워지기가 어렵고 대통령의 표정을 논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크다. 예, 당연히 표정이 안 좋죠.
3: 그럼 그 표정의 사인은 출마하지 마 이렇게 읽어도 돼요?
4: 출마하지 마가 아니라 정치 안 했으면 좋겠죠.
3: 그 정도예요?
4: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법을 통과시켜주고 나를 지원해줄 내 임기 동안에 뒷받침해줄 여당 지도부가 나와야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거 아니겠어요?
3: 윤희석 대변인은 더 큰 프레임으로 보시는구나.
4: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갑자기 왜 그걸 썼을까요? 지금 이슈도 아닌데.
3: 왜 썼을까요? 강 변호사님.
5: 네, 그거는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5: 예, 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딱 두 개예요. 정청래 대표가 내세우는 게 1인 1표제, 그다음에 이거 검찰 수사권, 뭐 보안 수사권 폐지. 이 두 개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수하는 그 민주당스러움, 선명성, 핵심 아이콘.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들도 설명하는 게 이 두 개예요.
3: 아.
5: 당원 주권주의 사수. 네. 그리고 뭐 검찰 개혁의 완수. 그래서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보안 수사권 남겨놓으면은 검찰의 수사권이 남는 거고 뭐 무슨 이름이 됐든 하여튼 수사권 남기면 그건 검찰 개혁 망하는 거다. 교리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명성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 주제니까 네. 결국 딴지 게시판에 계시는 많은 분들 그 동화대에 있는 그 권리 당원들 나를 지지해 달라. 자기 권리 지지 기반을 또 자극하는 결집시키는 그런 용도로 한 거라고 봐요.
3: 여러분의 대변자는 저 정청래입니다.
5: 그렇죠.
3: 이런
6: 그러니까 저도 강 변호사님이랑 비슷하게 보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형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이라기보다는 본인 지지층을 향한 이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누가 내가 왜 대표가 돼야 되는가를 정청 대표가 설명하는 방식이 내가 대표가 돼야 검찰 개혁을 끝내고 이른바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자기 이해관계에 부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김민석 후보 예를 들면 총리는 정청래 대표처럼 강하게 안 해요. 뭐 할 수도 없고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그 차별성을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갈 거냐. 저도 결론적으로는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못 나오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이거는
3: 정청래 대표 못 나오게 하는.
6: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제가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순리로 보면 집권 1년 차에는 정리를 당해주는 게 맞아요.
3: 그렇죠.
6: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버텨서 내가 나의 지분을 한번 유의미한 지분을 확인해 보겠다. 민주당에 이런 말하자면 목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말하자면 많다. 네. 이걸 입증하려고 덤비면 뭐 정청래 대표가 유의미한 지분을 확인한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재명 정부 4년이나 남았는데 생존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3: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며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 이러면서 싫어 나 그냥 출마할 거야. 나 불출마 안 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거든요.
5: 그렇죠.
3: 그렇게 정청래 대표의 마음을 읽어도 되죠.
5: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피해자. 네. 뭔가 조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포지션으로 이제 강화하는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 지금 흔들리고 비 맞고 모욕당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거다.
3: 이 의지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근데 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또 압박이 가실 텐데.
4: 정청래 대표 인상을 한번 보세요. 학생운동을 했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민주당의 그 수많은 총학사회장 출신들과 같은 학생운동이 아니에요.
3: 네.
4: 물리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미국 대사관절을 넘어가고 방화를 하고 이 정도로 굉장히 세게 하는 그런 인생을 젊을 때부터 살았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분은 감옥 가는 거 안 두려웠겠어요? 감옥 다 갔지만 차원이 다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단 말입니다. 그런 기질이. 그러면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겉으로는 잘하겠죠. 90도 인사처럼. 그렇지만 바로 그 인사하고 나서도 뭐 인생이라는 게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3: 예.
4: 나는 안 흔들려.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신조를 막을 수가 없다면 출마 못 막죠. 이분이 뭐 보안수사권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약점을 잡고 있다 이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의 큰 어젠다를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좀 이상하게 가는데 당원 1인 1표 맞잖아. 근데 왜 가다가 이러지? 내가 진짜 순수한 민주 정부를 만들겠어라고 갈 겁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그 민주 정부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3: 가짜야.
4: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3: 강수민 변호사님.
5: 네.
3: 어제 이제 대통령의 귀국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이 도종환 시인의 시 뭐 이런 것 같아요.
5: 예.
3: 이거를 보고 민주당 커뮤니티에서는 또 민주당 관련된 진보 진영 관련된 유튜브 분들의 네. 반응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5: 또 정확하게 양분되는 거죠.
3: 양분?
5: 좀 정청래 대표가 안 나왔으면 하는 분들은 진짜 저런 얘기 한가하게 할 때냐.
3: 네. 네.
5: 그 뭐 본인이 지금 뭐 박해받는 무슨 민주투사 같이 저래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한쪽에서는 정청래 흔드는 건 우리 당원 흔드는 거야. 민주당 흔드는 것은 다 적이야. 우리 똘똘 뭉치자 또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있는 모든 당원분들과 특히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읽어야 될 책이 하나 있어요.
3: 뭡니까?
5: 그게 바로 장성철저 보수의 민낯입니다.
3: 아 보수가 왜 망했는지. 예,
6: 김무성, SNS에도 올리셨더라고요.
5: 예, 제가 SNS에 올렸는데 제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여당 대표는 뭐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하다가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 김무성 대표가 보좌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온갖 진짜 오해도 많이 받고 말도 안 되는 마타도도 당하고 청와대로부터 진짜 말도 안 청와대를 빙자한 어떤 사람들의 메신저들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묵묵히 견디면서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근데도 대권주자 조사하면 일이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기 많고 네. 뭐 나서가지고 문제 생기게 만들고 막 내가 낸데 나의 뜻은 이거야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냥 묵묵히 버티면서 네. 물론 마지막에는 그 임기점이 넘어가서 이제 어떤 특단의 그 조치를 공천장에 도장을 안 찍는 걸 하셨지만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라는 것이 이런 거다. 좀 억울하고 약간 부당해도 결국 이 청와대를 성공시키려면은 이 정부를 성공시키려면은 내가 좀 견뎌야 돼. 그리고 물 밑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 이제 보좌관들은 너무 힘들겠지만 전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뭐 당무개입이니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그 책 보고 박근혜 정부 때 도대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반추하고 이래야 될 것 같다.
3: 네. 그 저는 정말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6: 네네 말씀하십시오.
3: 그 희대의 명저 보수의 민낯을 네. 다시 읽으신다니 네. 정말 참 우리 강수현 변호사님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6: 절판됐어요 근데.
3: 근데 그
5: 지금 이북으로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3: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어려운 시절을 윤희석 대변인하고 네. 같이 매일 뭐 상의하면서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논의하고 그런 사이였었고
4: 그랬었죠.
3: 하나도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단독 면담을 요구했어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니까 두 분이 만나시면 오해도 풀고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정말 뒷받침 잘할 거다.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해가 더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될 거는 대통령하고 저는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해가지고 오해 풀 건 풀고 또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좀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 본인이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4: 그러니까 보수의 민낯을 읽고 아 여당 대표는 이래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레이건을 읽으세요.
6: 아~
4: 소통.
5: 맞습니다. 예.
4: 아니, 그래서 타협.
5: 이제 민주당의 문제점이 제가 하나 드러나던데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의 일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제가 SNS에 올리니까 책 일부를 때 인용하기도 했어요. 뭐 비례대표 공천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 어떤 분들 반응은 장성철 같은 사람 책을 읽으라고 이 자식이고 어느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영을 넘어서 누구의 메시지든 그게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편 거야?
3: 네.
5: 이거 보고 우리 편 아니네? 그럼 들을 필요도 없어. 이게 지금 오늘날의 민주당의 문제다.
3: 들으셔야죠. 김한 기자님.
6: 저는 정전의 대표가 지금 상황에 대한 약간 오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3: 어떤요?
6: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냐면 지금 차이를 설명한 거예요.
3: 차이? 그러니까
6: 어떤 차이냐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 이걸 하나 얘기했고 그럼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2년차, 3년차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는 중도 확장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때부터 이어져온 어떤 노선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뭐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대통령이 나 왜 싫어하지?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내가 더 낮춰야 되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오해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내가 너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 네.
6: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이 네.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그래서 많은 당원들 저는 지지층이 분열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 당대표 입장은 뭐냐?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그럼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때문만인가요? 그건 뭐 국무총리는 책임이 없나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되는
3: 그러네요.
6: 거고 또 하나 는 대통령과의 뭔가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막 대통령이 갑자기 월드클래스다 이재명 시계차고 나오고 공항 나와서 90도로 인사하고 이렇게 뭔가 태도를 낮추면 받아줄 것처럼 그리고 공공연하게 기자들이나 만나면 내가 왜 친명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층위 그다음에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대답과
3: 네.
6: 정청래 대표가 너무 이제 말하자면 다른 차원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3: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 이런 갈등과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당대회 때까지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거라고 보세요?
6: 저는 청와대는 자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청와대는 자제력을 그래도 뭐 물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서는 자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황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매일매일 새로운 발언을 하잖아요.
3: 그러니까요.
6: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돌아오셨으니 청와대에서 이번 주말까지 좀 제어를 혹은 뭐 정리를 혹은 뭐 요구를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3: 윤희석 대변인님의 네. 전망이
4: 기본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에요.
3: 안 맞아요.
4: 두 분 사이가 이게 비난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됐건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100을 생각했다가도 상황 보한 80 정도로 가자 이런 분인데 정청래 대표는 좋게 얘기하면 이상주의자란 말이에요. 검찰개혁 무조건 해야 돼. 검찰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는 사람이어서 그걸 향해서 외길로 가는 사람인데 이게 맞겠어요? 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단어의 그 정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 맞지가 않다. 이 충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종이 달라요. 종이 두 분이. 종이 다른 분들이 같은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뭐 소통이고 뭐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3: 금성 화성.
5: 그래서 네, 뭐 제가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언급했던 이유는 네. 본인의 종이 다르거나 캐릭터가 다르거나 소신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신 나가가 아니라 우리 여당은 이래야 합니다.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냈다면 네. 본인 입장에서는 연임 도전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3: 네.
5: 저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달리 품으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 진영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저 덕분에 민주당으로 뭐랄까 지지를 보내게 됐다. 새롭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3: 네.
5: 그런 메시지 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요. 보안수사권 폐지 더강성으로 네. 오로지 여기 딴지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만 소구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원들도 아니 대통령이 방향 설정을 하면은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친명이라 그래야지 말만 뭐 이재명 정부 당정청 하나 저게 뭐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3: 네.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6: 네.
3: 전망 틀리기로 유명하지만
6: 네.
3: 정청래 대표 출마합니까? 무조건?
6: 저는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과 수순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게임을
3: 그쵸?
6: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3: 동감이에요. 네. 근데 전망은?
6: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3: 뭐야?
6: 박지원 의원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여러 방송에 나와서 며칠 얘기하다가 어저께 아 근데 나올 것 같아라고
3: 죽어도
6: 예, 죽어도 나올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건 정청래 대표의 의중을 뭔가 파악을 했거나 정청래 대표의 생각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원로 선배 입장에서 조언을 한 거잖아요. 너 이거 네. 여기 이번에 죽어줘야 된다. 여기서 죽어줘야 다음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며칠 동안.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정청래 대표 측 의중이 확인이 됐구나. 정청래 대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전히도 이게 가능한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윤희석 대변인 전망해 주세요.
4: 출마한다니까요.
3: 무조건.
4: 네. 아, 출마하죠. 이상주의자예요.
3: 권력의 견제를 뚫고 출마하겠다.
4: 그러니까 시구를 이용해서 자꾸 본인의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대통령 올리고 나는 할 말 다 하는데 왜 그러지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3: 고개는 왜 숙였어요. 그래. 멋쩍은 표정.
4: 나갈
3: 것만.
4: 거니까요.
3: 아.
4: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나 안 나갈래 하면 안 나갔을 겁니다.
3: 아.
4: 저는 역으로 봐요. 네, 나갈 이유가 없죠. 자기 자존심까지 꺾으면서. 결론은 이상주의자인 정청래라는 분이 아주 그 행운을 잡아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4선의 여당 대표.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아, 민주당이 참 당대표 잘 뽑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뭐 꼭 뭐 비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대통령의 몫이죠.
3: 네. 네. 강수영 변호사님 최종 전망 듣고.
5: 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나올 네. 겁니다. 네. 예, 나올 거고 더 이상 대통령께서 관여 못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관여를 하면 다 당무계의 프레임이 생기니까.
3: 네.
5: 그래서 못 쫄 거야.
3: 뭐 그 정도로까지.
5: 네, 그렇게 그냥 치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3: 알겠습니다. 보세 민나 읽어주신 강수영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진짜 윤희석 대변인이 지은 그 레이건이라는 책
4: 지은 게 아니고. 번역한
3: 그 레이건이라는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또 4부에서는 또 이분 얘기 나눠야죠. 장동혁 침대 정치 곧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네. 윤석 대변인이 하나 네. 해주실 거 있어요. 뭐, 오늘 좋아요 또 부족해요.
4: 몇 개입니까 지금?
3: 지금 4천여 분 보고 계시는데 지금 1,000개가 안 돼요.
4: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3: 땡겨주세요 한번.
4: 자 청취자 여러분 3천만 땡겨줘요.
3: 땡겨주세요.
6: 아, 땡겨주십시오.
3: 같이 하나 둘 셋 땡겨주세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숙녀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RMKim9674님이 누굴 지지하느냐에 따라 선호 채널도 달라진다. 채널 수준은 패널 수준, 패널 수준은 시청자 수준이다. 근데 여기는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4: 너무 감사합니다.
3: 저희들 열심히 중립적으로 방송 잘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태 압박에도 마이웨이 장동혁.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아파서 입원하셨겠죠. 뭐.
4: 예, 아프신 거니까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빨리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네. 그럼 이제 왜 입원하셨느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장동혁 대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3: 그랬을 것 같아요.
4: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3: 사퇴하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네,
4: 뜻대로 안 되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어제 했을 거고 어제 최고위는 안 나왔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뭐 김대식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막 포옹하는 사진도 막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
3: 이인선 의원은 우리 의총장에 같이 가자.
4: 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본인 권력이 빠지는 거를 의총장에서 확인을 하고 네. 이 상황에서 아마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3: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강 변호사님.
5: 제 생각에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전부터 네.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뭐 감은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감은 갖고 있는데 다만 그 이제 소위 우리 에코 챔버라 그러죠. 그 동굴 같은 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메아리로 들리는 건데 사실 내가 말하는 게 메아리로 들어오는 거고 우리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대로 돌아오는 건데 그 들리는 목소리를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정무라인이든 뭐 조언하는 사람이든 혹은 뭐 고성국 TV 같은 분들이든 다 하나같이 걱정하지 마라. 저 언론에서 떠드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당원들은 확실히 당신 지지하고 있고 의원들도 상당수는 당원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괜찮아.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3: 그러네요.
5: 이제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제 이 세계관이 이제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지점은 내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세계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대표 될 때는 물론 위력이 있었지만 이 직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믿고 내가 갈 수 있나? 그 불안감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3: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제가 이제 그저께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에서 상당히 유익 있게 봤던 거는 중진 의원들의 침묵이었어요. 네. 그 침묵이 장동혁 체제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하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네. 그런 거로 읽혔거든요.
4: 그렇게 봐야죠.
3: 어제 나경원 의원도 나와가지고 장동혁 대표 대표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 전당대회 본인 역할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 중진들도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까?
4: 만약에 중진 의원분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에 반대하셨다면 네. 의총 분위기가 그렇게 안 갔을 겁니다. 60%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날에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를 한 분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4: 근데 중진 분들이 가만히 계셨다면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당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간 거고요.
3: 네. 예. 그것의 충격을 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한 10명이 나와가지고 사퇴해! 막 이거보다 컴스 봐 뒤돌아봤는데 중진들이 가만히 듣고 이러고 있었던 거.
6: 근데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 장동혁 체제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시기를 언제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려야 한다면 수단이 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충분한 임계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거를 공공연히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거지. 근데 당내에서도 지금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 장동혁 리더십으로 계속 가긴 힘들지 이런 얘기는 이제 뭐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상식 커먼 센스가 됐어요. 근데 사실 수단과 시기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거냐면 올림픽 공원만 나가면 막 축제예요.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근데 당에 돌아오면 의총장 같은 풍경인 거야. 당신 물러나야 돼. 리더십이 없어. 이 리더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냐. 보수의 미래가 없어. 당신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면전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그냥 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은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 공원에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올림픽 공원이 장기화되면서 올림픽 공원의 그 시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에서 그 저 올림픽 공원에 있는 이른바 이제 5에서 뭐 10 사이를 보는 이 말하자면 선거가 문제가 있어. 부정선거야. 선거가 다 관리가 이상해. 선거를 다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저변이 결국엔 투표를 하면 우리를 찍는 지지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지지층을 내가 갖게 된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그거가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이제 그날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과 선거소청 두 가지였잖아요. 이 두 가지에서 어쨌든 선거소청이 어떤 사람들은 장 대표가 꺾였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거소청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선거소청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장동혁 대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 몇 개월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4: 무슨 소송 대리인도 아닌데 그거하고 그걸 어떻게 직접 연결을 시킵니까?
6: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아니 제가 말하는 걸 제가 연결을 시키는 게
4: 이해를
6: 아니라
4: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논리를.
6: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일단 그 문제까지는 하고 뭐 그렇게 가야지라는 게 이제 생각들인 거 같아요.
4: 그러면 검찰 개혁 될 때까지는 정청희 대표가 계속 연임 뭐 그래야 돼요?
7: 아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4: 대목이잖아요.
6: 뭐가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4: 그 해석에서 동의를 안 해서 너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네. 민주당 쪽 패널이라든지 그게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장 대표 사퇴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언제 사퇴하냐 여기 이제 더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얘기는 이미 장 대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를 떠나서 그 이후에 대한 숙고를 중진을 비롯한 의원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7: 맞아요.
4: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얘기는 한동훈이라는 존재의 복당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결이 지어지니까.
7: 그렇죠.
4: 그것까지 보고 새 지도부가 왔는데 복당을 안 시키면서 전당대회를 하거나 비대위가 출범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복당 없이 전당대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당대회가 한동훈 복당 없이 치러진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처럼 뭐 서방은 출 안 하고 LA 올림픽처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쪽짜리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시간상 조절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냐 하는 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언더진이든 누구든.
7: 네. 그 강수영 변호사님.
5: 네.
7: 사람이 눈빛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 눈빛.
7: 행동, 말, 표정은 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5: 네.
7: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눈빛
5: 네.
7: 좀 경멸스럽지 않을까. 어떻게 저런 분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냐.
5: 네.
7: 그렇게 좀 느꼈는데
5: 네.
7: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특별법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 다주택자 한성숙 마귀가 아니라 대마왕이다. 이러면서 민주당 공격하면서 이 상황 돌파하려고 해요.
5: 네.
7: 민주당에 타격감 있어요?
5: 전혀 없죠.
7: 없어요?
5: 아니 공격을 하려면 그런 걸로 공격하려면 본인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7: 네.
5: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7: 네.
5: 우리가 민주당의 문제점이나 대통령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면 뭐 내란 세력에 친화돼 있고 윤호개인 세력과 붙어있고 이런 것부터 떨쳐내야 된다. 우리가 약점이 있는데 공격을 하는데 그게 효용이 있겠느냐. 아주 지혜로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묻혔지만. 근데 지금까지 묻히는 이유는 지방선거 앞두고 당대표 자꾸 흔들지 마. 그럼 우리 또 내분 모양새에서 지존 지지층들이 이탈하니까
7: 네.
5: 참아. 그래서 선거 끝났어요.
7: 네.
5: 졌어요.
7: 네.
5: 근데 또 참으래. 왜요? 그랬더니 대안이 없잖아 이 사람들아.
7: 네.
5: 지금 올림픽 공원 집회 못 봤어? 이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걸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7: 네.
5: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은 지금 대권으로 가는 것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현실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7: 그렇죠.
5: 자기 지역구는 지금 있지. 방 빼야 되고요. 김태현 지사가 돌아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 전당대회 나갈 수 있고 그러면 한 대표가 또 대표가 되는 순간 나는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정치인세 끝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불안감에 극도로 지금 이제 이럴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모르핀.
7: 네.
5: 민주당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나빠요.
4: 그렇죠.
5: 이거밖에 없는 거죠.
7: 윤희석 대변인.
4: 네.
7: 홍준표 전 대표가 장동혁을 흔드는 소장판은 어두우면 기어나오는 빈대 정치다. 이제 와서 장동혁 대표를 왜 옹호해 줄까요?
4: 장동혁 대표를 꼭 옹호했다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비판 대상을 하나 딱 집을 때 네. 논리는 조금씩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장도혁 대표랑 뭐 무슨 뭐 애정 관계가 있겠습니까?
7: 그러니까요. 너무 네. 의외예요.
4: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진분들한테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조용히 있냐. 당의 녹을 그렇게 받아 먹었으면서 당신들 비겁해. 이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진짜 장동혁을 지지하네. 이렇게 해석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또 뭐 내 마음을 누가 아냐 뭐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 정도 보면 어떨까 해요.
7: 김영 기자님. 네. 홍준표 전 시장은 한동훈 대표 되게 싫어하잖아요.
6: 싫어하죠.
7: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 복당 안 시키니까 장동혁 힘내라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6: 근데 보면 이제 어쨌든 본인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기다가 계속 이제 말하자면 입장을 내는 것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한 얘기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일반적인 체계에서 대표를 흔드는 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접근,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방식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지금 정당에 계신 분들은 다 그거를 연동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퇴진과 한동훈 복당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생각들이 각각의 이제 입장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온도는 두 개 다 장동혁도 퇴진해야 되고 한동훈도 복당해야 돼. 이거는 다 동일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말하자면 그거 잘 모르겠는데 좀 그 나중에 얘기해야지 뭐 이런 지금 정도의 흐름과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불안정하지만 그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거기에 깃발을 들기 전까지는 뭐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7: 근데 신동우 최고위원이요 우총 만나고 끝나고 나가지고. 나는 사퇴 안 한다. 하지만 내일 나는 바로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신동욱 최고만 결심하면 김재원 최고는 이미 뭐 결심했다는 얘기도 있고.
6: 뭐 신동욱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리고
7: 아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6: 그 당권 얘기 안 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뭐 그거 자체가 엄청 큰 뉴스인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신동욱 의원이랑 김재원 최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체제가 그러니까 제일 야당의 지도체제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인데
7: 맞아요.
6: 뭐 그거를 지금 얘기하진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좀 생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전과 후에 신동욱 의원이 발언을 하는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김전 최고는 어제 안 나오고 뭐 하고 이분은 그리고 또 원래 약간 그냥 뭐 이게 이제 이분에 대한 적합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대세 그
7: 수능이요?
6: 추구가 수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을 놓고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현실적인 방법은 그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언제 무르익냐 이런 정도지 신동욱 의원도 언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거 뭐 장동혁 체제 가야 돼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김민수 조관 최고밖에 없는 거니까 당내에서 보면.
5: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홍준표 전 시장의 메시지 전 항상 홍 시장의 메시지는 그 동기를 하나로 보고 해석하는데
7: 뭐예요 뭐.
5: 탄핵 이후에 당대표의 역할론 네.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당대표로서 무너져가는 당을 그래도 이끌고 어거지로 이렇게 하면서 욕도 먹었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 공로를 인정을 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나한테 다 덮어씌우던 그 감정
7: 나 억울해?
5: 그게 이제 다시 살아오면서 너네들 뭐 그렇게 잘했다고 당대표한테 다 덮어씌우냐? 나는 말이야 이렇게 했었어 이 사람들아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겠는가.
4: 그게 2018년 지방선거잖아요. 네. 불강력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선주 경남지사다가 대선 치르고
7: 차출돼서
4: 와서 이제 당대표 돼가지고 온 건데 선거 바로 전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트럼프 만나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선거였는데 쫓겨나듯이 가고 당이 참 그렇습니다. 냉정해요. 거기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의 말씀 중에 틀린 말도 있지만 맞는 말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네. 당연히 지금 이제 이 미래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7: 그렇죠.
4: 내 지역구는 서초 을이고 네. 그래도 내가 초선이지만 한 3선 정도 영향을 갖고 있는 수석 최고위원인데 적어도 당 주류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 굉장히 괜찮다. 장도혁도 거의 제거된 상태다.
7: 네.
4: 이러면 나는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사퇴 후보가 아니라 이 이후의 전국 만약에 전당대회가 펼쳐질 때 뭐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이 당대표 되기에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도 1등으로 됐는데 이런 생각 분명 할 거예요.
6: 난가?
4: 난가라기보다 네. 저는 그거보단 조금 더 논리적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행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할 거고 전략적으로 할 거고 조금씩 메시지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분이 사퇴 언제요라고 물어보면 화날 거예요. 좀 더 큰 질문을 하면 거기서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또 우리 성남 선생님이 거의 뭐 3개월 정도 보시더라고요. 장동윤 대표 진짜에 대해서 그분이 항상 맞았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 김한 기자님 네. 한동훈 의원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위철한 중앙선관위 직무대행 탄핵도 촉구하고 공격을 해요.
6: 네.
7: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는 나 빨리 좀 복당 좀 시켜줘. 내가 제일 잘 싸워.
6: 그 얘기를
7: 나 전략 자산이야.
6: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전략 자산이라고 부르던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이거는 뭐 내야 되는 목소리인데 지금 여야 정치권이 모두 지도체제 문제의 내용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이게 민주당이 사실 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의원도 이제 그 점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탄핵이나 이거를 하더니 왜? 선관위는 독립기구라고 이거를 못한다고 안 하, 미기적거리냐.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 포인트를 지적한 거고 지금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주변에 조직이나 새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언론이 딱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의 발언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7: 그러니까. 그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셨잖아요.
6: 네.
7: 그리고 당선되고 돌아오고 나서 지금 한 2주 됐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메시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대중 친화적 같은 대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는 여전히 뭐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무소속이고 여러 가지 한계도 비롯하고 이제 그 언론의 주목도도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 네.
6: 뭐 더 잘 아시지만 정치 어쨌든 혼자 사기는 힘든 일이라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선관위원 탄핵하자라고 해도 한동훈은 혼자 탄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 있고 새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의정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나 혹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를 더 느낄 때 뭐 대표까지 했던 분이니까 근데 여전히 뭐 언론 주목도는 굉장히 높죠. 높으니까 다른 이제 의원들이 뭔가 지지부진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도 뭐 하는지 모르겠고 민주당도 160명이나 의원들이 있는데 저렇게 당하고 청와대랑 싸우는데 왜 한 명도 목소리를 안 내고 한쪽 편만 난 누구 편 들어야 되나 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국면에서 한동훈 후보 의원은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본인은 이제 딱 적합한 주장만 하면 되니까 뭐 그분에서는 뭐 지금 두드러져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7: 강 변호사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5: 네, 지금 초반에 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너무 날석에 견제하는 메시지 계속 낼 필요는 없어요.
7: 네.
5: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정치인은 이제 식물 대표가 됐다고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식물도 종이 다양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육이 느낌이에요.
7: 다육이?
5: 다육이 있죠. 집에 그냥 조그만 네. 책상에 있는 거.
7: 네.
5: 물 안 줘도 그냥 살아있거든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기억을 안 하고 존재감도 없고 근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또 그 끈질기게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그냥 시간만 지내다 네. 보면은 내년 전당대회까지 쭉 버티다 보면은 분명 정권 중후반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거기 욕만 해도 나 인기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만 버텨. 아마 그런 거일 텐데 근데 그 다육이가 그 여름에 많이 좀 상합니다. 그 신경 안 쓰면은 뿌리도 좀 이렇게 상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여름 지나면은 많이 시들시들해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걸 괜히 막 날석에 막 그렇게 했다가는 또 오히려 또 분열 세력이군 갈등을 부추기는군 또 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냥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고
7: 네.
5: 그러면서 이제 단 하나 키는 그래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내에
7: 네.
5: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앞에서 숙이고 그 눈구렁이 같은 자기 기득권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을 녹여내느냐
7: 네.
5: 그게 이제 그냥 큰 숙제겠죠.
7: 윤희석 대변인님의 평가는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4: 왜요?
7: 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4: 전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7: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4: 그러니까 정치 효용감, 유권자가 느낄 수 있는 효용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잘하고 네, 네.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표 준 만큼 이 사람이 일을 하더라. 벌써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얘기하는 부분을 자꾸 짚잖아요. 그걸 느낄 텐데 그럼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이제 자극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다만 무소속 의원으로서 자꾸 이 뭐 복당이라든지 어떤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급하게 가는 모습은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서두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서두르지 않으려면 현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네.
4: 그걸 항상 유지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제 기준에는 굉장히 객관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봤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뭐 장동혁 대표 뭐 당 상황 뭐 복당 문제 이런 거랑 얽혔을 때 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경계해야 한다.
7: 이렇게 대변인님의 생각. 말씀은 복당은 좀 천천히 가도 된다.
4: 전제가 천천히도 뭐든지 간에 질이 중요해요. 어떤 맞아요. 복당이냐. 맞아요. 환영받는 복당 아니면 그럼.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7: 옳으신 예.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거 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1년 지났는데 그래도 재밌잖아요. 네. 재밌으니까 우리 한번 요거
4: 예, 재미로 하시죠.
7: 예, 얘기 나눠볼게요. 코리아 정부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9명 상대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는 짜잔 김민석 총리, 2위는 오세훈 시장, 3위는 한동훈 의원입니다. 김민석 총리 15.7%, 오세훈 시장 15.5%, 한동훈 의원 13.5%, 어우 장동혁 대표도 두 자 숫자 나왔어요. 10.1%, 강훈식 비서실장 9.7%. 특이한 게 이진숙 의원이 6.0%가 나왔다.
6: 문항에 넣었나 보죠.
7: 그런가?
6: 네.
7: 정청래 대표 4.4% 나왔고요. 무선 LED, RDD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응답률 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 기자님,
6: 네.
7: 조사 주체와 방식 특성이 있지만
6: 네.
7: 2등, 3등, 4위가 모두 보수 주자예요.
6: 네.
7: 이 현상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6: 근데 이 조사는 원래 야당이 좀 유리해요. 야당 후보를 많이 놓고 야당 예를 들면 대통령은 빠지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거고
7: 그만큼 여당의 후보가 지금 없다는
6: 뭐 그런 측면들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이 조사 자체가 이렇게 신뢰도라든지 이런 방식에서 크게 뭐 영향은 없는데 정치인들이 좋아하죠. 1위 나오면
7: 그렇죠.
6: 지갑에 놓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아까 제가 여기서 자기가 1위 나왔다고. 근데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뭐 요거는 인기투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름값
7: 인지도.
6: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인기투표 같은 건데 어쨌든 뭐 선거 결과 연관지어서 해석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고
7: 네.
6: 그다음에 거기서 주요하게 이제 말하자면 다음을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정치인들이 낙선한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그래도 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1등이고 뭐
7: 네.
6: 그 정청래 대표가 훨씬 낮은 이런 상황들이 또 약간 그 논쟁적 그러네요. 지점이로 나올 것 같아요.
7: 강승민 변호사님,
5: 예.
7: 김민석 총리가 1등 나왔어요. 15.7. 이거는 전당대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5: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약간 지금 일체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7: 네.
5: 대통령 잘하고 계신다라는 여론이 뭐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7: 네.
5: 사실 대선에 대한 뭐 그런 것까지는 너무 과한 해석이지 않나 그래서
7: 네.
5: 들뜰 건 아닌데 다만 저는 이 조사에서 주목하는 거는 조국이 없네 예, 조국 후보 대표가 없습니다. 아니, 전 대표가
4: 예. 조사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니까요. 8명을 그냥 네. 이 조사에서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을 선정하지 않으면 빵 풀은 거죠.
7: 뺐구나 그냥.
4: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장성철을 넣잖아요. 한 6등 나와요.
7: 아싸.
4: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인용한다는 게 참 전파낭비 아닐까 생각합니다.
7: 아이, 그래도...
4: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 하지만
7: 네.
4: 이 조사를 1년 넘게 봤어요 제가.
7: 여기
4: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도 1등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 이건 아니겠더라고요.
7: 뭐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뭐 순위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정치 지도자가 누군가 뭐 그 정도로
4: 갤럽에서 하잖아요. 주관식으로 떠오른 사람 얘기해라.
7: 네.
4: 그런 게 훨씬 중요하죠.
5: 그렇죠.
4: 이렇게 오래 남아 있는데 대선이.
7: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1% 2% 막 이렇게 퍼센트가 좀 낮아가지고 참 요거
4: 그게
7: 재미로.
4: 맞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4년 남았는데
7: 그렇죠. 그게 맞기도 하죠.
4: 그게 맞는 겁니다.
7: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흐름이나 재미로 좀 봤으면 좋겠다.
4: 이게 청취율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속는 거 저는 참 싫은데 이걸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7: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
4: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계속 보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자료 구조를 이 데이터를
7: 작가님이 이거 써주셔가지고 해야 돼요.
4: 죄송합니다. 예.
7: 한동훈 대표 그래 3등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4: 1등 한 적도 있다니까. 그렇다 흥분하지 않아요. 조사 구조가 그런데 우리 네 명 이름 들어가면 그럼 4등 나오고 막 그래요.
7: 근데 이름 빠지면 좀 섭섭하고 그럴 것 같아.
4: 그러니까 이름 빼버린다고. 그 조사 회사가 이름을 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조국이 있었거든요.
6: 있었죠.
4: 그럼 뺀단 말이에요.
7: 이게 여기 보면은요, 강수영 변호사님.
5: 네.
7: 뭐 이게 전 국민 상대로 한 거니까 좀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김민석 19.8, 정청래 18.1, 이렇게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뭐 의미는 없겠지만 네. 이 결국에는 누가 큰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네요.
5: 저분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하면 또 약간 결과가 많이 달랐잖아요.
7: 달라죠.
5: 제가 방송 다녀보니까 국민의힘 측 패널 분들은 하나같이 정청래 대표 연임을 응원하더라고요. 한결 같아요. 네. 모든 분들이.
4: 아니, 이제
7: 민주당에서 네. 장동현 대표 화이팅
5: 비슷한
7: 하는
5: 것 같아요.
4: 비슷한 똑같죠.
5: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도 약간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뭐 전 국민 여론조사면.
7: 네. 네. 네. 하여튼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뭐 거취를 표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24일 날
6: 어차피 그렇죠. 출마를 하려면
7: 네. 네.
6: 안 하면 끝까지 갈 수도 있고
7: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네. 재밌는 얘기가 아이템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네.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직권남용 등 기타 혐의에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10: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1심에선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인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위증 혐의 유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40분 증언 가운데 술이 반입됐던 언급은 고작 1분이었다며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2: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증 자료를 분석해 앞서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9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2명은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장 지하 무단 침입 사건은 피의자 3명을 신원을 모두 특정해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소년 핸드볼 대표팀의 소지품을 수색해 수사를 받게 된 5명 중 3명을 특정해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취재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은 전원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통일교 의혹을 대부분 불기소로 마친 가운데 향후 합수본의 수사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4: 지난 1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
5: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면함 없이 오직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 합수본 출범에 불을 지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4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불기소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빈손으로 문을 닫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합수본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 전 간부들을 구속했습니다.

0: 했습니다. 출범 5달여 만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겁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심원지파 전 총무 등 3명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교단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입당 독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같은 집단 행동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종 배후로 꼽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등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여야 대표가 나란히 거취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가 정치 행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갈등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 허리를 굽혀 폴더 인사를 건넨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러나 국회에 돌아와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3: 아,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2: 친문계 인사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해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건데 당청 갈등 논란 속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하지만 정 대표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4: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5: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진 상황을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두 계명으로 제시한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역량을 총체적으로 사용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지성과 의지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신으로 삼는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베푸신 사랑을 통해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 사랑함에 변치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인데요. 역시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사랑을 하려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를 때 가족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전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선하심과 진리로 감싸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나라와 민족도 아버지의 손에 맡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과 땅, 땅 아래 있는 모든 악을 멸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여기서 달리면은 훤한 들판을 보고 멀리 멀리 달려야 되는데 한국에는 가니까 전부 빌딩 숲이에요. 이제 도시마다 다 개발이 다 돼서 거의 한국 사회가 더 개발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개발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도 불편함이 없고 또 전철은 계속해서 시골로 시골로 계속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아마 차 없는 세상 같아. 차 없어도 실컷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지요. 많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번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제가 미국 오고부터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한번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또 미국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흡사합니다. 저희들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돕고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해서 좀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돈 많이 벌어서 뭐 그걸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명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내용들이 우리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본문 속에 다 있습니다. 이제 6절까지는 거의 부정적인 단어들로만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려 그러면은 이 부정적인 단어가 훨씬 많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도 그렇고 한국 가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더더욱 더 그렇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 똑똑하고 좋은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뭐 돈 좀 더 벌어서 뭐 하겠어요? 또 뭐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 있어도 돌아서 보면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재앙을 만날 때에 거침없이 조금이라도 남한테 안 들켜갖고 집에 숨어 있었던 사람은 살아남았고 들켜갖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다행히 우리는 잘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남들한테 표 안 나게 그래서 병원 안 실려가서 살아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것이 내게 재앙이로다 하는 겁니다. 내한테 화로다 화로다 이게 재앙이지 뭐 특별한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행히 살아남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마다도 영적인 세계마다도 경쟁이 심해갖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욕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욕하고 목회자는 목회자 욕하고 성도는 성도 욕하고 재앙이 재앙이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제목인 겁니다. 재앙인 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내게 재앙인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게 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게 내게 재앙인 겁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적용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간 우리 삶이 하루도 살면 뭐하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노인의 시대가 되어져서 베이비 부모들이 전부 노인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요양원 사업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요양원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은 사람이 그만큼 죽어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와서도 요양원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까지도 한 분들도 많고 저도 가서 좀 고생을 해봤는데 멀쩡한 사람이 내일 되면 없어.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와 그걸 따라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그리워하면서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돌아서면 없어.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든 큰 교회 부목사든 아주 작은 교회 목사든 중앙교회 목사든 많은 사람들을 이번에 가서 만났지만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실망해서 힘을 잃어있다면 성도들은 더욱더 그할 것입니다. 어떤 상태냐? 여름에 실과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나무 열매가 달리면 처음에 열매가 딱 달렸다가 다른 것이 같이 한번 쭉 달렸다가 처음에 딱 달려가 톡 떨어지는 게 있으면 곧 먹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고른 나무 같다. 나무 열매 같다. 지금 세상이 고른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먹을 것도 없어. 그냥 달려갖고 제일 먼저 달려갖고 먹을 수도 없는 거 병들었는 거 이상하고 그냥 톡 떨어져 버립니다. 가서 오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걸 해보면 제일 먼저 달려가 제일 먼저 톡 떨어지는 거 이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요런 상태다. 요것을 재앙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 이런 상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 한 사람을 만나도 기분 좋은 얘기 없고 희망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저 사람 열매가 좋은 것 같아도 톡 떨어지는 열매 같습니다. 그래서 같다, 에이저, 영어식으로는 에이저라고 표현했어요. 뭐 같다, 뭐 같다, 뭐 같다, 뭐 같다. 또 그런데 열매가 다 달렸는데 마지막에 다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달려있는 열매 같아. 겨우 달려있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달린 건 따봐야 가치가 없는 거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프로리다 살 때에 저희 앞마당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나무 달리면 그 처음에 달리는 그 무화과나무 기다리고 기다려갖고 누가 먼저 요거 다 익었는데 덜 익었는데 아예 더 있어야 돼 며칠 더 있어야 요걸 기다리는데 누군가 와가 하나 딱 그걸 그놈을 따먹으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 같은 게 없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열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열매,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야, 이게 세상 이 정도야. 정말 우리는 무슨 말을 할때 에이즈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뭐 같아 같아 같아 금방 죽을 것 같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것 같아 2절에는 보면은 없다고 없다고 이 지구를 떠나라 이런 유행어도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것 Out of Words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를 떠나야 되겠어 아무것도 없어. 희망이 없어. 정직한 자도 없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서로 뜯어먹으려고 매복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거물을 쳐놓고 걸려들기만 들어라. 그러면 내가 요거 의해해볼 거야. 신앙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할것 없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는 이런 세상. 이걸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감정을 느꼈지만 한국 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감정을 뭐 정말로 머리가 띵해져 갖고 땀이 줄줄 흐를 만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니까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한도다. 방백은 재판자와 함께 뇌물을 구하며 큰 자들도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결합을 한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전부 다 이렇다는 사실을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사회도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자신을 던지고 몸을 던지면서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랩핑 업이라고 해서 랩. 뭐 이렇게 음식을 다 하고 끝에 가서 이렇게 랩으로 가서 뚫뚫 말잖아요. 세상이 뚫뚫 말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뚫뚫 말렸습니다. 뭐 어떻게 헤어나갈 길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똑같이 뚫뚫말이 하는 겁니다. 뚫뚫말이. 나도 거기서 뚫뚫말이가 안 되면 나도 못 살아나니까. 나도 거기 같이 뚫뚫 말리는 겁니다, 뭐. 방법 어디 있습니까? 뚫고 나와서, 헤쳐 나와서, 정의를 외칠 자들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자도 없고, 같이 가는 겁니다. 뚫뚫 말려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통탄할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3절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찔레 같다, 찔레 울타리 같다. 그런데 영어식 표현은 샬프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너무 샬프해서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빈틈이 없어. 금방에 가면 찔려 죽을 것 같아. 무슨 울타리가 있어서 그 울타리도 가보면 전부 찔레나무로 울타리를 다 해놔서 차라리 교회 안 오고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식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하는 곳인데 교회 갔더니 상처만 받는 그런 찔레 같아.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망하려면 이런 겁니다. 정말 샬프해 그 사람 앞에 가면 도대체 그 사람 옆에 가 기댈 수가 없어. 샬프합니다. 너무 날카롭습니다. 말이 먹히지를 않네. 너무 똑똑에 빠져가지고 어리숙한 사람이 없습니까? 도대체 너무 샬프한 거야. 이권을 따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좀 고생스럽고 좀 바보스럽고 그런 사람이 없어. 5절에도 보면 이건 참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너희는 친구들을 믿지 마라. 이웃도 의지하지 마라. 자기 아내도 믿지 마라. 그리고 입을 꾹 다물어라. Keep the mouth. 입 다물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버스 다섯 5절까지의 말씀 전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교회가 망하려면, 내 가정이 망하려면 입꾹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100%, 120%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견제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의 삶을 그것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망할 일이죠, 망할 일이죠.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세상. 선지자는 이런 멸망의 징조를 놓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가정 문제를 말했습니다. 엉망진창이다 이런 뜻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가정에 엉망진창인 것.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들과 아비와 가정의 엉망진창인 윤리사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흔한 것을 듣습니다. 과거에는 쉬쉬했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너무나 선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제는 상식인 사회가 됐습니다. 노인들이 살아가는 노인 아파트에도 살펴보면 그게 상식이야. 그렇게 사는 게 상식이야. 노인 아파트 처음 들어가서 저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런 곳에 살아야 되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노인 되면 괜찮을 줄 알더니 노인 되기는 더 엉망진창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시하며 삽니다. 이런 세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일들이 정말로 고착이 된다면 망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이렇다면 이거 하나라도 고쳐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장은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How about you?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How about you? 니는 어떤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요인이 6절까지 6가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험담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 놓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부부에서부터, 사업에서부터 나타나는 미래 세대의 열매들까지 모두 다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할 것이야. 그러면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실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셔. 그 말입니다. 다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실까요? 뚫뚫 말려서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반가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신설된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그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십몇 층씩 요즘은 한국이 다 그래지니까 보통 중산층 아파트 정도 되었는데요. 길가에요. 저 아이들 손목 잡고 학교 가는 등교하는 아이들 와글와글와글한 거요. 세상에 이런 천국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냐고. 젊은이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좋은 집, 높은 빌딩, 학군족 그런 것보다는 우리 체질에 맞는 적당한 곳, 우리가 살아갈 만한 적당한 곳,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서는 빌딩이 올라가고 비즈니스가 올라가고 그것이 망해가는 중입니다. 한 곳에서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살아가는 아파트촌에는 아이들이 와글와글하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정축공사를 하고 있었고, 내년이면 이 애들이 다 중학교를 가는데 다 타지로 이사를 가면 학부형들도 다 이사 갈거 아니냐. 그래서 그 동네에 중학교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떡하느냐? 다 이사 갈거 아니냐? 그래서 시군청에서 나서서 고등학교를 미리 땅을 사서 다른 학교에 쓰러져 가는 학교하고 합병을 해갖고 고등학교를 확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저작년 2년, 3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80%였다는 거예요. 50%, 60%.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2030 세대 아이들은 실업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보았다는 겁니다. 4050 세대들은 좀 욕하는 말로 집구석에 처박혀갖고 부모가 만들어놓은 이 재산 탐탐이 노리고 앉았고, 2030 세대는 이제 새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기 시작했고, 자세를 낮추기 시작했고, 눈높이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80%, 90%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눈높이만 낮추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업하는 일에 있었어도, 우리가 가정을 일깨운 데 있었어도, 한 눈높이만 낮추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과거에 잘못했을 때도 보고 계셨지만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교회들은 그저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마구마구 지금 쓸려져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시고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실천면을 가르쳐주고 있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속에는 마음도 있고 목숨도 있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내 육과 내 몸같이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본질에서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해서 그대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지 못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은 너를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본질을 다섯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첫째가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갖는 거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해요. 네 번째는 이해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깊은 사랑의 본질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구절에 사랑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아직까지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웃을 섬길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때 거짓 없는 봉사, 진실한 봉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거짓 없는 사랑은 꾸미지 말고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란 단어는 고대 헬라 시대 영국 배우였던 영국 배우 연기에서 유래한 그 말이에요. 즉 사랑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이선을 뜻하고 이선은 가면을 뜻합니다. 가면은 원래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입맞춤의 가면을 쓰면서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속임수요,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야 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이 말의 개념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변질되기가 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해요. 사랑은 조금 잘못되면은요 이선적 사랑으로 행위만 남고 결국은 그 의미는 상실하기가 쉬운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처음에 가졌던 동기를 끝까지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주는 사랑으로 출발했다가 도중에는 받기 위한 사랑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처음 먹었던 사랑의 순수한 동기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1853년 크리미아 전쟁 때 영국과 터키 연합군이 러시아와 싸우게 되었어요. 연합군이 부상병이 많이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호열절까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환자가 무려 1만 3천 명에 달하고 그 반수 이상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때 그 유명한 백의의 전사 나이팅게일이 34명의 간호원을 데리고 부상병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옷을 빨아주며 침상을 고쳐주고 있고 그들을 위로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나이팅게일은 밝은 미소로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특히 죽음의 경지에서 헤매는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여인입니다. 그때 부상병들이 이고동성으로 우리는 나이팅게일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만족한 마음으로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부상병은 자기 집에 보낸 편지에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저주의 소리가 가득한 병실이 그녀가 온 후로는 교회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거짓없는 사랑의 봉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줬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 돼야 해요. 처음 먹었던 마음이 천국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거부해버리고 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는 악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속하라 이 말은 매달리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던진 구원의 생명줄에 매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찬송가 214장의 사전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붙잡아야 우리는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절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10절 본문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고륙지친을 의미하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의 자매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만 해요. 여기에 우애는 친구의 우정이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목숨같이 서로 사랑했던 그런 친구의 우정을 우리는 우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경심이 따라야만 합니다. 존경이 없다면 그 사랑은 식은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업신여긴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구박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133편 1절에 1절과 3절에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열심을 품었다 이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가슴에 불이 있어야만 해요. 내 가슴에 불이 있어야 불을 주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고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열심을 품고 이 말은 성령이라는 뜻으로 퓨뉴마와 같이 물이 끓듯 열정적이다 이런 뜻을 뜻의 그 제호와 합쳐진 말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은 성공의 어머니예요. 미국의 사상가였던 에머슨은 열심 없이 성취된 이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공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이 열심에 있어요. 열심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믿다가도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뜨뜻 미지근한 적당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가 몰라요. 우리는 점점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이에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있는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모일지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나가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웠죠. 우리나라가 성경명에도 이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을 찾아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이 120석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막는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긴 자들은 복을 받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한 자본주의 원리예요. 부익부 빈익빈 그 원리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열심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남보다 앞서서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열심에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기 무덤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성이 있어야만 해요. 어느 자매가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건축원분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칠까 생각하다 그렇지 폐품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입던 옷 등 이런 것 저런 것을 몇 년 동안 모은 끝에 자기 딸은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저축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건축원금으로 드렸던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자매가 꿈을 꾸어요. 꿈에 전사가 오더니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꿈이에요. 야, 내가 드디어 천국을 구경하게 됐구나. 근데 천사가 그 자매 집이라고 안내해 준 곳을 가보니까 온통 다 폐품으로 지어진 집이었어요. 거지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분이 몹시 상해서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천국에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폐품으로 만든 거지 집도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천국의 집은 올려주는 재료로 짓는 것인데 당신은 온통 폐품만 올려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잠에서 벌떡 깼어요. 그리고 은행에 적금 통장도 있고 값비싼 보화도 있고 또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감춰두고 폐품을 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했던 자기의 교만과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기쁘게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폐품으로 짓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정성으로 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쓰다 남은 찌꺼기, 잘못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에는 3대 원리가 있어요. 바로 알고 깨닫는 거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되 힘써 알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에게 알 것은 알자입니다. 히브리의 원문의 뜻을 보면 보아서 확인하여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 교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아내를 압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안다고 하면 오랜 관계를 맺어서 서로 정이 깊은 정이 든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아내를 안다면 서로 정을 통한 관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누굴 안다 하면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 여호와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귐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관해서 직접 만나고 사귀어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열심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가슴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한 신앙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기 힘사라 말은 히브리어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을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냥감을 추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맹수의 재앙이라는 사자도요, 사냥감을 추적할 때는요, 25%밖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사냥감에게 쉽게 들키거나 사냥감을 잡기도 전에 사냥감이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성품이 필요해요. 하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사냥감을 포착했다면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냥감에 집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게 인내력이 필요해요.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면 바로 이러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신앙에는 첫째도 열심, 둘째도 열심, 셋째도 열심이다 그랬어요. 열심에는 잘못된 열심도 있어요. 가정주부가 도박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촌바람에 열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죠. 좋은데 열심히 있는 분이 있죠?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분, 공직에서 열심히 의무를 완수하는 분,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하고 이 열심이 바로 교회의 부흥은 물론 개인 신앙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대에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말은 무엇인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굉장히 짊어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고통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힘을 써서 해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저지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는 하되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서 봉사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봉사를 하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어려운 일 없이 태평세월만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환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남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뻐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 더 힘써하고 봉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는 너의 상이 큽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농부는 가을에 수확한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사업가는 사업의 번창을 바라보며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직장인은 진급의 소망 중에 열심히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고달퍼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시인은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없다가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에 길이 없었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마라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길을 열고 만들어 가는 것이 희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해요. 이웃을 도와주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친절과 도움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0: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너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18절에 나와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자는 칭찬을 받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섬기면은요, 반드시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도 있고 존경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거칠애나 계산적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악은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오직 선에 속하여 진리 안에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세상의 염려로 인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하며 한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날을 지키며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에서 그것을 공부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신 이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요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군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5장을 통해서는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카보드를 묵상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강력했던 임재의 구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장은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솔로몬 왕이 드리는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고 또 장엄한, 웅장한, 정말 간절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왕은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세운 삶의 건물들이 흔들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견고함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끌어당기는 영적 씨름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연결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은혜로 번역된 단어, 우리가 계속 반복돼서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헤세드입니다. 이건 친절하다, 다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장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죠. 우리가 이 이민의 땅에서 거친 광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 아니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오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은 거듭해서 요청하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안돼도 기도는 테필라라고 하죠. 기도 테필라, 심판하다, 중재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출발을 한 단어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상황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솔로몬 왕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18절에서 말씀하죠.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작은 종교 테두리 안에, 그 상자 안에 가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자신을 맡기고 들어가는 신비의 역사죠.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이 간절하게 반복해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외침은 기도가 인간의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하게 살 길이고 그 기도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필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힘주시고 일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6장 가운데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만일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거나 하늘이 닫히더라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슈부입니다. 슈부, 회개하다, 슈부, 회개의 본질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민 생활이 고난스럽죠. 가장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자녀와의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죠. 단절이 있고요. 상처가 생겼죠. 우리는 대개 이 모든 것들을 환경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환경의 변화보다 방향의 전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슈브, 슈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 모든 회복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져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승리한 자들을 또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그랬습니다. 이긴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걸어 나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후에 뒤에 남은 애굽 백성들은 흩어졌던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해져서 애굽 사람들이 수상이 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은 물에 침몰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물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져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가 불 가운데에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 셋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유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거기에다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7절입니다. 방백과 수령들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은 3장 29절,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태워 불태워 죽이려고 해서 불에다 넣었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태우지도 않고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만 절하고 또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한 사건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의 근원이 거룩한 데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 우리가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자유한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그것은 두 비유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가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태어난 자는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하는 사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약속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다. 예, 여기 하라 계집 아브라함의 계집종인 하라에게서 난 사람은 종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서 태어난 사라에서 태어난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종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업을 이룰 백성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보호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내 것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 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지금 누구를 죽였나요? 우리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옷을 지키고 거기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나서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기간이 약 한 4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대충 그것들이 또 어디에 모여있나 하니까 이건 뭐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다메섹에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다메섹에는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탄압하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진 길을 못 펴게 만들었어요. 지금 세대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예전에 사울 때를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록한 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막 할례자들이 그때 막 이게 비난을 하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육체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언어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왜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냐면은 사울이 가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뭐 잘못 믿었니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가 필요하냐고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복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게 있다니까요. 내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생활 중심이 하느님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율법을 믿고 있으면요 이 땅하고 율법이 여러분 생활 중심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여러분의 주님이냐는 거예요. 사울은요 여러분 험 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혈통, 율법, 할례 뭐 다 여러분 뭐 하나로도 성경에서 더더욱더 구약 성경에는 험 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갖추더라도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 안 죽였죠? 그 왜 예수를 죽였냐고요? 왜 용서가 안 되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죽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계속해서 10계명, 1계명을 막 외우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살려놓냐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야 될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의를 자꾸 안식으로 바꿔가지고 안식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여러분 안 죽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지 안 죽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서 어렵다라고 막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는 지가 하나님이래. 그럼 나는 니네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 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심심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을 것 없나,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율법을 하나도 흠이 없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용서받기 바랍니다. 우리 스데반은 왜 죽였나요? 오늘 보니까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데 정인 섰다 그랬는데 왜 죽였나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의 핍박 가운데 섰어요, 스데반같이 여러분 그 돌맞아 죽는 입장에 서고 싶어요? 안 서고 싶어요? 안 서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논리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돌 들고 있는데도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보니까 마라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나한테 돌 안 던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 우리는 죽였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는 자를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죽어된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 안 하면요, 여러분 예수 편에 선 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고 율법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싶고 주님한테도 칭찬받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결정한 때가 지금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도 지금 이 결정할 때가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오가 됐는데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빛 그러면요 여러분 얼른 뭐가 생각나요? 얼른 생각나기는 이 빛이잖아요, 이 빛. 그런데 여러분 논리가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탁 스위치를 넣으면요 빛이 켜졌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가라. 여러분 그래 물러가는 거요? 불이 탁 켜지면 어둠 자전기 물러가야 됩니다. 아니 이 빛하고 그 탱보다 더 밝은 빛이 탁 비추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와 더 큰 빛이네 그랬나요?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은 합동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빛이 팍 비쳤는데요 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똑같이 오늘하고 땅에 엎드려진 건 똑같이 기록에 뒀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받았니, 내가 예수를 만났니, 여러분들 표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한테 뭐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표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그거 여러분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의 빛을 받으면은 여러분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빛이 아니고 큰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다 알고 있는 설교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언제 만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메스 만났다 맞아요. 그러나 그 빛은요, 그 빛이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요, 하나님과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4년 전에 죽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예수가 안 죽었다니까, 살아계신다니까, 그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생각으로 못 받아들인다고요. 진짜 여러분 이 빛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빛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못 나오냐고요. 3장 19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가 와서 죄사함을 해준다 그래도 여러분이 어둠을 더 사랑해요. 어둠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요. 자꾸 들은 거로 이렇게 죽어 죽고 나 죄를 사해줬으니까 믿으라. 여러분 그게 믿어지간대요. 여러분 죄인인데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죄가 드러나든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빛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지금 그 빛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싫어해요. 사울이 바울이 딱 되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4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같이 전하지 않는 사람도 다 망한 자들끼리 노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을 안 받았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요, 그 생명 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목숨하고 생명을 자꾸 여러분 뒤바꾸는데 아닙니다. 목숨은 여러분의 육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명은 하느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요, 영의 생명이라는 거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요. 지금 여러분은 다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 좋아요. 그럼 아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아는 것 쪽으로 가야죠. 그냥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오면은요, 여러분 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한테 쓰게 들릴지 모르나 그 빛을 비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조명하고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걸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빛이 비춰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좀 잘못된 게 보이면요, 얼른 여러분 나오셔야 돼. 일단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꼬꾸라진 상태로 여러분 있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성으로 들어가랍니다. 제일 처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는 뭐하러 들어갔나요? 핍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나요? 예,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한테 뭐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를 때는요 절대 목적이 없이는 안 부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으로 지금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딱 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딱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7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 배운 것은 어디서 받았나요? 가말리엘한테 그 문안성 했을 때.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가 언제 받았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요. 그러면은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 유대교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 그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유대교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해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으면 내 조상의 유인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흠이 없어도 그냥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는요, 교회를 가야지 예수가 있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만날 텐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 뭐로 오나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찾아오신다니까. 스데반 때도 찾아오셨고요. 여러분 지금도 찾아오신다니까. 이 자리도 찾아오세요. 자꾸 그때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이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이때라. 여러분 오늘 진짜로 여러분 다 여러분 걸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5절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왜 예수께서 만나주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얼마나 예수와 고상한지, 야태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 내가 있는 지식, 내가 지은 율법,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은 뭐같이 버렸다고요?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좀 고상하게 성경대로 똥입니다. 근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으면 그 똥같이 버립니다.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 자꾸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을 뭐 풀어보려고 자꾸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자꾸만 그걸로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결코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는 그 속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어디 계시다고요? 오늘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러나서 창피할지 모르나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왜 계시가 필요하냐, 왜 택정함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가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 인간 내가 압니다. 그 인간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것만 머리에 남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랬어요. 왜 예수를 여러분 대화를 못하냐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요, 기도 막 하루 열심히 기도해요. 체로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막 열심히 기도해요. 자기 할 이야기 하면 하고 나서 가버려. 불떡이나 가버려. 막 떨긴 열심히 떨다 가버려. 그럼 예수님하고 대화할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주께서 아나니아한테 가라사대, 1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지금 그이가 한 행동, 뭐 예수 믿는 거 핍박이야, 그거 말고 그건 누가 택했다고요? 예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택했다는데 뭐 할 말 뭐 있어요? 여러분 할 말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제일 싫은 사람 누구예요? 제일 미운 사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미워하는 게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이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 오해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은혜다 그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고 그걸 어떻게 부르느냐. 에베소 1장 가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번역됐는데요,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야태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지켜야 되고 다 그걸 배워서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를요 자꾸 건물로 생각하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울한테 만났던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감히 사울한테 바울될 사람한테 아나니아가 뭐 집사든 이름도 없는 이 안수합니다. 그러고는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어디입니까? 예, 유다 집입니다. 그 가라고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앞에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 이게요 사울에게만 나타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형제 중에 예수 믿게 할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니까. 내가 막 열심히 덕으로 공으로 뭘 한다고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를 보내라는 거요. 아나니아가 먼저 다 받는다니까요. 그래 아나니아가 바울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안수해 주라는 거요. 예수가 안수해 주라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감히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 장례를 보았다면 그 유명한 주의 종이 될 사람한테 내가 손을 어떻게 댑니까? 서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받은 자가 나중자한테 안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안수해 줄 예수의 이름이라도 갖고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은요 여러분의 빛을 보고 죄를 깨닫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그 안수해 줄 사람한테 다 이야기했으니까 네가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가르쳐서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뭐 했다고요? 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의지 알아요. 성령 받고 싶은 마음 알아요. 거듭나고 싶은 마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바울한테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건데 아나니아가 와서 네한테 기도하면 네 눈 떠질 거야. 아니 예수가 주라며 지금 이 빛이 예수라며요 내 눈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고 여러분 빛을 받으려면 교회의 머리로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빛 대신 예수가 계신 곳이 아니면 여러분 담배색 지금 갔다고 여러분 성령 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와 계시가요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예수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거 절대 여러분 듣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을 아는 건 배우면 알아요. 여러분 들으면 아 그렇게 믿어야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아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아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기노스코라 그래요. 우리가 절대 눈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는요 성령은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다메섹의 역사 같은 그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역사가 여러분한테 일어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언제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0: 여러분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이 자꾸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 믿는 자를 판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되느냐?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사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저물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예수에 빠져가고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매여서 예수가 말하는 하늘나라를 못 가고 그냥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말씀 따라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 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 19세기 러시아의 문학을 대표하는 그 레프 톨스토이가 9살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날랐어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아주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이 경험으로 톨스토이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그 이 마음 또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은 이 초능력에 대해서 아주 잘 믿어요. 아이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친구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이 하나님께 이 초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약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 만약 나의 답답한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면, 하나님, 만약 나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만약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돼요. 필립 얀시가 1988년, 지금부터 35년 전에 Disappointed with God이라는 그 책을 출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 책이 한국에는 2000년, 23년 전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이 되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요. 한 여성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아기를 갖기를 너무너무 소원했어요. 근데 정말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를 얻게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새 생명을 얻은 기쁨도 잠시 곧바로 그 기쁨이 슬픔과 비탄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그 갓난아이, 태어난 갓난아이가 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선천성 기형에 걸린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는 데 좀 많은 시간과 병원비를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그 상황,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그래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의 그 손녀딸도요, 태어났는데 이 허파에 이 구멍이 나서 정말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리처드라고 한 젊은 신학생을 소개를 하게 돼요. 이 리처드라는 이 신학생이 몇 번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실망한 그 경험들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리처드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정말 행복한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헤어지려고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이렇게 별거를 하게 돼요. 이 리처드는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합쳐보려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부모님 사이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아주 열심을 해요. 근데 결국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말아요. 리처드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 사업장에 가서 이제 면접 보게 돼요. 사장과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사장이 자기 자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아, 너 고용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정작 그 사장이 뽑은 직원은 자격미달, 자기보다도 훨씬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고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그 학비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갚지는 못하다 보니까 빛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돼요. 경제적으로 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좀 어떠한 가정을 이룰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던 약혼녀부터 파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리처드는 깊은 절망감과 우울증에 빠져요. 자기 자신의 이제 신체까지 어려운 문제가 엄습해오게 돼요. 이런 가운데 정말 그가 겨우겨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절망이 절정에 도달하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시는데 두 가지 소식을 전해요. 하나는 불행한 소식, 또 하나는 기적의 소식이었어요. 먼저 목사님이 불행한 소식을 전해요. 아홉 명의 선교사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 비행기가 저 알래스카 오지에서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그 알래스카의 비행기가 떨어진 그 주에 또 다른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생존자가 있었어요. 그 생존자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그 간증을 하니까 온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돼요. 이 두 가지의 광고 소식을 들으면서 리처드는 왜 교회는, 목사님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의 간증은 듣지 않냐고, 저렇게 생존자의 간증만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리처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믿음의 도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간섭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세례요한의 상황이에요. 세례요한이 현재 당면한 큰 믿음의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상황.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자기 자신이 처형을 당해서 죽음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자 세례요한의 마음에 큰 흔들림이 생기게 돼요. 큰 신앙의 도전이 찾아오게 돼요. 세례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었고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는 저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였을 뿐인데 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사람들에게 시키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하였을 뿐인데 왜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내 자유가 박탈당하고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서야만 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망에 대해서 막 큰 도전이 오고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헤롯 왕이 부도덕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돼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인 아내, 처제죠. 처제 헤로디아를 정말 맞이하게 되고 부도덕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아주 책망을 해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옷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어떻게 배워? 아주 검소하게, 가난하게, 화려한 옷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그러한 옷을 입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자기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핍박과 감옥행, 이제 곧 다가올 사형 집행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례요한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커서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실 분들만 계셔요, 여기는.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렇게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그 마음의 깊은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세례요한은 믿고 또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선포했어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이 세례요한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지는 않겠는가? 그러한 소망도 한편에서는 있었어요. 자기의 친척인 예수. 자기가 6개월보다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요한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목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앞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세례요한은 듣고 보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고백해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이렇게 세례요한의 그 마음 깊은 한자리에는 무엇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대신 이 예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자유케 해주시진 않겠는가? 왜냐하면 메시아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일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셔, 많은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게 돼요. 그 소식을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로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혹시 건져내어 주시진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품고 제자들한테, 야,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라. 오실 그 이, 바로 메시아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린,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다른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면 메시아를 기도해야 됩니까? 여쭤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질문은 아닌 거예요. 의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현재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오는 그 당혹감, 그 갈등, 또 소망에 대한 그 표현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고 예수님 모여서 놀라운 기적, 치유,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니까 이제 뭐요? 아, 이제 메시아로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 로마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시겠구나. 이제 로마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는 견고하게 서 있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어요. 헤로 왕은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실망, 예수님에 대한 그 이 흔들림, 실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해야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요. 근데 내가 소망한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의 자리에 빠지게 돼요. 실망의 자리에 빠지게 돼요. 저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아, 너무너무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아가씨한테, 자매한테 가서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당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뜨겁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자매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가서 고백할 때 내가 확신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자매와 결혼하라고. 아, 그러고 나서 결혼하자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 자기는 기도하고 확신을 받았는데 그러면 자매가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결혼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싫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해줬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아,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여전사님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한 명에 뭐 우리 남자 우리 신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수없이 많은 우리 전사님들이 가서 다 응답받았대. 다 응답받았대. 다 응답받았대.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거,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실망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게 되어 있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좌절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고 실망의 자리에 있던 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세요? 아이고, 참 여태까지 뭐 믿었냐? 네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너무너무 나도 실망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말할보다도 먼저 행동으로서 응답해 주세요. 행동으로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잠깐만 있어. 내 옆에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게 돼요? 21절입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치유의 사역을 행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이 치유의 사적을 본 것을 다시 너의 선생인 세리유한테 가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2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들려주세요. 이사야서 26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빼놓고 주시오. 한 가지 빼놓고. 어떤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오셔서 해주실 그 일 중에 여기 보면 치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 귀머거리 맹인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는 주시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빼놓으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빼놓고 주시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면 아마 이런 일을 할 거야. 많은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 다 그들의 질병에서부터 치유해 주실 것이야. 근데 아직 메시아로서 완성하지 하지 못한 일이 있다. 온전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행하셔야 될, 이루셔야 될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유케 하는 일은 억압으로부터, 여기 보면 갇힌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주는 일,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그 심령을 자유케 하시는 일,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만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부분을 빼고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행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감옥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너무나 괴롭다고 실망감에 빠져있는 이 세례요한에게 좀 기다려달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그 영혼이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 라는 그 의문의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사명을 받고 저 남미로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돼요. 남미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6개월 된 아들이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죽게 돼요. 알 수 없는 정말 그 질병 인해서 6개월 된 아들을 잃게 돼요. 맥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두 아이를 얻게 돼요. 폐기와 조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둘 다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대요. 그래서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몸이 말라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침을 하고 하루에도 두 번씩 그 가슴에 있는 그 가래를 뱉어내게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조이라는 아이는 12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팩이라는 아이는 23살에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맥이라는 여인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고 그 마음에 정말 사무치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이처럼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차드라고 하는 그 청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괴로운 그 인생의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맥이라는 여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연속되어 일어난다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물질의 문제가 힘들다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결코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많이 경험했던 삶, 그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힌 그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를 당해요.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한 사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이 자리에 이 환경에 놓았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 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가치관의 이동과 동기의 순결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산상수훈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기독교 밖에서 다른 종교인들도 자주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것을 지표로까지 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종교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문자적인 superficial한 그 meaning 말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이 설교로 들어가는 마치 관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의 기초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의 그 진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복.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복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정말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싸움의 모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복. 문에 들어갈 때도 복이고 연등에도 복이고 뭐 그릇에도 복이고 이불에도 복이고 다 복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한국에 이 한자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처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십 년 전만 해도 한자 그 복복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만큼 복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요, 존재를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소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를 중요시해요. 과정, 그것보다도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 손에 소유가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그걸 결과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요, 과거에 아무리 뭘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현재로서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다 털린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blessing은요, 소유가 아니고 관계이고 그리고 존재입니다. 세상의 복이 having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복은 being이에요. 그리고 relationship입니다. 어떤 relationship일까요? 하나님과의 relationship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없으면은요, 그럼 불안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제 과거에 대재벌이었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우연의 결과로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복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대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멸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요, 우리는 유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 안으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딱 맺으면은요, 비록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그분 안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딱 들어간 이상은요, 그 관계는 내 쪽에서 사람 쪽에서 내가 그걸 끊어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쪽에서는 이 관계를요 절대로 끊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설사 부족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에 들을 수도 있고 물질도 가졌다가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인 복은요, 내가 하나님을 발로 차지 않고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컬오프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돼요. 할렐루야. 이게 근본적인 차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복은요 환경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복이고 아니면은 복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타 종교에서 무소유를 얘기를 합니다. 무소유 좋습니다. 얼마나 갖는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많은 세상에 그 트러블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차별이 있고 하면은 무소유를 주장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무소유로 어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예, 100번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무소유의 삶을 어떤 한 종교인이 정말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을 만큼 살다가 갔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릴레이션십이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코 무소유가 아니고 자기의 의의로 가득 찬 욕심으로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다가 몰아넣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 세상이 얘기하는 종교, 철학, 인생 철학, 무소유의 이런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소유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부추긴다거나 가난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유하게 사는 거. 왜? 하나님 자체가 부유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으로부터 6,7천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때에 지구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와이프를 만들어서 두 사람밖에 없을 때에 지금 지구가 지난 6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이 반복을 지난 6, 7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구에서 약 84억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쓰고 마시고 호흡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단 두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건 세상의 컨셉이니까 성경이 지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상태인 거 아니, 단순히 그냥 지갑이 얇은 상태 또는 지갑이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가난한 자다 얘기를 해요. 자, 그게 가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가난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원어에서 가난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처해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것에 적용을 해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적인 자기 무능함을 깨닫는 겁니다. 마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때를 따라서 시장하면은 예,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을 우리 몸에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호흡하고 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배고플 때 시장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예, 모든 이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돈이 없고 가난합니까?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입에 거미줄 안 칩니다. 아시죠? 예, 거미줄이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걷어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걷어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세요. 성경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구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움직이면서 예, 움직이셔야 돼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절대 여러분의 입에 누가 자갈을 물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돌아가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가.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람,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 있는 이러한 상태. 하나님이요, 어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잠잘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많은 부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도 나는 이러한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비 되는 다윗만큼 부요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요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기초, 경제력, 군사력, 이 모든 기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인 다윗 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인생을 살다가 좀 실수한 것도 한두 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서는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어느 정도 갈급했느냐? 어린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나서 지금 거의 죽어갈 만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배고파가지고 굶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부자는 마음이 가난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한마디로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철저히 비워낸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천국, 즉 예수님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즉 심령의 가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진짜 복이 되려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 예, 우리는 복을 항상 물질과 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물질, 이 물질이 영원하려면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 육체적으로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결코 유한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려면은요, 그 영원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으면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즉 구원받고 본어게이 된 크리스천들은 진정으로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복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의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영원한 복에 대한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전력이 악했던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지복, 예, 지극히 큰 복의 상태, 즉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죠. 자, 이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게 전부 다 period 다 끝나버릴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진짜 복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은 다 이 두 번째의 지극한 복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정말 좋은 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잘 들어가서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요, 이 복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면은 다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is the poor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Poor in the heart, 예,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조금씩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은 부유해지는 것에 마음을 치심치 말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해졌던 몸이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래도 아, 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힘이 없을 때는 교회밖에 갈 것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가난이 아니라 엄청난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부요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부요해졌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거 내 실력인가 내 것인가,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부요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을 쌓는 일에 이것이 사용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것을 내가 갈 때에 올 때에 적신으로 왔은즉 갈 때도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어찌 내 것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용하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도의 마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물질을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유의 문을 더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리를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베러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더 번개와 같은 어떠한 그런 섬광의 이런 놀라운 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부유하게 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조금만 부유해지면, 조금만 건강해지고, 조금만 올라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삶에 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기회로 전부 다.

0: 를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해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두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쌓아왔을 때에 하늘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영광이 있게 될 것인지는 지난번에 이 천국 비유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천국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두 발을 구름 위에서 살지 마세요. 발 밑에, 땅을 밟고 사셔야 돼요.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인가를 보고 오셨잖아요. 아니, 눈동자가 왜 전혀 견학도 안 해보신 분처럼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안 보셨어요? 보셨죠? 예. 보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아하, 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잘 되고 뭐 높이 올라가도 그런 거 신경 쓸거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거.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미국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세부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갈리바포 의장 등 이란 협상팀은 이미 스위스에 도착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명목 등으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에 들어갑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선 가스총을 갖고 있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5: 북중미 월드컵 1차전에서 일본과 비겼던 강호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1로 완파했습니다. 하루 휴식을 취한 홍명보호는 내일 32강 진출 운명에 걸린 남아공전을 위해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JD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문제에서의 진전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협상 구조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군은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앞서 19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은 이르면 오늘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5: 71일 만에 재개되는 두 나라 대표단의 회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합의 위반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언제 도착하는 건가요?
7: 네, 벤스 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른 오후에 스위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4시간 전쯤 워싱턴 DC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스위스 도착까지는 앞으로 4시간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협상은 현지 시간 21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됐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곳 시간으로 아침 7시나 8시 정도로 예상됩니다. 잠깐 쉬고 협상장에 나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이미 오늘 아침 스위스에 도착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종전회담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의 셰바즈 사리프 총리도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대표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지난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첫 회담 이후 71일 만입니다.
4: 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첫 회담인데요. 그런데 시작 전부터 무산 위기가 있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회담은 원래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때문에 이게 연기됐습니다. 회담 직전에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 80여 곳을 공습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서 이스라엘 군 4명이 숨지는 등 교전이 격화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이라는 양해각서 1조를 위반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8: آن چیزی که ما در این تفاهم‌نامه آوردیم اینه که نقضاتش بس هست چون خب قید حاکمیت لبنان آمده دیگه تمامیت ارضی لبنان آمده در
7: حاجمان اسرائیلن 미국이 서명한 협정에 관계없이 지옥문을 열겠다며 다음 날 또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종전 회담은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협의했다면서 이스라엘 군의 휴전을 명령하고 회담 재개의 토대가 겨우 마련됐습니다. 그렇지만 레바논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요구도 거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5: 네, 그럼 오늘 회담은 양해각서 합의문의 어떤 조항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까요?
7: 네, 이란은 당연히 이참에 레바논 문제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의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오늘 만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레바논 휴전 문제를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다루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레바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와 공격 중단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테고 이 미국은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연계해서 논의하려는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이란 핵 문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3천억 달러를 약속한 재건 기금의 구체적 내용이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출발하기 직전 이번 협상이 이틀 정도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대표들이 만나는 회담이 여러 차례 깊이 있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시로입니다.
4: 이틀 동안 호남을 돌며 연임설에 불을 지피던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입원 중인데 내용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당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도 본격화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먼저 민주당은 오늘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요?
9: 네,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싸움 과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뒤 호남 일정에만 집중하며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자 메시지를 내며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미묘한 기류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홍이 시달리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물론 장 대표 사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니라 쇄신파의 즉각 사퇴론과 당권파의 현체제 유지론 그리고 다수 의원들의 신중론은 여전히 당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장 대표는 퇴원의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당 등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지만 사실상 사퇴 압박이 선을 긋고 당권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4: 네,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9: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안까지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의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해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2차 기관 보고, 그리고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등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집중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벼르는 상황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이어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도 삿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특검이 먼저다라는 입장이라 국조특위는 여야 간 치열한 전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관위 외유출장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경원 기자, 합수본 수사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10: 네, 합수본은 주말에도 당시 투표 현장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우선 오늘까지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1차 참고인 조사를 끝내고 당일 투표소 행적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에 집중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수본 수사는 이르면 이번 주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태학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키고 직원 해외 출장지에 유명 휴양지가 포함되며 제기된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4: 네, 개표소 봉쇄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0: 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는 시위가 오늘로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고 곳곳에 모기장과 같은 텐트와 돗자리도 눈에 띕니다. 어제 내린 비로 시위 참가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주말처럼 오후와 저녁으로 갈수록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2시부터 예정된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경기장 봉쇄 장기화로 인근 경기장과 야외 무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에는 가스총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제지됐는데 경찰은 오늘도 기동대 경력을 배치해 현장 순찰과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4: 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11: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12: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조문을 정리하고
11: 헌법은 선거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재정권까지 각종 방어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정가의 보도로 쓰였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오부요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13: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이라든가.
11: 소쿠리 투표 사태 다음에인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합니다.
14: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에게 할 것이고
11: 결과는 선관위의 승리.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위상 덕분인지 소쿠리 투표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 아빠 찬스로 부정채용 논란이인 당사자는 파면은커녕 이후 승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했지만 또 한 번의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련법 개정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데요. 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5: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임명하셨습니다.
16: 인사하십시오.
15: 성기홍 수석은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입니다.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수를 임명하셨습니다. 김경자 수석은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입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에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입니다. 강건작 차장은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제3차장은 송기호 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안보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부,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와대 인사 개편 관련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좀 여러 명의 네, 이름이 호명이 되었는데요. 먼저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청 지휘부를 거쳤다는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국간부실 제1차장과 3차장 인사도 있었습니다. 제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 위원이 임명됐는데요. 전 육군 중장 출신이고요. 제3차장에는 송기호 현 국간부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보수석 자리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그리고 국간부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 위원, 3차장에 송기호 현 국간부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던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여서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6: 대북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12.3 비상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의혹으로 첫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내일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요?
17: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는데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도 나오죠?
17: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와 최재영 목사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이른바 나토 3종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가방, 이우한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간 매직 행위라며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일부 선물은 받은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 네, 종전을 선언하고 양해각서를 발의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호르무즈협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1: 그럼에도 미국과 이란 양측은 대면 협상을 앞두는 등 다시 한번 대화 테이블에 나섭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이란이 호르무즈협 재봉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과 이란이 이제 대화 국면은 좀 유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호르무즈협 재봉쇄를 한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2: 네, 어젯밤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란 쪽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0: 네.
2: 이란 측이 내건 조건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 양해각서 제1조, MOU 1조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 1조를 보면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 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도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레바논을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이 MOU를 위반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한 데는 미국의 어떤 묵인이라든가 승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우리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또 재봉쇄가 들어갔습니다만,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 중부사령부 쪽 입장에서는 뭐 55척 배가 또 통과했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약간 이제 협상을 앞두고서 약간 좀 기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 사이에서 어떤 공습 공격을 명분 삼아서 재봉쇄를 선언을 한 건데,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습을 가했고 또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2: 예.
1: 지금은 다행히 좀 보복이 멈춘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이스라엘은 또왜 공습에 나선 건가요?
2: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자신도 이제 당사자인데,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0: 네.
2: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베이루트도 공습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거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전 세계에 이제 각인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랬는데 잠깐도 이제 시간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먼저 헤즈볼라가 먼저 드론과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격으로 공습을 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승인하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라서 우리는, 자, 양해각서 1조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문제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업적인 적인 측면도 있는데, 헤즈볼라가는 이란의 또 대리 조직이고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MOU 1조를 보게 되면 그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헤즈볼라도 무장 해제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언론 자체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에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이 카드를 내밀어서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레바논은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레바논 철수하고 뭐 이런 조치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자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만큼 좀 이란도 헤즈볼라를 계속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이란이 계속해서 협상 과정에서 헤즈볼라를 이용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0: 네,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뭐 호르무즈협 재봉쇄를 선언을 한 건데,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50여 척이 좀 지나가기도 했고, 해협을 뭐 호르무즈협을 일단 미국에선 이란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협상에는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 건가요?
2: 만약에 이란이 원래는 지금 이란이 어떤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서 기뢰도 제거하고 30일 안에 해협 재개방 같은 것을 MOU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란이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이 계속 재봉쇄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상당 부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을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보험, 운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이란이 예전처럼 중국에 헐값으로 팔지 않고 우선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팔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 지금 호흡기를 달아준 거예요, 미국 쪽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이렇게 나오면 이란 다시 해상 역봉쇄하면은 똑같이 이란도 곤란하게 처하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판을 지금 이제 협상 판을 간신히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판을 이제 결렬되지 않기 위해서 양쪽 간에 지금 양보를 하는 모양새인데, 이란 쪽이 조금 더 자신들이 어떤 여기까지 오기까지 더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미국 쪽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조금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MOU 1조부터 해서 호르무즈까지 지금 카드를 지금 압박 카드를 좀 제시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 카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측 주도로 호르무즈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네. 엄포를 놨는데 다시 한번 또 트럼프 대통령 번역기를 돌려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저는 그러니까 이란 지금 좀 압박하려면 이란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협상 최대한 타결하는 쪽으로 이란이 좀 자세를 보이라고 압박하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좀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란 쪽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걸프 국가들을 지킬 것이고 뭐 자유항의 원칙 지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또 뭐 통행료를 받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또 비즈니스맨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통행료 얘기가 나오고 이란 쪽은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 60일 이후에도 모르긴 하지만 자세히 또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국제법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란은 오만과 협의하고 하지만 주변국들과 주권과 권리를 고려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이라면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이제 보장되어야 하니까 해서 저는 이란이 계속해서 뭐 통행료 아니면 뭐 수수료라는 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지금 제5함대 바레인에 있고요. 카타르에도 공군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자신들의 군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100번 양보해서 그럼 오만과 이란이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통행료를 받도록 해라고 한다고 쳐도 최종 규정의 1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해각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승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통과되기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서로 간에 지금 기싸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서로 안건으로 올리는 거라고 좀 볼 수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양국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압박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6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시사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2: 가능성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7월과 8월 고비를 넘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7월 달에 되게 되면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비축유 같은 것을 풀어서 지금 가격을 최대한 좀 안정시키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나 미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 비축유가 이제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이잖아요. 여름이라서. 네. 그러면은 이 고비를 좀 넘겨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일간 어떻게 보면 미국도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란도 제가 봤을 때 과연 가장 중요한 건 핵 문제긴 한데 네.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도 그렇고 7월, 8월 좀 시간을 버는 측면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MOU를 보게 되면 미국이 주변 지역에서 즉각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철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 합의 가능성을 떠나서 우선은 계속해서 미군을 주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8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의 협의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이란은 협상을 연장한다면 계속해서 석유 수입을 얻어서 좋고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유가 관리, 물가 관리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그것 때문인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도 그러면 군사작전을 할 때는 조금 더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겠죠. 선택의 폭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8월도 지켜보고 아마 10월, 11월까지도 이란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협상이 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요. 예. 조금 길게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양측이 장기전을 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인데 그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그 보험 수수료의 경우에 이란이 또 그 미국과의 MOU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선박에게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보험 수수료 또 보험료 좀 단어의 차이가 미묘한 것 같습니다.
2: 단어의 차이가 미묘한데요. 원래 이 양해각서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오해가 여지가 충분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해줬다면 또 이란이 또 이 협상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상당 양측 간에 상당히 모호하게 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마치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지금 이 양해각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란에게 60일만 자유 항행되고 이란 입주일 이후에 이란이 완전히 그 주권을 갖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이후에 국제법이라든가 주변 국가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네. 최종 합의가 될 경우를 이제 고려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최종 합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국들이 예를 들어서 이란과 오만이 우리가 여기부터 통행료 받을 때 할 때 주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받도록 우리가 응원할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합의가 될 이 부분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만 보더라도 최종 합의가 나올 가능성 낮고 이제 이란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양보, 그러니까 없던 권리를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보하라. 뭐 그런 식으로 협상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이런 카드로 전 쓰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양해각서에 보면은 60일 동안 요금 징수 없을 거라고는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60일이 지나면 받겠다 이런 명분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이제 명분을 이란은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좀 나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얼마 전에 G7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뭐 마크롱도 이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프랑스 대통령도. 그동안에 뭐 나토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도 그렇고 뭐 드론과 미사일 단위는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뭐 기뢰 작업이라는 거 못하겠다. 물론 기뢰 작업도 이란 측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란 측이 과연 기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란이 자신들이 기뢰를 어디에 제대로 하는지도 저는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좀 나설 필요도 있는데 뭐 이란이 이거 당연히 맞겠죠. 우리가 주권인데 국제사회가 왜 들어오냐 하지만 우선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해서 뭔가 자유항의 원칙을 기치로 해서 좀 국제사회가 좀 다국적으로 좀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 좀 압박을 넣는 단계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좀 24척의 선박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기뢰 작업 같은 것에서 우리도 뭐 다국적 함대 같은 것을 만든다면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이란과도 채널을 유지하면서 24척의 우리 배들 빨리 지금 60일 안에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양자 좀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국제사회가 이것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정말 항해의 자유, 정말 국제 해양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 총리에 대한 압박도 좀 높이고 네. 있습니다. 당장은 뭐 관계는 좋다 하지만 뭐 총리를 뭐 그만할 수 있다? 뭐 좀 위협을 하는 그런 네. 뉘앙스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당장 가을 총선을 앞두고 네. 있어서 그걸 고려하면 뭐 레바논과 다시 좀 뭐 공격을 이어간다든가 네. 좀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2: 네타냐후 총리는 우선 계속해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군사적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어떤 지원 없이 군사행동, 예, 작전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네타냐후 총리가 문제가 많긴 한데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라 정권이 교체돼서 다른 사람이 총리가 앉혔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바뀔 것인가? 오히려 더 이란에 대한 체제 전환 촉구하고 있고 헤즈볼라를 더 소탕하겠다. 더 강력한 입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기에 네타냐후를 이긴다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정치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네타냐후가 실각을 한다 쳐도 다음 총리가 돼도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헤즈볼라라든가 이란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립하냐가 문제일 텐데 이란은 계속해서 이걸 노리겠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 협상 못 나오겠다면서 계속 협상에서 자신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같은 걸 요 이스라엘을 문제를 들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사이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란은 그걸 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진박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큰 노선은 좀 변화는 없을 거라 보고 이란은 하여튼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뭐 갈라서지는 완전 의절하지까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계속해서 관계 악화를 노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종전 합의의 이제 초기에 나오는 금융 뭐 유인책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협상 이전부터 이미 그 협상 단장인 모하메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랑 이란 중앙은행 총장 미리 카타르에 가서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승인만 내린다면은 이건 인도주의적 자금으로서 일단 이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도주의적인 자금으로 쓰일지 아니면 뭐 용도 같은 것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뭐 이란이 전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 물론 이제 우리 돈도 들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카타르. 여러 국가의 동결 자금들이 있습니다만 카타르에 있는 것 $120가 풀기에는 가장 좋고 이란이 지금 이거 먼저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이제 협상이 이제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협상하면서 서명 즉시 서명이 이제 된 상태고 협상 들어가면서 미국이 $120을 과연 줄지 안 줄지 여기서 일단 처음에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정작 이번 전쟁으로 피해보는 건 미국 국민이라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미국인들이 이번 전쟁으로 부담해야 돈을 해야 하는 돈이 $1,320, 그러니까 2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전체 이란 동결 자금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이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미국이 전비도 많이 썼고요. 또 그것은 이제 미국 세금으로 나간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 세금은 나가지 않는다. 무슨 전비는 빼고 이란의 이번에 뭐 제재 해제라든가 동결 자산 해제는 원래 이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미국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17를 현찰로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르다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17도 이란이 예전에 팔레비 왕정 시절에 미국에 무기를 사려고 이제 예금해 뒀던 돈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자가 붙으면서 $17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이란 돈이긴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뭐 추후에 나올 얘기 합니다만 뭐 이제 뭐 재건 기금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미국 돈은 아니고 동결 자금 같은 것들은 뭐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번 전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군사비 같은 걸 많이 썼죠. 이런 부분은 미국 국민들의 어떤 세금의 어떤 부담인 측면이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0: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란 재건 기금도 잠깐 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동맹국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돈은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금 압박이 들어오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2: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이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거든요.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경우에 이것도 미국의 허가와 어떤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한 면제와 승인이 있을 경우에 이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3,000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게 조건부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 우선 이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처음에 돈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협상을 결렬시키는 쪽으로 가면서 핵 주권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끌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국이 이렇게 지금 당근책을 내놓은 대로 핵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3,000을 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건부입니다. 최종 합의가 될 경우에 이제 $3,000 기금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저는 우선 주변 국가들 위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경우 국가들은 이란을 지금 뭐 전쟁으로 다시 하기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돈을 주고 평화를 산다는 차원에서 아마도 이들 국가들이 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 보고요. 이미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이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으로서 미국의 1조 $2,000에 해당되는 경제 협력을 합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확실하게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투자 보장 같은 것도. 만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5년처럼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협상을 깬다거나 해서 우리가 철수해야 되는 경우가 위험 부담도 있고요. 반대로 들어갔다가 이란 정부에서 이거 갑자기 우리 태도가 바뀌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되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3,000 들어간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뭐 부담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란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재건 중동 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미국과 이란 정부로부터의 안전 보장책이 있지 않고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에 도착을 해 있고 이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이른 오후에 스위스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빠르면 오늘쯤에 그 대면 협상이 열릴 텐데 가장 주목하시는 변수 하나를 꼽는다면요?
2: 변수를 뽑는다면은 양측 간에 오늘은 뭐 입장차만 확인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서로 악수하는 장면 같은 거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월 4일 날에 전 지도자였죠. 알리 하멘의 장례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 분위기이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주목해 봐야 할 변수 우선 협상과 별개로 7월 4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 하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스타바 하멘의 지금까지 은둔하고 있는데요.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번에 이 협의안 같은 거 MOU 보게 되면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 내지는 파격적인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제는 이제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이번에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주목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란 안에서는. 그럼 이란 국내 안에서 이 사람 질투하는 사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서도 협상을 지지하는 쪽과 협상을 반대하는 쪽 사이에서 어떻게 또 힘의 균형이 또 바뀌는지 그것까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모스타바 등장 여부, 이란 내 국내 정치 변화, 이것을 저는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남아공과의 3차전을 앞두고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1: 이제 내일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로 이동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2: 네, 스포츠부입니다.
0: 네, 축구대표팀이 오늘은 훈련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요?
2: 네, 대표팀 멕시코 시간으로 어제 오전 훈련을 마치고 1박 2일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쉬다가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한국 시간 정오까지 호텔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난 체코전과 같은 일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만 8개 나라가 참가하면서 조별 예선의 경우에 경기 중간에 비는 날이 일주일 정도가 되는데요. 축구협회가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표팀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대표팀 멘탈 코치인 한덕현 교수는 오랜 기간 집단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어떤 대회보다도 길기 때문에 이게 또 혈기왕성한 이 젊은 남자 선수들이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선수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좀 선수들한테 본인의 시간이나 본인의 생각을 많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휴식을 취한 대표팀이 내일 3차전 열리는 몬테레이로 이동한다고요?
2: 네, 대표팀은 내일 결전지인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베이스 캠프 과달라하라에서 650km 정도 떨어진 이 북쪽에 위치한 도시고요.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해발 고도가 540m 정도로 고지대는 아닌데 문제는 더위입니다. 과달라하라보다 평균 섭씨 4, 5도 정도가 높아서 낮에는 30도 중후반까지 올라가고요. 경기가 열리는 저녁에도 한 28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표팀은 사흘 동안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섭니다. 우리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에 남아공을 상대하는데요. 이기거나 비기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고요. 패하면 같은 시간에 열리는 멕시코와 체코의 경기를 보고 3위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또 다른 조의 3위 팀들과도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의 스포츠통계업체 옵타는 우리나라가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확률을 91%로 분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4: 지금 저희가 두 경기를 남아공을 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뭐 스피드적인 측면도 그렇고 피지컬적인 측면도 좋은 면이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될것 같고 저희는 좀더더 플레이를 좀 조직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도 살펴볼 텐데요. 이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에 일본이 속해 있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꺾었다고요.
2: 네, 네덜란드가 1차전에서는 일본과 2대2로 비겼는데요. 같은 유럽의 스웨덴을 상대로는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했는데, 브라이언 브로비와 코디 학포가 나란히 두 골씩을 책임졌습니다. 스웨덴은 1차전에서 튀니지에 5대1 대승을 했는데,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일본과 튀니지의 경기 결과도 궁금해졌고요. 2조에선 독일이 2연승을 거두고 32강을 확정했습니다. 독일이 조별 예선을 통과한 건 12년 만입니다.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에서 코티디부아르의 2대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교체로 나온 이 운다프 선수가 후반 23분과 또 추가 시간에 동점과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전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낚시꾼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비바람 피해 상황을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하천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 있고 소방관이 다가가 구조를 시도합니다. 새벽 6시쯤 충남 아산 곡조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많은 비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이용해 낚시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17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강릉에서는 강릉항 진입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인도 쪽으로 떨어져 있고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상태로 매달린 간판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 부산 감전동과 거제동에서 이 같은 간판 추락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소방관들이 안전조치했습니다. 부산 가야동에서는 오피스텔 외장재가 바람을 이기지 못해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와 차량을 덮치는 사고 등 19건의 신고가 부산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방풍린과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잘라낼 때까지 통행차질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0: 전국에 제법 많은 비가 내렸지만 기상청이 공식적인 여름 장마 시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까지 발생했는데 본격적인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은 기자입니다.
6: 전국에 마치 장마가 시작된 듯 제법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동해안에는 한때 호우경보 속에 150mm가 넘는 비가 집중됐고 남해안과 내륙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정체전선 영향에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며 강수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번 비가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 21일 이후 다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여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를 장마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 진짜 변수는 먼 남해상에서 발생한 7호 태풍 메칼라입니다. 아직은 약한 태풍이지만 점차 북상하면서 강도 3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후반에는 타이완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오는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까지 맞물려 정체전선의 북상 위치와 발달 정도가 매우 유동적일 걸로 보입니다.
8: 현재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해서 북서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와 북쪽의 찬 공기, 정체전선의 위치 등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6: 기상청은 태풍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향후 장마 강수 지역과 시점이 크게 변할 수 있다며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와 약속한 대미 투자를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습니다. 1호 프로젝트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고환율이 속도 조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시행과 함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 집행과 관리를 맡습니다.
10: 에너지 조선 등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하반기 발표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가 꼽힙니다.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전력 인프라,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정부는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9: 전문가들은 원전 분야가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12: 미국에는 원전 기술, 건설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는 좀 뒤져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파견시킬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0: 이승은입니다.
1: 미국 뉴욕에서 열린 예술 관련 행사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트 마케팅을 통해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고소득층의 취향 저격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 미국 뉴욕 내 갤러리 밀집 지역인 첼시의 한국 기업 전시장에서 20세기 대중문화의 전설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 특별전이 한창입니다.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마릴린 먼로는 평범한 여성 노마진이 영화계 권력에 맞선 사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 Marilyn was all about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for us that really felt like a perfect synergy to work with Ted and the team here at Genesis House.
2: 한국 기업들은 브랜드와 예술을 접목한 아트 마케팅으로 미국 내 고급 소비자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4: We sponsor LACMA, the LA County Museum, and then we also sponsor the Met. We're in London as well, but the arts are very important to Genesis because we feel the arts are a global language.
2: 현대 미술의 메카인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도 고급 브랜드인 휴고보스와 체결했던 파트너십을 2022년부터는 한국 기업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뤄낸 예술가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미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트레버 페글렌이 수상했습니다.
5: My hope is that by having this type of practice validated through an award such as the LG one, it can give other artists permission to expand the scope.
2: 선진국 대기업의 전유물이던 아트 마케팅에 뛰어든 건 그만큼 우리 기업의 체급이 커졌음을 뜻합니다. 흥미로운 건 가성비가 괜찮다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씀씀이가 큰 미국 고소득 소비층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 후원에 나선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사회 공헌을 넘어 최고급 브랜드로 안착하기 위해 문화와 취향을 파는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 충북 청주에 있는 발굴 조사 현장에서 고려시대 사찰의 대표 석탑인 청석탑의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폐 사찰터에서 청석탑 조각이 발견된 건 국내선 처음인데 직지를 찍어낸 흥덕사지와의 관련성을 살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7: 푸른빛을 띤 돌 주변으로 울퉁불퉁한 모양들이 조각돼 있습니다. 충북 청주 운천 근린공원 유적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청석탑의 일부입니다. 청석탑은 푸른빛이 도는 돌을 얇게 다듬어 층층이 쌓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다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을 이뤘던 조각들이 사찰 건물터와 함께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8: 청석탑의 상층부를 이루는 장식품인 부재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 청석탑의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7: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폐사찰터 발굴 조사에서 청석탑의 조각들이 발견된 것은 국내에선 첫 사례입니다. 청석탑 조각과 함께 청자류와 청동 제품 등도 출토돼 고려 당시 청주 지역의 불교 문화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특히 금속 활자본 직지를 찍어낸 흥덕사지와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 청석탑 부재를 확인함으로써 이곳이 사찰터라는 것, 사찰 건물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건물지의 성격도 흥덕사지와 관련된 중요한 건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7: 청주시는 유적 보존 방안 마련과 함께 시민들이 조사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개 행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6: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가 500만 관객을 뛰어넘으며 흥행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대작들의 연이은 부진 속에 오랜만에 관객의 선택을 받은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0: 영화 보기 전에 워밍업 좀 하시라고 친구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11: 영화 속 좀비들이 영화관에 직접 등장하자 깜짝 놀란 관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영화 군체가 우리 블록버스터 작품으로는 오랜만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12: 군체!
11: 왕과 사는 남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C.S. 루이스의 Surprised by Joy, 우리말로는 예기치 못한 기쁨. 그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치열하게 다투가던 내면의 싸움 속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격을 써낸 책이어서 진리를 알고 싶은데 찾지 못했더니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선가 각자 예기치 못했던 이 구원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룬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어디를 봐도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긴 수염을 늘어뜨리시고 인자한 얼굴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실제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표현한 글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셨고 그 택한 사람과 대화하신 하나님이셨다. 또 하나님은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록 속에서 만납니다. 알 수 없는 모양이신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문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어떤 형체로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로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권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좋으세요? 작으세요? 전라도 사투리를 쓰세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세요?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무리 찾아다녀 보셔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강의실에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났다고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체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일단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 말씀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보게 되면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얘기하는 이 상자를, 그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읽어주신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어디서? 성막 들어가, 성소 들어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 그곳에서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서? 법궤 위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 만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 잃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찾지? 자, 이 언약궤, 법궤 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그룹, 천사의 모양 사이에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 마주보고 있는데 요 사이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디야? 이거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만나는데 이곳을 뭐라고 성경은 이름을 붙였냐면 시은소, 시은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속죄소라고 이 뚜껑 이름을 정했어요. 속죄소,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장소. 시은좌라는 것은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장소, 보혈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이 법궤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오늘날 우리는 법궤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이게 법궤구나, 아, 이렇게 생긴 천사들 사이에 아, 요 자리구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딜 가야 되지요?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소 이름이 뭐예요? 시은소, 속죄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만날 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긴 수염을 흩날리며 나타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셨어요. 신약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모든 예배에 모든 사람은 두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서 육체는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한 무리, 그러나 깨어있는 영성으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특별한 은사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막 가르쳤어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된 이후에 방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체험이 필요한데 경험을 원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의 은혜를 한번 주셨어요. 한동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지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종교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떤 법도를 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공간에 불러들여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위에 계신 분이세요. 온 자연 만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어떤 실체 형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시냐?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돼지도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천지만물의 유일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진숙이라는 작곡가가 이러한 가사로 믿음의 이야기를 노래했어요.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이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인가? 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질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얘기가 정말일까? 눈을 감고 뭘 어떻게 본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거지? 오래전 이러한 설명을 목사님들로부터, 부흥 강사로부터, 전사님으로부터 배우고 들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도해 주러 오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오시면은 붙잡고 막 기도를 해 주세요.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안수 기도하는데 안찰 기도를 하셨어요. 안찰은 몸을 막 누면서 하는 거예요. 감기 좀 들어도 애들 괜찮아요? 하고 들어오시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기도해 주고 몇 번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줄 알았어요.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을 막 간지러우면서 그냥 막 간지러워 죽겠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죽을 뻔했었어요. 또 40일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한 그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는 그냥 올인 하는 분이었어요. 전도하고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을 가져오는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속에서 반발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더러운 생각,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권사님이나 그러한 목사님을 볼 때 한편에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그래서 아마 반발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 설교들을 들으면서 저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은혜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정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서 데모 때문에 학교 문은 닫고 그 당시에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죄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요즘도 저는 그 죄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살인죄, 간음죄, 사기, 이런 건 안 했는데 그 뒤에 수근수근 되는 죄, 수근수근 되는 것도 사형에 처할 죄라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더라. 벗어날 방법이 없더라. 여러분 수근수근 되셨잖아요. 김 집사에게 하셨죠? 이 집사에게 하셨죠? 그것도 사람 죽인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지나서 3장, 5장 들어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한쪽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순식간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지성적으로 또 이지적으로 또 어떤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잘 정돈된 틀을 갖고 나의 신앙을 좀 더 고상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깨끗하고 성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도 마음 안에서는 한동안 정말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는 게 정말일까? 하나님은 만나 주시나?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서 공부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정돈이 되었고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 믿음 공부는 했지만 제게 오늘날 갖고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제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저의 간증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일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아직도 고민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질문해야 돼요.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내 이성적, 경험적 만남이 아직까지 없었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선포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할 때 이 선포를 통해서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내려놓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고 보라는 말씀, 믿으라는 말씀을 좀 무식해 보여도 그 순수한 믿음의 가르침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주일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코미디언으로서 남긴 이 한마디 때문에 나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따지냐 그랬잖아요. 와, 이분의 이 한마디 따지냐? 이게 어떤 철학 교수에게도 어떤 박사님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 육체의 눈이나 귀라는 신체 기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루아흐 호흡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함께 빚어서 만들어 놓으신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영, 이 영혼과 육신, 육체만 만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바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육체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성이 판단이 안 돼서 내 이성적으로 이건 안 믿어진다고? 나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 내가 경험하면 믿지. 아니에요. 확인하고 확증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주일날 나와 앉아 있으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입을 열어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포할 때에 우리의 선포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드디어 영의 눈이 열려서 짠하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감격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영의 눈이 뜨여져서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도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그렇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두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말씀 준비를 내가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닦여져 가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마침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하게 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그렇구나 알아지게 되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죄소 뚜껑 만드는 이야기가 간단히 언급되어 있죠.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인 거예요. 금 한 덩어리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기초가 된 말씀 위에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성이 되게 해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성전은 들어가면 마당 뜰이 있어요. 뜰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여기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속죄소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예복을 입고 여기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규례, 교회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규범, 도덕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게 예복인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지성소에 들어가는 출입 허가입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성결함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나의 거룩함이 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가, 죄가 씻김 받았는가, 네가 성결한가 라는 질문에 내가 네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질문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거룩하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 나는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거룩과 정결함을 통해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먼저 거룩하냐, 교회가 거룩하냐, 교회가 성결하냐, 죄를 씻었는가, 그 죄는 수근수근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삶 속에서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는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매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기술의 발전과 또 서로 연결되는 미디어의 발전, 사람들을 더 잘 소통하게 해줄까요? 안타깝게도 소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이버 래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현장, 뭐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현장에 제일 먼저 뭐랄까요, 중계 카메라처럼 달려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알려내는 역할을 하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현실을 조금 더 왜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특히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왜곡하는 경우에는 심각하죠. 이 문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디어 연구자이시고요. 이 부분을 오랫동안 지적해 오신 분입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1: 미디어가 즐겁고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부터 무서운 공간이 됐습니다. 요즘은 뭐 시위 현장에서 얼굴 막 찍혀서 지금 고소를 진행 중인 뭐 경찰관이나 기자들도 있고요. 이 사이버 래커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예, 저도 뭐 신문방송학과에 있으니까 참 이게 찝찝하기도 하고 참 수업할 때도 뭔가 질문 나오고 좀 그러는데요.
1: 네.
2: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디어는 중립적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순기능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많이 누리는 거고.
1: 네.
2: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정적 기능들, 뭐 역할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2: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삐져나온 게 그 사이버 레카라는 거고요. 그 사이버 레카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뭐 얼마 전에 그 뭐 사법적인 어떤 그 판단도 있었고 지금.
1: 네.
2: 이제 그 구속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1: 예.
2: 이번이 조금 새롭게 좀 느껴진 것은.
1: 네.
2: 굉장히 걱정된다고 생각된 것은 뭐 두 가지 지점일 텐데요. 첫 번째는 아 굉장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 돼버렸구나.
1: 아.
2: 이게 어느덧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사법적 지체가 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2: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될 법이 없대거나 아니면 뭔가 규정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치와 관련해서 뭔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면서 있어야 될 법이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예. 와중에 이런 배경들이 뭔가 그 최근에 이런 괴물들을 좀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예.
2: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참 그 쉽게 없어지지 않겠구나. 돈이 이렇게 많이 벌리는데 그런 걸 좀 실체를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옛날에는 뭔가 가짜 뉴스라 그러면은 우리의 역할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 끝났지 않습니까?
1: 네.
2: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1: 예.
2: 뭔가 팩트 체크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각 언론사도 다 갖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1: 근데 맞습니다.
2: 지금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분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그걸 의미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1: 예.
2: 이제는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 진짜처럼 조작을 한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이런 난감함에 빠진 거죠. 그러면
1: 예.
2: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 진짜와 가짜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지켜온 가치 아닙니까?
1: 예.
2: 근데 참 이번 사건이 물꼬를 텄구나. 이제는 그것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1: 예.
2: 어떤 일부의 대중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걸 구분하려 노력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이분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가치 판단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 AI로 조작하거나 혹은 다양한 미디어를 왜곡해서 가짜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알고 있을 거예요. 생산자와 판매자들도요. 물론 뭐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거든요. 돈. 이게 결국은 일부러 가짜인 걸 알면서도 혹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건 돈 때문인가요?
2: 저는 지금 우리가 그 비난하고 있는 그분만의 역할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중들이 이게 이제 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1: 예.
2: 그리고 그 한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조작인 거를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1: 예.
2: 아, 설마 이거겠어라고 하지만 일단 재밌고
1: 네.
2: 그다음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나는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뭐 쇼츠 같은 걸로 막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1: 맞습니다.
2: 그리고 가끔은 생활이 좀 힘드니까 뭔가 그 굉장히 자극적이고 엽기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또 듣고 싶은 욕구도 있고
1: 예.
2: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뭔가 혐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혐오
2: 제가
1: 비즈니스.
2: 어디서 읽었는데
1: 네.
2: 그 공감보다 분노가 더 강력하대요. 알고리즘에서는.
1: 뉴스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수님. 나쁜 뉴스가 더 잘 팔려요. 네.
2: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면
1: 네.
2: 이게 내가 얻는 게 많을까 잃는 게 많을까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1: 네.
2: 제가 뭐 성선설 성악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2: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강력한 어떤 그 무기가 돼요. 돈을
1: 네.
2: 벌 수 있는. 그러면 그냥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전부 다 알 수 없죠.
1: 예.
2: 플랫폼에. 근데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한번 좀 치우치고 그다음에
1: 네.
2: 뭔가 공존보다는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컨텐츠가 뭔가 잘 타고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1: 네.
2: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도 아마 헷갈리겠죠.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돈 벌리니까.
1: 네.
2: 그리고 일반 대중은 또 그거를 뭐 나만 그랬어. 내가 이렇게 잠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라는 어떤 그 무감함.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섞여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아니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조회수, 클릭 이런 걸로 돈을 벌면 그
2: 예.
1: 수익은 문제가 있다는 게 판명이 될 경우에 몰수를
2: 예.
1: 하거나 혹은 100만 원 벌려다가 뭐 1000만 원 벌금 내게 하거나 이렇게 좀 뭐랄까요 법이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없죠 아직 교수님.
2: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 이제 학생들한테 키워드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수업 준비를 하다가
1: 네네.
2: 저는 비대칭이라는 말을 좀 했어요.
1: 이거 전쟁에서 쓰는 용어인데. 네.
2: 예, 이 비대칭이 뭐냐면 그 AI 뭔가 기술 테크놀로지 이것도 비대칭이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즐기는 것과 그리고 일부 소수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 그다음에
1: 네.
2: 그걸 판별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1: 네.
2: 그다음에 또 하나의 비대칭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1: 네.
2: 사법적 비대칭이 이런 거예요.
1: 아. 네.
2: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저지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뭔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익과
1: 예.
2: 그리고 나중에 뭔가 발각됐을 때 뭔가 책임져야 되는 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비대칭이에요.
1: 아주 손방망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네요. 쉽게.
2: 아,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2: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되면 그럼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1년 미만, 뭐 3년 미만, 그다음에 몇백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요번에도 나오신 뭐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분 이렇게 보면
1: 네.
2: 이 뭐 방송 한 번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 정도 예. 벌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대칭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 야.
2: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타격감입니다. 우리가
1: 예.
2: 지금 언론에서 뭐 보도되고 있는 분들만 봐도
1: 네.
2: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분들을 타깃시되고 그러면 모든 유명세를 뭐 치른다라는 말로 뭔가 정의가 안 될 정도로 다 잃어요.
1: 네.
2: 그런데 그 다 잃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잃어. 그다음에 뭔가 정보를 만드는 사람은 아주 조금만 잃어.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비대칭이 있는데 이걸 그동안 해결하지 않았던 그 뭐랄까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나.
1: 네.
2: 그래서 뭔가 법을 만드는 뭐 국회의원들 되겠습니다만은
1: 네.
2: 그분들이 약간 좀 그 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어떤 이런 그 서민들 그리고 뭐 민생 뭐 이런 얘기를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1: 네.
2: 또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사법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비대칭 여러분 와닿으시죠? 여러분이 한 시간을 일했는데 100원을 받는다면 화가 나실 겁니다. 비대칭인 거죠, 노동과 대가가. 지금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고 정치, 법 다 해결해야 됩니다. 앞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언급하는 것조차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작된 얘기를 했을 때 언론은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보도하고 이게 재생산되고 보니까 이 기존 미디어와 AI라든지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미디어의 어떤 그 일종의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구조가 있더라요. 이것도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2: 뭐 저도 참 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1: 네.
2: 언론사가 만 개입니다. 만 개.
1: 만 개.
2: 그러면 이 모든 언론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1: 네.
2: 그런데 다 똑같은 건 뭐냐면 경쟁해야 살아남습니다.
1: 네.
2: 그러면 일부 언론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공중파라든가 여기는 장치가 있죠. 장치가
1: 네.
2: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도 가고 심의위원회도 가고 여기저기 다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1: 네.
2: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안을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1: 예.
2: 그다음에 그냥 완전히 그 굉장히 활동적인 플레이어로 나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 네.
2: 그 이 정보원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정보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 저거 좀 믿기 좀 힘들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유튜버가 얘기한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2: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한 걸 일부 언론이 이 받아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정보원 효과의 근거에서 A 유튜브가 뭔가 얘기한 거는 긴가민가 하다가
1: 네.
2: 만약에 그걸 기성 언론에서 받아 쓰는 순간 그리고
1: 네.
2: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얘기가 돼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 있는 걸 내가 읽는 순간 그건 갑자기 참고문헌을 달게 되는 거예요.
1: 아.
2: 그러면 내가 그냥 그걸 믿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지만 이건 연구도 많이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한 게 이쪽에 와가지고 뭔가 틀을 바꿔서 그 매체가 바뀌어서 그걸 대중에게 전달하면 대중은 확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1: 저 나쁘게 말하면 그 사이버 예. 레카들이 이런 언론 생태계를 악용하는 거네요.
2: 아우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악용하는 거고 그 나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국가예요 우리가.
1: 이건 언론도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2: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좀 뭐 비판을 할 때는 제발 그 출입처를 유튜브로 하지 마십시오.
1: 네.
2: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일부 언론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특정 유튜브나 사이버레카가 야 이거 내가 말한 거 이거 전부 다 보도해 줬어.
1: 아.
2: 라고 하면 뭔가 정당성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졌던 겁니다. 몇 년 동안.
1: 지금 이제 가세연 이,
2: 예.
1: 이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됐고요. 구속이 됐습니다.
2: 예.
1: 그리고 증거도 다 조작됐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2: 예.
1: 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가 있다라는 말을 정말 이용자분들 또 뉴스 소비자분들 저희 언론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AI가 너무 고도화됐고 저희 프로그램도 AI로 다양한 사회와 세상의 변화 기술 이제 조망하는 프로그램인데 수준이 너무 대단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정에서도 AI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굉장한 전문가가 붙어야 되고요.
2: 예.
1: 목소리 몇 마디만 갖고 지금 전화 교수님처럼 대중에게 목소리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2: 예.
1: 이 단계까지 가면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2: 예, 저도 AI 너무 관심 많고요. 지금도 그 제 모니터 앞에 있습니다만 한 서너 개 켜놨습니다.
1: 그러니까 네.
2: 지금 AI는 그 이걸 뭘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1: 예.
2: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뭔가 피할 수 없는 트렌드고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1: 맞습니다.
2: 요번에도 그 김세희 씨가 요거 이제 그 뭐 법적 판단이 이제 내려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나온 것만 보면 이제 이게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 이게 그 굉장히 기술 수준이 낮아져서
1: 네.
2: 옛날에는 만약에 그 정도의 조작을 하려면 거의 그 글쎄 좀 과장해서 거의 나사급 GPU가 필요했을 겁니다.
1: 전문가가 근데 붙어야 되죠. 네.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한 10분이면 끝나요.
1: 네.
2: 그리고 돈도 안 들어요. 아마
1: 네.
2: 그 정도 조작하고 막 그러는데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1: 네.
2: 뭐 몇천 원이 들겠어요? 몇만 원이 들겠어요?
1: 맞습니다.
2: 근데 그렇게 한 거가 정말 너무 똑같았던 거죠.
1: 예.
2: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일단 그 계속해서 뭔가 그 뭔가 단계에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침윤된 분들은 그런 소식이 있었어 그런 소식이 있었어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상태에서 그 정보를 또 보게 돼요. 그러면
1: 참.
2: 또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뭐
1: 그럴 줄 알았어가
2: 그럴 줄 알았어
1: 거죠.
2: 뭐
1: 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중의 그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섞여서 그 AI가 주는 어떤 굉장히 좋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숨겨지고 지금 범죄에 뭔가 활용이 되고 그러는데 저도 걱정되는 것이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AI 기본법이 생겼잖아요.
1: 예.
2: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이거는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할 일인데 거기서 이제 연구자로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AI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돌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법적으로 조금 명시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AI 사랑합니다. 저도
1: 예.
2: 엄청나게 많이 쓰기도 하고 학생들하고도
1: 네.
2: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너무 그쪽으로 가면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젠스나 오셔가지고 막 하고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뭔가 믿었던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작권.
1: 네.
2: 그리고 초상권. 그리고 뭐 진짜 배기. 이런
1: 네.
2: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를 정말 너무너무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이번에 이 인물이기도 하고요.
1: 예.
2: 그래서 저는 요거를 기화로 슬프지만 좀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AI에 관련돼서 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막 좋고 돈 벌고 이런 것들 플러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저를 포함해서 그 뭐 사람들의 좀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1: 네. 기술과 미디어는 중립적입니다. 불 자체는요.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고 발전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소재인데 그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불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불이 안 돼야 된다라는 교수님 말씀이신데 수입을 막고 플랫폼들이 어떤 제재를 취해도 이분들이 활동해요.
2: 예, 예.
1: 이게 사실상 그분들한테 큰 타격이 못 되고 앞서 비대칭 얘기도 해주셨지만
2: 예, 예.
1: 이런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야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너네들 이런 위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성을 너네 플랫폼에 못 가져가 이런 제약 필요하지 않나요? 해외에는 그런 게 있나요?
2: 네. 저는 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은데요.
1: 네.
2: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 이게 우리가 쓰는 어떤 그 대부분의 플랫폼이 이제 미국 빅테크잖아요.
1: 맞습니다.
2: 근데 왜 미국 그 빅테크나 플랫폼이 이런 날개를 달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1: 네.
2: 이게 한참 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996년이었을까 그런데
1: 네.
2: 그때 뭐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어떤 뭐 IT 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어났잖아요.
1: 인터넷,
2: 그러면
1: 네.
2: 미국 입장에서는 회사를 당연히 키워야 되죠.
1: 네.
2: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1: 네.
2: AI 기본법 만들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그 온라인이나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그때 이제 그 유튜브도 있겠죠. 그래서
1: 그렇죠.
2: 그런 회사들이 막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해요.
1: 그러면 이른바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들. 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라지죠. 그래서
1: 네.
2: 그러면 국가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때 나온 법이 뭐냐면 통신품위법이라는 겁니다.
1: 네.
2: 액트 230 뭐 이런 건데요.
1: 네.
2: 거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플랫폼은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예요.
1: 아.
2: 그러니까 이게 날개를 주는 것 그다음에 뭔가 면책을 해준 거죠. 그때는 당연하겠죠. 산업화 가 돼야 되니까 뭔가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기업한테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건 당연한 거죠.
1: 사실 지금 쓰는 유튜브도 저도 알기로는 초기에는 뭐 성착취물이나 약간 음란물들이 많았다고 해요. 일종의
2: 많았죠.
1: 네네. 네.
2: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법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미국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무용론이라든가 너무 이게 뭔가 무소불위로 돼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뭔가 그 일부 의원들이 뭔가 발의를 해서 이건 바꿔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데 네. 그게 우리나라까지 지금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그 비율도 거의 세계 수준급이고요. 유튜브 없으면 못 살. 저도 유튜브로 네. 뭐 애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큰 기업이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1: 아 이거 참
2: 뭐...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일정 네. 부분 원칙이 있죠.
1: 있지만 커뮤니티
2: 가이드라인 뭐 그래서 네.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1: 도로
2: 이번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1: 네, 예. 고속도로를 깔았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 난 걸 왜 도로가 책임집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도로 자체가 사고를 유발하도록 만들어놨으면 도로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2: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예. 저도 예. 그렇게 동의하고요. 지금 네. 이제 뭐 기업의 뭐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CSR, ESG 나오고 막 그러는데
1: 네.
2: 그냥 바람은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망사용료와 관련된 어떤 분쟁도 있고 막 그런데
1: 네네.
2: 일단 이렇게 그 지배적인 기업이 됐고 결국은 인프라가 됐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일정 부분 한국 사회에 대한 뭐랄까 그 사회적 책임도 같이 좀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1: 그러니까 네.
2: 예전에 보면 이제 뭐 그 사랑받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기업이 되면 이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일정 부분 한국 사람들이 뭐에 취약하고 한국 사람들이 뭐에 아파하는지
1: 네.
2: 이런 것들을 좀 뭐 협의체를 만들든가
1: 네.
2: 이렇게 해서 설령 그 법이 있더라도 우리가 네. 우리 국내 법인데 뭐 그 사람들이 온전히 다 그걸 따를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네.
2: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뭔가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세게 나갑니다.
1: 예.
2: 유튜브와 관련된 DSA라고요.
1: 이제 예.
2: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서 근데 그건 유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1: 예. 저 프랑스는 지금 SNS 금지시켰어요. 16세 이하 쓰지 마. 프랑스는 지금 난리 났죠.
2: 맞아요.
1: 네.
2: 그러니까 유럽과 우리는 달라요.
1: 네.
2: 우리는 24시간 유튜브 보고 있고 일반인들도 무제한 데이터 쓰고 어디 가도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1: 맞습니다.
2: 이런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이
2: 조금
1: 좋은 걸
2: 다르게
1: 좀,
2: 접근해야죠.
1: 예, 좋은 걸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개인의 인격을 여러분 심장 뛰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도 있는데요. 마구마구 사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마무리 말씀드리면 또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 하실 텐데 왜냐하면 저희도 당사자라 답이 없거든요. 받아쓰기 아까 말씀하신 악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라고 하는 이 언론 환경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될 언론인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좀 보완해야 될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이게 뭐 그 일반 대중도 그렇고 저를 포함합니다.
1: 네.
2: 저희 가족도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언론인들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1: 네.
2: 이게 이제 그 예전에 한나라에서 얘기했던
1: 네.
2: 건데 물론 이제 문맥을 좀 다르게 제가 씁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으로 내 어떤 그 의도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큰 악을 내가 만들 수 있고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1: 맞습니다.
2: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예.
2: 그 일반 대중도 그렇고, 아, 내가 뭐 이거 그냥 뭐 나만 봤어? 뭐 나만 클릭했겠어? 뭐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 네.
2: 언론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1: 네.
2: 그 일부 언론에서 뭔가 그 뭐 기사 많이 쓰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1: 네.
2: 그거를 유튜브에서 뭔가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매체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유튜브에서 뭔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참고문원이 되는 시대가 되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안정된 사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아니라 가짜가 진짜처럼 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1: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안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이 단계에 있어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랬는데
1: 네, 맞습니다.
2: 언론인들에게 프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거 굉장히
1: 네,
2: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 책임을 져야 됩니다.
2: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방송국에서 이 얘기하니까
1: 아닙니다.
2: 어쨌든
1: 뭐 교수님

방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보다도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본성이 왜곡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려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이 드러났을 때 백성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단 한마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 패배가 아닙니다. 회개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책임보다 권리를 말하고 반성보다 변명을 먼저 찾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혹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은 없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변명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눈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는 가장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정직은 가장 고귀한 품격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 백성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마지막 가치입니다. 오늘도 정직과 회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평안,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복음 가장 기쁜 소식.
2: 가장 기쁜 소식.
1: 아,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거든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뭐 줄이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해. 이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2: 아멘.
1: 그래서 그 이유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2: 아멘.
1: 믿지 않으면 멸망. 멸망이란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면 그게 영생이고,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를 멸망이라 그래요. 왜?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우리가 왜 그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하늘이 복수예요. Heavens, 복수예요. 하늘은 세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2: 세
1: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에요. 파랗고 밤에는 별이 뜨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그게 하늘이에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얼마나 하늘이 큰지, 얼마나 우주가 큰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어마어마하게 커. 이게 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속도로 몇십억 년을 날아가도 아직까지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건지, 우주를 모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구를 탁구공만하게 만들어도 우주는 지구보다 커요. 그러니까 모형을 못 만들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늘, 우리가 올라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천국 하늘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이때의 천은, 하늘나라는 heavens, 복수로 표현한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정말 이 우주가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한지 몰라요. 우주 안에 지구가 있거든요. 지구가 진짜 신기한 게, 지구 크기가, 만일 조금만 더 크면 어떻게 될까? 조금만 더 크면, 지구가 좀 더 크면 어떨까? 땅값이 싸질까? 땅이 크니까 어떻게 될까? 땅이 커지면은요, 지구가 커지면 지진이, 화산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터져요. 무겁기 때문에 빵빵빵빵 막 사방에 터지고 지진 나고 난리가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 엄청 무거워.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또 조금 지구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 작으면, 크기가 작으면 물이 싹 날아가요. 물 못 마시면 우리 다 죽어. 물이 없어요, 이 땅에. 조금만 작으면 물이 없어. 좀 크면 우리 코피 터져. 우리 못 살아.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금성은 아주 가깝죠. 엄청 더워요. 화성은 멀죠.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지구가 좀 더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우린 더워 죽어. 여름에 왜 더워지느냐? 지구가 태양으로 좀 가까이 가서 그래요. 물론 남반구는 그 반대가 되죠. 겨울에 왜 추우냐?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 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으면 우리 못 살아요. 지구는 딱 지구의 위치야. 지구가 자전을 하거든요. 자전. 자전을 하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거예요.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데 달은 27.3일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달은 천천히 돌아. 한 달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낮에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127도 섭씨로. 100도에서 물이 끓어요. 127도면 지구가 천천히 돈다. 낮에 우리 다 쪄 죽어. 만약에 천천히 돈다. 밤에 얼마나 추우냐? 밤에 달은 영하 173도예요. 우리 다 얼어 죽어요. 천천히 돌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만일 자전을 빨리빨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 팍 돌아가면 막 그냥 막 빨리 4시간에 한 바퀴 막 돌아버리면 태풍이 나가지고 지붕 다 날아가요. 자동차 다 날아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맞는 크기에, 딱 맞는 거리에서, 딱 맞는 속도로 돌아간다, 그 말이야. 이게 얼마나 신기해. 이게 지구가 그냥 지가 혼자 돌아,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10년, 100년, 100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팽이도 돌다가 서. 지구는 그냥 계속 돌아가, 또 빙빙 태양을 돌고.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 예. 한번 그런 거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참 정말 신기해. 사람의 인체는 더 신기해. 사람의 몸은 이런 손가락, 아무리 AI가 발달되고 아무리 로봇이 발달돼도 이런 손가락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만들어요. 이 손가락은 얼마나 신기하냐? 이걸 내가 먼지를 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먼지가 손에 붙어요. 내가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쓰레기통 위에서 이게 떨어져. 이게 신기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붙고 원하지 않는 건 떨어져. 그리고 우리 귀도 너무 신기해서 원하는 소리는 잘 들려. 원하지 않는 소리는 잘 안 들려.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지금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래. 진짜 귀가 신기해. 귀 망가지면 못 고쳐요. 눈도 망가지면 못 고쳐요. 아무리 의학 발달돼도 눈 못 고쳐요. 심장이 망가지면 이런 심장 못 만들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사람의 몸은 너무너무 신기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진짜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아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도 너무 신기하고 식물의 세계도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사람의 세포가, 그 작은 세포가 얼마나 신기한지 정말 신비해요. 세포를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돼도, 발전해도 과학이 이 세포를 만들지 못해요. 정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천지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2: 아멘.
1: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과일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멸망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죠. 근데 사탄이 와서 유혹했어요. 하와에게 먹어도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줄 때 남편도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됐지요. 그거를 불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이 세상은 다 죄인이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난 게 운명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욕심을 부리는 것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보는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우린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3장 23절에 시작.
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시작.
2: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다 죽어.
2: 아멘.
1: 그래도 죽어. 우린 다 죽어.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건 우리 운명이에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2: 아멘.
1: 심판이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으니까, 남을 미워한 적이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불효한 적이 있으니까, 욕심을 품은 적이 있으니까 우린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심판이 있다 그 말이.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2: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2: 아멘.
1: 예수님께서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2: 우리를 위하여,
1: 나를 위하여,
2: 나를 위하여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죽고 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2: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2: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1: 아멘. 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2: 아멘.
1: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다 그 말이에요.
2: 아멘.
1: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왜 믿음은 구원을 받느냐? 맨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2: 아멘.
1: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2: 아멘.
1: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 그 말이에요.
2: 아멘.
1: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2: 아멘.
1: 선물은 그냥 받으면 선물 되는 거예요. 선물 가져왔을 때 아 이거 땡큐 그럼 내 거 되는 거예요. 선물 주는데 아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선물을 원래 안 좋아합니다. 안 받으면 그러면 뭐 그냥 못 받는 거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2: 아멘.
1: 그 선물 받는 게 뭐냐? 그 은혜를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2: 아멘.
1: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러면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2: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 아멘. 네가 만약에 네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주님으로 시인해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2: 아멘.
1: 나를 위해서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왜? 우린 전부 다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신 거예요.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둘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전부 다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죄의 줄기를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2: 아멘.
1: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2: 아멘.
1: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2: 아멘.
1: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2: 아멘.
1: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2: 아멘.
1: 이 사실을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2: 아멘.
1: 믿으면 영접하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모든 죄를 용서받고.
2: 아멘.
1: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2: 아멘.
1: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이거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2: 아멘.
1: 저는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친구 따라갔는지, 동네 형들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나를 데려갔는지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다가 하여튼 뭐 다니다 보니까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냥 뭐 혼자 어린 나이에 그냥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그 전학 간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배를 가게 됐는데 나는 그 예배가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고 좀 딱딱하고 저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친구 하나가 저를 집요하게 전도했어요. 그 교회 좀 나가다가 또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고 난 다음에 친구 하나가 또 그렇게 전도를 하는 그 친구 따라 교회를 좀 몇 번 갔는데 역시 또 재미가 없어요. 가보니까 저하고 잘 안 맞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여튼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졸리기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가지. 뭐 그 안 나갔죠. 잘 안 나간 게 아니라 아주 안 나갔죠. 그러다가 이민을 와가지고 81년도에 저희 어머니의 사촌 언니가 여기 미리 와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악착같이 저를 전도했어요. 막 교회를 가자고 막 그렇게 끌고 가시고 저도 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사업을 좀 하려고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사업 정보를 얻으려고 저는 가게 됐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교회를 가자마자 첫날 그렇게 학교 선생을 주일학교 선생을 하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 선생했다고 그러니까 선생하라고 그래서 졸지에 선생 되는 바람에 그냥 제가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한 6년을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다가 어떤 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보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니? 그러나 그때 두 가지 충격받았어요. 오늘 죽으면 아 이거 왜 김새는 소리해? 천국 갈 자신이 있어?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면 갈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못 갈 것도 같고 그래서 좀 헷갈려가지고 난 잘 모르겠는데요. 집사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있대. 아, 나 그 말 듣고 기분이 싹 나빠졌어요. 아, 지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 왔냐? 들어와라. 그럼 가는 거고 넌 못 들어온다 그러면 아 실례했습니다. 그럼 그냥 가는 거지. 지가 뭔데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 근데 그날 집을 가다가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나는 죽는 걸 많이 봤어요. 죽는 게 뭐냐? 오늘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못 뜨면 그게 죽은 거예요. 간단해. 가래가 생겼는데 뱉어야 되거든요. 뱉지 못하면 가래가 기도를 막아요. 기도를 막으면 사람은 1분 내로 죽어요. 간단히 죽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죽어요. 사고 나면 죽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심각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도 차 사고 나면 갑자기 죽으면 내가 정말 심판받았는데 나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심각해져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구원의 확신 갖고 싶습니다.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 죽으면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그렇게 믿게 되고 그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나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얼마나 평안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두 달 뒤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평안하고 정말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그러고 야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지옥 가면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뭐하냐.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지옥 가면 뭐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던 것들을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지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게 되고 목사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하늘나라에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3: 아멘.
1: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3: 아멘.
1: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2: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입으로 시인하면.
3: 아멘.
1: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 큐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 큐티 시간입니다. 대학교의 시험 종류 중에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강의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참고할 수 있는 서적과 계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오픈북 테스트를 보는데도 책을 들고 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책을 통째로 암기한 천재로 생각하든지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로 선택하는 바보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오픈북 테스트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오픈북보다 더 쉬운 아예 답안지가 제공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뿐 아니라 현대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 등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예전의 거룩한 말씀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담은 성경은 우리가 받기에 차고 넘칠 정도로 놀라운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필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인생의 답안지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성경에 구원의 문제뿐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6월도 하순으로 접어들며 여름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6월 21일 아버지날 아침,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꽃 16번째 주인공 임강웅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오신 임강웅님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솔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범하게 그렁저렁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최고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1982년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지금은 생각나지도 않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사 아들이자 장로인 그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 테니까 제발 교회를 나가자고 애걸복걸해도 그는 완강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빌면서 교회만은 같이 다니자고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좋다. 그렇다면 이혼하고 서로가 가고 싶은 길로 가도록 하자라고 혼자 마음을 정하고 가출했습니다. 막상 집을 나왔으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본의 아니게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서러움에 배신감이 덮쳐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결혼할 때 그 조건이 같이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결혼이 꼭 하고 싶다기보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결혼이니 당연히 저도 해야 하는 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결혼했으나 교회만은 늘 같이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의미도 모르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벌을 내리실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서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입술로 저의 죄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적 세계를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이었지만 그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지하게 저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났을 때 말갛게 저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진 제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기도원에 있을 때 여자 3명이 같이 있었는데 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아는 구절인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마음에 닿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29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 예수를 바로 못 믿었는지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 체험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사명감을 느꼈고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났습니다. 그 전도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인도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전도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그분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하고 싶어서 훈련해 달라고 하니 자기가 직접 받아야 하는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개혁 장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였습니다. 제 나이 42살인 1982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며 제자 훈련, 전도 등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남편은 반대는 하지 않았으나 그는 병원,
골프, 집으로만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어쩌면 남편도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어느 날 그의 친구에게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의 태도에서 변화된 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86년에 졸업했습니다. 주일에도 교회에 가지 않고 골프 토너먼트에 가던 남편이 이즈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주로 의사 부인들로 조직되었습니다. 가난한 선교지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도 없지만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초교파적 성경 공부를 주관하였습니다. 세리토스에서 여자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많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주관하였습니다. 제자 훈련 때 배운 것도 응용하고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기쁘고

0: 감격스러웠던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해 올 때였습니다. 네 다섯 분이 헌신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복음 전도의 요청이 오면 벨리나 오렌지 카운티나 거리에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다녔으며 다닐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가끔 기운이 빠지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밖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면서도 막상 집안 식구들은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으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주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가정에 소홀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오후 3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가정을 위하여 충실히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과 저는 그들이 전문직을 택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미국에서 안정되게 살려면 의사나 변호사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말해주었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행콕 파괴에 있는 유명한 교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무렵 딸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쩔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한없이 걱정되고 심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행스럽게도 딸이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대학에 진학하였고 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그때 왜 대학에 안 가겠다고 했는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웃었습니다. 딸은 지금 IT 계열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려고 오하이오에 있는 오벌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극반에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사진이 대학 신문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연극이나 영화 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무대 연극을 하면서 꾸준히 오디션을 보더니 드라마에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그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리우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부의 희망과는 다른 길을 택하려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보려고도 했지만 남편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남편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길은 택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길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분야에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니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5세에 그동안 주관했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어서 하던 일을 인계해드리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성가대 성경 공부는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별회를 마친 후 성가대원을 위한 성경 공부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LA에 이사와서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나중에는 병원에 소속되어 일했습니다. 외과 의사와는 마음이 잘 맞아서 80세까지 기분 좋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8세가 되던 해에 병이 났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2: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임강욱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만 의외로 증상을 놓치기 쉬운 질환, 바로 심장마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평소 어떤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심장마비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40초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를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이 짓눌리거나 조이는 느낌,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듯한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이 팔이나 목, 턱 등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또한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숨가쁨,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가슴 통증보다 메스꺼움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안하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김치나 국물 음식은 조금 덜 짜게 드시고 채소와 과일, 생선과 콩류를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관리와 심장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금연은 심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생활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사랑에는 비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커플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어떤 커플은 완벽한 매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잘생긴 여자하고 못생긴 남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면 저 남자 능력이 많은가 보다, 그러고 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면 저 여자 돈이 많은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 다 못생겼는데 다정하게 손잡고 가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외모와 객관적인 조건만으로 사랑을 진단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조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측면이 사랑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비넌 투 메리지를 할 때 자주 인용해 드렸던 벤자민 디즈라일리라고 하는 영국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전성기인 빅토리아 여왕 때에 윌리엄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상백을 이루었던 유명한 정치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바람둥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여러 여자들을 섭렵하는 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이 어느 날 메리 앤 이반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메리 앤은 결코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과부였으며 디즈라일리보다 12살이나 연상이었어요.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돈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깨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요, 벤자민은 메리 앤과 결혼을 했고 곧 깨어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30년 이상을 신실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벤자민 디즈라일리가 두 번씩이나 영국 수상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변덕스러운 바람둥이를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겠을까요? 저에게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에는 미스터리가 있어요. 객관적인 논리나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신비는 인간관계 사이의 사랑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너무나 파격적이고 납득이 가지 않은 면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죄짓고 망가진 인간들을, 그것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로 향해 갔던 인간을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차원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은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도 가족을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생각의 창, 오늘도 YTN 라디오와 생각의 창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AI의 여러 풍경들을 비춰보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집에 가서 부모님 보면 핸드폰 창에 떠있는 글자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큰 글씨를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는데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아유, 이렇게 작은 글씨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보는 풍경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과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I,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뛰어난 도구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은 조금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시선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10년 가까이 이런 고민을 풀어오신 분입니다. 보인정보기술의 이종윤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보인정보기술의 이종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AI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대표님. 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네, 박영선 전 장관께서 앞에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네. 오늘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종윤 대표님 방송이 처음입니다. 좀 버벅거시라도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종윤 대표님이 기술적으로 하시는 일도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충분히 상대의 입장을 반영해서 배려해서 읽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저희가 하는 일은 우선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왜 만들었는지 먼저 잠깐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전문적으로 했던 과거 일이 디지털 컨텐츠예요.
0: 네.
1: 특히 거기에 이제 교육용 컨텐츠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0: 네.
1: 제가 2000년 2월로 기억을 합니다.
0: 오래전이요.
1: 네, 오래전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엄청난 저한테는 되게 그 충격적인 키워드예요.
0: 네.
1: 그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0: 정보 격차 해소.
1: 해소.
0: 네.
1: 그다음에 고급 정보화를 공유해야 된다.
0: 네.
1: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 500여 개 공공도서관에 전부 다 네. 디지털 자료실을 만들라.
0: 와.
1: 이렇게 지시를 해요.
0: 네.
1: 그 뉴스를 접하고 디지털 도서관 인프라는 국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0: 네.
1: 도서관에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네. 컨텐츠는 과연 누가 할까?
0: 네.
1: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0: 와.
1: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을 합니다.
0: 예.
1: 2000년에.
0: 네.
1: 그리고 도서관에 열심히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0: 네.
1: 재밌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 부닥쳤냐면 도서관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도서관이 독특한 기관이에요.
0: 네.
1: 거기에서 그 사서분들이 쓰는 용어도 제가 잘 모르겠고
0: 네.
1: 그래서 야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갑니다.
0: 네.
1: 그래서 일을 하면서
0: 로티브를 통해서 뭘 차려내신 건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1: 그런데 거기서 그걸 학위를 마치다 보니까
0: 네.
1: 공대를 나온 IT를 전공한 사람이
0: 네.
1: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이 대부분 몇 명 없는 거예요. 있을
0: 네.
1: 수가 없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다 보는데 문헌정보학에서의 그 과목은 정보학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저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0: 아.
1: 그때부터 대학에 강의를 한 게 12년간 강의를
0: 네.
1: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게 뭐 있었던 게 뭐냐면
0: 네.
1: 유니버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0: 보편적인 이런 보편적인,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나드는
0: 이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1: 네.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원래 제가 했던 일이 컨텐츠였고
0: 네.
1: 그럼 이 컨텐츠가 유니버셜화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를 연구하다가 연구 사업을 하나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0: 예.
1: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 전자책 표준이 EPUB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0: 네, 표준이 있군요.
1: 이 EPUB 표준을 조금 기술을 업시키면은 시각장애인들도 기존에 있는
0: 네.
1: 기존에 그들이 봤던 점자나 뭐 데이지 포맷이나
0: 네.
1: 이런 거 없이 똑같이 비장애인이 볼 수 있는 책을 시각장애인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연구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고
0: 예.
1: 그해 바로 추경 예산으로 조금 예산이 나와서 시범을
0: 예.
1: 한번 해봐라.
0: 네.
1: 근데 한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0: 예.
1: 할 수 없이 제가 창업을 또 한 거예요.
0: 예. 문이과를 같이 전공하신 분도 예.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1: 창업을 해서 고생 굉장히 했습니다.
0: 네.
1: 어쨌든 저는 근데 굉장히 재미있었고
0: 예.
1: 이거는 계속 내가 해야 되겠다.
0: 예.
1: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2016년이에요.
0: 알겠습니다. 예.
1: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0: 그럼요. 네.
1: 야, 이걸 하다 보니까 소위 그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이외에
0: 예.
1: 노약자나
0: 네. 느린 학습자,
1: 느린 학습자 또는 네. 몰라서 그렇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합니다.
0: 아, 그렇겠네요. 네. 네.
1: 이런 분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겠다.
0: 예.
1: 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0: 예, 여러분 대충 이 인간성장처럼 사람 얘기 들으시면

0: 아, 이분이 뭐 하려는지는 알 것 같아라고 했는데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장관님, 1등 최고 잘 나가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언론도 사실 반성해야 그렇죠. 되지만 그런 것만 네. 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이 장관님이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1: 그렇죠.
0: 가치만.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인 정보 기술 같은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분류에 네.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그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뭔가 도움을 주는 회사.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네. 이런 장애인들도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네. 하나의 장르, 새로운 분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모두의 AI가 돼야 된다.
0: 맞아요.
1: 네.
0: 이게 저는 존경하는 분은요라고 물으면 대표님 세종대왕님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수의 어려운 한자 문화로 정보를 공유하던 조선시대에서 한글이 생기면서 권력의 변화도 생기고 이거 여러분 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피지컬 AI 등장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걷지 못하는 분이 걸을 수 있고
2: 예,
0: 앞을 못 보시더라도요. 그 웨어러블을 입고 다니실 수 있겠다.
2: 네, 맞습니다.
0: 다 분석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네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기초 단계인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실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AI 콘텐츠 단계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0: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해봤더니 뭐 수학 공식도 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일을 하셨는데 AI 시대는 조금 그 사각지대나 접근법이 다를 것도 같아요.
2: 예, 다르죠.
0: 네.
2: 조금 그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0: 네네.
2: 개발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0: 의도 부분인가요?
2: 대표적으로 그 장관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UCLA의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한국 네. 그 뭐야 그 로봇 과학자가 있어요.
0: 네네. 데니스 홍 로봇 과학자 들어본 것 같아요.
2: 네. 네. 이분이 앞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네. 그걸 시운전까지 했어요.
0: 네네.
2: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개발은 엄청 힘들었을 거고.
1: 그렇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2: 맞습니다.
1: 거죠. 인류를 위해서.
2: 네. 네. 그렇게 한다면 AI 기술을 통해서 뒤처지는 이들, 소외되는 이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0: 와.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그냥 저기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돈이 되느냐 힘이 되느냐 둘을 놓고 보면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1: 네.
0: 이런 거 늘 정부 정치 많은 일들 하셨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이게 뭐 기업 개인의 노력이나 소수의 관심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실현시키는 데는 사실 더 큰 사회적 맥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한국이 사실은 그런데 AI 분야에서는 이런 어떤 포용적인 부분에 오히려 미국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다.
2: 네.
1: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다행이네요.
1: 네.
0: 저는 뒤처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0: 않습니다. 네.
1: 네. 왜 그러냐면 네.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요. 한국은 작년에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켰어요.
2: 네.
1: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포용법이 단순한 그냥 복지 그런 법이 아니고
0: 네. 네.
1: AI 시대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미국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다 안 깔려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한국은
0: 인터넷망이 최고죠.
1: 한국은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인터넷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0: 네.
1: 인터넷망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미국은 그게 일단 안 되니까 지금은 어디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냐면 디지털 형평성법.
0: 네.
1: 그래서 인터넷이 없는 시골 같은데 인터넷을 더 빨리 넣어주는 거.
0: 아니, 정보화 마을 추진하던 20년 전이 생각납니다.
1: 그렇죠.
2: 맞습니다.
1: 네. 그 단계에 아직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 2023년도에 제가 하버드에 갔잖아요.
0: 네네.
1: 근데 거기 보스턴역에 가서 아, 난 뉴욕을 좀 가고 싶은데 뉴욕으로 떠나는 그 열차 시간표를 좀 줘. 그랬더니 네. 대답이 이거예요. 온라인? 너는 온라인 안 보고 종이로 된 게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냉정해졌지?
0: 네.
1: 그러면 이 온라인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미국의 관심은 지금
0: 네.
1: AI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냐 여기보다는
0: 네.
1: 일단 AI를 접촉을 하려면 인터넷망이 깔려야 되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인터넷을 골고루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0: 이거 충격적이네. 아니 전기가 들어와야 TV를 보든 라디오를 듣든 이거예요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잘 만드냐 이건데.
1: 네.
0: 와 차이가 있네요. 네.
2: 노연에서 그래서...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0: 네.
2: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를 한번 잘 보고 우리가 왜 강국인가를 네. 보면 조금 제가 말을 좀 하겠습니다.
0: 네.
2: 이 세상이 인터넷이 없던 세상과 있던 세상으로 딱 나누어져요.
0: 네.
2: 과거에 뭐 구텐베르크를 가지고 뭐 성경을 해서 종교 개혁을 네. 하고 그다음에 증기기관처럼 산업혁명을 하고 그런 기간들이 꽤 오래 걸렸잖아요.
0: 네네.
2: 인터넷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이 이제 또 다른 혁명의 시대로 본다.
0: 그럼요.
2: 이렇게죠.
0: 네.
2: 근데 그게 아주 그 우리가 그 럭키한 실패를 했어요.
0: 네.
2: 인터넷을 가지고
0: 네.
2: 그게 1990년 중반에
0: 네.
2: 뭐 실리콘밸리, 테란밸리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고
0: 네.
2: 그때 나온 그들이 무슨 수익이 있어요? 개미 투자자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죠.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1997년부터 98, 99년에 싹 다 망합니다.
0: 네, IMF 시기여서
2: 아니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0: 네.
2: 그건 인터넷 버블,
0: 네.
2: 그다음에 닷컴의 붕괴,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0: 네.
2: 그래서 그게 얘들이 왜 망했지?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0: 네네.
2: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업체들이 있어요.
0: 네.
2: 이 업체들은 왜 살아남았을까를 보니까 거기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0: 네, 뭔가요?
2: 참여, 공유, 개방된 웹만 살았더라.
0: 이야, 사람들이 참여, 공유, 개방
2: 그렇죠?
0: 생태계 속에서
2: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2: 그럼 참여, 공유, 개방된 웹만 살았더라.
0: 네.
2: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유튜브예요, 사실은.
0: 네.
2: 그때부터 있었고요.
0: 예.
2: 뭐 우리나라 다음 같은 경우는 카페.
0: 맞아요.
2: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식인.
0: 검색.
2: 다 그 개인의
1: 참여.
2: 이용자 네. 참여예요.
1: 참여.
2: 그게 다 공유되고 개방되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재생산되고 이러한 그 피드백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작동이 됩니다.
0: 그럼 우리는 미국보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좋은 게 이제 알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주시니까요.
2: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 살아있는 업체가 뭔가
0: 네.
2: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참여, 공유, 개방인데
0: 네.
2: 이거를 웹 2.0이라고 하자라는
0: 네.
2: 말이 2004년도에 나온 거예요.
0: 기억납니다.
2: 팀 네. 오라일리가
0: 네.
2: 근데 아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2월에
0: 네.
2: 고급 정보의 공유와 네. 정보 격차 해소 이걸 위해서 정부의 공공도서관을 이렇게 하라
0: 네.
2: 라고 했어요.
0: 네.
2: 이게 IT 선진국일 수밖에 선진국일 수밖에 네. 없어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뭐 더 개발을 했고 뭐 램의 뭐 저 메모리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0: 네.
2: 이러한 그 내다보는 해안 이런 네. 것들이 익히 있었다 우리에게는.
0: 맞습니다.
2: 그다음에 참여 공유 개방되니까 뭐가 많아져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0: 그렇죠.
2: 그거는 그 데이터는 말도 뭐 언카운터블하다고 얘기해요.
0: 그게 지금 사실 AI의 힘이잖아요.
2: 바로 그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걸 가지고 기술자들 또는 뭐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뭐하지? 그건 차세대 웹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고요.
0: 네.
2: 차세대로는 뭘로 가야 되나? 그래서 나온 키워드가 시멘틱 온톨로지.
0: 네.
2: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 보이는 글씨는 0과 1로 만들어진 그냥
1: 디지털이죠.
2: 그거예요.
1: 네. 비트. 네.
2: 그냥 비트 그거예요. 그게
0: 맞습니다.
2: 코드지.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 컴퓨터는 몰라요.
0: 디귿 0001.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에 0001 뭐 이런 네. 거죠, 사실은.
2: 그거예요.
0: 네.
2: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게
0: 네.
2: 시멘틱 웹.
0: 예.
2: 온톨로지. 이걸 가지고 달려오고 학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LLM이라고 뭐
0: 요즘 모델
2: 그렇죠?
0: 많이 쓰고 있죠 이제. 네.
2: 거기에 뭐 토큰 방식 무슨 방식으로 해서 얘를 학습시켜 보니까 얘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요.
0: 네.
2: 그 대표적인 제품이 제미나이
1: 그렇죠. 이제 거죠. 한국이 이제 거기서부터 데이터의 어떤 온톨로지, 시멘틱 레이어 거기서부터 이제 미국에 좀 뒤처지고 있어요.
0: 예.
1: 우리는 그냥 개방만 해놓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0: 네.
1: 그러니까 해오지 않았죠.
2: 네.
1: 근데 이거를 해야 된다.
2: 네.
1: 이게 이제 제가 몇 차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1: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진 않았어요.
0: 아, 선언은 그러니까 했군요.
1: 선언은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은 되지만 네. 키오스크 같은 거 네. 키오스크에 이제 예를 들면 노인이라든가 네. 뭐 장애인들이 어려워요. 가서 네. 터치할 수 있도록 글씨를 더 크게 키운다든지 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서
0: 네. 네.
1: 저는 한국이 어떤 AI와 관련해서 미국보다 이렇게 잘 해나가는 부분은 더 좀 이 부분에 네. 강화를 해서 이걸로 좀 더 경쟁력을 쌓을 필요가 있고
0: 네.
1: 특히 이제 지금 지적하셨던 처음에 그 정보 개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모으고 개방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0: 네.
1: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연결
0: 의미고요.
1: 이 시멘틱 레이어 온톨로지 네.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0: 맞습니다. 네. 여러분 AI로 온톨로지 얘기해도 뭐 들었는데 지난번에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현실을 계산하거나 명령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생각하면 방식. 됩니다. 차야 좋아해라고 할 때 마시는 찬지 타는 찬지를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소통하는 AI 플랫폼 안에서 예, 요거는 또 궁금하시면 저희가 한번 자리를 네. 마련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2000년 세계가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는 정보 격차 해소를 말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또 AI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격차나 앞서 말씀하신 뭐 장애인 또 비장애인의 차이만 말씀하셨지만 이러이러한 격차 여러분 혹시 아세요라고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심리적 안정이 아니고요. 장관님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다뤘던 중소기업이나 벤처 네. 스타트업이 바로 그 격차의 문제를 해소해서 성장했어야 됐거든요.
2: 네, 맞아요.
0: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일단은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이 격차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인식하셔야 됩니다라고 좀 경험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거를 공유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고요.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장애인 쪽이니까
0: 네네.
2: 장애 주변에 장애우가 장애인이 안 계시면 네.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2: 근데 격차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요인으로 봅니다.
0: 네.
2: 하나는 어떤 이용을 하는 데서 격차죠.
0: 네.
2: 그냥 가장 흔히 격차를 많이 느끼는 게 예약 문화 뭐 이런 거예요. 예약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스마트폰을 잘 쓰거나 인터넷에 네. 익숙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0: 맞아요.
2: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령자,
0: 네.
2: 장애인 이분들은 도태되죠.
0: 네.
2: 그러니까 예약을 못하는 거죠.
0: 아예 벽이 있는 거죠. 못 쓰는
2: 벽이
0: 거죠.
2: 벽이 있는 거죠.
0: 네.
2: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만 계속 그 요구를 해야 되느냐.
0: 공부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2: 네. 그것도 물론 하긴 해야 됩니다.
0: 그럼요.
2: 그렇잖아요. 하긴 해야 되지.
1: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2: 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장을 깔아주는 거.
2: 그쵸.
0: 맞아요. 도구를
1: 이제,
0: 주는 것.
1: 네, 정부가 할 일이죠.
2: 그래서 정부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컵숍을 가도
0: 네.
2: 커피숍 메이커별로 키오스크 누르는 방법이 다 다르죠.
0: 네. 저도 모르는 경우가
2: 그쵸?
0: 있습니다.
2: 그렇죠. 장애인은 어떻게
0: 믿으시겠지만.
2: 장애인은 어떻게 했어요?
0: 저도 모르겠죠.
2: 그렇게 해서 식사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0: 네.
2: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저 꼭대기층으로 가서 비싼 밥 그냥 할 수 없이 먹고.
0: 네.
2: 그래서 디지털 포맹법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키오스크의 표준화.
0: 네.
2: 이 작업을 지금 금년에 하고
0: 그러네요.
2: 있어요.
0: 그러네요. 누가 네. 봐도 글자를 몰라도 이거 누르면 주문이야.
2: 그렇죠.
0: 알 수 있게끔.
2: 그렇죠.
0: 네.
2: 근데 지금은 뭐 누굴 원망할 수는 없는 게 각자 개발사별로 우린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라고 다 한 거예요.
0: 뭐 이런 식이니까요. 네, 정부가 해야 될 몫이고요.
2: 표준 가이드가 없었다라는
0: 네.
2: 거죠. 이 제가 주로 하는 이 전자책이나 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이 없었어요.
0: 장관님 이거는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 분야에서도 비슷하겠어요. 왜냐하면 표준이 제각각 다르면
1: 그럼요. 네. 표준이라는 거는 사실 산업의 그 가장 중요한 거죠.
0: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 네.
0: 초크 포인트가 될 수도
1: 그렇죠.
0: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 전체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표준으로.
0: 정말 네. 중요한
1: 시장 전체.
2: 제가 이 사업을 네. 하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네.
2: 제 스스로 자랑하고 한다면
0: 네.
2: 그런 거예요.
0: 아.
2: 전자책을 만드는데 세계적인 표준이 EPUB이에요.
0: 네.
2: 이팝을 가지고 뭐 교보 예스 뭐 다 만들어서
0: 네.
2: 잘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만 기술을 더하면
0: 네.
2: 기능을 더하면
0: 네.
2: 장애인도 이 똑같은 걸 사서 쓰든 뭐 지원을 받아 쓰든 볼 수 있어요.
0: 네.
2: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0: 와.
2: 그럼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거 국가 표준이 필요하다.
0: 아.
2: 그래서 KS 표준을 만드는데 제가 3년 6개월 걸렸어요.
0: 만들어졌나요?
2: 만들어졌습니다.
0: 네. 어떤 책이든 배리어프리 하게끔 이건 넣어야 됩니다. 기능을.
2: 그래서 이 기능은 거죠. 이렇게 해라. 네. 그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표나 그림을 읽는 거예요. 네. 표 읽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0: 네.
2: 그거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목차는 표시를 이렇게 해라.
0: 네.
2: 뭐 등등등의 그러한 표준을
0: 야
2: 만든 게 제가 지금까지 뭐 돈은 안 됩니다.
0: 네.
2: 돈은 하나도 안 됐지만 그 표준을 만들면 누구든지
1: 큰 기여를 하셨네요.
0: 아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돈이 되냐 힘이 되냐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모두가 좋아하죠. 근데 힘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뭐 권력일 수도 있고 주권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제가 자꾸 이 말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희 장관님도 아실 건데 언론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의 친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그쵸. 뭔가 가이드라인이 암묵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디 네. 법령에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보니까 대표님이 쉬운 뉴스.
2: 네.
0: 제가 사실은 발달장애인 관련된 분들, 부모님들 단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느린 학습자라고
2: 네.
0: 부릅니다.
2: 네.
0: 이거는 넘을 수 없는 장애가 아니라 단지 네, 느릴 뿐. 이 친구는 좀 오래 걸려
2: 맞아요.
0: 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견하는 더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쉬운 뉴스라고 하는 순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2: 네.
0: 아주 간단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결론부터 딱딱딱딱 쉽게 설명해 줍니다. 네. 그것도 좋았는데 저희 언론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쉬운 뉴스 좀 더 알려주시죠.
2: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제가 장애인 전자책을 만들다 보니까 한 3만 권 정도를 만들게 됐어요.
0: 네. 어휴, 많이 만들고.
2: 그 한국어 문장이 거기 한 1억 2천 개 정도가 나옵니다.
0: 네.
2: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빅데이터, 학습 이런 키워드예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도. 네. 그래서 이거를 태깅을 필요한 것들을 다 해서 미리미리 쟁여놨었죠.
0: 예.
2: 쟁여놓고 인터넷 기술이 이제 활발하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막 나오는 거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
0: 네.
2: 물론 제미나이나 챗GPT에도 이거 쉽게 좀 해줘라고 하면 해줘요. 쉬운 문장으로 바꿔줘. 그러면 해줍니다.
0: 네.
2: 그런데

0: 또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플레인 랭귀지 PL 또는 읽기 쉬운 ER
1: 네.
0: 이 두 가지로 하도록 돼 있고
1: 이것도 새로 배웠네요.
0: 네. 그거가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1: 네.
0: 그럼 기존에 있는 1억 2천만 개하고 얘하고 국립 특수원에서
1: 네.
0: 교육원에서 가이드한 거하고 얘를 이렇게 학습을 시키니까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1: 이거
0: 그러면은 단지 발달 장애인뿐이 아니라
1: 네,
0: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
1: 외국인.
0: 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2: 그러니까
0: 게
2: 한국어 써버린 AI를 가지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네.
1: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2: 네.
0: 아, 그렇습니까?
2: 네.
0: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뭐 기자분들이 뭐 기사를 쓰면은 뭐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1: 네. 어려운 주제는 사실 어렵게 쓸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0: 네. 그다음에 어떤 정책 설명.
1: 네.
0: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 아나운서 하니까 국회의원분들이 되게 많이 연락이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자기 의정 활동을 원래 쓰던 거를 변형해서 좀 느린 학습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표기를 하고 싶다.
2: 네.
1: 정치인 여러분, 그분들도 표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투표권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예.
0: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가이드를 좀 많이
1: 네.
0: 해주고 그래서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 오픈을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1: 네.
0: 그냥 쓰실 분들 와 쓰세요 이거죠.
1: 예, 야 저는요 부모님들 아이들이 AI를 써보시고 그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익히시라는 말을 저희 방송에서 거의 달다시피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이 이야기 PL 뭐 ER 이 얘기하신 게 너무나 해법처럼 들려왔습니다.
0: 그 기준이 있어요, 국가가.
1: 네, 뭐 프롬프팅 어려우시죠. 그냥 AI한테 정확히 요청하고
0: 네네네.
1: 일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0: 예, 맞아요.
1: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가 생겨야 되는데 장관님 이게 그냥 세상에 좋은 일이네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2: 그렇죠.
1: 이게 또 경쟁력이라든지
2: 네.
1: 에휴 지금 우리 다 팔아먹고 세계 1등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거 도움됩니다라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한국형 소버린 AI
1: 네.
2: 한국어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이게 발전을 시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겠다.
1: K-콘텐츠 파는 데서
2: 네.
1: 소버린 것 같습니다.
2: 네. K-콘텐츠 요새 얼마나 수요가
1: 네.
2: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K-콘텐츠를 판다든가 뭐 드라마 뭐 이런 거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0: 네네네네.
2: 막 나오잖아요.
0: 맞아요.
2: 그런 거를 이렇게 교정해주고 뭐 이런 쪽으로까지 좀
1: 그 자체가 재밌는 아이템 될 수 있을 것
2: 거?
1: 같습니다.
2: 네.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슷한 걸 지금
1: 네.
0: 준비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K컬처 뭐 이게 뭐 대단하잖아요.
1: 예.
0: 해외 나가보면 뭐 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잖아요.
1: 그럼요.
0: 그 쉬운 한국어를 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타겟을 잡은 게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토픽.
1: 있죠. 예. 예.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졸업하는 학생들과 함께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봤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한다 할 때에 그것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홀로 영원하신, 자주하신 생명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eternally self-exi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그 창조할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태초에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그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되었을 그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타임이라는 이 개념도 바로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이전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홀로 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 생명에 의미를 주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courage,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 이렇게 말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바다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학생들, 이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때에, 즉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우리 영어 성경 번역하게 보게 되면은 I am who I am.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이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 내용을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기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되는 나. 즉 영원부터 계심으로써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에요. 죄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나름대로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물을 보관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것.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돈이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살 수 있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나 하나님 알아. 그리고 예배 안 오는 것 죄예요. That's evil. 떠나면 그것이 악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 과거보다 공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계속 많이 해서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어른 우리 학생 우리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이제 다 우리 지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USC 명문에서 2등으로 졸업했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여기서도 공부도 잘 하셨어요. 근데요, 요즘 시대에 AI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거를 다 학습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질 않아.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계속 인공지능은 보세요. 우리 어떤 학문이 박사 논문이 새로운 학술을 깨달아 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그것을 아는데 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순식간에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이 그 지식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분이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달라스 텍사스에서 LA로 운전해 오는데 20시간이 훨씬 더 걸렸어요. 하이웨이를 달려도 20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거 걸어오면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아마 몇 달은 걸릴 거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그게 미국 서부에서 동부의 중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미국 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우리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년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만약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 길이 있다면 그 거리를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어요? 길이 있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뛰어갈 수 있을까요? 태양까지는 어떨까? To the sun. 그러면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우리 이 솔러 시스템, 이 태양계가 갤럭시라는 은하계라는 이 갤럭시 안에서는 조그만 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그 조그만 은하계가 이 우주에서는 조그만 점과 같아 가지고 그 은하계가 너무 많아서 구름과 같이 보인다고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이렇게 엄청 크고 그 거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우주인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0: 머리만 생각하고 내가 공부한 것, 내게 있는 이 재물이나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70살 돼보세요. 지금처럼 건강하지 않아. 전 아직 70살도 안 됐는데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80살 돼봐. 더 이상 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Nobody wants to hire you. 90. 없어요. 우리 교회 100살 넘으신 분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지난주에 104세 되신 분 장례식 했습니다. 대단하죠. 104세에 죽으셨으니까 대단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110살이 넘은 걸 알고 있어요. 120살 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인간이 How dare are you to challenge God?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감히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인간이 How dare? 마치 개미 한 마리가 나와 맞서서 싸우겠다고 뒷다리를 바짝 세우고 허리를 재고 한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도망간다면 좀 문제가 있다.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자, 우리 믿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 영원하신 자존하신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가 전능이란 뜻이에요. God created. 그 말은 He is Almighty God. 즉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nothing, out of nothing, 우주의 이 모든 별이나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Out of nothing, He created the whole universe. 여러분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 진화론 배우죠. 대학교 가게 되면 계속 우리 세상 학문을 하게 되면 이 진화론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학자들은 그게 바로 진리인 것처럼 가르칠 거예요. I don't believe it. You shouldn't believe it. 진화론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네 가지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네 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진화론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 내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 진화론이 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어디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은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를 연구하거나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야. 즉 진화론은 이미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 같은 이러한 우리 인간이나 이런 이 생명체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이지 그 이전에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거나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뭐냐면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달리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요즘에 이 물질 세계가 어디 왔다고 설명을 하냐면은 그 학설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 시어리, 빅뱅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순간에 큰 폭발을 통해서 그게 바로 블랙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도 거기 들어가면은 빛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 블랙홀. 이 중력이 너무 강해서 지구라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농구공 같은 이 작은 사이즈에 다 줄어든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터짐으로써 우주의 별들이 되고 지구가 생겼다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좋아요. Let's assume that's true. 그러면 그 블랙홀은 어디서 왔습니까? 블랙홀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누가 빅뱅이라는 이 폭발을 누가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류과학은 the human science cannot explain 어디서 물질 세계가 왔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한 것밖에는 이성적인 설명이 없어요. 단지 이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 휴먼 사이언스, 우리 인간의 학문에는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He's not there.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과학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이성으로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과학이에요. 생물학이야. 이게 얼마나 That's our folly.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만들었다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you just get away.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알아보자. 설명해보자. 이게 이 시대의 evil, 악이에요. 자, 보세요. 또 하나, 이 진화론 설명 못하는 게 뭐냐면 물질 세계만 어리석은지 설명 못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원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물이 시작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주장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있을 때에 그 물이라는 거기에 햇빛이 요걸 치면서 거기에 단세포 아메바가 생기면서 그 단세포가 둘이 되고 두 개의 세포가 되고 이래가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엑스페리먼트가 되지 않으면 이 실험에서 이거를 다시 재생을 하지 못하면 it's not a science.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It's only a theory. 추측, 이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 이 혼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진화론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좋아요, 진화한다고 합시다. 그들이 원숭이가, 우리가 원숭이였다가 지금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그 중간에, 이 중간에 진화되어 있는 이 원숭이 사람들이 많아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요거를 바로 missing link라고 그러는 거예요. missing link. between species. 한 종에서 다른 종에, 개나 고양이라, 뭐 고양이가 개가 됐다면은 고양이 개의 중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중간 종이 없어요. missing links.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봐라! 원숭이인데 꼭 사람같이 생겼잖아. 아니 사람인데 원숭이같이 생겼잖아. 근데 돌연변이가 유전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뭐 사람이 꼬리가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가 나왔다든지 근데 돌연변이가 다시 아기를 낳든지 하게 되면은 똑같은 돌연변이를 낳지를 못해요. 또 잡종이 있습니다. 말, 암컷 말하고 그리고 요 수컷 당나귀하고 짝짓기를 하면은 나오는 게 바로 노새, 미울이에요. 근데 이 미울이 아기를 못 낳아요. 다시 재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한 종류 한 종이 다른 종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창세기 1장 쭉 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다 계속 나와요. 하늘의 모든 새를 만드는데 종류대로 새를 만들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만들 때도 각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에 치는 모든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태초에 영원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nothing.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령하고 지식이 무한하시며 거룩하시고 의가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모르면서 박사학위가 10개인들 무슨 소양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펴신 팔로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There's nothing you cannot do.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지혜예요. This is wisdom. 자, 우리 믿는 하나님 세 번째로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즉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천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인데 이거는 히브리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새가 날게 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만들고 땅에 식물과 동물 이 모든 것을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God made all these things with His unique purpose.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의자 다리 몇 개 할 거예요? 두 개 할 거예요? 그 의자 앉으면 넘어질 거야. 그래서 의자 만들면 분명히 다리가 네 개는 만들 것 같아. 그렇죠? 네 개. 그 목적이 안 넘어지게 하려고 다리를 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의자를 크게 할까? 작게 할까? 요 의자가 애를 위한 것인지 300파운드 되는 어른을 위한 것인지 따라서 의자를 크게 할지 작게 할지 결정할 거예요. 의자를 어떤 나무로 만들까? 어떤 색깔로 할까? 보세요. 의자 만드는 사람 자체가 의자를 만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기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한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부품을 왜 하나씩 요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에 이 전화기가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 정말 완벽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바늘 같은 요 길다란 요 뾰족한 것인데 그 바늘을 만드는 것도 핀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만드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목적이 없고 뜻이 없고 어떨 길에 이 세상에 이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원숭이가 아주 똑똑한 원숭이로 능력있는 원숭이로 공부도 할 수 있는 원숭이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이 진화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화론은요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진화론 믿는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히틀러가 나이 드신 분들을 학살하고 육체의 신체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학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의 이론에 의해서는 우성과 열성이 있어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어떤 환경을 살아남을 수 있는 우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열성이 있어요. 그러면 열성은 죽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가 만물을 목적과 뜻을 주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다윗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믿음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결정것이고요. 이 모든 존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머리가 명령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즉 여호와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숨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 바래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바래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에요. 내 이름 삭제 남기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성공했다는 칭찬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명령하는 이거 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이기적일 것이고 자기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오히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엄마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훈련시켰는데 그 사무엘 때문에 역사가 변화가 되었어요. 사사 시대에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지자 시대,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 The Great Revival, 대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기도에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머리 좀 컸다고 대학교 가서 교회 안 가고 돈 좀 벌고 이제는 누구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지 마세요. 그래봐야 30, 40년 그렇게 살 거예요. 70살 되고 80살 돼봐요. 다 똑같아요. 인생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부모님들, 동북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 붙잡혀 살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붙들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함축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서 악령에 붙들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님께 붙들려 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니까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이 만들어지지만 이 세상에 붙들려서 정말 세상에

그 유혹을 받으면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야말로 허송세월할 뿐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이 여종이 있어요. 이한 여인은 점치는 여종.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하는 귀신 들려는 이 점을 친다는 것은요, 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이 사단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 점치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한국에 가보면은 아예 길거리 바깥에까지 점치는 것이 그냥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요, 이것은 전부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한 여인. 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세상의 물질로 만족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 루디아는 달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를 기울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성령께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온통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이제 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실 때 어떤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한 사람, 이 루디아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유럽 선교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 붙들려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가장 보람된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 개척 전도할 때 제가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딱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치 루디와 같은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러 2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남편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팀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아, 이 남편이 일어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그때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물소 세 마리나 있고 그럴 만큼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우리 선교팀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처럼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마다 어느 지역마다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삶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에 붙잡힌 이 점치는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점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어 있는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았을 때 이 여인이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 이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성도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묶이게 되어지고 세상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들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 붙잡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 붙잡히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 나는 지금 성령께 붙들렸구나, 아니면 아, 나는 지금 세상에 붙들렸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 보세요. 물론 그냥 자기가 저절로 분별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예.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성령께. 예.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돼요.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문이 막히는 거야. 예. 그때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막혔을 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간 곳 마케도냐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오늘 13절에 보면,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어디가 기도처가 있을까? 기도할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로 유럽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된 시발점이 됐단 말이에요.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보다도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 기도할 자리. 자꾸, 아,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서만 꼭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더 기도 많이 할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변호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변호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예.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싶으면 자꾸 막힌, 길에 막힌, 예. 그래도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불타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 바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아, 막 전하고 싶어요, 진짜. 헬로.
전하고 싶냐고 전하고 싶나.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게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준비가 됐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자꾸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간수가 아,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튼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복음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리면 그냥 저절로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떠나, 우리 형제들 지옥 가면 어떠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신없이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거는요 아깝지 않아요. 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전도지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차를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할 때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이 복음 전한 삶, 이게 성령께 붙들렸을 때 가능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에 특히 인도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계속 사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계속 개척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6시간, 8시간씩 기차 타고 그 다음에 가서 자동차 이제 7인승 밴으로 9명이 타고요. 그리고 거의 12시간을 이동하면서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근데 그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스크족입니다. 이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쓴 이스크족들은요 보통 그 윤회설을 아주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 무슨 뭐 헛소리를 막 해가면서 그리고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그러지만 선하게 살아야 내세 덕을 이제 이렇게 쌓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곳에 다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전도 저기 우리 팀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럼 계속 말씀을 듣.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
그러면서 결국 차에 마지막 시간 낼 때쯤 이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시크족들이 보통 막 칼도 차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터번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금년에도 정말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붙잡히면 사명에 붙잡히고 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존으로 사는 사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 뭐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잘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자세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응?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보세요. 자, 오늘 이 루디아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에 붙들리니까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0: 드려져서 유럽 성교에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루디아가 쓰여지지 않아요? 이제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루디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너무나 보람된.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었지만 성령 받고 성령께 붙들리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루디아가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말 함께하는 DJ 훈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아, 요새 주말은 너무 글쎄요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요? 또 월드컵 게임들도 많이 있고 볼거리도 많고 또 날씨도 뭐 따스하니 좀 덥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글쎄요 주어진 환경이 참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네, 훈이 함께하는 훈이란 카페와 함께 여러분들 또 다른 즐거움과 또 다른 휴식 그런 달콤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훈이란 카페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한국 근대 문학의 아주 중요한 이름이죠. 바로 현진건 작가의 작품 두 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진건이라는 작가는요, 사람 사는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때로는 너무 아프게 그렇게 그려낸 작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늘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작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하루를 따라가다가 끝내는 마음이 훅 무너지고, 어떤 작품에서는 엄숙한 체면 뒤에 숨어있던 인간적인 욕망, 이게 우습지만 또 쓸쓸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들어볼 작품은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비사감과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는요, 비오는 겨울날 인력 거꾼인 김첨지의 하루를 다룬 이야기고요. 너무 유명하죠? 네, 다른 하나는 사랑과 가정,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어떤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 러브레터 한 장에 무지하게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작품이지만 여러분, 오늘 결국엔 두 사람의 속을 보여준다는 그런 닮은 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진건의 아주 유명한 대표 두 작품을 일부 일부 나눠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같이 들어볼 작품은요, 운수 좋은 날. What a lucky day. 운수 좋은 날이죠. 그 아마도 한국에서 한 중학교 교과서 과정을 마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기억이 나시고 읽어봤던 추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운수 좋은 날. 한국 단편 문학을 이야기할 때 꼭 반드시 나오는 작품이죠. 제목만 들으면요, 좋아요. 운수가 좋다니까 좋은 거죠.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돈도 좀 생길 것 같고, 그죠? 뭔가 꼬였던 일도 슬슬 풀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끝까지 듣고 나면 이 제목이 굉장히 잔인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배경은요, 무려 1920년대 경성의 겨울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인력 거꾼인 김첨지. 사람이 타는 인력거를 몸으로 끌면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에는요, 병든 아내와 3살 아들 개똥이가 있습니다. 형편은 아시겠죠? 말 그대로 바닥입니다. 오늘 벌지 못하면 오늘 저녁이 막막한, 그게 바로 우리 주인공 김첨지의 현실입니다. 김첨지의 아내는요, 벌써 한 달 가까이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김첨지는요, 아내에게 제대로 약 한 번 지어 먹이질 못합니다. 겉으로는 이 병이라는 게 말이야, 응? 병이란 놈은 약을 줘 보내면 자꾸 재미를 붙여서 버릇돼, 자꾸 오게 돼 있어, 그 병은 약을 주면 안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약값을 댈 돈이 없는 게 더 큰 이유겠죠. 가난한 집에서는 병도 마음대로 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하던 아내가 한 열흘 전쯤에 김첨지가 겨우 벌어다운 돈으로 이 조를 사다가, 쌀도 아니고 조로 밥을 지어 먹게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다 익지도 않은 밥을 허겁지겁 막 먹다가 체하고 맙니다. 그 뒤로 병이 더 깊어져요. 못 먹어서 병, 겨우 먹었더니 또 병. 김첨지는 답답해서 에라이 조롱먹은 어찌를 드리가 없어 그래, 못 먹어서 병, 먹어서 병, 뭐 어찌란 거야 라고 소리를 치지만, 울면서 신음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기도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김첨지는요, 요새 저 같은 후니 같은 다정한 남편이 아니죠. 네, 말도 거칠고요, 화도 툭하면 화내고,
괜히 아픈 아내에게까지 짜증을 막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삶이 막막해서 그렇습니다. 걱정은 많은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답답함이 화가 돼서 튀어나오는 거죠. 자, 현재 시점입니다. 밖에는 진눈깨비가 비처럼 질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날도 음산하고 길도 더럽고 공기까지 축축하네요. 자, 근데 그날 아침 아내가, 아픈 아내가 유난히 김첨지를 붙잡습니다. 여보,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제발 오늘은 나랑 있어주면 안 돼? 내가 많이 아파. 오늘 가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매달리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인공 김첨지도 그걸 느낍니다. 근데 그렇다고 일을 안 나갈 수 있을까요? 아내가 더 아프니까 더 약값이 필요할 테고, 약값이 필요하면 오늘 일을 해야겠죠.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는 슬퍼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애원하고 붙들던 아내를 뒤로 하고 김첨지는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아내는 계속 붙잡지만 김첨지는 퉁명스럽고 짜증 섞인 말로 등을 돌려 나옵니다.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자꾸 붙습니다. 한 사람 태워서 돈을 벌고 또 손님이 생기고, 가려고 하면 또 생기고, 평소 같으면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야, 하필 오늘 일이 그냥 아주 술술 풀립니다. 돈이 자꾸 들어와요. 김첨지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지죠. 야, 이거 봐라, 이거 오늘 왜 이리 운수가 좋지? 정말 제목 그대로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아주 무섭습니다. 김첨지가 기뻐할수록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점점 불안해지게 되죠. 우리는 이미 아침의 장면을 알고 있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또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붙잡았는지, 그 불길한 공기가 얼마나 강하고 짙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독자는 알고 있으니까요. 김첨지는 손님을 태우면서 계속 신나게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아내 생각이 스쳐요. 아침에 상태가 좀 오늘은 심상치 않았는데, 내가 그냥 나온 게 맞나? 지금은 좀 괜찮아졌으려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도 또 눈앞에 손님이 나타나면 그 생각은 사라지죠. 왜? 이 손님 놓치면 오늘 이 좋았던 운수, 이 운수 좋은 날이 그만 끝이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손님을 받고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이렇게 김첨지 하루는 기쁨과 불안이 엇갈리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돈은 자꾸 들어오는데 마음은 자꾸 무거워지고, 장사는 잘 되는데 집만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면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불길함이 자꾸 스며듭니다. 날이 저물어 갈수록 불길함은 더 커지고요. 김첨지는 어느 순간 집 가까이 가는 게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지만 동시에 뭔가 무서워서 자꾸 미루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때 길에서 친구 치사미를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할까요? 술을 마시러 가죠. 기뻐서 마시는 술은 아닙니다. 김첨지가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마음속의 불안을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핑계 욕심에 술을 마시러 가게 되는 거죠. 술 기운이 돌자 김첨지는 농담처럼 툭 던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죽었네. 아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술이나 처먹고 있으니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고. 내가 여기서 술 먹고 있는 내가 이제 안 죽일 놈이다. 이러면서 한탄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이 소름 끼치는 이유가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김첨지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강렬하게 들어있는 거죠. 이 와중에 또 우리 김첨지는요, 아내가 사흘 전부터 그렇게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잊지 않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김첨지는요, 무식하고 거칠고 술도 먹고 말을 곱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아내가 설렁탕을 먹고 싶어 했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 늦을 뿐이고 표현이 서툴 뿐이고 다정함도 늦고 서툴고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책에서, 이 소설에서 강렬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단어 설렁탕. 네, 기억나시죠? 자, 김첨지는 이래저래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뛰어들어가 아내를 부르죠. 근데 대답이 없습니다. 순간 민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이 섞여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이 남편 와도 일어나질 못해. 막 짜증을 내면서 왜 남편을 하는데 뭐하는 거야? 발길로 누워있는 아내의 다리를 찹니다. 근데요, 이상합니다.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라고 할 수 없고 나무 뜬 것 같은 느낌이, 딱딱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시죠?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겁니다. 이 장면이 좀 무서운 게요, 김첨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소처럼 거칠게 굴었다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늘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독자들이 가슴이 메어지죠. 지금 이제 와서 다정해지고 싶어도, 이제 와서 미안해하고 미안하다 말을 하고 싶어도 이미 늦었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김첨지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해. 참, 괴상하게도 오늘은 그렇게 운수가 좋더니만. 그렇죠? 이 문장, 설렁탕을 사다 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참 운수가 좋더니만. 이 문장이 참 여러분들, 많은 분들 기억에 남아있을 거예요. 김첨지의 후회, 죄책감, 사랑, 절망,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한마디죠. 내가 그래도 너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서 들고 왔는데 왜 이거를 기다리지 못했느냐. 나는 너가 아파서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왜 집에 없었냐. 왜 하필 오늘이냐. 오늘 내가 돈 잘 벌었는데, 오늘 정말 운이 좋아서 돈 많이 벌어서 네가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이 하필 제일 중요한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고 너는 없느냐. 그래서 이 운수 좋은 날,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가난한 인력 거꾼의 비극만은 아닐 겁니다. 사랑이 없어 망가진 이야기도 아니고요, 악한 사람이 벌받는 이야기도 아니죠. 오히려 너무 가난해서 사랑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한 한 사람의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우리에게는 더 아프고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네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운수 좋은 날, 돈이 잘 벌린 하루 이야기처럼 시작을 하지만 결국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진 돈,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사랑, 이거를 우리에게 가슴 시리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 요렇게 끝을 맞이하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긴가민가 기억은 나는데 싶다가도 이 설렁탕, 그리고 마지막에 왜 기껏 사왔는데 먹질 못하니 라고 소리치는 대목은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정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짧지만 아주 강렬한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소설에 또 분위기 맞는 노래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노래를 한번 듣고 여러분,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광고 듣고 와서 현진건의 또 다른 유명한, 이번엔 좀 밝은 소설로 가볼게요.
비상함과 러브레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어쩌면 분위기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김윤아 씨가 부르는 봄날은 간다입니다. 들으시고 잠깐 전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조금 전에 그 저희가 운수 좋은 날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소설 자체가 좀 어둡고 슬프고 좀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약간 다운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 그 현진건 작가의 작품은 조금 더 밝고 재밌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작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사감과 러브레터 아시죠? 이번엔 비사감과 러브레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0: 비사감과 러브레터. 자, 앞에서 들은 우리 운수 좋은 날은 비 오는 날 하루 동안 벌어진 아주 가난의 비극이자 비극 슬프죠. 근데 이번 작품은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무겁고 처절하지 않고요. 우습고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가볍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웃으면서 듣다가도 끝에서는 야,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하는 생각과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부터 참 재밌죠. 러브레터. 아, 사랑의 편지. 뭔가 이렇게 두근거리고 달콤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앞에 그냥 러브레터가 아니죠. 비사감. 이 비사감 영어 알파벳 B, A, B, C 할 때 B, 영어 알파벳 B 그리고 사감. 사감 아시죠? 그 기숙사 사감. 뭔가 들었을 때 사랑이랑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뭐랄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그죠? 사감이니까 뭔가 딱딱하잖아요. 연애, 설렘, 무슨 그런 해피 바이러스 이런 거를 좀 싫어하고 경멸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비사감입니다. 자, 비사감은요 여러분 여학교 기숙사 사감 선생님입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뭔가 머리를 위로 쫙 올려서 딱 묶고 하얀 블라우스에 까마고 긴 주름진 치마 입고 이게 뭔가 안경도 되게 막 어두운 뿔테 큰 거 그리고 한 손에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거 들고 다니실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 저는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생활을 관리해야 되고 기숙사 안에 규율을 또 지켜야 되고 특히 여학교니까 뭐가 있을까요? 남녀관계를 아주 그냥 깐깐하고 지켜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죠.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좀 그런 존재예요. 조금만 떠들어도 와서 눈치를 주고 누가 혹시 편지 같은 거라도 막 쓰거나 쪽지 쓰고 있으면은 막 잡아낼 것 같고 연애 같은 거 좀 하려 싶으면은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뭐 하는가? 뭐 이런 그런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군대 생각하면 약간 조교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네. 저도 예전에 처음 그 미국 고등학교 때 사립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잠시 그때 생각하면 저희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굳이 외국 분이니까 실명을 얘기하자면 제 기억에 맞다면 미스터 마티네스였어요. 마티네스라는 분이셨는데 키 작고 되게 체구가 크고 퉁퉁한데 동글동글한 그런 분이셨어요. 목소리 크고 남자분. 근데 아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저랑 잘 지냈는데 이것도 딴 얘기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랑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사귀면서 막 하다 보니까 저를 좀 주의 있게 보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기숙사다 보니까 빨래를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학생은 월수금, 여학생은 뭐 화목토 이런 식으로 날짜가 달라요. 그 빨래하는 그 방이 그 뭐라고 할까? 빨래 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따로 이제 기숙사 옆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남녀를 따로따로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시간대부터 뭐 저녁 7시까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근데 하루는 제가 남자가 빨래하는 날이에요. 남자 빨래하는 날 월수금 중에 하루인데 그 자율학습 시간이 있거든요. 각자 기숙사 방에서 뭐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율학습 숙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그 전에 빨래를 못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옷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숙사에 옷이 별로 없으니까 빨아야 될 것 같아갖고 사실 그럼 안 되는데 저녁 때 빨래를 미리 돌려놨습니다. 돌려놓고는 이제 중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드라이를 옮기잖아요. 건조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학습을 하는 시간에 몰래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몰래 그냥 쓱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드라이로 바꿔놓으려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싹 갖고 오려고 몰래 이제 도망쳐갖고 싹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불을 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불을 키면 혹시라도 지나가던 사람이나 다른 사감들이 저기 불이 왜 켜져 있지 시간에 그리고 올 수 있으니까 불을 못 켰단 말이죠. 그래서 불 끈 상태로 조용히 제 빨래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걸 이제 갖다 놓으려고 싹 가는데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인기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옷이 깜깜한데 누구지 누구지 해서 봤더니 저희 같은 클래스의 일본 여학생.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여학생분이 거기 있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자가 빨래하면 안 되는 날인데 지금 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몰래 와서 자기 거 빨래를 돌려고 몰래 나온 거고, 저는 그 시간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몰래 돌리려고 저도 나왔던 거죠. 둘 다 불 꺼놓고 불 안 켜고 있다가 둘이 깜짝 놀래 만나서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 외모는 그냥 수수했는데 키도 크고 몸매가 굉장히 날씬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가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거의 30년 전이라. 이 여자분이 되게 짧은 팬츠라고 그러죠. 짧은 반바지 그걸 입고 위에도 그냥 좀 붙는 이런 셔츠를 하나 간단하게 입고 있었고, 저야 뭐 그냥 뭐 청바지였나 반바지였나 뭐 그런 거 입고 저는 셔츠 입고 있었는데, 어쨌든 불 꺼놓은 사람 둘이 만나서 깜짝 놀랐다가 이제 서로인 걸 확인하고 그냥 아 웃으면서 막 그러다가 너 야 너도 몰래 나왔냐 너도 몰래 나왔냐 이러면서 그냥 깔깔대다가 둘이서 그냥 얘기를 좀 했어요. 한 10분 얘기했나?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단 거야. 10분이 지난 거죠. 갑자기 사람 말소리가 들렸는지 이 미스 마티네스는 사감이 쾅쾅쾅 내려와 오던 거야. 둘이 놀래갖고 야 누가 온다 도망가자 뛰어 그래갖고 둘이 정말 남녀 여자 그 다르니까 기숙사가 둘이 뛰어나가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감이 뛰어오는 저 뒤통수를 보고 저를 따라온 거야. 근데 제가 달리기가 훨씬 빠르니까 막 뛰어갖고 제 방으로 확 들어와서 문 닫고 헥헥하면서 숨 찾고 막 땀 닦고 공부하는 척했어요. 아닌 척하려고. 멀리서 쿵쾅쾅쾅 하더니 뛰어오더라고 이 뚱뚱한 분이. 그들이 제 방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영화가 좀 미숙해가지고 뭐라 뭐라 반박을 하고 싶은데 뭐 언어 능력이 그 당시 딸렸으니까 일단 들었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데 제가 뭔가 불순한 일을 한 것처럼 무슨 연애를 했거나 뭐 불 꺼놓고 남녀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뭐 근데 뭐 설명을 잘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막 떠든다도 그게 아니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정말 열받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불러갖고는 세워놓고 한 시간 정도를 저한테 막 설교를 하더니 다음날 교장이랑 뭐랑 다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아니라고 이제 발설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상대 여자가 누군지 못 봤어.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여자가 뛰어가는 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여자 사감 기숙사 못 들어가니까 절 따라 들어와서 저를 잡고 여자가 누군지는 추궁하는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했죠.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분명히 넌 여자랑 있었다 뭐 볼 거라고 있었다 이제 갖고 저를 굉장히 질 나쁜 아이로 찍히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이제 굉장히 좀 미워하고 눈치를 주고 엄청 깐깐하게 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많이 길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얘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사감인 거예요. 이 비사감이 어마어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정말 좀 공포의 대상이죠. 그죠? 사랑 이야기, 연애 편지, 전 하지도 않은 연애 혼나고 괜히 막 소문내고 막 하여튼 어쨌든 이 전부 비사감은 이제 그런 단속하는 무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시 이제 소설로 갈게요 여러분. 학생들이 그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사랑 같은 건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독하고 무서운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도 절대 연애 같은 건 모를 것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만큼 차갑고 엄숙한 그런 사감이었던 거예요. 근데 현진건 작가는요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의 중심에 딱 세웁니다. 왜? 재밌는 거는 이런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재밌거든요. 옆에서 야 연애 같은 경박한 걸 하고 그러냐? 유치하고 경박해. 러브레터? 쪽지? 야 인생 망치는 거야. 이런 불순한 것들아. 요런 분들이었던 분이 그 누구보다 나는 깨끗해 도덕적이하고 살았던 분들이 정작 본인한테 온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원래 기숙사라는 곳이 소문이 빨라요. 그렇잖아요. 워낙 갇혀있는 좁은 공간이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 뭐 누가 뭐 편지를 받았다더라 누가 어제 뭐 했다더라 수근수근 이게 그냥 바로바로 소문이 퍼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연애 편지 한 장이 딱 나타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학생들끼리 뭐 이랬다 저랬다고 끝나겠죠. 근데 묘하게 이게 돌고 돌아서 그 편지가 우리 그 무서운 비사감 쪽과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소설이 이제 살아나죠. 자, 평소에 비사감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화를 냈겠죠.
1: 이런 풍기문란한 이런 쌍스러운 건 뭐야?
0: 이러고 학생들을 몰아세우고 범인을 찾고 기숙사 분위기를 다시 기강을 잡겠다고 난리를 쳤겠죠. 근데 막상 그 러브레터 편지가 자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되니까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죠. 이게 뭐야? 나한테? 나한테 온 거라고? 말도 안 돼. 근데 이제부터 문제예요. 그냥 뭐야? 기분 나쁘게 장난해? 이러고 던져버리고 없애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거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자꾸 이 비사관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어? 누가 보낸 거지? 이거 진심인가?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있었던 거야? 내가 몰랐는데 나 모르게 누가 나를 막 좋아하는 거야? 이런 혼자 생각하는 망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듣는 우리 시청자들, 정치자 최소한 시청자가 아니죠. 시청자는 표현을 앞섰습니다. 이 책 읽는 분들은 슬슬 웃음이 나죠. 왜? 평소에는 그렇게 엄숙하고 냉정했던 그랬던 그 사감 선생이 지금은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감정은 부끄러운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막상 자기한테 관심이 온 것 같으니까 편지 한 장에 마음이 들썩이는 거죠. 현진건 작가가 이걸 참 잘 그립니다. 비사감이 대놓고 그렇다고 막 갑자기 변해서 소녀처럼 행동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너무 또 심플했겠죠. 대신에 아닌 척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엄숙한 척, 차갑 척, 도덕적인 얼굴을 딱 하고 있지만 속은 이미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독자한테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죠. 평소 같으면 거울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괜히 얼굴이나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그냥 평소 같은 하루일지 몰라도 우리 비사감 이 선생님에게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편지 한 장이 본인의 삶의 오래된 벽을 두드려버린 거니까요. 이 작품이 재밌는 건요, 비사감이 단순히 편지를 아유 누가 장난쳤네 에이씨! 라고 처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거기다 의미를 자꾸 붙여요. 이 편지에 이 문장의 뜻이 혹시 이런 건가? 이런 표현은 진짜 나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지? 내가 누군가한테 진짜 매력적으로 보이나? 자꾸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막 부풀고 상상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물의 정말 속마음이 나타나죠. 학생들을 단속하며 엄격했던 그 뒷속 속마음,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그 평범한 욕망이 숨어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기대,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는 나도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 이런 평범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비사감을 단순히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물론 웃기긴 웃겨요. 보면 참 웃긴데 좀 짠한 마음도 생겨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편지 한 장에 그렇게까지 사람이 흔들린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외로운 삶을 오래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차갑고 엄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슬슬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늘 무섭던 그 비사감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본인은 물론 애써 엄숙한 척하고 아니야 이러지만 사람들은 미묘하게 변한 기색을 날아채기 시작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한테 뭘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요새 사랑하니? 뭐 연애하니? 그러면 뭔가 말투든 표정이든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학생들도 그런 걸 느낍니다. 아마도 비사감은 처음에는 그 편지를 경멸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경멸이 기대로 바뀌죠. 그러면서 더 독자들은 재밌죠. 자기를 단속하던 규율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조차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평생 남을 심판하고 컨트롤하던 사람이 막상 자기는 감정 앞에서 그렇게 허술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작품의 핵심 재미입니다. 결국 이 편지는 거창한 사랑의 시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뻔하잖아요. 어디 백마탄 완자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사감의 인생이 갑자기 낭만적 로맨틱하게 뒤집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는 좀 민망하고 허망하죠. 진짜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차고거나 장난이거나 또는 적어도 비사감이 혼자 키운 기대만큼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끝에 가면은 비사감은 어떤 대단한 로맨스를 얻는 게 아니라 혼자 마음이 들떴다가 그냥 혼자 식어버리는, 그게 결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피엔딩 결말이 아니라 그냥 늘 엄숙한 얼굴로 남을 단속하던 사람도 결국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런 결말. 그렇게 차갑고 도덕적인 척하고 남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항상 남을 평가하던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러브레터 한 장에도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다. 요게 나타나는 게 결국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단순히 그냥 희극 코미디라고 보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평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웃기고 재밌지만 끝나면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요, 조금은 쓸쓸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다고 말했던 것 앞에서 제일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주변에 어우 나는 저런 거 진짜 싫어, 어우 나는 저 여자들이 왜 저러냐, 남자 사귀면 왜 저러냐, 오빠 어 아니면 누구야 진짜 저런 애들 보면 이 꼴사납지 않니, 어우. 그런 분들이 연애할 때 오히려 자기가 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애교, 난 애교 떨어 애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이분이 연애를 하면 애교 덩어리로 바뀌는 아주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합니다. 자, 그런 게 비사감입니다. 사실은 연애를 경멸한 게 아니라 어쩌면 연애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반사적으로 날카롭게 밀어냈던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편지 한 장에 너무나 쉽게 그리고 우습게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작품이 끝나게 되는데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사감과 러브레터는요, 러브레터 한 장 때문에 엄숙한 체면 뒤에 숨어있던 외로움 그리고 인간의 단순한 욕망이 들켜서 나타나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더 사람 냄새가 나죠. 그게 바로 우리 현진건 작가의 힘입니다. 저희가 그 처음에 했던 운수 좋은 날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작품이죠. 네. 저도 이 작품을 예전에 봤을 때 참 뭐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우리 아주 알잖아요. 그 속마음과 겉 그런 표현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저희는 이제 다 알죠. 근데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약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사감과 러브레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비슷한 분위기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장기화 얼굴들이 부르는 그렇고 그런 사이 들으시고 저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에 몸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죠. 가끔은 병원을 가셨을 때도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특히나 허리, 무릎 이런 데가 참 불편하신 분이 많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미주 한의사총연합회 이사장이시고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이시면서 세계 야생산삼연구소 대표 그리고 35년 동안 산삼연구와 인삼치료에 정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해주신 우리 성민산삼한방병원의 닥터 서영수 원장님 모시고 건강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네, 야 원장님 뵐 때마다 그냥 에너지가 솟구치는 게 보이고요. 항상 이 옷 패션도 정말 깔끔하시고 아주 멋쟁이세요. 근데 또 건강하시고 하시니까 또 이런 게 되시겠지만 여러분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하시는 말씀 공감하실 거예요. 항상 진짜 패셔니스타 멋쟁이시고 항상 박식하신 게 눈에 보이는데 원장님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제 주변에 저도 그렇고요. 멀쩡하다 하루아침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이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허리 아픈 분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허리 아파 그러면서 병원에 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대요. 근데 본인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도 아프다고 일어나도 앉아도 아프고 이건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원장님?
1: 허리 아픈 것은 하도 종류도 많고
0: 종류가 많아요?
1: 많고 이유가 많은데 허리 아픈 부분이 주로 어디가 아프느냐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0: 네.
1: 우리 덩어리 뼈가 경추가 7개 있어요.
0: 7개요?
1: 네. 가슴뼈 흉추가 12개.
0: 네.
1: 그중에 그 밑에가 요추가 5개. 그 밑에 선추 4개거든요.
0: 네.
1: 그러면 등뼈가 12개가 있죠?
0: 네.
1: 12개가 외선으로 한 줄로 돼 있어요. 마디마디로.
0: 예.
1: 그리고 상체 무게가 전달이 되는 것이 4번, 5번

0: 요추하고 장골.
1: 장골.
0: 네, 장골. 그 엉덩이뼈하고 연결이 돼요.
1: 네네.
0: 상체 무게가 전부 많이 모여서 장골로 연결되는 부분이 5번이죠.
1: 네.
0: 그 다음에 4번, 그 위에 3번, 2번, 1번 이렇게
1: 그렇게
0: 되는데,
1: 네네.
0: 거기가 아픈 곳을 갖다 요통이라 그래요.
1: 허리가 아픈 거라
0: 예,
1: 이제 그렇게 얘기해.
0: 그래서 이제 척추라고 그러죠.
1: 척추, 척추,
0: 예,
1: 네네.
0: 그러면 아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그뼈한 중앙에 보면은 물이 있어요. 물이 갖다 추간판이라고 그래요. 수액이 들어있고, 그 위에 이제 강판이 싸고 있는데, 그 강판하고 물그 사이에 섬유질이 있어요. 그래서 섬유륜이라고 그래. 그게 좀빡 삐져나오거든요. 그
1: 네네네.
0: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디스크라고 그래요.
1: 아, 그게 디스크라고 하는.
0: 예.
1: 네네네네.
0: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오래 되셔 가지고
1: 예.
0: 노화가 돼서 척추관이 삐뚤어졌을 때,
1: 네.
0: 자세가 틀어졌을 때,
1: 예.
0: 그게 이제 척추관 협착인데,
1: 네네.
0: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자세를, 한 자세를 오래 쓰고 있었다든지,
1: 네네네. 또
0: 또,
1: 삐뚤 자세도
0: 예,
1: 많이
0: 삐뜬
1: 하고.
0: 자세를
1: 네.
0: 오래 있었다든지, 삐뜬 자세 일을 많이 했다든지,
1: 예.
0: 잠을 또 삐뚤어지게 잡다든지,
1: 오.
0: 그게 이제 뼈하고 뼈 사이의 마디가 좁아지는 게 협착증이거든요.
1: 협착증. 네.
0: 그러는데 이제 되게 어르신들 보면은 저녁에 잠잘 때는 반드시 잤는데 아침에 아파가지고 꼬부러지를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1: 맞아요. 네.
0: 예, 그럼 너무 차가운 데서 주무셔서 그래요. 기혈 소통이 통하려면은
1: 네.
0: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뜨뜻해야 되거든요. 차가워지면은 일시적으로 굳어버려요.
1: 아, 그럼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0: 뼈하고 뼈 사이가 물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꼼짝을 못하죠. 그쪽으로 가는 이제 기라고 그러죠. 기,
1: 네.
0: 혈, 기운, 우리면 신경. 그게 일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꼭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 운동하고 뜨뜻한 물에 지지면 또
1: 네네.
0: 괜찮거든요.
1: 오, 네.
0: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추간판 돌출증이 되면 옆으로 삐져나가요. 그래갖고 옆 가사 왼쪽으로 삐져나가면 왼쪽, 그러면 왼쪽이 아파요. 왼쪽 궁둥이가 아파요.
1: 이렇게 찌르는 건가요? 튀어나온
0: 네,
1: 게?
0: 아픈 게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통증이 여기서 하고, 그걸 갖다 샤펜이라고 하고
1: 네네.
0: 은근하게 아픈 거거든. 돌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지근하게 아프죠. 기분 나쁘게. 그러면 엉덩이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파서 이제 치료를 모르고 못하는 부분이
1: 네.
0: 이상근이라고 있어요.
1: 이상근이요?
0: 4번, 5번 요추하고
1: 네.
0: 고관절.
1: 고관절.
0: 고관절하고 그 사이에 이상근이 가로질러 있는데,
1: 네.
0: 우리 말로는 표주박.
1: 네, 표주박.
0: 미국 배가 저 표주박 같이
1: 그쵸.
0: 생겼어요.
1: 네.
0: 피, 이게 페어라고
1: 페어.
0: 그런가?
1: 네.
0: 페어 머슬이라고 그래요.
1: 아, 살면서 페어 머슬이라고 그러는구나. 네.
0: 거기 폭 파인 데가 눌려서 아파요. 그러니까 이상근이 있는데, 이상근 그 위에는 대둔근이 이상근을 보호하고 있고,
1: 예.
0: 이상근 그 밑에는 자골신경이 발바닥까지 내려가요. 그걸 눌러요. 근데 거기가 꼬여버리면은 다리가 굴신,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아파요. 그러고 차려두고 섰을 때
1: 네.
0: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 거기가 아파요.
1: 다리 쪽이요?
0: 왼쪽.
1: 오, 네네네.
0: 그거 눌러가면서 그 다음에 종아리 외측으로 가요.
1: 오.
0: 그러다가 더 눌리면
1: 네.
0: 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1: 완전
0: 밑에까지 신경이
1: 밑으로까지. 네.
0: 눌리게 되죠.
1: 와.
0: 그러는데 우리는 진단해보면 엎드리락 해놓고 4번, 5번 요추를 눌러봐요.
1: 네.
0: 탁! 소리 나요. 거기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쪽, 왼쪽으로 갔으니까 왼쪽을 위로 올라가게 옆으로 뉘어요.
1: 네, 이렇게요.
0: 예.
1: 네.
0: 이렇게 위에 있는 발을 45도 구부리고,
1: 네.
0: 고관절 있죠?
1: 네.
0: 볼록 나오는데,
1: 네네네.
0: 거기를 눌러보면 엄청
1: 그거
0: 아파요.
1: 제가 TV에서 본것 같은데 이렇게 막 사람 소리 지르는데 으아 이러고
0: 예.
1: 그죠?
0: 빠개질 듯이 아파요.
1: 오.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관절에서 제일 옆으로 누웠을 때
1: 네.
0: 엉덩이 가장 높은 곳,
1: 예.
0: 거기에서 허리띠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눌러보면은 거기 아픈 부분이 하나 있어요.
1: 저도 좀 아픈데
0: 그게
1: 여기?
0: 이상근이거든요.
1: 아, 그쪽이
0: 예.
1: 이상근이에요? 네.
0: 거기서 이제 그걸 이 카이로프랙터에서 교정하는 방법도 있고 네. 침 놓는 방법도 있고
1: 네.
0: 뜸 놓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거기서 부항으로 피 뽑아버려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면 제일 빨라요. 그냥 쩔뚝쩔뚝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도 또 네. 젊은 사람들은
1: 네네.
0: 거기다 침 놓고 뜸 뜨고 뜸 안 뜨고 부항만 해줘도 걸어서 나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근육이 꼬여 있잖아요.
1: 네.
0: 이게 내가 맨날 써먹는 문자가 있어요.
1: 뭐죠?
0: 예, 불통, 네. 측통, 통측, 불통.
1: 네. 네.
0: 이게 의석 한 3천 권이 되거든요.
1: 네.
0: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처방도 있고 치료 방법도 있어요.
1: 네.
0: 그러는데 8자로 딱 줄여요. 치료 방법이. 불통, 측통, 통측, 불통.
1: 네.
0: 그러면 그쪽에는 뭐가 꼬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모이게 되면 혈전이 모여요. 혈전.
1: 네.
0: 우리는 어혈이라고
1: 어혈?
0: 그러죠.
1: 네네.
0: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 피떡.
1: 아, 피떡. 네.
0: 이 피떡이 고여요. 그러는데 피떡이 고이면 어때요? 그쪽으로 가는 신경 조직이나 혈관 조직이 딱 막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불통이 되죠. 네. 통하지 못하니까.
1: 네.
0: 통하지 못하니까 불통, 측통, 측자가 바로 측자예요. 바로 아픔이에요.
1: 네.
0: 근데 거기다가 어떤 방법이 됐든 약을 먹든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1: 예.
0: 그 치료를 가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피가 없어져요. 그러면 막혀 있는 거가 뚫리니까 통측. 불통.
1: 그러면 이제 통증 없어져.
0: 뽑아버리고 나면 통증이 없어져 버려.
1: 저도 원장님 지금 몇 번 원장님께 모시고 방송하면서 조금 배운 게 아까 말씀해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이잖아요.
0: 오지압,
1: 네, 오지압,
0: 육 교정.
1: 교정.
0: 네. 허리 또 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1: 근데 좀 죄송합니다. 근데 부항을 뜬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부항.
1: 그럼 앞에 일침이나 이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0: 다 해야죠.
1: 아, 그거 다 네. 하면서 네. 부항을 딱 하면 쫙 뚫리는 네. 거예요.
0: 네, 일침을 오. 거기다 딱 놓으면은
1: 네.
0: 거기 이제 거기는 뭔가 통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1: 네.
0: 막혀 있는 곳이라고요.
1: 네.
0: 침이 들어가면 침은 경락 따라서 놓는 거예요. 경락이 12개가 상하로 움직여요.
1: 네.
0: 낙맥은 15개는 가로지를 움직이고
1: 네.
0: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묻히게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힌 곳은 반드시 아파요.
1: 오.
0: 우리 몸에 반응처가 한 900개가 있어요.
1: 네.
0: 몸이 아프면 아픈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징조라고 그러죠.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면 700개는 고정이 돼 있고 200개는 왔다 갔다 해요.
1: 네.
0: 그러면 700개 중에서
1: 네.
0: 그 골로 보면은 한 병당 되게 8개에서 12개가 나타나요.
1: 오.
0: 그 경락상에.
1: 네.
0: 그 나 거기 잡고 또 이 200개 움직이는 건 또 그대로 방산통으로 퍼져 나가는 게 가서 찾아서 일침 침을 그 자리 딱 들어가면 뇌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1: 뭔가 위험 신호가 나오겠죠.
0: 네.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빨갱이가 들어온 거예요.
1: 오랑캐가
0: 네. 그럼 어떻게 해요?
1: 군사를 보내야죠.
0: 네. 군사를 보내야죠.
1: 네.
0: 그게 간에서 보내는 거예요.
1: 아, 그건 간에서 나가요?
0: 네. 국방부 같아요.
1: 오.
0: 네. 미국으로 말하는 전쟁부죠.
1: 네네네.
0: 전쟁부에서 거기로 군사를 보내는 게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가면 그 따라가는 적혈구가 있고
1: 네네네.
0: 혈소판이 있고
1: 네네.
0: 혈색소가 있고 혈당이 모이면은 면역체계가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세포가
1: 네.
0: 6개월이 되면은 나가고 새 세포가 생겨야 돼요.
1: 네.
0: 생성되는데 3개월 나오는데 3개월 6개월이 걸리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세포 생성이 못하고 만성 염증이 되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 되면은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을 해요.
1: 얘가 자기를 공격해요?
0: 네.
1: 자기 애들을?
0: 거기가 이 없어야 될 게 있으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0: 나가야 새가가 오는데 못 가잖아요.
1: 네, 네.
0: 그걸 그러면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라는데
1: 구태타네, 구태타.
0: 특히 백혈병이나 루마티스나 루케미아, 루퍼스 이 루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그리스 말이에요. 물이 흐르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지음이 되면은 굳어 있는 상태거든요. 로마티즘이 되죠. 그런데 거기다 침을 놓고 나면은 그 혈자리에 모이는 것이 단 두 배가 세 배가 그리 모여와요. 그게 그 염증을 사기는 거예요.
1: 공격하는구나.
0: 그다 관절과 관절 사이, 뼈하고 네네. 뼈 사이에서는 염증이 많거든요. 네네. 거기다는 뜸을 떠줘요. 뜸을 뜨는데 직구가 있고 바로 떠버리는 게 있고 간접구가 있어요. 간접구는 좀 뜨겁지 말라고 필터를 달아놨는데 그거는 효과가 떨어져요.
1: 아, 아무래도 직구가 훨씬 낫나요? 네.
0: 직구는 살을 진짜 살을 쑥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1300도예요. 그런데 뇌에서 느끼는 온도는 와. 48도에서 50도로 느껴요.
1: 와, 신기하다.
0: 그러면 36도에서 48도, 50도 올라가니까 뇌는 어떻게 돼요? 백혈구를 40배, 50배로 보내야 돼요. 전쟁으로 말하면은 그냥 침은 소총으로 딱 정전준에 네. 쏘는 거고 네네네. 뜸은 폭탄 내리고
1: 쏘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예.
0: 그냥 배고물이 그냥 직사포 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항은 싹 걷어들여 빼내버리는 거예요.
1: 정리를 쫙 빼주는구나.
0: 일치, 밑뜸, 삼, 약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보급이 필요하죠.
1: 그쵸, 보급품이 있어야죠.
0: 그러니까 약이 필요한데 바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내가 뽑아버려요. 와. 부항으로 뽑아버리는데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에 있는 것들은 어혈은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이제 내가 만드는 금옥단이거든요.
1: 그게 우리 정말 유명한 산삼금옥단.
0: 네, 산삼금옥단은 네. 심신불교. 네. 심장하고 신장이 네. 서로 열과 차고 냉이 교체가 안 되면 어혈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어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간하고 이가 싸워요.
1: 싸워요.
0: 그래서 네.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장은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네네네. 그러면 심신불교 네. 간이 불화 위기 역상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가면은 가슴팍이 굉장히 아파요. 네. 이 젖꼭지하고 젖꼭지 사이가 엄청 아픈 것은 예, 예. 옛날 어르신들은 가슴에 피라고 그랬어요. 이게 끌어올리면 그냥 베개 붙잡고 떼글끌 굴러요. 그 위산이 얼마큼 독하냐면은 얇은 면도 날 일주일 담그면 녹아버려요. 그게 강한 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좀 부패한 음식을 먹든지 네네. 상한 음식을 먹어도 그 강한 산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 그 위 산이 다 없애주는군요. 그걸.
0: 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거꾸로 올라오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되죠. 네네. 그럼 간하고 신장이 또 기운이 음이허해 되면 갑상선 종대로 가요. 그건 이제 목이 붓죠. 네. 그다음에 처음에 편도선이 오기도 하고. 이산과다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심신불교를 없애버리면은 네. 이산과다도 안 와요. 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네. 이 세상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약 중에서 가장 심신불교 간이 불화에서 제일 좋은 약이 산삼금옥단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만든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약이 사양 성분을 갖다가 공진단에 들어가는 게 15배를 넣다 보니까 약이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산삼은 그 천종급이에요.
1: 천종급으로 네.
0: 한 100년 이상 200년 된 걸 넣어야 되고 녹용은 원용을 넣어야 돼요.
1: 원용이라는 게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죠?
0: 상대가 내 팔뚝만큼씩 커요. 와. 시베리아 쪽에서 나오는 엘크인데 예. 엄청 커요. 그걸 거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네. 뿔에다가 이 기름을 많이 저장을 해놔요. 네네네. 그런 녹용을 써야 상대를 써야 이 파워가 생겨요.
1: 효과가 있구나.
0: 그게 이제 금옥단에는 사양 성분이 공진단 들은 게 15배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원용하고 산삼을 천종급 써야 되고 거기에 숙지향을 구중급복을 해야 돼요.
1: 아이고야. 네.
0: 그 다음에 토백출이 들어가야 되고 폐모가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서 약을 최대한으로 확실하게 네. 몸이 약한 사람들도 먹고 건강한 사람도 먹고 네.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는 몸에 면역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저기 이 면역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나이가 먹어도 늙지를 않아요. 잠깐만요.
1: 네. 그 산삼 금옥단 여러분 정말 귀하게 귀한 정말 그 여러분 너무나 30년 동안 했는데 일단 전화번호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213-503-3304번 213-503-3304 213-503-3304 3304번으로 우리 성민산삼 한번 병원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사실 구멍단이 저도 잠깐 좀 보여주시고 계신데
0: 지금 내가 목이 고이고 있죠.
1: 네네네.
0: 이럴 때 이제 먹으면은
1: 어우 향이요.
0: 위에 있는 그 냄새가 사향 냄새예요.
1: 아, 그 네. 향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0: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름 경우에는 네네네. 절반.
1: 절반 네. 하나 다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다 먹을 필요 없어요.
1: 그거 아주 아깝거든요. 귀하잖아요.
0: 네. 아까 지금 내가 점심을 먹어가지고.
1: 네. 아 그냥 밥만 딱 똑 뜯어 그냥 씹어 드시네요. 뭐 물도 없으시고 그냥. 아 근데 원장님은 이렇게 건강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이렇게 정말 귀한 산삼 금옥단을 그냥 아유 난 좀 필요하게 먹어야지 그냥 드시는데 여러분도 지금 오늘 방송 중에 사실 조금 워낙 귀하고 좋은 거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원장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혜택 안내해 드릴 거고요. 미리 전화번호 적어놓으세요. 213-503-3304 213-503-3304번입니다. 3304번. 자, 오늘 어떤 프로모션을 또 혜택을 주시나요?
0: 10개면 이제 1200불인데
1: 예, 예.
0: 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 다섯 분들한테만 600불씩 드려요.
1: 반값으로. 네.
0: 그러니까 네. 팬데믹 전의 값이에요.
1: 와.
0: 이미 원자재 값은 두 배, 세 배도 올랐고요.
1: 그렇죠.
0: 금값도 네. 엄청 올랐어요.
1: 금값도 올랐죠.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0: 그래도 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팔면은 네. 다 팔리면 이제 좀 부득히 올려야 됩니다.
1: 아, 네네네네. 네.
0: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그냥 600불씩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보너스로
1: 네.
0: 1침, 2뜸, 3약, 4부항, 5제압, 6교정
1: 네.
0: 치료권 그것도 한 150불 가거든요.
1: 우와.
0: 그걸 하나 덤으로 드릴게요.
1: 전 이게 더 솔깃한데요. 치료권. 원장님 워낙 바쁘시거든요. 또 진료권까지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200불을 600불, 반값 600불에 선착순 5분께 혜택을 드리고요. 플러스 원장님께서 직접 진료해주시는 진료권, 150불 상당의 진료권까지 함께 포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503-3304, 213-503-3304번 성민산삼 한방병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 그래서 이제 야. 심신불교, 간이 불화, 위기 역상이 오거든요.
1: 네네.
0: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협심증.
1: 협심증.
0: 예, 심근경색. 그다음에 중풍.
1: 무시무시하네요.
0: 예. 이럴 때 먹는 약이 있어요. 도인벽사단.
1: 맞아. 도인벽사단.
0: 예.
1: 네.
0: 이거는 이제 모든 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1: 네.
0: 위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터질 것 같으면은 구토를 시켜요.
1: 네네. 네.
0: 그리고 배가 아파가지고.
1: 예.
0: 변을 못 보잖아요.
1: 네네.
0: 장이 막혔을 때는 네. 설사로 해서 내보내요.
1: 예,
0: 불통, 측통, 통측, 불통. 통하면은 살아요. 예. 그래서
1: 네.
0: 이게 소화기 계통의 약은 명약이고 예,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1: 네.
0: 가슴에 쪼이는 듯이 아프듯이
1: 예, 예.
0: 행주를 쥐어 짜듯이 아프든지
1: 네네.
0: 그냥 그 뭐라고 그냥 바늘로 그냥 콕콕 찌르듯이 아픈 통증이
1: 네.
0: 오는 것은
1: 네.
0: 세 가지에서 와요. 하나는 위산과다.
1: 위산과다.
0: 역류성 식도염이 왔을 때 위산이 치고 올라가서
1: 네네.
0: 되게 되면은 심장을 압박을 해요. 그래갖고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협심증이 올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도인벽사단을 먹여봐서 딱 가라앉히면 이건 소화기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도 문제가 생긴 거는
1: 네.
0: 심장에서 피가 모자라면 협심증이에요. 심장에서 피가 모자라면 협심증. 이제 심장 근육이 막히면은 심근경색.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가슴이 쪼이고 아프고 그다음에 등허리 있죠. 5번, 6번, 7번 흉추가
1: 예.
0: 등허리가 터질 듯이 아픈 것은 위산과다예요.
1: 아, 위산과다인데 등허리가 터질 것 같아요?
0: 네.
1: 오.
0: 되게 30대, 40대에서 오는데
1: 네.
0: 이제 50대 되면 어깨로 올라가죠. 거기서 50견이 되고
1: 아, 그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그러면 50대가 되면은 아이고 어깨야 뭐 주무를 하는 나이거든요.
1: 예예. 예.
0: 그래 그러고 거기에서 더 넘어가면 귀 밑에 혈자리
1: 네.
0: 풍지가 있고 예풍이 있어요.
1: 네.
0: 풍을 예방한다는 혈자리는 예풍이고
1: 예.
0: 귀 뒤쪽에서 뒷목 쪽으로 쑥 가다 보면 예, 쏙 들어가는 데 있어요.
1: 예, 예, 예.
0: 그게 풍지예요. 그 옆에가 예풍이고.
1: 그럼 여기 뭡니까, 원장님?
0: 거기가 내로 올라가는 영양 공급이 그리 다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요. 오,
1: 되게 중요한 데구나.
0: 네, 네. 거기를 갔다가 하루 50번씩만 문지르세요. 그러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눈도 밝아져요.
1: 아, 그래요? 네. 온폭탄 여기를 50번씩 네. 눌러주면요?
0: 네. 우와. 그 뒤쪽에는 예풍 혈자리가 있거든요.
1: 좀 아픈데요?
0: 거기를 눌러주면 풍 예방.
1: 아, 그래요?
0: 네. 거기서 뒤로 쑥 들어가서 딱 머리 항 중앙 있죠? 고개.
1: 네.
0: 그 주위는 안면을 잠이 안 올 때 거기를 한 15분씩만 주물러 보세요. 잠 잘 와요.
1: 아, 이 뒷목 쪽 여기가 잠 안 오실 때. 네, 그 오, 너무 좋은 팁이다.
0: 이름이 안면열이에요.
1: 안면열. 네.
0: 그 저기 책에 보면 안면을 찾으면 위치가 나오니까.
1: 네.
0: 가서 한 15분 그 양쪽 주물르면은
1: 네.
0: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그냥 잠 자요.
1: 와, 네. 너무 좋은 팁인데요. 네.
0: 그러니까 귀 주위를 아침마다 세수하실 때든지
1: 네.
0: 아니면 샤워하실 때
1: 네.
0: 50번만 문지르세요.
1: 야, 귀를 문질러라. 네,
0: 그리고 귀를 있잖아요.
1: 네.
0: 귀 속에 귀 네. 주위에 네. 5장 6부 혈이 다 들어 있어요.
1: 어디 여기요?
0: 네, 그 네. 안에 여기 밑에 이거 꽉 잡고 네. 밑으로 처진 부분을 꽉 붙잡고 있으면
1: 네.
0: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암 얼굴에 있는 거 다 있어요.
1: 아픈데요, 저는.
0: 네, 좀 아프죠.
1: 어, 눈 아파요.
0: 그다음에 그 쭉쭉 올라가면 그 팔 부분이요. 가열 올라가면은
1: 네.
0: 그 가운데는 다리 부분이고 한 가운데는 위장이고 그 귀 터진 데 그 입이에요, 그게.
1: 아, 거기가 입이에요?
0: 네. 그러니까 귀를 거꾸로 반 접어서
1: 네.
0: 한 5번씩만 주무르세요.
1: 이거 좀 아픈데요?
0: 네, 아프죠.
1: 네.
0: 거기를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은 첫 번째 눈이 밝아져요.
1: 오.
0: 그다음에 귀가 밝아져.
1: 귀도 밝아져요?
0: 네. 그다음에 기억력이 살아나요.
1: 이야, 네. 어, 나 아파요, 원장님. 네. 아프게 정상인 거죠?
0: 네, 아파야 정상이죠. 근데 나는 안 아파요. 왜냐면 한 1년 동안 했거든요.
1: 근데 이것도 귀가 통하는 건가요? 네.
0: 피가 통해지니까 내 영양 공급이 가니까 무슨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1: 와, 네. 신기하다.
0: 예. 네.
1: 와, 아파요. 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죠. 귀가 크세요.
0: 예. 네.
1: 원래 귀 크신 분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죠. 머리도 좋으시고 뭐 운이 좋다고 하신. 귀가 크신데도 이게 하나도 안 아프세요? 이렇게 큰 귀가?
0: 하나도 안 아파요.
1: 와, 좋으시겠다. 네. 저는 지금 듣는데
0: 저는
1: 아파요.
0: 매일 아침에 이 샤워할 때
1: 네.
0: 이 귀가 가운데 들어가죠.
1: 네.
0: 손을 뒤쪽으로는 펴져갖고. 혈자리 닿는
1: 그러니까
0: 데가 예풍하고 네. 풍지.
1: 네. 네. 네.
0: 그 앞쪽으로는 저기 뭐야 이문천궁.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저기 뭐야 귀 좋은 혈.
1: 네.
0: 대중은 앞쪽으로는 저 태양혈이라고 있어요. 눈썹과 눈하고 쭉 뒤로 갔을 때 삼각형이 되는데 그 누르면 아프죠.
1: 여기 약간 그 네. 머리 아플 때 지끈지끈할 때 누르는 네. 거기 그쪽에 네. 네. 네.
0: 담경에 그게 네. 저 태양혈이에요.
1: 아, 이거 태양혈이에요?
0: 네. 태양은 밝잖아요.
1: 네.
0: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1: 여기 주무르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네. 오.
0: 참고로 하나 더 귀를 갖다 반 접어서 꼭지 있죠.
1: 네.
0: 우에.
1: 아.
0: 우에죠.
1: 네. 예. 네.
0: 아니, 우에.
1: 아, 위에. 네, 네, 네.
0: 거기를 눌러보세요. 아픈 데 있어요.
1: 안경 끼신 분은 거의 안경 다리 만나는
0: 맞아요.
1: 네.
0: 아, 그 자리. 예. 그 자리를 해주면은.
1: 어, 여기 아픈데요?
0: 눈이 밝아져요.
1: 왜 저런 다 아프죠? 네.
0: 지금 여기다면은.
1: 어, 아파요.
0: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1: 이걸 계속 해주면 안 아픈 건가요?
0: 계속 해주고 아파요. 나면 안 아파요. 자, 얘기가 딴 데로 됐죠?
1: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와. 네.
0: 그래서 이제 네. 그걸 계속 날마다 해야지 한두 번 해갖고 효과 없어요.
1: 아, 해주겠습니다.
0: 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하면은 진짜 안 아파요. 그리고 눈이 진짜 밝아져요. 그리고 내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1: 기억력도 좋아지고 네,
0: 뒤쪽 귀 뒤쪽을 올라가는 경동맥이 그를 타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 영양 공급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신경 분포가 안면 신경하고
1: 네.
0: 팔자 신경하고 3차 신경이 거기서 분지돼서 나와요.
1: 오.
0: 그러니까 뇌 신경 12개 중에서 가장 좋은 혈 자리가 거기서 다 분포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귀 주위를 열심히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은 눈도 밝아지고 냄새도 잘 맡고
1: 네.
0: 귀도 밝아지는 거예요.
1: 기억도 좋아지고 혈액 이게
0: 확실히 느끼는 건 눈에 힘이 생겨요.
1: 아니 저 지금 약간 네. 좀 억지스럽긴 한데 몇 개 눌렀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실 때 좀 눈이 밝아진 거 좀 또렷해진 느낌이 들어요.
0: 네, 좀 눈에 힘이 생기죠.
1: 네.
0: 막힌 데 풀리니까.
1: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네. 해줘야겠습니다, 여러분.
0: 그래서 그 중풍 환자를 이게 눈이 멀어갖고 왔어요 맹인 학교.
1: 자, 원장님 잠시만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는 잠깐만 쉬셨다가 물 한 모금만 드시고요. 잠깐만 오케이. 전할 말씀 듣고 와서 정말 중요한 중풍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민 산삼 한방병원의 우리 닥터 서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213-503-3304번 213-503-3304번입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 중풍 관련 또 우리 원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성민산삼 한방병원에 우리 서 원장님 모시고 건강한 말씀 나눠보고 계십니다. 자, 원장님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아까 정말 귀한 말씀 중풍 관련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중풍 관련해서도 굉장한 또 박식하신 또 노하우가 많으시죠. 에피소드 네. 많으시고.
1: 네, 중풍을 고치다 보면은 네. 이 참 운명이 정해진 것 같아요.
0: 운명이요?
1: 예. 네. 내가 그렇죠? 어느 대학교 네. 5년 전에 네네. 네, 이제 골프를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골프 파트너가 네. 중풍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오른손 한 왼쪽이 마비됐으니까 오른손만 치시더라고요.
0: 왼쪽을 못 쓰시는군요.
1: 네. 예. 그래서 그분은 오른쪽 뇌가 터진 거예요. 네. 그건 끝난 거고 이제 근육 네네. 근육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관절 그것만 고쳐주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양방에서는 못 고치는 병으로 딱 정의를 해놔버렸어요.
0: 그렇죠. 네.
1: 내 세포가 죽었으니까 한번 죽은 세포는
0: 돌아오지 않는다는
1: 안 되는 거예요. 네.
0: 아, 근데 우리 원장님과 같이 하셨 파트너신데 뭐가 고민이시죠? 네. 원장님이 계신데.
1: 그러니까 이번에 네. 5년 전에 봤는데 이번에 또 같은 파트너가 됐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왜 안 오시냐고 네. 그 어깨 아픈 곳을 내가 가르쳐줬어요. 네. 왼쪽 견정하고 네. 왼쪽 천정이 막혀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 왼쪽 팔 주관절이 막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분은 다행히 이제 폐증이 되나서 탈증이 되나서 예. 엄지 손가락 그 부분만 좀 만져주면 되겠더라고요.
0: 그럼 이미 진단이 다 나오셨네요, 원장님은.
1: 팔 올라가요. 그리고 목이 지금 5번, 6번이 예. 경추가 지금 디스크가 있다고요.
0: 와.
1: 그거 잡아주고 그럼 어깨 금방 올라가요. 그다음에 네, 네. 왼쪽 다리를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한 이상근이에요.
0: 네.
1: 이상근이 지금 틀어져 있어가지고. 피지컬 테라피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갖고 안 됩니다.
0: 그렇죠.
1: 교정을 안만 해줘도 네, 다시 들어가 버리는데 어혈이 꽉 차 있거든요. 네,
0: 빨리 뚫어줘야
1: 그거 뽑아줘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그 다음에 뜸 떠줘야 돼요. 그래서 1침, 2뜸, 3약
0: 네.
1: 4 부항, 5 지압, 6 교정 그거 고치는데 1년 안 넘어가요.
0: 아, 그러면서 금옥탄 드시면 다 하실 것 같은데 네. 왜 뭐가 문제죠?
1: 그러니까 그때 네. 왔으면 그분이 지금까지 한 손 골프를 안 치고 두 손 다 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0: 안 오셨어요?
1: 지금도 안 와요.
0: 아이고 왜 그분을 안 오셨죠?
1: 그분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팔자니까.
0: 와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게 진짜. 봐야지.
1: 그다음에 이제 좀 그 회장님 하셨던 분인데 예. 학교 후배예요.
0: 네네네네.
1: 그러는데 골프 안 치냐 그랬더니 저 허리 아파서 골프를 못 친대. 네. 어떻게 아프는데 네 군데를 가봐도 수술은 하지 말라고 그랬대.
0: 네.
1: 그런데 골프를 못 친대. 네. 너 지금 그 4번, 5번 요추가 막혀서 그래. 그거 뚫어주면 돼.
0: 네.
1: 근데 2주가 되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0: 아니 저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장님께서 네. 진단을 내주는데. 네.
1: 특히 이제 골프 엘보 같은 거
0: 아, 네, 엘보.
1: 골프는 왼쪽으로 치잖아요.
0: 그쵸.
1: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네. 왼쪽 팔이 쭉 달아서 주관절 팔이 꺾어지는 근육 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삼각형이 나타나요. 거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거기 한 달만 뜸뜸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는데 그건 내가 그건 너 고생하지 말고 여기 나한테 오지도 말고 거기 그 자리에서 잡아준다고 여기 뜸만 떠라.
0: 네.
1: 내가 석 달 동안 떠가지고 안 오면은 내가 면허증 너 줄게. 그건 쉬운 거예요.
0: 예.
1: 그러고 나서 그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는데.
0: 그렇죠. 테니스 엘보도 있죠.
1: 네. 근데 이제 그 반대쪽에는 네. 골프 엘보이 되거든요.
0: 네. 그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 진짜 안타깝네요. 그것도 좀 쉬운가요? 어떻게?
1: 그 쉬워요.
0: 그거 되게 고질병인데요.
1: 네. 그것 때문에 뭐 5년씩 골프 못 쳤다는 네, 분들이 고질병 있고
0: 고질병 저희 주변에도 계세요. 네.
1: 그러면 이제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오는 것은 테니스를 보고
0: 네.
1: 그 반대쪽 밑으로. 새끼손가락에서 올라가는데 주관절 팔관절
0: 네.
1: 거기는 거기가 골프예요. 골프는 왼쪽 팔로 치 왼쪽
0: 임팩트가 제일 세죠.
1: 밑에 네. 근육으로 치고
0: 네.
1: 테니스는 우회 근육으로 쳐요. 그래서 우회는 테니스 엘보, 반대는 골프 엘보거든요.
0: 네.
1: 옛날에는 골프 엘보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테니스 엘보밖에 네. 없었다고요. 근데 그 후에 생긴 게 골펠버거든요. 그런데 예. 주 삼각 혈자리가 있어요. 거기 뜸뜸은 금방 나세요. 그러는데 모르면은 4년 5년씩
0: 엄청
1: 골프를 못 쳐요. 네. 더 재수 없는 사람은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준다 해도 공짜로 치료 해준다 해도 치료 안 하는 사람.
0: 아.
1: 그래서 어떤가 보면 그 자기 운명을 타고 나는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그분들은 진짜 그 좋은 운을 이렇게 스스로 못 받으시나.
1: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쥐마디풍이 걸려가지고 예. 쥐마디풍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풍이 걸리는 거예요.
0: 어이구야.
1: 그러니까 눈동자만 움직이고 이 장만 계속 움직이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아. 없는 병이에요. 그게 이제 루게릭 디시스
0: 아, 네네.
1: 그런 루게릭. 그런 병의 일종이라고.
0: 네.
1: 그러는데도 12번째 의사가 한의사 있어요. 진명선 씨라고.
0: 네.
1: 그분이 침을 놓고 보니까 내가 놓는 사관을 뜨더라고요. 합곡하고 태충하고 중안을 놔가지고 살리는 걸 봤거든요.
0: 오.
1: 그래서 내가 오면은 무조건 그 침부터 놔요.
0: 네.
1: 사관침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근데 나도 침법을 만 9가지를 알고 있는데 체질 중에서 네. 체침을 주로 쓰죠. 그러는데 이 우리 어머니도 그분을 못 만나셨으면 한 40대 한 50대에서 돌아가셨는데
0: 아.
1: 82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어요.
0: 네.
1: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내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40년 동안 여러 수없이 병을 고쳐봤고
0: 네.
1: 내가 간경화 환자였고 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다음에 요통 안 아파 본 게 없어요. 특히 척추관 협착이 걸려 있는데
0: 네.
1: 병원에서는 다 손들었어요. 9개가 혈자리가 뼈가 네. 9개가 내려앉은 상태예요.
0: 와.
1: 대형 교통사고로 3번 당했거든요. 어휴. 거기다 스테로이드를 3번을 맞았는데 안 됐더라고요. 결국 1침, 2뜸, 3약, 4 부항으로 고친 거예요. 그런데
0: 아.
1: 참고로 가르쳐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이 오거나 충격이 오면은 꼼짝을 못해요.
0: 네.
1: 그랬을 때는 밑에 실리콘이 좋아요. 뜨뜻하게
0: 네.
1: 실리콘을 갖다가 전자 오븐에다가 한 4분, 5분 정도는 뜨뜻해요.
0: 네.
1: 근데 그것도 없으면 뜨뜻한 장판.
0: 네.
1: 뜨뜻한데 누워있으면 통증이 없어져요.
0: 속된 말로 어르신 이렇게 지진다는 표현처럼.
1: 네, 허리를 지진다고 그러죠.
0: 네네. 오.
1: 그렇게 뜨뜻해 누워있으니까 그 아프던 것이 안 아프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우리 부원장 보다가 침을 놓으라고 그랬더니
0: 네.
1: 아, 이 원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침을 놓습니까?
0: 네.
1: 야 임마 지금 찬스야. 네가 그 배우 찬스야. 눌러봐. 룸바 1, 2, 3, 4 쭉 누르고 그러는데 흉추 9번까지 올라갔더라고. 내려앉은 상태예요.
0: 와.
1: 엑스레이 보면은.
0: 네.
1: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양방병원은. 그래서 침 놓고 뜸 네. 놓고 부항하고 한 넉 달 만에 걸었어요. 내가 걸어서 내가 증인이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1: 스테로이드 세 번을 맞고 나니까 이번엔 이제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0: 아.
1: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내 몸에 면역체가 다 없어졌을 때.
0: 거죠. 예.
1: 근데 내가 대상포진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는데 옷을 못 입겠어요. 어떻게 아프든지.
0: 아이고야.
1: 그래서 이물전실 갔더니 이게 그거 대상포진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주사도 맞고 어떻게 치료해준 대로 왔는데 약을 다 먹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황금 시간이라도 골드 타임이
0: 네.
1: 48시간인데 이게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0: 네.
1: 발진이 나는데 이 좁쌀 같은 게 빨간 게 기어 오르는데
0: 네, 네, 네.
1: 겨드랑이에서
0: 네.
1: 덩어리 쪽으로 삽시간에 온몸이 다 퍼지는 거예요.
0: 와.
1: 몸이 그냥 썩어가는 게 보여요.
0: 와.
1: 그랬을 때 여러분들 팁을 병원에서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 할 수 있는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 한 방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진통제.
0: 아이고.
1: 그것도 소용없고 그래서 덩어리 아픈 곳을 갖다가 부항을 45개를 뽑았어요.
0: 이야,
1: 피가 한 컵씩 나와요.
0: 와.
1: 45개를 뽑고 나니까 그 신경이 맥이 통하느라고 훅 그렇게 얼음장 같이 아프고 쑤시고 아프던 곳이 그 45개를 뽑고 났더니
0: 쫙 뽑아버렸구나. 예,
1: 뭐가 토, 예, 열감이 훅훅 네. 하면서 시원한 데가 오더라고요. 이게 통증이 절반이 줄어져요. 그래서 빨리 뭘 먹었을까요?
0: 산삼 금옥단 드셨겠죠.
1: 금옥단 그쵸. 먹고 야. 산삼을 좀 다려서 먹고 산삼에 녹용을 좀 넣어서 다려서 먹고 네. 그다음 금옥단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벽사단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한 3일 되니까 그렇게 아프던 것이 좀 아퍼 쫄아져요. 그래서 아. 이제 대상포진은 되게 옆구리로 오잖아요. 네. 거기다가 얼음 주머니를 딱 달고 있으면 안 아파요.
0: 아 정말요?
1: 예. 방송국 사람들이 다 놀랬더라고. 대상포진 돼가지고 그렇게 아픈 사람이 얼음 주머니 네. 차고 와서 방송을 처음 봤대요. 되게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이미 포기한 환자니까. 근데 에, 너무 가렵거나 네. 너무 아플 때는 네. 찬물 수건을 대는 거예요. 근데 찬물 수건 대면 더 아프잖아요.
0: 원래 안 통하잖아요.
1: 예, 그건 더운 물 수건을 대야 돼. 예. 찬 것 대봐서 안 되면 뜨거운 것. 몸은 항상 아픈 것은 너무 차가워도 아프고 너무 뜨거워도 아파요. 네. 지금 내 덩어리는 좀 뭐가 있느냐면 찬 물 수건이 있거든요. 네. 좀 신경을 좀 썼더니 덩어리가 가려워요. 근데 긁으면은 더 가려워요. 히스타민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항히스타민 아빌 주사를 먹더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을 필요 없고요. 네. 찬 물수건 있죠. 네. 거기서 덩어리에 딱 덮어놓으면 시원하면 안 가려워요. 전혀 얼굴 상태 문제없죠. 네. 아까 목이 잠깐 올라왔던 건 등에 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목단 반 먹었죠?
0: 반쪽 딱
1: 지금 멀쩡해졌죠? 네. 눈도 초롱초롱해졌죠? 이게 그때 사람들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똑같냐고 그러는데 네. 나는 뭐 비타민 하나 먹는 것도 없잖아요.
0: 더 좋은 게 있듯이. 네.
1: 뭐 먹는 게 그 약이 목단. 없으니까. 네. 그런데 내가 그 저 모르고 그 목단 먹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아. 항상 먹고 있으니까. 네. 그 먹다 먹고 이제 소화가 좀 문제였고 잠자다가 또 끌끌 하고 맡기면은 네. 바로 벽사단이나 네. 벽사단이 좀 먹기가 힘드니까 화중환을 먹어요.
0: 화중환.
1: 예, 화중환은 이제 모든 소화기 계통 저 배가 아파갖고 잠 못 자고 예. 소화가 안 돼서 잠 못 자고 할 때는 또 벽사단 몸 쑥 내려가요.
0: 예. 아니 그러면 원장님 그 산삼 금옥단이랑 도인 벽사는 같이 복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거죠?
1: 같이 먹는 거예요 원래.
0: 아 원래도
1: 한 칼래예요 한 짝.
0: 아 네. 더 시너지가 있어요. 네.
1: 소화가 이게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 역상이잖아요. 네네. 그럼 위장기능이 거꾸로 올라갈 때 벽사단 덮을 약이 없어요. 네. 그런데 대개 금옥단만 먹어도 간이불화가 안 일어나니까 위기 역상이 안 돼요.
0: 아 앞을 잡아주니까.
1: 네, 심신불교만 없으면은 네네네. 심장과 신장만 잘 돌아가면
0: 간이불화가 별로 없으니까. 네.
1: 그러면 제가 보면 피부를 봐도 지금 어저께 내가 80이 됐는데.
0: 피부 너무 좋으시죠, 원장님. 네.
1: 그럼 먹는 거는
0: 축하드립니다.
1: 네, 금옥단 가지고 있다가 네. 힘들면 먹고 네. 소화 안 되면 벽사단 먹고. 근데 벽사단은 거의 안 먹어요. 1년에 한두 번. 근데 금옥단은 이틀에 한 번씩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은 좀 피곤하고 그러면 바로 먹어요. 이게 몸이 피곤할 챈스를 안 주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요.
0: 피부 진짜 좋으시거든요.
1: 네. 내가 세수를 해봐도 네. 얼굴이 너무 부드러운 거 있죠.
0: 환하세요 피부가. 네. 그냥 환하세요. 빛이 나세요.
1: 기혈 소통이 잘 되니까.
0: 어두운 면이 전혀 없어요. 네. 네.
1: 아까 지금 허리 아프다가 네. 중풍으로 넘어갔죠. 네. 허리 아픈 걸 좀 마무리를 해주고 갈게요.
0: 네네네.
1: 아까 허리 아픈 것은 이제 척추관 협착에서 오는 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는데 신장 신호요통이라고 있어요. 네. 콩팥이 약해서 오는 병들. 네. 그거는 2번 요추가 있거든요. 그 주위에서 쭉 가로질러서 아픈 게 예. 명문 신수 지실 혀자리가 그래요. 특히 지실이 눌러서 아프신 분들은 예. 부신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정신 기억력이 없어져요.
0: 그래요?
1: 예. 그다음에 정력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정액이 안 나와.
0: 이거 심각한데요?
1: 네, 부부관계가 좀 힘들죠. 근데 거기를 네. 치료를 해주면 허리도 안 아프고 부부관계도 잘해요.
0: 이야 이거 중요한 건데
1: 양기 네. 그랬을 때 네. 직효약으로 들어가는 게 금옥단이에요.
0: 아 여기 또 금옥단 직효약이구나. 네,
1: 허리도 안 아프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11번, 12번 흉추가 있어요.
0: 네.
1: 거기는 비장 비위가 안 좋았을 비위. 때 거기가 아파요. 네. 그리고 9번 흉추가 있거든요.
0: 네.
1: 거기는 담석.
0: 아 담석.
1: 담석이 있을 때 주로 오른쪽으로 결리고 아픈 것은 그 담석 때문에 그렇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그 요추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 옆에 엎드리면은 저 근육이 쫄르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0: 네.
1: 신우신염이라고 신장 콩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순뇨관에 염증이 있을 때는 또 거기가 아파요.
0: 오.
1: 그러면 거기를 치료해 버리면 신장도 치료하면서 순뇨관도 치료하면서 허리까지 같이 고쳐버리는 거예요.
0: 빨리 고쳐지는구나. 네.
1: 그런데 여기다가 금옥도만 잘 잡숴도 네. 허리 아픈 게 없어져요.
0: 이야 역시.
1: 그 이제
0: 진짜 신기하네요. 네,
1: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아픈 것은 이제 4번, 5번 요추가 아픈 것은 대개 무게 중량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너무 피곤했을 때 아니면 자세가 나빴을 때 영양 상태가 안 좋았을 때.
0: 약간 상체 비만인 분들도 좀.
1: 네, 상체 비만 네. 특히. 그럼 상체가 무거울수록 허리가 더 아파요.
0: 그렇죠.
1: 거기서 아프면 그 다음에 고관절로 가는데
0: 네.
1: 그 이제 허벅다리뼈라고 그러죠.
0: 네네.
1: 그게 대퇴골이라고 그래요. 대퇴골 두니까 장골하고 대퇴골 두 그 사이에
0: 네.
1: 둘레동맥이라고 동맥이 하나 돌아가는 게 있는데
0: 네.
1: 거기가 막히면은 안에서 뼈가 사가버려요.
0: 와.
1: 그러니까 엄청 아파요. 밤이 되면 특히 쑤시고 아프고 저 대퇴골 외측 바깥쪽으로 그냥 땡기듯이 아프고 더 심하면 발바닥까지 가요.
0: 이야.
1: 그리고 더 많이 아픈 부분은 서해부.
0: 서해부는
1: 사타구니
0: 어때요?
1: 있죠?
0: 네.
1: 사타구니 보면 치골이 있어요.
0: 네.
1: 예예예. 예, 예. 저 음모가 난 부분, 분두덩이라고 그러죠.
0: 네.
1: 거기서 다리 쪽으로 쭉 가면 끝나는 부분, 거기서
0: 네.
1: 눌러서 아프면은 거기가 아픈 곳은 저 허리 아픈 데예요.
0: 다행히 저는 안 아픈 것
1: 같습니다. 4번, 5번 요추가. 근데 그 우엣을 눌러보면 그건 이상근이고 저 밑에 맨 밑으로 쭉 내려가서
0: 네.
1: 끝에 항문 쪽에 그쪽을 눌러서 아픈 곳은 좌골신경통이에요.
0: 아 그쪽도 좌골신경통.
1: 네. 근데 그쪽으로는 이제 좀 점잖은 볼 저 성기능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치료를 해야 돼요.
0: 아.
1: 가르쳐만 주지 우리가 선언 안 돼요.
0: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1: 네, 방법을. 고관절이 아프면 반대 항상 모든 관절은 그래요. 손이고 발이고 안쪽이 아프면 바깥쪽도 같이 아파요. 굴신 하잖아요. 자, 내 손 봐보세요.
0: 네.
1: 주먹을 쥐어보세요.
0: 네.
1: 펴보세요.
0: 네.
1: 안쪽 바깥쪽 근육이 다 같이 움직이죠.
0: 그렇죠.
1: 네, 바깥에 아프면 안쪽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음양관계거든요.
0: 네.
1: 모든 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아프다고 바깥에만 치료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안쪽까지
0: 같이.
1: 거기는 뭐가 림파선이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림프절이 림프. 그 사타구니에 있어요.
0: 네,
1: 림프절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는 그거가 없어요. 밀어주는 힘이 없어요. 펌프가 없다고요.
0: 펌프가 없어요?
1: 네, 펌프가 없다고요.
0: 그럼 어떻게
1: 심장에서 벗어나 있어요.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파요.
0: 오.
1: 그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안 하잖아요.
0: 네.
1: 많이 아파요.
0: 아, 정말로요?
1: 네. 그래서 거기는 림프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 손으로 자가 발전해서 자기가 치료할 수 있어요.
0: 계속 눌러 주시고.
1: 네, 눌러서 계속... 아프거든요.
0: 네.
1: 아, 저 하루 한 300번씩 거기를 마사지를 해 주면 예. 300분, 10분도 안 걸려요.
0: 아, 그래요?
1: 네. 테레비 보면서도
0: 네.
1: 잠자기 전에
0: 네.
1: 거기만 잘 해줘도 거기 이 림프는 임파선이에요.
0: 네.
1: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하고
0: 네. 네.
1: 그 다음에 목 밑에
0: 목 밑에도 네. 있어요?
1: 네, 거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타구니
0: 사타구니 쪽에
1: 거기가 임파절, 네. 림프절 그 다음에 임파선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잘 문질러줘도
0: 네.
1: 웬만한 건 나서요.
0: 오, 야 정말 신기합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 하나만 사실 저는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프신 분이 많습니다. 허리가 이런 거 왜 그럴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인체 신비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뭐 저희 잠깐 들으시면 마사지부터 해서 귀 마사지, 인프선, 인파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 아까 간이 불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금목단을 좀 드셔서 앞에를 사전에 막아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1: 네, 예방약으로는 최고 좋은 약이에요.
0: 와.
1: 그리고 이제 중풍도 내가 저 얘기를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0: 네,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교과서에는 뭐 폐증이 있고 탈증이 있고 뭐 성형경기선을 먹이고 각형경기선을 먹이고 그 안 듣습니다.
0: 네.
1: 어림 턱도 없어요.
0: 네.
1: 근데 다 무시하고
0: 예.
1: 불통, 측통,
0: 네.
1: 아픈 곳 만져서 찾아서 네. 없애주면은 불통, 측통,
0: 바로 네.
1: 아픔, 통증, 통측, 불통, 안
0: 불통이죠.
1: 아프면.
0: 예.
1: 그러면 고메즈나 이제 나타샤 같은 이런 멕시칸 환자들은 그분들은 의사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치료 확률은 80%에서 90%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50%가 힘들어요.
0: 선생님 말씀 잘 안 듣나요?
1: 자기가 의사 다 해버려요.
0: 그 무슨 말씀 잘 알 것 같아요.
1: 심지어는 어제 족사님이 침 놔주세요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0: 원장님한테
1: 아, 네. 말도 이제라고 안 듣고
0: 네.
1: 그래서 네. 팔자가 타고 나는 것 같다. 우리 고메즈나 나타샤 이런 환자들은
0: 네.
1: 다른 데서 그
0: 근데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1: 그러니까 그 수맥기한의원 그 강
0: 네,
1: 원장님이 그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0: 네.
1: 되게 리퍼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환자들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0: 예.
1: 그 서박사한테 가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셔 오셨더라고.
0: 아 원장님 리퍼도 해주셨군요. 네.
1: 근데 추천을. 나한테 올 때는 눈이 맹인이었다고요. 맹학교 다니고 그리고 두 딸이 양쪽에서 붙잡아야 돼요.
0: 네.
1: 살이 얼만큼 떴든지 다리 하나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0: 아, 그렇죠. 눈이 불편하면 운동 못 하죠.
1: 워커를 짚고 양쪽에서 짚어줘도 네. 침대에 못 올라가요.
0: 와.
1: 그래서 너 오늘이 이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고 고치고 싶냐 그랬더니
0: 네.
1: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허리를 치러 오니까 바로 쓰더라고요. 일단은 그분이 석 달 안에 걸었으니까
0: 와.
1: 지금은 워커고 뭐 없이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0: 그러니까 이거 이거 참 신기해요 진짜. 네.
1: 그래서 이분 팔자요. 나는 눈 고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0: 네.
1: 아까 말하는 태양하고 각선하고 어요
0: 네. 네.
1: 그 침만 놔줬어요. 왜냐면 내 덤탱이 안 쓰려고.
0: 네.
1: 그런데 눈 떴어요.
0: 야, 근데 그분은 진짜 운이 좋으시다.
1: 그것도 고메즈 그 환자는 요 우리 방송 에디온 국장님이
0: 네.
1: 쩔뚝쩔뚝 가니까 내 명함을 준 거예요. 가보라고.
0: 그러니까 아무런 뭐 없이 그냥 불편해 보이시니까는
1: 예.
0: 안내 소개를 해주신 거군요.
1: 예. 근데 처음에 와갖고 내가 네. 치료하니까 걸으니까
0: 그게 참 운명이 참 신기하네요.
1: 그 사람들 돈이 진짜 없어요. 그래도 금옥단 석 달 다 먹고 지금 멀쩡해요.
0: 아, 그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뭐 그걸 그 해야죠.
1: 처음에 올 때는 그 지팽이가 뭐 네 발 달린 거 그거
0: 네,
1: 짚고
0: 그
1: 다니는데
0: 예. 예.
1: 그러더니 지금은 지팽이 하나 그것도 배낭에다 짊어지고 다녀 들고 짚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팔자인 것 같아요.
0: 인연이고 팔자냐
1: 네,
0: 진짜.
1: 요 방송 들으셔도
0: 네.
1: 운 좋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0: 그렇죠,
1: 보시고.
0: 그렇죠.
1: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80이 됐잖아요.
0: 네.
1: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 되니까 언제 할지 몰라요 그거는. 어쨌든 네, 시간 운이 하고 연분이 되시는 분들은
0: 그러니까
1: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0: 야 말씀을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 사실 저희가 원장님과 굉장히 인연이 있으시라고 생각 들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좋은 인연과 이렇게 좋은 그런 운을 또 찾으시는 분, 잡으시는 분이 계신 거고 또 그 눈앞에 있는 운을 못 잡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고 정말 건강해지는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원장님 혹시 마지막 인사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산삼을 신경을 못 써가지고
0: 네.
1: 산삼을 보니까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0: 네, 네,
1: 오시면은 뭐 절반 값으로 드릴 테니까
0: 네.
1: 값 따지지 말고 오세요. 그냥 싸게 드릴 테니까.
0: 산삼도요. 네. 야, 너무
1: 그리고
0: 좋습니다.
1: 유튜브 보시면은
0: 네.
1: 산성민 산삼을 치면은 내 얼굴이 나와요.
0: 네.
1: 그것을 클릭해야만 고메즈 치료원가든지 또 여든 93살 어르신이 그냥 걸어가는 거. 그 진짜 치료 장면이 거기 나와요.
0: 유튜브에 성민산삼 찍으시면 나옵니다.
1: 네, 그거 보시고 근데 보험은 다 되니까
0: 네.
1: 보험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지금 바로 성민산삼을 찍어서 직접 보셔도 좋고요. 809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8가 호바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3-503-3300 04번 213503-3304번 성민산사 한방병원 우리 닥터서 서 원장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훈이와 함께했던 훈훈한 카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폴 앵카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AM 1650 라디오서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이서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려의 마지막 밤을 함께 걸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 선죽교, 그리고 조선의 건국. 500년 고려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누가 조선의 주인이 될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은 펜을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오늘은 조선 건국 이후 가장 흥미로운 권력 드라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이 되기로 결심한 남자. 이방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흔히 결과부터 알고 시작을 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되고 이방원은 태종이 되고 세종은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잠시 잊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과연 누가 다음 왕이 될 것 같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방원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이방원이 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는 장남이 아닙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닙니다. 무려 다섯째 아들입니다. 조선 건국 직후 기준으로 보면 왕위 계승 순서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죠. 정치감각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 회의를 하면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미리 예측하고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말이죠. 이방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유교 경전도 잘 읽었고요. 하지만 단순한 공부벌레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흥사대부들과 교류하면서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배웠습니다. 특히 정도전, 남운, 조준 같은 인물들과도 교류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젊은 시절 이방원도 사실은 정도전을 존경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사람을 라이벌로 기억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를 바꾸자. 그 목표만큼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정도전은 국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원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정도전은 시스템 중심의 정치가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원은 권력의 현실을 아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훗날 엄청난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직전 정몽주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몽주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정도전은 여러 차례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함께 갑시다. 새나라를 만듭시다. 하지만 정몽주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방원의 사고방식입니다. 잔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죽교 사건이 발생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 정몽주는 고려 최고의 명망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원로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을 제거한다는 것을 결심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실행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훗날 태종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면 망설이지 않는 사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사실 훗날 태종이 조선을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이유도 여기에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정도전은 이방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직감하죠. 이 사람은 위험하다. 언젠가는 왕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원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조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조선의 미래 구상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곧 발생합니다. 바로 세자 책봉 문제입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의 권력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의 궁궐을 함께 상상해 볼까요? 1392년 세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궁궐 안은 분주합니다. 새로운 관복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고 관청을 조직하고 백성들에게 새 왕조의 출범을 알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왕은 누구인가? 왕조 국가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새로 세워진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신덕 왕후 강씨. 우리는 흔히 왕비라고 하면 궁궐 안에서 조용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 초 왕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덕 왕후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이성계가 매우 총애했던 왕비였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이성계는 신덕 왕후를 무척 아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덕 왕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방번 그리고 방석. 특히 막내 방석은 이성계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미 성인이 된 왕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 말 정치판을 누볐습니다. 정몽주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도 성인입니다. 정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살짜리 어린 동생이 세자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물론 이방원이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생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궁궐 안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방석이 세자가 될까? 너무 어린 것 아닌가? 다른 왕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인물이 움직입니다. 바로 정도전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정도전이 방석을 지지했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정도전의 정치 철학이 등장합니다. 정도전은 강한 왕보다 강한 제도를 원했습니다. 그는 고려가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를 왕권의 불안정과 권력 집중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다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방원이 왕이 된다면 어떨까요? 정도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정치를 압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린 방석은 어떨까요? 정도전이 국가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관료 체제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왕권을 제도 안에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정도전이 방석을 적극 지지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소문이 먼저 움직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점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편을 나누기 시작하죠. 어떤 신하는 신덕 왕후 쪽으로 갑니다. 어떤 신하는 이방원 쪽으로 갑니다. 겉으로는 모두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권력은 어디로 갈까? 누가 살아남을까? 누가 왕이 될까? 사실 역사 속 권력 투쟁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칼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이 움직이죠.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이방원은 점점 더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조선을 세우는데 기여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미래를 차지하느냐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자신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자들의 정치 참여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방원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 나도 제거된다. 아직 칼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군과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습니다. 새 나라가 세워졌고 신하들은 축하 연회를 열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궁궐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보지 못한 권력의 폭풍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정도전과 이방원, 두 천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조선 건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조선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이성계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성계가 없었다면 조선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름이 보입니다. 정도전. 만약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사람이라면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건물로 비유하면 이성계는 건물을 세운 건설회사 사장이고 정도전은 설계 도면을 그린 건축가입니다. 사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혁명은 종종 일어납니다. 쿠데타도 일어납니다. 왕조 교체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무너뜨린 뒤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정도전은 바로 그 질문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려 말부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고려는 왜 망했는가?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는 왕 한 사람 때문이 아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지금 들어도 상당히 현대적인 발상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왕이 나타나면 나라가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좋은 왕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사장이 되어도 회사 시스템이 엉망이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 있으면 평범한 리더가 와도 조직은 굴러갑니다. 정도전은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것도 제도였습니다. 그는 법을 만들고 행정조직을 만들고 관료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훗날 유명한 책을 씁니다. 조선 경국전. 쉽게 말하면 새나라 운영 매뉴얼입니다. 오늘날 국가 운영 설명서 같은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왕에게도 제안을 걸어두려고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이나 황제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 왕도 공부해야 한다. 왕도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한다. 이것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관원과 사헌부 같은 기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 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왕이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관리들이 부패하면 조사합니다. 권력을 감시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감사원과 언론과 감찰기관이 합쳐진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14세기 기준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정도전을 중세시대의 개혁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왕보다 관료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사람뿐이지만 관료들은 나라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능한 관리들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공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제도의 뿌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원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원은 정도전처럼 책상 앞에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 정치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몽주 제거에도 관여했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라는 이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의 생각이 갈라집니다. 정도전은 말합니다. 제도가 강해야 한다. 이방원은 말합니다. 왕이 강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나라를 의미합니다. 정도전의 조선은 신하들이 함께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왕은 중심이지만 절대 권력자는 아닙니다. 반면 이방원이 꿈꾸는 조선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고 권력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둘 다 똑똑했습니다. 둘 다 조선을 성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갈등은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충돌할 때입니다. 정도전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원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생각합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면 내가 꿈꾸는 조선은 끝난다. 반대로 이방원은 생각합니다. 정도전이 계속 권력을 잡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은 조용합니다. 아직은 칼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거대한 폭풍은 언제나 조용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궁궐 안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가장 힘든 일을 했습니다. 위험한 협상도 맡았고 경쟁사와 싸우는 일도 했고 회사가 무너질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공한 어느 날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 정작 중요한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의견은 점점 묻히고 나를 피하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1390년대 중반 이방원의 심정도 어쩌면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조선은 이제 막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새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됩니다. 삼족이 멸할 수도 있습니다. 가문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몽주를 설득하려 했고 정몽주가 끝내 거절하자 다른 선택을 했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왕이 되도록 만든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점점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에서 권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왕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다릅니다. 누가 왕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가? 누가 사람을 임명하는가? 누가 정보를 먼저 하는가? 이것들이 진짜 권력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방원은 그것들이 모두 정도전 주변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정도전은 사실상 조선의 최고 설계자였습니다. 새나라의 법을 만들고 행정체계를 만들고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 운영 원칙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정책실장, 국정기획위원장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많은 관리들이 정도전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정도전을 만나야 합니다. 승진하려면 정도전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정책을 논의하려면 정도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권력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방원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에 서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 권력 속에 자신은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이 막 태어난 시기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 건국을 하나의 성공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정도전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태어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제도가 강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왕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유능한 관리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그 혼란한 시대를 직접 겪었습니다. 고려의 몰락을 보았고 권력의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왕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사실 역사는 늘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가? 아니면 강한 제도가 필요한가? 이 질문은 600년 전 조선 건국 당시에도 있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서 조선 건국의 두 주역 정도전과 이방원은 서로 점점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던 한양.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이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피바람, 제1차 왕자의 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 정도전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방원은 어떻게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어가는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권력투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 역사 속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미국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세부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갈리바포 의장 등 이란 협상팀은 이미 스위스에 도착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명목 등으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에 들어갑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선 가스총을 갖고 있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 북중미 월드컵 1차전에서 일본과 비겼던 강호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1로 완파했습니다. 하루 휴식을 취한 홍명보호는 내일 32강 진출 운명이 걸린 남아공전을 위해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J.D.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문제에서의 진전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협상 구조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군은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앞서 19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은 이르면 오늘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2: 71일 만에 재개되는 두 나라 대표단의 회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합의 위반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언제 도착하는 건가요?
4: 네, 벤스 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른 오후에 스위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4시간 전쯤 워싱턴 DC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스위스 도착까지는 앞으로 4시간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협상은 현지 시간 21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됐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곳 시간으로 아침 7시나 8시 정도로 예상됩니다. 잠깐 쉬고 협상장에 나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이미 오늘 아침 스위스에 도착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종전회담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의 셰바즈 사리프 총리도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대표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지난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첫 회담 이후 71일 만입니다.
1: 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첫 회담인데요. 그런데 시작 전부터 무산 위기가 있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회담은 원래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때문에 이게 연기됐습니다. 회담 직전에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 80여 곳을 공습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서 이스라엘 군 4명이 숨지는 등 교전이 격화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이라는 양해각서 1조를 위반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5: آن چیزی که ما در این تفاهم‌نامه آوردیم اینه که نقضاتش بس هست چون خب قید حاکمیت لبنان آمده دیگه تمامیت ارضی لبنان آمده در
4: حاجمان اسرائیلن 미국이 서명한 협정에 관계없이 지옥문을 열겠다며 다음 날 또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종전 회담은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협의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휴전을 명령하고 회담 재개 토대가 겨우 마련됐습니다. 그렇지만 레바논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요구도 거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2: 네, 그럼 오늘 회담은 양해각서 합의문의 어떤 조항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까요?
4: 네, 이란은 당연히 이참에 레바논 문제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의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오늘 만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레바논 휴전 문제를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다루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레바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와 공격 중단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테고 이 미국은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연계해서 논의하려는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이란 핵 문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3천억 달러를 약속한 재건 기금의 구체적 내용이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출발하기 직전 이번 협상이 이틀 정도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대표들이 만나는 회담이 여러 차례 깊이 있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시로입니다.
1: 이틀 동안 호남을 돌며 연임설에 불을 지피던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입원 중인데 내용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당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도 본격화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먼저 민주당은 오늘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요?
6: 네,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싸움 과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뒤 호남 일정에만 집중하며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자 메시지를 내며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미묘한 기류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홍이 시달리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물론 장 대표 사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니라 쇄신파의 즉각 사퇴론과 당권파의 현체제 유지론 그리고 다수 의원들의 신중론은 여전히 당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장 대표는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당 등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지만 사실상 사퇴 압박이 선을 긋고 당권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6: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안까지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의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해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2차 기관 보고, 그리고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집중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벼르는 상황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이어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도 삿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특검이 먼저다라는 입장이라 국조특위는 여야간 치열한 전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경원 기자, 합수본 수사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7: 네, 합수본은 주말에도 당시 투표 현장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우선 오늘까지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1차 참고인 조사를 끝내고 당일 투표소 행적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에 집중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 인쇄 횟수 축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수본 수사는 이르면 이번 주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태학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키고 직원 해외 출장지에 유명 휴양지가 포함되며 제기된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 네, 개표소 봉쇄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7: 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는 시위가 오늘로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고 곳곳에 모기장과 같은 텐트와 돗자리도 눈에 띕니다. 어제 내린 비로 시위 참가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주말처럼 오후와 저녁으로 갈수록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2시부터 예정된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경기장 봉쇄 장기화로 인근 경기장과 야외 무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에는 가스총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제지됐는데 경찰은 오늘도 기동대 경력을 배치해 현장 순찰과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9: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조문을 정리하고
8: 헌법은 선거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재정권까지 각종 방어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0: 청구합니다.
1: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에게 할 것이고
0: 결과는 선관위의 승리.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위상 덕분인지 소쿠리 투표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 아빠 찬스로 부정채용 논란이인 당사자는 파면을 권유했습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복잡한 경제와 세상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세기라면 아마 대부분 석유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했고 석유 가격이 오르면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세계는 또 다른 자원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AI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AI 사용 자체를 국가안보와 보안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와 메모리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조차 메모리 가격 상승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AI가 미래를 바꾸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현재의 세계 경제는 여전히 석유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국제 유가는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 기술을 지배할 것인가? 누가 공급망을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AI 국제동맹 논쟁, 미국 고용시장의 현재의 모습, 금융권의 AI 보안 전쟁,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까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이야기, G7은 왜 AI 국제동맹을 이야기했고 왜 중국을 빼려고 하는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방송입니다. 여러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진영. 우리는 이것을 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경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핵무기였습니다. 군사력이었고 우주개발이었고 그리고 경제력이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세계는 다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핵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AI 때문입니다. 최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적인 AI 기업 CEO들이 주요국 정상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가운데는 엔트로픽의 경영진과 구글 딥마인드의 리더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AI 협력 체계를 만들자. 그리고 사실상 중국을 핵심 공급망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AI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기술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대학 연구실 이야기였고 실리콘밸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AI는 이미 군사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생산성과도 연결되어 있고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AI는 정보 통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과거의 전기와 비슷합니다. 100년 전 전기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전등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기는 모든 산업을 바꿨습니다. 공장을 바꾸고 교통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챗봇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 금융, 국방, 제조업, 교육, 물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AI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 석유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반도체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최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공급망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 반도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AI가 있어도 반도체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못 만듭니다. 로봇도 못 움직입니다. 자율주행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핵심은 사실상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데이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중국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고 희토류 생산도 압도적입니다. 배터리 공급망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반면 미국은 AI 소프트웨어와 첨단 반도체 설계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누가 미리 산업의 표준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과거 인터넷 시대를 떠올려 보면 구글이 검색을 장악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계를 장악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규칙을 만들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AI 표준을 만들 것인가? 어떤 나라가 AI 칩을 공급할 것인가? 어떤 나라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경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제외한 AI 동맹은 가능할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은 이미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하나를 예로 들어보죠. 설계는 미국, 부품은 한국과 일본,
조립은 중국, 판매는 전 세계 이런 구조입니다. AI 산업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는 중국이 강하고 히터류도 중국이 강하고 일부 제조 공정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망은 더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 것인가, 안보 위험은 없는가, 정치적 리스크는 없는가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이죠. 삼성 일렉트로닉스와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압박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경제 뉴스만도 아닙니다. 정치 뉴스만도 아니고요. AI는 이제 국가 경쟁력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석유를 차지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AI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훗날 역사책은 2020년대 중반을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I 냉전이 시작된 시기. 그리고 지금 G7 정상회의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AI 동맹이란 것이 그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6: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경제뉴스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꼭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자가 몇 명 늘었는지 그게 왜 중요할까?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의 건강검진을 할 때 체온을 먼저 재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이 나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미 노동부가 6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4천 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22만 5천 건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해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아직은 직원을 대규모로 내보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반대 기사도 많이 보입니다. AI 때문에 해고한다. 기업들이 인력을 줄인다. 빅테크가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미국 경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매우 독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팬데믹 이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였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식당도 호텔도 물류센터도 공장도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기업들은 직원 확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채용은 여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고도 많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low hire, low fire, 즉 채용도 적고 해고도 적은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기업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한쪽에서는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도 해야 하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반도체도 사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가 예전 같지 않고 금리도 아직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많이 뽑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내보내기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일종의 관망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실업률은 약 4.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계속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른바 Continuing Claims입니다. 이 수치는 최근 181만 명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해고 자체는 많지 않지만 한번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새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해고되면 몇 주 안에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실업 기간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긴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AI입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사람이 해야 하나? AI로 대체할 수 있나? 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문제, 무역 갈등. 그래서 신규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변화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활용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자동화 시스템 이해도 이런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시속 12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지금은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멈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속도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월가가 이런 실업수당 숫자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2만 6천 건이라는 숫자는 경기 침체를 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최근 물가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금리를 올리면 고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준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준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그러나 물가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22만 6천 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직원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고민이 있고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지도 않고 과열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지 아니면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7: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AI 쓰시는 분들 많죠. 문서 요약할 때, 이메일 초안 만들 때, 회의록 작성할 때, 리서치할 때 AI가 정말 편리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AI는 신기한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거의 업무 보조원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 중에 하나인 JP모건 체이스가 홍콩 직원들에게 엔트로픽의 AI 모델, 그러니까 클로드 사용을 제안했다는 보도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홍콩 직원들이 내부 승인 도구 목록에서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도 홍콩 직원들에게 클라우드 접근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어떤 은행이 어떤 AI 사용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AI가 이제 단순한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국가안보와 금융보안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먼저 엔트로픽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입니다. 오픈AI의 챗GPT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특히 기업용, 문서분석, 코딩, 복잡한 추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행은 매일 엄청난 양의 문서를 다룹니다. 계약서, 리스크 보고서, 고객 정보, 투자 분석 자료, 규제 문서, 내부 감사 자료. 이런 자료를 사람이 하나하나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요약하고 비교하고 이상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AI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융회사들이 이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AI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라이센스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이용 조건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등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사용 제한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드는 중국 본토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홍콩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홍콩에서 이 AI를 쓰는 것이 계약상, 규제상, 보안상 괜찮은가? 금융회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규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벌금도 크고 평판 손실도 큽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막는 쪽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보안 문제입니다. 은행이 AI를 쓸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부 정보 유출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AI에게 이런 자료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요약해줘. 이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서를 분석해줘. 이 대출 심사 자료의 위험 요소를 찾아줘. 이런 자료에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 거래 정보, 기업 비밀, 내부 전략. 만약 이런 정보가 외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노출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많은 AI 회사들은 기업용 서비스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설명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항, 데이터 저장 위치, 접근 권한, 규제 준수 여부를 모두 따집니다. 특히 홍콩처럼 중국과 서방 금융 시스템이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번 뉴스의 핵심인 증류 우려입니다. 증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AI에서 말하는 증류, 디스틸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똑똑한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모아서 더 작고 저렴한 AI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 자체가 항상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AI 연구에서는 모델 종류가 정상적인 기술 방식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 없이 경쟁사의 고성능 모델을 이용해서 자국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경우입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걱정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AI 모델을 활용해서 자국 AI 모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 군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고성능 AI 모델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FT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미국 AI 기술이 해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특히 중국과 관련된 AI 훈련이나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국제동맹에서 중국을 빼려고 하는 선진국들의 이야기, 그 흐름과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이죠. 군사력이고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보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AI 모델과 데이터 접근권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홍콩일까요? 홍콩은 오랫동안 동서금융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글로벌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창구였죠. 미국은행, 유럽은행, 중국기업,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두 홍콩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의 위치가 복잡해졌습니다. 중국과의 정치적 통합은 더 강해졌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은 이제 단순한 국제금융도시가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 통제의 경계선에 놓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ChatGPT나 클로드 같은 미국 AI 모델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오랫동안 본토보다 더 개방적인 정보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사가 홍콩 직원의 클라우드 사용을 막았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홍콩도 이제 AI 접근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AI를 쓰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금융회사들은 AI를 더 많이 쓸 겁니다. 다만 아무 AI나 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금융권 AI 사용은 세 가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내부 승인 AI만 사용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외부 AI에 자료를 넣는 방식은 점점 더 제한될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 보안 검토를 마친 AI 도구만 쓰게 되는 구조죠. 다음으로는 지역별 AI 접근 규정이 달라질 겁니다. 미국 본사 직원은 쓸 수 있지만 홍콩 지점 직원은 못 쓰는 AI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다른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AI도 이제 글로벌 서비스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규제와 정치적 관계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셋째, 금융회사는 자체 AI 모델을 더 많이 만들거나 특정 클라우드 안에서만 AI 운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외부 모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은행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폐쇄된 환경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뉴스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AI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편한 도구 아니야? 문장 좀 다듬어 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회사 업무에서는 다릅니다. 특히 고객 정보, 계약서, 재무자료, 인사자료, 보험자료, 의료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는 AI에 입력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업무 윤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메일 보안이 중요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잘못 보내면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는 AI 입력창이 새로운 보안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AI를 붙여넣은 한 문단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AI 사용 교육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넣어도 되는지, 무엇은 절대 넣으면 안 되는지, 어떤 AI 도구가 승인되는지, AI 답변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험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건강정보, 재산정보, 클레임 기록을 다룹니다. AI를 활용하면 업무 효율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기준 없이 사용하면 위험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이름, 주소, 보험증권번호, 사고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외부 AI에 그대로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회사도 금융회사처럼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번 JP모건의 조치는 단순한 금지 조치가 아닙니다. AI가 기업 내부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기업은 어떤 AI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AI 기술은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략 기술로 통제되어야 하는가? 미국은 점점 후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규제와 윤리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하나의 AI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AI 블록으로 나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AI, 중국 중심의 AI, 유럽식 규제 AI, 그리고 각 기업의 폐쇄형 AI, 이런 식으로 말이죠. JP모건 홍콩 직원들의 클라우드 사용 금지는 회사 내부 정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26년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AI는 이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미국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세부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갈리바포 의장 등 이란 협상팀은 이미 스위스에 도착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명목 등으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주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에 들어갑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선 가스총을 갖고 있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 북중미 월드컵 1차전에서 일본과 비겼던 강호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1로 완파했습니다. 하루 휴식을 취한 홍명보호는 내일 32강 진출 운명이 걸린 남아공전을 위해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휴전에서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J.D.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문제에서의 진전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협상 구조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군은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앞서 19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은 이르면 오늘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2: 71일 만에 재개되는 두 나라 대표단의 회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합의 위반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언제 도착하는 건가요?
4: 네, 벤스 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른 오후에 스위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4시간 전쯤 워싱턴 DC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스위스 도착까지는 앞으로 4시간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협상은 현지 시간 21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됐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곳 시간으로 아침 7시나 8시 정도로 예상됩니다. 잠깐 쉬고 협상장에 나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이미 오늘 아침 스위스에 도착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종전회담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의 셰바즈 사리프 총리도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대표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지난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첫 회담 이후 71일 만입니다.
1: 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첫 회담인데요. 그런데 시작 전부터 무산 위기가 있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회담은 원래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때문에 이게 연기됐습니다. 회담 직전에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 80여 곳을 공습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서 이스라엘 군 4명이 숨지는 등 교전이 격화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이라는 양해각서 1조를 위반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5: آن چیزی که ما در این تفاهم‌نامه آوردیم اینه که نقضاتش بس هست چون خب قید حاکمیت لبنان آمده دیگه تمامیت ارضی لبنان آمده در
4: حاجمان اسرائیلن 미국이 서명한 협정에 관계없이 지옥문을 열겠다며 다음 날 또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종전 회담은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협의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휴전을 명령하고 회담 재개 토대가 겨우 마련됐습니다. 그렇지만 레바논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요구도 거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2: 네, 그럼 오늘 회담은 양해각서 합의문의 어떤 조항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까요?
4: 네, 이란은 당연히 이참에 레바논 문제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의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오늘 만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레바논 휴전 문제를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다루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레바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와 공격 중단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테고 이 미국은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연계해서 논의하려는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이란 핵 문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3천억 달러를 약속한 재건 기금의 구체적 내용이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출발하기 직전 이번 협상이 이틀 정도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대표들이 만나는 회담이 여러 차례 깊이 있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시로입니다.
1: 이틀 동안 호남을 돌며 연임설에 불을 지피던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입원 중인데 내용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당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도 본격화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먼저 민주당은 오늘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요?
6: 네,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싸움 과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뒤 호남 일정에만 집중하며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자 메시지를 내며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미묘한 기류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홍이 시달리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물론 장 대표 사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니라 쇄신파의 즉각 사퇴론과 당권파의 현체제 유지론 그리고 다수 의원들의 신중론은 여전히 당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장 대표는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당 등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지만 사실상 사퇴 압박이 선을 긋고 당권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6: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안까지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의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해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2차 기관 보고, 그리고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등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집중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벼르는 상황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현장조사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이어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도 삿바싸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특검이 먼저다라는 입장이라 국조특위는 여야 간 치열한 전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경원 기자, 합수부 수사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7: 네, 합수부는 주말에도 당시 투표 현장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우선 오늘까지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1차 참고인 조사를 끝내고 당일 투표소 행적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에 집중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 인쇄 횟수 축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수본 수사는 이르면 이번 주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태학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키고 직원 해외 출장지에 유명 휴양지가 포함되며 제기된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 네, 개표소 봉쇄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7: 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는 시위가 오늘로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고 곳곳에 모기장과 같은 텐트와 돗자리도 눈에 띕니다. 어제 내린 비로 시위 참가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주말처럼 오후와 저녁으로 갈수록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2시부터 예정된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경기장 봉쇄 장기화로 인근 경기장과 야외 무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에는 가스총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제지됐는데 경찰은 오늘도 기동대 경력을 배치해 현장 순찰과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9: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조문을 정리하고
8: 헌법은 선거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재정권까지 각종 방어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정가의 보도로 쓰였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오부요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10: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이라든가
8: 소쿠리 투표 사태 다음에인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0: 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그 자체라기보다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경제 뉴스마다 복잡한 이야기가 가득할 때는요, 내 은퇴 준비는 정말 괜찮은 걸까? 덜컥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1: 네.
0: 바쁘시죠?
1: 아, 근데 뭐 올림픽, 아니, 지금 월드컵보다 바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월드컵 소식
0: 네네.
1: 듣고 나서 저는 어제 못 봤거든요. 지난주에는 봤었어요. 1차전에. 근데 어제 못 봤는데 1-0으로 아깝게
0: 아깝게
1: 졌다고
0: 패했어요.
1: 그러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 내가 응원을 안 해서 그런가? 나가서 응원을 해야
0: 맞아요,
1: 되나?
0: 맞아요, 맞아요.
1: 갑자기 죄책감이 좀 몰려오면서 다음 주에는 응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네. 아, 진짜.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1: 아, 그랬나
0: 예.
1: 봐요.
0: 어우, 두 골이 들어갈 뻔
1: 아,
0: 했는데.
1: 그래요?
0: 참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1: 어,
0: 있었는데.
1: 너무 아쉽네요, 진짜.
0: 예. 그래도 뭐 잘했습니다.
1: 근데 그
0: 아유.
1: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경기 잘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뛰는 거를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축구하느니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도 일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 축구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골 넣기도 힘든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0: 그런데요. 요즘에 눈꽃들 뜨듯이 바쁘시다고
1: 아,
0: 들었어요.
1: 근데 그렇게 또 바쁘지 않아요. 다 스케줄, 사실 괜찮고요. 다만, 이제 일주일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LA 오피스, 그 다음에 부에나파게, 이제 라팔마
0: 부에나파게도.
1: 쪽에, 그리고 또 샌디에고 쪽에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충분히 잘 쉬고 있고, 또 손님들 잘 만나고 있고, 이렇게 막 바빠서 할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1: 아주 잘 지내고
0: 그렇습니까?
1: 있습니다.
0: 뭐, LA, 프레이주노, 라팔마, 로레나이츠도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0: 샌디에고.
1: 샌디에고까지.
0: 참 대단하십니다.
1: 근데 저희 매니저님들이 또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내려가서 꼭 만나야 되는 손님들만 만나 뵙고, 또 에이전트들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예, 아주 할 만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할 만하십니까?
1: 네, 편안합니다. 네.
0: 그 샌디에고 그 현지 한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0: 말씀하세요.
1: 샌디에고 쪽에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LA에서 총영사관에서 출장 영사 업무를 보러 내려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니, LA로 그냥 오셔서 영사 업무를 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LA 올라오는 운전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사실 3시간 어디 가는 거 LA 분들은 아마 이골이 나셨을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데 그분들은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 오시는 일이 예전에 우리 왜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9시부터 영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번호표를 한 달에 한 번이고 딱 50명까지만 받아요. 하루에 업무 그 받는 그 숫자가. 그래서 아침부터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아침에 7시에 오시는 거예요.
0: 세상에.
1: 7시부터 9시까지 번호표를 받아서

0: 다시 이제 뭐 집에 가셨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볼일 보시다가 그 번호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와서 업무를 보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1: 네.
0: 아침에 오피스를 갔는데 그냥 바닥에 그 앞에 저희가 사실은 같은 건물을 써요. 그
1: 네.
0: 한인회관 총 영사 출장 건물이랑 같은 건물에 오피스가 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나. 우리
1: 그러니까요.
0: LA에서
1: 너무
0: 영사관 가면서도
1: 고생하시네요.
0: 저희는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1: 그쵸.
0: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번호표 받으려고 아침부터 와 계시더라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1: 네.
0: 에이전트 분들이랑
1: 네.
0: 커피를 나눠드렸어요.
1: 아, 잘하셨네요.
0: 아,
1: 역시 센스
0: 그랬더니
1: 있으십니다.
0: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1: 네.
0: 커피도 못 드시고
1: 그쵸,
0: 오시고 두
1: 그쵸.
0: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 나눠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인사도 나누고, 아, 이야기 들었다. 광고 봤다. 아, 라디오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여기
1: 네.
0: 오피스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0: 네.
1: 재정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0: 네.
1: 더 인지도도 높고 더
0: 아.
1: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그 토요일 라디오 재정 방송은 좀더
1: 네.
0: 이제 내용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오피스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1: 네.
0: 내용을 알차게 꾸며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곧 다시 개편해서 정말로 좋은 방송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토요일은 더잘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1: 고맙습니다. 저도 꼭 챙겨 듣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우리 샌디에고 한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네요.
0: 그러니까요, 저희 복 받은
1: 예,
0: 거예요. 네.
1: 그렇네요.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 예, 어뉴이티.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뉴이티는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0: 아이고.
1: 이런
0: 네.
1: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뭐 남겨주지 못한다.
0: 네.
1: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1: 어떻습니까?
0: 잘못된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1: 네네.
0: 어뉴이티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연금 플랜이죠. 그래서 왜안 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뉴이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내가 다 찾아쓰지 못하고 죽으면
1: 네.
0: 돈도 못 받는 거. 돈을 왜못 받을까요? 뭐 정부가 그거 다 가져가고,
1: 가져간다고
0: 그리고 또
1: 하던데.
0: 원금만 주고 이자는 또안 주고, 내가 사망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낭설이에요.
1: 아, 잘못된
0: 네,
1: 거군요.
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1: 네.
0: 말해서 내 돈을 내가 쓰다가 남으면 당연히
1: 네.
0: 그돈 전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 정해놓은 지정해놓은 수혜자들, 베네피셜이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1: 네.
0: 정해놓은 사람한테 100% 그대로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못 쓰면은 뭐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데 뭐
1: 네.
0: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렇군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어뉴이티를 10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본인은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면 큰 손해지 않나?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0: 네.
1: 나는 어뉴이티가 싫다.
0: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1: 그런 질문도
0: 예.
1: 있습니다.
0: 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집은 아, 그 어뉴이티는 그냥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사망했을 때 누가 받을 것인지 지정해 놓은 베네피셜이 다시 말해서 수혜자에게 바로 그 돈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0년을 계약했는데 10년 전에 사망하면 1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사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10년 계약이든 14년 계약이든 계약하고 상관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계약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 돈, 원금과 이자 받은 모든 돈은 자녀나 이제 배우자에게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10년이면 너무 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5년, 그래서 저는 5년만 할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뭐 5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찾아 쓰지도 않고요. 그 돈 결국 다시 또 다른 데로 묶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어허. 그러면 10년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1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는데,
1: 예. 네,
0: 그리고 10년 내 나이가 몇인데 10년 묶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을 묶다가 죽어도 사망하셔도 10년을 묶다가 사망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돈 그대로가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다만 5년보다 10년이 더 다행히 이자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1: 네네.
0: 그래서 10년을 그냥 들어놓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1: 5년
0: 한번.
1: 계약하는 네. 것보다는 10년 계약하는
0: 이자가
1: 게
0: 훨씬 좋죠.
1: 이자가 훨씬 높기
0: 당연하죠.
1: 때문에 좋다.
0: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안에 죽으면 우리 자녀가 10년 동안 그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1: 네.
0: 아닙니다. 바로 사망과 즉시 자녀에게 그 돈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1: 되는군요.
0: 라고 말씀드릴게요.
1: 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예. 유튜브에서 이제 보셨다.
1: 잘못된 정보.
0: 그러기도 한 잘못된 정보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1: 네.
0: 이것에 대한 정보와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혼용이 돼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혹시라도 의문이 든다면
1: 네.
0: 무조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문선영 대표님
0: 네.
1: 전화번호 소개를 좀
0: 네.
1: 해드리겠습니다. 자,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626 맞죠?
0: 네.
1: 87 827-9599 626-827-9599번으로 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0: 네.
1: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이 어뉴이티에 가입을 했는데
0: 네.
1: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0: 네.
1: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는
0: 그러니까
1: 질문이에요.
0: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정말
1: 예.
0: 저도 이 정보를 퍼뜨린 그 분을 찾아서
1: 예. 예.
0: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요. 이런
1: 예.
0: 정보 듣지 마십시오. 일단 조인트로 어뉴티를 가입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망해도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금액이
1: 네.
0: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조인트 어뉴이티거든요. 그러니까 어뉴이티는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름이.
1: 네.
0: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명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 주인이 남편 이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1: 네.
0: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와이프가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인데 집값이 반절로 떨어지진 않죠.
1: 네.
0: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렌탈 인컴을 받는 그런 집인데 남편이 공동으로 남편과 와이프가 돈 이름이 들어갔는데 집에 이름이 들어왔는데 렌탈 인컴 3,000불씩 나오다가 남편이 사망하니까 렌탈 인컴이 갑자기 1,500불로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1: 네, 네, 네.
0: 어니티도 똑같습니다. 어니티도 조인트로 들어가시는데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았다. 남편이 받으시다가 사망했다. 그럼 와이프가 역시 마찬가지로 3,000불씩을 계속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됩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0: 네.
1: 이거 이 질문 주신 분 계신가요?
0: 네,
1: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0: 맞습니다.
1: 네. 자, IRA를 이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 계시네요.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0: 아, 네.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혼란스럽기도
1: 네.
0: 해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1: 네.
0: 거예요. 은행에 IRA 어카운트가 있거나
1: 네.
0: 혹은 주식에 뭐 내가 뱅가드에다가 찰스업에다가
1: 네.
0: 어니티를 가입을 해놨다. 뭐 메릴 린치에다가 어니티를 가입을 IRA를 가입을 해놨다. 근데 그 IRA가 은행에 넣어놨더니 너무나 이자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어뉴이티를 아니 그 IRA를 예를 들어서 주식 쪽에다 넣어놨더니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어뉴이티를 알아봤더니 어뉴이티에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 절대로 어허.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주식의 이자만큼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돼요. 음흠. 그러면은 아 내가 괜히 IRA를 은행에다 넣어놨구나 주식에다 넣어놨구나 좌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옮기실 수가 있어요.
1: 오, 그렇군요.
0: 옮기는데 그때 이제 이 손님의 고민은 아마 이거 같아요. 옮길 때 세금을 또 내고 옮기면 아 나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거 진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IRA에서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이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IRA를 계약을 파기하고 네. 돈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옮기는 게 아니라 IRA를 그대로 IRA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
1: 그게 가능하군요.
0: 가능하죠. 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라이즌에서 T모빌로 옮길 때 네. 어떨 때는 계약 관계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벌금을 내시거나 뭐 돈을 더 내고 T모빌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에서 버라이즌으로 옮길 때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RA에서 어뉴이티 중에서도 IRA 어뉴이티를 하시면 돼요. 네.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IRA가 IRA 어뉴이티, IRA 은행이 IRA 어뉴이티, IRA 주식이 IRA 주식 어뉴이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대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1: 세금 안 내고 네. 그대로 체인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네.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 네. 그대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0: 아니죠. 보통 생명보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네. 왜 어뉴이티로 옮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생명보험이 내가 사망하고 자녀들한테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랜으로 옛날에 들어놨는데 네, 네. 70이 되시고 이제 되시니까 고민인 거죠. 아이들은 벌써 다 잘 살고 있고 네, 나는 인컴이 좀 부족하거나 네. 혹은 나 롱텀 케어 상황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네. 근데 생명보험엔 돈이 쌓여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돈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분이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고 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고민하는 분들은 나 롱텀 케어 같은 거 걸렸을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인컴이 좀 부족한데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내가 그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생명보험을 이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옮기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을 옮기실 때 건강이 좋으셔야지만 옮기게 돼요. 건강이 그렇군요. 좋지 않으면 다른 새 회사에서 이 생명보험을 받아주지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졌거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으로 못 옮길 때 이제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죠. 오.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예를 들어서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쌓여있는 이 캐시 밸류가 옮겨와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정말 그야말로 100세까지 평생 인컴으로 찾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롱텀 케어가 걸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찾아 쓰는 돈의 두 배씩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망하고 아이한테 줄 거면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거나 네. 아니면 어뉴이티로 옮겨서 롱텀 케어 시에도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인컴 플랜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1: 아하, 네, 그 말씀이시군요.
0: 그리고 예, 생명보험에서 예. 이렇게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 안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1: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한인사회의 건강한 재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이 재정 플래너 문선영 대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또 세미나 계획이 있으시네요.
0: 아, 네네.
1: 교회에서 있네요, 요번에는.
0: 네, 저희가 네. 2월 달에 벌써 4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1: 네네네.
0: 그리고 하나 더 했으니까 5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내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1: 다음 주 화요일.
0: 그죠? 오늘 네네. 금요일이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1: 6월 23일 화요일.
0: 6월 23일 네. 화요일에 네.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10시 30분에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으로 네.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1: 아하.
0: 그리고 6월 30,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네.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에 월럿에 있는 월럿 축복교회에서 또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의 네. 세미나를 합니다.
1: 요 세미나에 또 참석하시면 예, 굉장히 여러분들 예, 재정 예, 플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0: 네.
1: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 네. 한 번씩 가셔서
0: 지금 벌써 예, 토렌스 제1장로교회 참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 다 받았고요.
1: 네네.
0: 여러분들 토렌스 사시는 분들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또 동부이죠.
1: 네.
0: 월럿시티에 사시는 분들 6월 30 화요일 10시 30분에 월럿축복교회에서
1: 네.
0: 이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미나 예, 다음 주하고 예, 6월 23일 또 6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우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화,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계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 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개 소리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 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꼭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혀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면 애들 잘 다스리, 뭐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에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저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네,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 왜냐면 드셔 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 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 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푸른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